0: listen to a quiz. In part two, we have a quiz. Now, Karen, today's quiz, it's all about fires. Mm-hmm. What's our quiz today?
1: Okay, so which of the following things is not related to putting out a fire? Number one, fire extinguisher. Number two, firecracker. Number three, fire engine.
0: 다음 세 가지 보기들 중에 불을 끄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Number one, fire extinguisher. Number two, firecracker. Number three, fire engine. There are three ways you can participate in the quiz. 먼저 수신자 번호 샵 1045로 해서 문자로 단문에 50원, 장문에 100원의 요금, 이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 무료인 반디 앱을 이용해서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반디 앱은 EBS 홈페이지에 반디 게시판이나 인터넷 라디오 앱인 반디를 다운받으셔서 반디 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도 있습니다. EBS 라디오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되는 보이는 라디오 옆 채팅창에 정답이나 메시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I am nervous still, but your messages really are, you know, they're comforting me. And we're getting a lot of them. 윤운경님께서, 우와, 셰인쌤, 캐런쌤,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림이 보기 좋은데요. 후훗.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일찍 들어올 걸 그랬네요. 아깝다. 보기 좋아요. 환상입니다. 유은경님, thank you so much.
1: Better late than never.
0: Yes. Thank you for tuning in. 1811님, 우와, 한국어를 이렇게나 유창하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1: Me neither.
0: 두 분 조합도 너무 좋습니다. I'd like to hear your Korean too, Karen. But, yeah, no. I mean, but I will say, 이 방송 우리말과 이 그냥 대화하는
1: yes,
0: 거
1: 정말 completely different.
0: 180도 다른 것 같습니다. It's a big 180 there. But I'm trying. So thank you for your support, 1811님. 이혜정님, 오늘 상해에는 태풍 때문에 비가 엄청 와요. 맞아요. Oh. Typhoon Dolphin.
1: Oh.
0: Luckily, it skirted okay. the Korean Peninsula. Mm-hmm. I think it went through Okinawa. 한반도는 좀 피했지만 이게 아마 상해, 상하이에 huh. 이제 상륙을 하게 된 것 같은데.
1: I wonder if that's why I was in Pyeongtaek on Saturday and it just suddenly rained. It was raining and the wind gusts were just, it was crazy for about 2 hours or an hour or so?
0: Yeah, I think we may have gotten the indirect effects of the typhoon. But stay safe, 이혜정님. Thank you for tuning in. Honeybay1481님께서 유튜브로 저는 어제 부산 워터밤 다녀왔답니다. Ooh. So hot and fun. With five tildes, squiggly lines.
1: Yeah, 그쵸? I'm sure it was hot and fun.
0: Yeah, 부산의 워터밤.
1: I've never been to a water bomb.
0: I've only seen it on my, you know, on my feeds. But
1: it sounds fun.
0: Yeah, it does sound fun.
1: It looks and fun.
0: A good way to stay cool in this hot weather.
1: Yeah.
0: Well, let's look at one more message. 0931님께서 셰인쌤 매주 오시는 자리인데 약간 긴장되시나 봐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5년간의 쉼을 끝내고 취업하려니 떨려요. 응원해 주세요. Wow, you know, new beginnings,
1: yes.
0: new starts.
1: Yeah.
0: 5 years could seem like a long time, but you're going to do great.
1: It's exciting, but nervous.
0: Yes. Mm. So it's a good nervousness, kind of like how I feel right now. So I'd like to go back to that seat over there, but I have one more hour. You like that seat? You wait for it. All right. So thank you for your message. Before we get into our New York Times article today, let's take another short break. This is Charlotte Cardin with The Way We Touch.

0: That was The Way We Touch by Charlotte Carden.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here on EBS FM Radio. It's time now for our news coverage section. 이번 뉴스 coverage에서는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김현수님?
1: The title is Emptying Countryside Leaves No Simple Solution to European Wildfires.
0: 이 시골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 탓에 유럽 산불 문제에 간단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좀 긴 제목인데요. 이 요즘 그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불에 그런 좀 재난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난 7월 말에 발생한 스페인과 프랑스 지역의 산불 정말 컸죠. 주민 수십만 명이 대피하고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재 진화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보안 요원을 줄이면서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의 올해 대회는 코스가 짧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이 이 정도로 큰 피해를 낳는 데는 우리도 잘 아는 이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크게 생각지 않았던 농업 인구의 감소도 이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에 이런 내용인데 한번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1: The giant wildfires in France and Spain are the country's largest on record, and at roughly 100,000 acres each, the blazes are bigger than all but six of last year's wildfires in the American West. Studies have shown that global warming is driving Southern Europe's recent increase in sprawling, fast-moving fires that create their own weather and can be all but impossible to put out. But experts say there's another factor behind the continent's large fires, one rooted in societal changes that could be hard to reverse.
0: 그렇죠. 이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피해 면적이 각각 약 10만 에이커에 달해 해당 국가들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 작년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들 중 6건을 제외한 모든 산불보다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최근 남유럽에서 대규모 산불의 증가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나타나긴 했는데요. 이들 산불은 마구 번지면서 빠르게 확산을 해서 그 자체 이 여파로 또 다른 기상 현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인데다가 이 진화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은 유럽 대륙의 이런 대규모 산불 현상의 배후에는 또 다른 요인

0: 요인이 있으며 이는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는 한 사회적인 변화에 기인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I like this first paragraph here because we have this expression all but.
1: Yeah.
0: 근데 이게 두번 나오는데요.
1: It's
0: 이
1: used twice, yeah.
0: 의미가 다릅니다.
1: It's different.
0: 이첫 번째 사용은 it says the blazes 이 산불이 are bigger than all but six of last year.
1: Yeah.
0: 이때는 어떤 의미죠?
1: So here, all but six, it means all except. Yeah. So it's kind of so all but six means all except six, and then all but impossible means almost or nearly impossible. So it's used differently.
0: 그렇죠. 이첫 번째 예문으로는 if I was making a test, this would be a very great,
1: Yeah, I know, right?
0: kind of
1: You'd
0: test,
1: be like,
0: right?
1: how is this used differently?
0: Exactly. So I don't know if the writer did this on purpose, but 이첫 번째 의미는요, 이 all but, A-L-L, 띄고 B-U-T는 뭐뭐 외에 모두, 그렇죠? Except, 예를 들어서 뭐 작년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 중 6건을 제외한 모든 산불보다 규모가 컸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almost, 거의, 뭐, can be all but impossible to put out. 뭐,
1: Yeah.
0: 진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1: It means it's impossible.
0: 그렇죠.
1: Yeah.
0: 뭐, impossible 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래서 영어가 참
1: It's
0: 어렵습니다. This
1: difficult.
0: makes it really
1: Yes.
0: difficult. But,
1: Yeah.
0: so just be aware of that. So, all but, there's two uses for that. And kind of a hint to our quiz today to put something out when we extinguish a fire, we say we put the fire out,
1: Yeah,
0: right?
1: put it out.
0: Okay. All right. So that's kind of the situation. Shall we move on?
1: Okay. In parts of Europe, a generational shift away from farming has replaced patchworks of pastures and plowed fields with untamed vegetation that burns intensely during hot, dry summers like this one. Climate change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but also the societal changes are very important, said Emilio Chuvieco, a professor of geography at the University of Alcalá in Spain. There is no simple solution to big problems. A recent report from Spain's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described the situation in starker terms. The country, it said, is in a new era of mega fires. The long history of fires on Earth tells us that we cannot eliminate them, the report said. Instead, we must learn to coexist with them.
0: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에서 멀어지는 세대적 변화로 인해서 이 예전에는 목초지와 경작지가 한데 섞여 있던 풍경이 이제는 무성한 초목으로 변해버렸고 그 결과 올해처럼 덥고 건조한 여름철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쏘시개 뭐 재료가 돼가지고 이제 맹렬하게 타오르게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스페인의 알칼라 대학교 지리학과의 에밀리오 추비에코 교수는 기후변화도 이유로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적 변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큰 문제는 간단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이 스페인 왕립공학 아카데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 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묘사하면서 보고서는 스페인이 초대형 산불, 이 메가파이어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지구상의 산불에 대한 오랜 역사는 우리가 산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대신에 우리는 산불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Yeah, it says climate change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you take into account something, what does that mean?
1: It means you need to consider it, or you need
0: Consider.
1: to factor it in, or maybe remember specific details or facts about something before making some sort of decision or judgment about something.
0: 그렇죠. 뭐를 이제 고려해야 할 때, to take something into account라고 하죠. 보통 when you say accounting, 회계라고 할 때, you're every number has to match, right? Yeah. So 모든 걸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to take something into account 이럴 때 쓰는 거고요. There's a stark difference here, it says here. In starker terms 라고 썼는데 S-T-A-R-K 이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아니라 여기서

That was Love is Blue by Claudine Longet.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서는요, 이 지난달 말 너무 크게 번져서 많은 우려가 나왔던 스페인과 프랑스 지역의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 외에도 이 농촌이 비워지면서 경작지가 줄어 그 자리에 무성해진 식물들이 땔감 역할을 한 것도 있다는 점을 짚은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난 남유럽의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산불 발생 건수는 사실상 줄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1980년 후반 그때와 1990년대 초반에 큰 산불을 겪으면서 스페인과 프랑스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온 나라들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방대를 훈련시키고 소방 항공기를 현대화하고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 It's an inverted sentence structure, meaning that they exist no more.
1: Right.
0: They're not there anymore.
1: 그렇죠.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Gone are the days when we used to stand up and change the TV channel. Right? Without a remote control.
0: Gone are the days when 그치. We used to be able to buy coffee for a dollar.
1: Yes, yeah. Right? 옛날 옛적에, yeah. Right? When the Tigers...
0: Used to smoke,
1: right? 호랑이 담배 피우던 yeah. 시절.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런 문장 구조가 사실 gone are the days. 이게 흔히 쓰는 뭐 문법적으로는 뭐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0: yes.
1: 같아요. Right? So gone are the days. Very good. Very good expressions here. Let's go on with the article.
0: Mm-hmm. European governments have options for encouraging people to manage the land more carefully. Carefully, said Tiago Oliveira, a researcher in forest and wildfire governance at the University of Lisbon. They can help attract private funding for forest restoration projects using new kinds of financing tools. They can also create incentives for bringing grazing lands back into use by promoting local cheese and meat. Still, it is all too tempting for elected officials to respond to wildfires by spending more on aircraft and other toys, Oliveira said. On hot, windy days, when a giant blaze is at full tilt, fire squads can do little but evacuate people and wait for the weather to change. We don't need more airplanes, Oliveira said. We need better policies. Better incentives.
1: Mm-hmm. 이 리스본 대학교의 산림 및 산불 거버넌스 연구원인 티아고 올리베라에 따르면 유럽 각국 정부는 국민들이 토지를 더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수단을 활용해서 이 산림 복원 프로젝트에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지역산 치즈와 육류를 홍보함으로써 방목지를 다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들,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나 기타 장비류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게 올리베라의 연구원의 말인데요. 하지만 이 거대한 화재가 맹위를 떨치는 덥고 바람 강한 날에는 이 소방대원들도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날씨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죠. 이 올리베이라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항공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정책과 더 나은 장려책이 필요합니다. Couldn't have said it better myself here because what they're saying is they can also create incentives for bringing grazing lands back into use.
0: Yeah. 뭔가
1: to bring something into use. Yeah. 어떤 의미죠?
0: So it means to start using an old object, rule, system, or idea again after it was stopped, ignored, or forgotten for a long time.
1: 그렇죠. 뭔가 bring something into use 하면 그냥 사용하기 시작하다, 뭐 새로운 제도나 물건 같은 거를 이제 도입하면서 쓰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bring back을 썼으니까
0: yeah.
1: 이제 재활용을 하다,
0: right.
1: 뭐 되살리다
0: yes.
1: 이런 뜻이 되겠죠. But you know, this kind of sentence structure, I think, is very literary.
0: Mm-hmm.
1: You know, in basic conversation, I don't think, oh, we brought something back into use. We would just say we're using it again,
0: yeah.
1: right?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좀 문어체적인 표현이지만.
0: Mm-hmm.
1: This next one is very similar to when we talked about gone are the days.
0: Yeah.
1: It says here
0: something.
1: Is something is all too tempting.
0: Yeah.
1: What does this mean?
0: When something is all too tempting, it means that it's very appealing. It's intensely appealing, intensely inviting. So they really want to do this.
1: 뭔가 이렇게 유혹이 있어가지고
0: yeah.
1: 이제 좀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너무 지나치게 너무나도
0: Yeah,
1: right?
0: so it's just all too is another way to say very. Instead of saying very, they use the term all too.
1: 그렇죠.
0: Yeah.
1: 조금 더 it's a little more dramatic
0: yeah.
1: in a way as well. Very good. And then here, this expression, at full tilt, T-I-L-T. What does it mean here?
0: At full tilt means moving or operating at maximum speed, force, or energy.
1: Ah, so straight away.
0: Yeah.
1: Directly, at full speed, as fast as possible. 전력 속도.

0: quiz. We're talking about fires today. What's the answer today, Karen?
1: Okay, so which of the following was not related to putting out a fire? The answer was number two. Firecracker.
0: Yeah, firecracker. Firecracker는 폭죽이겠죠.
1: Yeah.
0: 불, 이 화재 진화에는 반대 의미겠죠. Fire extinguisher, we've said extinguish a lot of times. 소화기겠고, mm-hmm. 이제 fire engine은 소방차. Not the pop group. Fire engine.
1: You're dating yourself.
0: 소방차, yes. Not the three person. They are legends, though. Yeah. 소방차는 그쵸, fire engine. We have two winners today. Mm-hmm. 시카크림과 앰플 세트를 받으실 분은 0506님. 처음 참여하는 것 같아요.
1: Oh, yay!
0: 3교대 근무로 야간 근무에다 연장으로 3시간 더 하고 퇴근하는 길이에요. Oh. 연장한 덕분에 모습 방송 듣네요. 반갑습니다.
1: Yay.
0: Thank you for your overtime. Hopefully this gift will give you a little more energy. Also, 곡물 라떼 파우더 받으실 분은 6927님. 6927님. 반디로만 듣다가 유튜브로 열고 문장을 눈으로 보며 들으니 도움이 더 되네요.
1: Oh, yes,
0: 모스가
1: definitely.
0: 정년 퇴직 후에 삶의 활력이 되어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1: I think that really helps.
0: I think if you come into Bandi, you can see our lips moving.
1: Yeah.
0: You can focus
1: on our mouth. Sometimes the mic kind of covers our face.
0: True. 근데 저희 뭐 이제 바디 랭귀지도 보실 수 있고 yeah.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언어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도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I guess it's time for another song break. This is Alessi Brothers with Oh Lauri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막스 클링걸은 독일의 화가이자 판화가, 조각가였는데요. 그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그의 작품이 음악과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브람스의 열성 팬이기도 했던 클링걸은

하지만 결국엔 같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걸 브람스와 클링걸은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음악으로 건네는 이야기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실지 궁금하네요.

8월 10일 월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첫 곡은요, 브람스 인터메소 A장조 작품으로 118의 2,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드레아스 오텐잔모의 클라리넷,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막스 클링거는 음악의 신 베토벤 조각상을 남긴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베토벤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조각하는데 무려 17년의 세월을 바쳤다고 하죠. 클링거는 베토벤을 왕좌에 앉히고 신화 속 영웅처럼 거대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베토벤은 그에게 한 사람의 작곡가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면서도 끝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낸 위대한 예술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확실히 클링거의 작품들은 음악 덕분에 더욱 특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시작 어떻게 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공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음악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혜님, 브람스 인터메소를 클라리넷과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니 또 새롭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곡가의 같은 작품이지만 또 여러 버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느낌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8737 쓰시는 분, 지옥과 천국을 왕복한 느낌. 너무나 시원해서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도 클래식에서 정경님과 하루가 시작됩니다. 모닝 보내주셨습니다. 네. 온도 차이가 며칠 동안 10도 가까이 나면서 오늘은 정말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8737님, 굿모닝. 2100 쓰시는 분, 다행히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행복합니다. 보내주셨고요. 강윤경님,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듣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2100님, 강윤경님, 반갑습니다. 이번 곡은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뒤늦게 음악에 전념한 작곡가 샤브리의 곡인데요. 훗날 드뷔시와 라벨을 비롯한 프랑스 작곡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샤브리의 즐거운 행진곡, 에르네스트 항세르메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샤브리에의 즐거운 행진곡,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최인경님, 메시지 주셨네요. 즐거운 행진곡 들으며 월요일 즐겁게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평소 알아두면 좋을 클래식 음악, 퀴즈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독일계 영국 작곡가 막스 리터가 비발디의 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막스 리터 쥐선상의 아리아, 2번 막스 리터 사계중 여름 사막장.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조금 특별합니다. 알렉산더 투파스만이라는 작곡가의 곡인데요. 투파스만은 러시아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지만 동시에 소련 재즈의 개척자로도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에는 클래식의 섬세한 서정성과 재즈의 자유로운 리듬이 함께 녹아있는데요. 들어볼까요? 알렉산더 투파스만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1악장 눈꽃송이와 2악장 서정적 왈츠. 미하일 플레트뇨프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UBS 베르비의 페스티벌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더 초파스만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1악장 눈꽃송이와 2악장 서정적 왈츠. 미하일 플레트뇨프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UBS 베르비의 페스티벌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조예진님, 목포에 혼자 여행 와 있어요. 바닷바람과 옛스러운 거리 걸으며 듣는데 늦여름의 이 음악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낭만적인 휴가를 보내고 계시군요, 조혜진님. 부럽습니다. 목포의 풍경과 이 보시는 자연 마음껏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은지님, 외국에서 온 친구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는 서툴러도 음악은 같이 듣고 소통하는 게 참 좋으네요. 정경쌤 사진을 보여줬더니 총각이냐고 묻네요. 좋으시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예, 확실히 그 외국 분이라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한국 분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박은지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으시는 친구분 반갑습니다. 김혜영님 굿모닝입니다. 원래 오늘부터 대마도 가려고 했는데 태풍 여파로 선박이 결항돼서 집에서 짐 정리하면서 듣네요. 여행은 즐겁지만 역시 짐 정리와 집 청소는 힘드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가 있으니 바로 또 다음에 갈 수 있게끔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혜영님, 잠시 기다리시면 태풍이 지나가지 않을까요? 짐 정리 잘하시고 꼼꼼히 챙기신 뒤에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부 첫 곡, 여러분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서둘러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로 너무나 유명한 곡인데요. 사실은 20세기 러시아 작곡가 블라드미르 바빌로프가 카치니의 이름을 빌려 작곡한 곡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빌로프가 오래된 르네상스 음악처럼 들리도록 작곡한 것이 카치니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카치니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진희님의 사연이네요. 결혼한 지 올해로 40주년이 되었는데 맞벌이하던 신혼 때 남편이 제 아침잠을 깨우기 위해 들려주던 곡이 있었어요. 로스니의 두데이 바이올린, 첼로와 더블 베이스를 위한 소나타 1번인데요. 당시엔 제목도 몰랐지만 덕분에 상쾌한 느낌으로 일어날 수 있었죠. 직장 때문에 평택으로 독립한 큰딸과 지난 3월 언니를 추월해서 결혼해

둘째마저 없는 지금 40평대 아파트에 우리 부부만 덩그러니 남게 됐는데요. 다시 신혼 느낌이 나서 생각이 난 곡입니다. 이젠 둘 다 은퇴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부부에게 추억의 곡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아내의 잠을 깨우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남편이라니 너무나도 로맨틱합니다. 40년의 세월이라니, 와, 어떨까요? 그 긴 세월을 공유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신혼 시절만큼은 어제처럼 가깝게 여겨지고 그럴까요? 따님들이 집을 떠나서 많이 허헛하실 텐데 신혼 기분을 느끼게 되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가 설레고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윤지님 사연처럼 이렇게 나만의 추억의 클래식 곡을 갖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진희님의 아침잠을 깨워주던 곡입니다. 로시니의 투데이 바이올린, 첼로와 더블 베이스를 위한 소나타 1번 중 1악장 모데라토, 이무지 치현주로 들려드립니다.

로스니의 두 대의 바이올린, 첼로와 더블 베이스를 위한 소나타 1번종 1악장 모데라토, 이무지 치원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754님, 아침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두 분의 아침이 상상됩니다. 행복하세요. 몇 달 만에 느껴보는 상쾌한 아침이라 공중부양의 느낌으로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쿨모닝입니다. 정경님 보내주셨습니다. 윤진희님의 사연에 또 이렇게 우리가 로스니의 곡을 듣고 3754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영님, 며칠간의 즐거웠던 휴가 여행이 끝나고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와 듣고 있어요. 행복한 시간은 왜 빨리 흐르는 것만 같을까요? 이 시간만은 천천히 보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좋다고 느끼는 시간,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어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정영재님, 항상 편안한 아침 만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었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첫 곡도 청취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막스 리히터는 원곡을 단순히 편곡한 것이 아니라 비발디의 선율과 정신을 남겨둔 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작곡한 곡인데요.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막스 리히터, 쥐선상의 아리아. 2번 막스 리히터, 사계 중 여름 사막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또는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진수정님, 서양 미술사 강의 들으러 가요. 가면서 정경 클래식 들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 서양 미술사 공부하러 가시는군요. 미술사 공부하러 가시면서 클래식을 듣는 진수정님, 오늘은 어떤 또 영역을 배우실지 궁금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겨울의 낭만과 두 연인의 풋풋한 사랑을 아름답게 담아낸 음악 중 하나죠. 영화 러브스토리 OST 중

영화 러브스토리 OST 중 스노프롤릭, 스탠리 블랙이 지휘하는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김재희님, 2번. 제 최애곡입니다. 4월 바르셀로나 여행에서 카탈루나 음악당에서 이 음악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스페인어서 들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2번. 막스 리히터의 4개 중 여름 3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볼까요? 막스 리히터의 4개 중 여름 3악장, 엘레나 오리오스트의 바이올린, 치네케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막스 리히터의 사계종 여름 사막장, 엘레나 호리오스트의 바이올린, 티네케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디바, 마리아 칼라스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공로상인데요. 얼마 전 소프라노 조수미가 아시아 출신 예술가로는 처음으로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성악계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을 보면서 너무나 마땅한 수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난달에는 제2회 조수미 국제 콩쿠르가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조수미 콩쿠르를 단순한 경연을 넘어 젊은 성악가들에게 실제 무대를 만들어주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로 설계했다는 이야기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저희도 작게나마 우리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를 위해 무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어린 예술가 코너죠. 오늘은 광주외고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정소윤 학생을 초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부 쿡쿡입니다. 베를린 오페라 노르마 중 가스타디바, 정결한 여신을 소프라노 조수미, 온드레이 네르트가 지휘하는 프라 피라모니아, 프라 피라모닉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 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합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3909님의 선곡으로 열었습니다. 함기선 씨 정혜련 곡 가을바람, 소프라노 신승아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3909님, 토요일 저녁부터 바람이 달라져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처선날에 듣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 2부 첫 곡으로 신청해봅니다. 가을바람 함기선 씨 정혜련 곡인데요. 여름도에 몰아치는 가을바람 느껴지니 풀숲에서 들려주던 여취여름 사라졌다. 가을 맞은 노래로 정클클과 함께 마음까지 시원하게 2부 맞이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3909님 덕분에 아, 또 정혜련 선생님의 곡 가을바람 들으니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음악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가 될 청소년 음악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린 예술가. 오늘 만나볼 어린 예술가는 정소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피아노 전공 정소윤입니다.
0: 와, 광주에서 왔군요. 제법 거리가 좀 있는데 오늘 방송국까지 어떻게 왔어요?
1: 엄마랑 토요일에 KTX 타고 올라와서 이모 집에 있다가 아침에 차 타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이틀 전에 왔군요.
1: 네.
0: 네, 그러면 이틀 밤 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광주외고에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광주외고 소개 좀 해주세요.
1: 전교생은 350명 정도이고
0: 네.
1: 5개의 과가 있어요. 음악과는 각 학년에 약 30명씩 있는데 2020년에 이전해서 새 건물이라 개인 연습실 같은 시설들이 좋아요.
0: 아, 새 건물이라서 신축이라서 시설이 아주 좋군요.
1: 네.
0: 자, 피아노과 수석으로 정소연 학생 입학했는데요. 오늘은 광주 예고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만큼 기분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1: 먼저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학교 대표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많이 되고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아, 또 이 각오가 느껴집니다. 아, 많은 콩쿠르에서 입상 경력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이 나갔다 하면 우승을 차지하는데 어떤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1: 처음으로 최고상을 받았던 호남예술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0: 네.
1: 광주에서 규모가 큰 대회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받은 큰 상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음악교육신문사,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빛고울예술제, 광신대학교 뭐 지금 정말 많은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좀 호남 예술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1: 광주에서 규모가

0: 커서.
1: 광주를 대표하는 예술제죠?
0: 네.
1: 아, 그래서 기억이 남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중학교도 예술 중학교를 다녔어요. 추억이 많을 것 같은데 얘기해 줄 거 있습니까?
0: 아, 제가 1기로 예중에 입학을 했는데요.
1: 네.
0: 전교생이 40명밖에 없어서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선생님들께서도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 주셔서 자유롭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와, 광주 예술중학교 1기군요.
0: 네.
1: 나중에 후배들이 우러러보는 1회 선배님 아닙니까? 얼마나 나중에 후배들이 예쁠까요? 자, 피아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0: 아, 저는 8살 때 학교 친구들이 학교 후에 동네 피아노 학원에 많이 갔어서
1: 네.
0: 저도 자연스럽게 그 학원에 다니면서 피아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전공까지 하게 된 건 예중 진학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 친구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학교 후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녀서 예술 중학교로 가게 됐다. 자, 그렇게 하다가 취미로 그만두는 학생들이 꽤 많잖아요.
0: 네.
1: 하지만 정소연 학생은 아, 내가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0: 저는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엄마께서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1: 어머니의 격려가 중요했군요.
0: 네.
1: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해라. 자, 3483 쓰시는 분은 긴장이 구스란히 느껴져서 너무 귀엽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안젤라 박 1753님 반가워요 메시지 주셨고요. 권여정님 어서 오세요 안부지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비슷하겠지만 실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선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연 학생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뭐 이 정도로 나는 열심히 해봤다 그런 에피소드 있을까요?
0: 저는 안 되는 부분을 아주 느리게 해본다든지 한마디를 많이 반복해서 쳐본다든지 이렇게 계속 수정해 나간 연습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될 때 엄마를 옆에 앉으시라고 하고 될 때까지 연습하기도 해요.
1: 어머니가 그 순간에는 뭔가 1인 관객이 되어주시는군요.
0: 네.
1: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 연습하면 또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0: 네.
1: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이 안 되는 부분을 느리게 해본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술인들에게, 음악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연습 포인트 중 하나인데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느리게 연습하는 게 맞나요?
0: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도 때론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럴 때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또 어떤 매력 때문에 피아노를 계속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0: 피아노의 매력 같은 경우는 음역대가 넓고 한 번에 여러 음을 연주할 수 있으니까 풍부하고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아요.
1: 뭔가 연습이 잘 안 되는 슬럼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0: 저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연습이 안 될 때 우울해지는데 그럴 때는 지금 상황과 제 감정을 글로 씁니다. 쓰다 보면은 마음이 다잡아질 때가 많고 그렇게 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1: 뭔가 잘 생각대로 안 되면 글로 써.
0: 네.
1: 이 속상하지만 내 심정을 글로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아,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0: 네.
1: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피아노 연습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법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훌륭하게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터뷰에 답하는 것만 봐도 뭔가 이 꼼꼼하고 계획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 하루 일과 어떻게 됩니까?
0: 지금은 방학이어서 매일 7시간 정도 연습하고 주말 저녁에 교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이제 학교 후에 밤에 3시간씩 연습합니다.
1: 학교 다닐 때는 학과 공부에 이제 연습 3시간, 방학 때는 연습 7시간 정도로 학과 공부를 하는군요.
0: 네.
1: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평소 성격이 아주 차분하고 생각이 깊은 편이라고 드는데 피아노를 공부할 때 이 성격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0: 네. 악보에 적힌 지시사항들을 보면서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보게 된다는 점이 음악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요즘 혹은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나요?

0: 지금 떨려서 자 많은 생각이 들진 않고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혜영님,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요. 엄마 옆에 앉히고 연습하는 딸이라니 너무 부러워요.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소연 학생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섬소녀님, 순수한 모습이 이쁘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라이브 연주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첫 곡으로 어떤 곡 준비했을지 궁금합니다. 선곡 이유도 알려주세요.
0: 베토벤 소나타 21번 1악장을 연주할 건데요.
1: 네.
0: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가 베토벤이기도 하고 1학기 실기 시험곡이기도 해서 준비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연주를 위해서 피아노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발투 슈타인은 피아노란 악기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베토벤의 영웅 시대를 여는 대표작입니다. 청력을 잃어가던 시기에도 새로운 예술을 향한 의지를 담아냈는데요. 발투 슈타인이라는 이름은 작품을 후원하고 베토벤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페르디난트 폰 발투슈타인 백작에게 헌정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연주를 듣는 동안 정소연 학생에게 궁금한 이야기,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어린 예수가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시장초 작품으로 53. 발투슈타인 중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정소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와, 브라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시장조 작품으로 53 발트슈타인종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정소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한승장님, 온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동지영님, 와, 피아노 정말 잘 치시네요. 구이고 있으시는 분, 발트슈타인 백작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합니다. 조서희님, 우와, 너무 듣기 좋은 연주입니다. 응원 남기고 싶어서 로그인합니다. 앞으로도 기대되네요. 오수정님, 우와, 정말 소름끼치게 잘 치시네요. 김정원님,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천재 보내주셨습니다. 박용래님, 우와,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응원해요. 8737 쓰시는 분, 피아노 치는 모습은 엄청 열정적입니다. 말할 때 나기처럼 순수하더니 와우, 대박이다. 박형규님, 정소연 학생 피아노 앞에 앉으니 수줍어하며 말할 때와 너무 다른 모습이네요. 피아노에 온 마음을 쏟아 연주하는 태도에 놀랐어요. 앞으로 대가가 될 거라 기대하며 응원할게요. 3422 쓰시는 분, 어린 예술가의 청순함이 너무 예쁘네요. 하지만 연주는 박력 있고 경쾌함이 베토벤을 닮아 K클래식 연주가로 대성하길 바랍니다. 수주에서 정기련 보내주셨습니다. 김배현님, 조용조용 겸손한 학생이 저런 폭풍 같은 연주라니 놀랍습니다. 정소연 학생 미래가 밝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연주 어땠어요?
1: 떨렸어요.
0: 야, 이렇게 폭풍처럼 연주를 잘하시고 첫 멘트가 떨렸어요입니다. 전혀 떠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던데 정말 떨었습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소연 학생만의 연습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1: 저는 레슨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계속 복기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8분 음표와 16분 음표를 번갈아 연주하는 연습을 부점 연습이라고 하는데 주로 16분 음표로 이루어진 빠른 음영을 고르게 하고 싶을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0: 아, 고르게 쳐야 되는 부분을 부점으로 네. 연습한 다음에 다시 고르게 치는 거죠?
1: 네.
0: 아, 알겠습니다. 이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다른 연주 영상 혹시 보면서 참고를 하나요?
1: 네.
0: 누구 연주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1: 요즘에는 조성진 연주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0: 아, 피아니스트 조성진.
1: 네.
0: 알겠습니다. 그 좋아하는 연주자 피아니스트 조성진 외에도 많이 있겠죠?
1: 문지영 피아니스트랑 조성진 피아니스트 좋아하는데요.
0: 네.
1: 문지영 피아니스트는 3월에 나주에서 리사이트를 보고 좋아하게 되었는데 연주에서 감정이 잘 느껴지고 소리가 부드럽고 맑아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리사이트 다녀왔나요?
1: 네.
0: 아, 나주에서 했군요.
1: 네.
0: 네. 자, 요즘 어떤 음악을 듣는지도 궁금합니다.
1: 요즘에 슈베르트 소나타 19번 1악장이랑 차이콥스키 파드 4 듣고 있습니다.
0: 음악적 고민도 우리는 계속하면서 공부하잖아요.
1: 네.
0: 최근에 고민 뭐가 있을까요?
1: 평소에 음악에서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원인을 생각해보니 제가 다양한 경험과 감정들을 느끼고 그것을 음악에 담아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0: 이 경험을 음악에 담아내는 그런 네. 과정들 또 고민하고 있군요. 김혜영님, MBTI가 궁금해요. 대문자 J랑 T일 것 같은데.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1: ISTJ.
0: ISTJ랍니다. 와, 김혜영님의 질문 덕분에 우리 정소연 학생 MBTI를 알게 됐습니다. 김민혜님, 귀여운 피아니스트 꿈나무님. 음악교의 취미처럼 즐겁게 공부하는 과목이 있을까요?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 교과 과목 중에 좋아하는 건 국어랑 영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0: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국어와 영어.
1: 네.
0: 와, 왜 좋아해요?
1: 재미가 그나마 있는 것 같아요.
0: 그나마 있어요? 네. 그래도 음악이 제일 좋죠?
1: 네.
0: 아, 알겠습니다. 네, 그나마라는 이야기에 많은 또 우리가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엔 시간적 여유가 당연히 이제 나지 않겠지만 소설 읽는 것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0: 경험과 감정들을 느끼고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가끔 음악의 한 부분과 소설의 장면을 연결 지어 보면 연습이 좀더 재밌어질 때도
0: 그렇군요.
1: 있어요. 네.
0: 그 소설책 말고 다른 책도 좋아합니까?
1: 거의 소설을 위주로 좋아합니다.
0: 소설 위주로 알겠습니다. 보니까 피규어도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1: 네, 실바니안 패밀리라는 피규어 모으기가 취미인데요.
0: 네.
1: 초등학생 때부터 모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120마리 정도 모으게
0: 120마리.
1: 됐어요.
0: 보면 공간을 꽤 차지하겠네요.
1: 네.
0: 아까 못 물어본 게 있습니다. 소설책을 위주로 좋아한다고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소설책은 뭐예요?
1: 저 해리포터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해리포터는 또이그 소설도 좋고 또 영화도 좋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음악이 또 우리 클래식하고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정은숙님, 보이는 라디오 냉큼 켜고 마시랐어요. 소연 학생 환영합니다. 이문영님, 끝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강약 조절, 깔끔한 연주가 너무 매력적인 어른 예술가네요. 앞길을 응원해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310님, 안녕하세요. 여고생 예술가 연주 행복합니다. 떡잎이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응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린 예술가 정소연 학생의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술 중학교를 나와서 나란히 예고에 진학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뭐 하고 놀까요?
1: 밥 먹고 영화 본 후에 헤어집니다.
0: 같이 연습도 하고
1: 네.
0: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렇군요. 어떤 영화 같이 봐요?
1: 아, 그때
0: 그때도
1: 다른데
0: 다르고.
1: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0: 네.
1: 그런 거 많이 봐요.
0: 그렇군요. 주로 또 어떤 대화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그냥 일상적인 대화. 음악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0: 그래요.
1: 같아요.
0: 음악 얘기를 제일 많이 할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습 때문에 각자의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1: 네. 네.
0: 터치하지 않는군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다?
1: 네.
0: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그 더워서, 물론 좀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무더위에 집중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체력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1: 밖에서 오래 돌아다니지 않은 이상 평소에 피곤함을 잘 느끼지 않는데, 많이 졸린 날에는 종합 비타민을 먹습니다.
0: 아, 종합 비타민.
1: 네.
0: 그걸로 충전하는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좌우명으로 삼는 말이 따로 있진 않지만, 좌우명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요.
1: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인데,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들은 말이라서 좌우명 하면 이 말이 떠오릅니다.
0: 아, 연습만이 살 길이다.
1: 네.
0: 선생님들이 이 좌우명을 많이 알려주셨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광주 예고 축제가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하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1: 네, 매년 5월에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예고축제를 예양제라고 하는데요.
0: 네.
1: 미술 전공 학생들이 먼저 전시회를 하고 이후 국악, 무용, 클래식, 실용음악과가 4일에 걸쳐서 공연을 합니다.
0: 와, 그러면 이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4일에 걸쳐서 공연하는 거예요? 대단한 축제인데요. 이미 학생 때 예술의 전당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와, 김양성님, 너무 귀엽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응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이 축제 예향제에서 오케스트라와 이 정소연 학생이 협연을 했습니까?
1: 네. 예양제 오디션에 합격해서 5월에 피아노 협연 무대에 섰습니다.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3악장 연주했는데요.
0: 네.
1: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무대에 설 예정이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컸고, 오케스트라와 합이 맞지 않을 때는 힘들기도 했는데, 마지막 리허설까지 최선을 다했고, 본 공연 때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습니다.
0: 아, 축하합니다. 걸스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오케스트라 협연하는 이런 귀한 경험을 가졌네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큰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 직접 협연하고 또 연습하면서 혼자 내가 피아노 연습할 때랑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예.

0: 많은 걸 배웠을 것 같은데 그때 어땠나요?
1: 연습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배신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더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호흡하며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된것
0: 연습은 배신하지 않는다. 예, 연습만이 살 길이다. 후속편이군요. 그 본인이 연습한 템포랑 또 쥐자 선생님 요구하는 건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진 않았어요?
1: 네, 제가 요구를 할 때도 있었고,
0: 네.
1: 그래서 잘 맞춰주셨어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윤 학생의 연주를 한곡더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 준비해 줬을까요?
1: 슈베르트 즉흥곡 3번인데요. 곡 전체에 흐르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피아노로 이동하시면 연주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곡소리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님,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귀여워요. 소윤 양 응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박태현님 고맙습니다. 아, 3378님도 메시지 주셨네요. 너무 귀여운 어린 예술가의 목소리에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 예뻐서 주차 못하고 못, 아, 주차하고 못 내리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왕 주차하고 못 내리고 계신데 3378님, 슈베르트도 감상하시죠. 어린 예술가 오늘의 주인공이 지금 또두 번째로 준비한 곡 슈베르트 즉흥곡은 슈베르트가 이곡 작곡했을 당시에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불과 1년 전 원숙기에 쓴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에는 절망보다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준비됐을까요? 네, 그럼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G 플랫 장조 도이치모로 899 정소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지플레장조 도이치모너 899 정소윤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김진희님, 가을가을한 선율이 클래식 초보자에게 전해집니다. 정클클에서 이런 현장감 있는 아름다운 곡을 듣다니 귀호강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3378 쓰시는 분, 우와 저도 모르게 그만 미쳤다를 외쳤네요. 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연주 멋져요. 소윤 양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너무 좋아합니다. 정은숙님, 와우 예당 협연 공연 경험을 한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려. 조근조근 말을 참 잘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숙님, 아직 아기 목소리인데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예쁜 소윤 양 응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2010님 너무 멋있어요. 재능이 부럽고 나중이 더 기대되네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9292 쓰시는 분, 곡 설명을 듣고 나서 들어서 그런가 날이 더워서 그런가 눈에서 땀이 나네요. 강약 조절을 엄청 잘하네요. 베토벤 때의 16분음과는 또 다른 느낌 보내주셨습니다. 아, 땀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2100님, 정소연 학생 정말 귀엽고 차분하네요. 한음한음 섬세한 아름다운 연주에 감동받았습니다.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최은하님, 연주가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요. 어린 학생의 연주라는 게 믿기질 않네요.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잘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 9310님, 시골 돌담 옆에 플라스틱 간이자에서 연주를 듣고 있는데 연주가 훌륭해 야외 음악당이 부럽지 않습니다. 관객은 저 하나, 여름바람 솔솔 보내주셨습니다. 1열에 앉아계시는군요. 9310님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소윤 학생의 연주에 감동을 받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소윤 학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1: 저는 가까운 목표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고 먼 목표로는 피아니스트로 제 이름이 브랜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피아니스트로 정소윤이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자, 어떤 연주자, 어떤 사람이 앞으로 되고 싶나요?
1: 저를 지도해주고 계시는 레슨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데요. 항상 음악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0: 전달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1: 그렇군요.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지 느껴집니다. 선생님께 감사도 인사 한번 하세요.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
0: 아, 이철민 선생님이시고 감사합니다.
1: 정말 수줍은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유영주님, 노래하듯 낭만적인 연주에 감동받아요.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인터뷰에 또 생방송 중에 연주를 두 곡이라 하느라 떨렸을 텐데 집에 가서 일기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습니까?
0: 좋은 기회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또 다른 세상을 본 느낌이었고 즐거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3909님, 건반을 치는 손도 참 예쁜 소연 학생. 피아노 치는 실바니안이 나오면 좋겠어요. 실바니안, 작은 인형이라고 합니다. 3909님, 연주뿐만 아니라 소연 학생이 피아노 치는 손까지도 세심히 살펴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감동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멋진 연주를 소연 학생이 들려줬습니다. 무엇보다 이 음악을 대하는 소연 학생의 진지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앞으로 음악을 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1: 또 지금처럼 콩쿠르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연습한 것 이상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내 마음을 다치지 않고 큰 실망에 빠지지 않는 법 대비하고 있나요?
0: 대비하고 있다기보다는
1: 네.
0: 네, 많이 부딪히려고 하고 있어요.
1: 아, 상처를 받더라도.
0: 네.
1: 아, 그게 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소희님, K-클래식의 미래가 정말 밝은 것 같아요. 저보다 전공을 대하는 태도는 어른인 듯요.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성실함과 노력 앞에 겸손해집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린 예술가 정소연 학생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출연하기 위해서 이틀 전에 광주에서 왔잖아요.
0: 네.
1: 방송 끝나고 응원해온 우리 어머니 또 이 가족분들과 어디 들렀다 갑니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까?
0: 점심 먹으러.
1: 네,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없었어요? 일산이나 서울에?
0: 용산역에.
1: 네.
0: 아이파크몰 갔다 왔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좋았어요?
0: 네.
1: 아, 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 오늘 어린예술과 광주외고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정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꿈을 잃지 않는 멋진 연주로 성장하길 정클클이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아, 조심히 가시고요.
0: 네.
1: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린예술과 정소연 학생 보내드리면서 들려드릴 거군요.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입니다. G장 조착모노 88종 3악장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조재혁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 예술의 는당 IBK 귀염원의 챔버홀 9월 11일 금요일 공연입니다. 이번 주 수요 초대석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엄선한 작품들을 무대 위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함시니카 심포니성 마스터스 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 전람회의 그림은 9월 12일 토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악파를 대표하는 무소록스키의 작품과 이를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관현악으로 재해석한 곡들을 교차해 선보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인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중 미뉴엣, 함신익이 주시하는 심포니송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보험을 도입한 나라 스웨덴. 이 제도는 직장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떠날 때 받던 급여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앞서 나가는 스웨덴만의 특별한 점. 바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 구직자, 학생도 아이를 낳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빈틈없이 챙기는 덕분에 스웨덴은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더 많은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4: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3: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4: 홍상욱과
3: 왕더와 함께
4: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3: 만나보세요.

늦은 황금의 시간. 낮의 빛이 아직 사방에 남아 있었지만 달은 벌써 옅은 빛을 드러내고 박쥐들이 초록빛으로 번뜩이는 대기 속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숲 가장자리는 마지막 빛 속에 부드럽게 서 있고 밝은색 밤나무 둥치들이 검은 그림자를 배경으로 섰는데 누런 오두막이 낮에 흡수한 빛을 토해내며 누런 토파즈처럼 부드럽게 빛났다. 장밋빛과 보랏빛 작은 길들이 초지와 포도들과 숲을 통과하는데 벌써 누래진 아카시아 가지가 여기저기 하나씩 보이고 우단처럼 푸른 산들 넘어 서쪽 하늘은 황금색과 초록색이었다. 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여름날. 마법에 걸린 마지막 15분 동안 더 일할 수 있다면. 헤르만 헤세의 책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거스트 들려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카페인님들, 어제는 바람이 약간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폭염에 며칠간 너무 시달렸던 터라 어제 날씨를 보고 와, 가을인가 봐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방심할 순 없죠. 네, 바람이 분 것은 좋았으나 아직 8월의 한복판이기도 하고 쉽게 방심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카페인님들도 그러나 이 약간 시원해진 그 바람줄기 느끼셨다면 그 기운 또 간직하시면서 그늘 잘 찾으시면서 또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문장 카페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책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의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안인희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 다룰 책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워낙 많이 유명한 고전들이니까 뭐 데미안 시작해서 수레바퀴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유명한 것들이 많죠. 아마 접하신 것들이 있거나 혹은 헤르만 헤세 들어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 소설은 이번에 처음 읽었습니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정말 다채로운 여름의 색채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문장 카펫 깔아드린 다음에 한번 그래서 고르기도 했지만 이 제가 깔아드린 부분에 등장한 색채가 몇 가지지를 한번 세봤어요. 새삼스럽게. 늦은 황금, 초록빛 그 초록빛으로 박쥐들이 번뜩이는 그 대기의 시간, 그리고 또 밝은색 밤나무 둥치, 검은 그림자, 누런 오두막, 누런 토파즈, 장밋빛, 보랏빛, 누래진 아카시아, 우단 같은 푸른 산, 황금색,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짧은 몇 줄 안 되는 거 읽어드렸는데도

색이 거의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급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느낌, 잠시 후 북카페 소설 북클럽에서 이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름의 한복판에서 만나기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름은 인생의 여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책 잠시 후 2부에서 나눠, 2부 아니죠? 소설 북클럽에서부터 2부까지 모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님, 반짝! 마법 같은 문카를 들으면서 어제 감탄하며 감상한 황금빛 노을 풍경 떠올려 보아요 하셨는데요. 와, 영주님도 노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는 분이시군요. 저도 어제 일몰 봤습니다. 저는 뭐 웬만하면 그 시기에 특별한 어떤 일정이 다른 게 있거나 뭐 깜빡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일몰 시간은 좀 챙기려고 하는데 어제 하늘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꼭 챙겨볼 예정입니다. 김현정님, 반짝고은님 입추 매직일까요? 아침 저녁 바람이 달라졌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희한하죠? 입추 매직이 진짜 가능한 건가? 곧 처서인데 기대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2729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반짝 주말부터는 바람이 반짝반짝해서 정말 행복하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여름이지만 이 정도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여름인 듯요. 오늘도 소중한 북카페와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이 소설 북클럽스 다루는 줄 어떻게 알고 또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북카페에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약간 그 때에 맞춰서 생일 축하해드릴 수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북카페에서 전달할 내용이 많거나 뭐 이럴 때는 못할 때도 있는데, 또 그걸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때 축하해드리는 것은 겉절이 축하. 바로 이렇게 겉절이 같은 거 그리고 약간 묵은지 축하 조금 묵은지라고 하기엔 좀 이르긴 합니다만 지나간 생일 축하 그 사연들이 있어서 살짝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박준용님 북카페 애청자시고요. 사연 길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누나 박민경님 생일 축하하는 사연 주셨어요. 전에 민경님이 또 준용아 하면서 해주세요 했을 때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가족 모두가 북카페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북카페를 통해서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약간 너무 재미난 가족의 우체통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만나면 그래서 북카페에서 들었던 책 내용도 얘기하고 그것 통해서 더 가족이자 카페인으로서 더 친해진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남매분들 민경님 누나의 생일 축하하는 이 준용님의 마음 전합니다. 반말 축하 신청하셨기 때문에 민경아 준용이가 지난주에 신청했는데 지난주에 소개를 못해줬어. 근데 묵은지로 숙성된 묵은지로 오늘 소개할게. 오늘도 아마 잘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시원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선물처럼 생각하면서 이번 주도 민경이 잘 보냈으면 좋겠어. 늘 건강하고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역시 지난주 수요일 생일 수요일에 지금 여름 휴가 가 계신 상황인데 수요일에 어떤 코스로 이동 중일 것임을 알려준 사연이었는데 수요일에 소개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합니다. 신민호님, 언젠가 북카페에서 전화 연결한 적도 있는 우리 카페인이시죠? 수요일이 생일인데 항상 여름방학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친구들과 보낸 적은 없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철 생일자로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만약에 그 생일 당일날 소개가 된다면 새벽 5시에 1부, 2부 모두 운전 중에 짤츠부르크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짤츠부르크 이미 넘어갔고 국경 넘어서 지금 이제 독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여행 중에 들으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야, 좋겠다. 짤츠부르크 지나서 독일 국경으로 넘어갔어. 렌터카로 이렇게 지금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북카페 듣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늘그 평상시에는 12시부터 1시까지만 듣고 1시 땡 되면 신데렐라처럼 다급히 이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행 중에 좀 느긋하게 듣고 있으리란 생각이 들어서 좋고, 생일 잘 보냈으면 좋겠어. 좋아하는 곡 후보를 두개 줬는데, 그 중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민호가 이미 지나온 길이지, 그 거기서 마리아가 부른 곡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곡으로 준비했어. 생일 여행 모두 잘 하길 바란다.

0: 아, 그리고 우리 카페인 분들 보내주신 엽서가 많이 도착했는데요. 이 얘기 잠시 후 음악 듣고 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OST에서 줄리 앤드루스가 부른 곡입니다. My Favorite Things 그리고 스웨덴 세탁소의 해피 벌스데이 왈츠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1: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Cream-colored ponies and crisp apple strudels, doorbells and sleigh bells and schnitzel with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북카페에 왔는데 엽서가 11장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엽서가 굉장히 많이 많이 가속이 붙듯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월 14일 도착분까지가 우리 예쁜 엽서 공모전 마감이잖아요. 소인 유효가 아니라 그날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엽서는 걸어오는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쯤에는 꼭 보내셔야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연휴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10장의, 모두 11장의 이 엽서들을 보면서, 와, 너무 감탄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이 엽서들은 우리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당일인 8월 26일 방송에서 또 소개를 할 계획이고요. 미리 보면서 너무 뭉클해져가지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미 너무 이렇게 뭉클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이님들 지금 엽서도 보내신다 하는 사연들 지금 많이 보이는데요. 네, 빨리 서둘러 보내시길 바라고요. 예쁜에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세요. 예쁜, 그 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서 팔 법한 그런 진짜 누가 봐도 금손일 법한 그런 솜씨만 대접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노력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또한 좋습니다. 우수 엽서로 선정된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이 엽서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전체 집계를 아직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웬만하면은 최대한 다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왜냐면 저희가 또 굿즈가 또 생겼거든요. 카페인 굿즈. 해마다 돌아오는 우리 카페인 분들이 굿즈를 또 만들어주시는 그 전통처럼 돼버려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또 하겠지만 카페인 굿즈가 또 120개, 120개, 240개 막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아직 개봉을 못했어요. 상자가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그거 박스가 너무 커서 지금 이동 불가. 그래서 아직 언박싱을 못했어요. 지금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북카페에 좀 빨리 와서 내일 개봉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지금은 정말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상자처럼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인데 듣기로는 필통과 각인된 연필 세트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죠? 요런 것도 다 우리 카페인 분들, 엽서 보내주신 분들께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쁘게 못 만드는데 하시지 말고, 후회하시지 말고. 제가 보내라고 할때꼭 보내세요. 네. 우리 출석 체크 할 때도 느끼셨잖아요. 한번, 그 결석했지만 쭉 한번 해보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깜짝 그 아차상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카페인 분들 망설이지 말고 꼭 보내시길,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미 님이 지금 우리 신민호 님이 독일로 넘어왔는데 헤르만 헤세 오프닝과 소설 북클럽 얘기라고 하니까 신기하다고 그러네요. 독일에서 또 헤르만 헤세 소설을 듣는 거. 그렇게 사연 올려주셨는데 보시고서 독일 넘어 프라하도 가세요. 오수미님 이렇게 거기 가면 카프카를 들을지 누가 알아요? 황금 소로를 걸어 카프카의 생각 가보시네요 하셨는데 그쵸 민호님이 카프카에 가시면 우리가 또 카프카의 소설을 다룰까? 이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시는 카페인님들 그곳에서도 북카페 들어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민정님, 고우님 옷이 너무 싱그러워요 하셨는데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옷이고요. 이 지금 정말 무게감이 낙엽 한 장보다 가벼운 옷이에요. 진짜 이렇게 합치면 요만큼 진짜 500원 동전만 해지는 그런 부피와 무게감의 옷인데 남편과 아점 준비하며 들어요 하셨습니다. 북카페 사랑해요. 시나몬입니다. 최김민정. 오늘 마음을 정갈하게 모아 엽서 쓸게요 하셨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간 카페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소를 엽서 보낼 주소 한 번만 더 읊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예쁜 엽서 공모전 저희 규격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윤고은의 EBS 북카페 치면 홈페이지 나오죠. 거기 혹은 EBS 언더바 북카페 인스타그램에도 둘다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되고요. 거기도 올려뒀는데 한번 주소는 읊어드릴게요.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로 281 EBS 윤고은의 북카페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다릴게요. 주소 물으셨으니까 보내주시는 거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우리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날, 광복절이 있잖아요. 8월 15일. 그래서 해방이라는 화두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방이라는 화두를 우리 일상으로, 삶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어디에 갇힌 것도 억지 부담을 떠안는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주어진 역할 속에서 자유로운 해방감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을 통해 그런 경험을 하기란 더 어렵죠. 그런데 일터에서 해방감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이가 있습니다. 특수청소 일을 하는 김완 작가의 에세이 죽은 자의 집 청소는 누군가의 생이 마침표를 찍은 자리, 그 마지막 흔적을 치우고 정리하는 고된 작업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특수청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일터엔 남다른 사연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연만큼이나 치우기 힘든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특수청소 일을 하면서 작가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순위는 바로 일할 때 괴롭거나 힘들지 않냐는 질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일하는 보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두 질문 모두 대답하기 난처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좀 더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힘들기만 한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해도 즐겁고 보람된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김완 작가 역시 남들이 보기엔 한없이 힘들어 보이는, 실제로도 힘든 자신의 일이 주는 보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에서 찾은 즐거움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해방감이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일 가운데 청소를 인생의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한 가장 큰 동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악취 풍기는 실내를 마침내 사람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원래의 공간으로 돌려놓았을 때, 살림과 쓰레기로 발디딜 틈 없는 공간을 완전히 비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집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낀다. 작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건 우리도 청소를 하며 비슷한 기분을 경험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녹록치 않은 세상에서 청소는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 마음의 복잡한 짐을 덜어내는 심리적 해방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쯤은 있다는 안도감, 노력한 만큼 깨끗해지는 즉각적인 보상이 주는 성취감을 청소를 통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청소를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쓰이고 닦는 반복적인 신체 활동은 잡념을 줄이고 현재 이 순간에만 몰입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해방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도나본 프랑켄라이터 잭 존슨이 함께한 곡 프리 들려드렸습니다. 일상의 해방을 주제로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오늘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쓴 김환 작가의 이야기 통해서 청소라는 행위가 주는 해방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청소가 해방감을 준다. 저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아, 그래서 더 큰 해방감을 느끼려고 가끔 대청소할 거리를 만들기도 해요. 그 얘기는 모은다는 얘기죠. 대청소할 거리들을 평상시에 조금조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아야지 더 큰 해방감을 누리기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말장난 같긴 하지만 진짜 주말에 정말 그 청소의 개운함을 또 진짜 느꼈습니다. 심리적인 효과를. 저 지금 책 작업, 이제 책 곧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교정지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주말에. 그런데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 왜 그럴 때는 제가 늘 돌려막기라고 하는 기운, 이게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든데 어질어질한데 그럴 때는 또 이 내가 있는 공간을 청소하면 약간 그쪽으로 마음이 가면서 이 뇌 속도 약간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효과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청소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개운해졌어요. 청소하고 나니까 청소한 시간을 빼도 더 효율적으로 이게 뭔가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카페인님도 아마 비슷한 마음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하고요. 5690 쓰시는 카페인님, 지금 우리 집에 딱 맞는 일카. 저도 오후에는 욕실 청소 예정이라 지금은 체력 살짝 비축하러 쉬는 타임입니다. 저도 짝꿍도 정리하고 청소하면 마음이 뽀송해질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청소도 진짜 어떤 곳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 다르잖아요. 화장실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방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재 정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창틀 청소 특히 좋아합니다. 뭔가 그런 게 좋더라고요. 창틀, 모기장 방충망 이런 거 그런 거 전문입니다. 안지수님, 반짝 고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에요. 엄마 걸로 쓰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와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수님이 어머니신 거고 그쵸?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카페이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미향님, 당일 오후 4시 30분까지 보내면 다음날에 빠른 등기 가더라고요. 보통 우편은 2, 3일 걸려요. 라고 우리 카페인님도 지금 엽서 북카페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서로 정보도 좀 교환하시는 것 같고요. 이선희님은 카페인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다들 무슨 조직 같아요. 네, 무슨 카페인 조직? 우리 선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셨는데 선희님 사연에서도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우리

꼭그 카페인 굿즈를 만들어주신 카페인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카페인으로서 사연 보내주시는 마음에 충분히 그 모든 공기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더 함께 다른 카페인을 위해 또 마음 모으고 싶어하는 카페인 분들이 계신 거고요. 최현서님, 아무래도 저는 자신 없어. 올해는 카페인 분들 예쁜 엽서 감탄하며 구경만 해야 할 듯해요 하셨습니다. 안 돼요, 현서님. 이 자신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보내면 돼요. 예, 그냥 그 규격만 맞춰가지고 거기다 뭐라도 글자 우리 8월 26일이 7주년이니까 그냥 거기다가 생일 축하한다 그렇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경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한잔휙 날려 보내시죠. 아직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그리고 코린 베일리레의 Like a Star까지 두곡 듣고 소설북클럽 시작할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오늘은 조금 선선했나요?
2: 아니요.
0: 오시는 길에?
2: 너무 더웠습니다.
0: 아, 그래도 지난주보단 좀 네. 태양이.
2: 바람이 많이 부는데.
0: 맞아요.
2: 더운 바람이어서 사실. 아. 시원한 느낌은 못 받았는데.
0: 어젠 되게 시원했던데요? 시원한
2: 그랬나요?
0: 바람이 불었나? 저 지금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더운 바람이라고요? 네. 네. 다시 또 더워지나 봐요. 그렇죠? 방심하지 말아요, 우리.
2: 저는 항상 뭐 9월 추석 때까지는 덥다라고 네.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0: 승우 작가님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2: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을 고르신 마음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2: 미안할까요?
0: 아니, 바다 좋아하지 않는다, 여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시는데 오늘 제가 문장 카펫으로도 이 책의 일부를 깔아뒀는데 저는 네. 또 그래도 여름 좋아하는 파
2: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0: 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의 오늘 책이 크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휴머니스트 출판그룹에서 펴낸 이 책이었는데 여름의 맛과 향과 어떤 상징이 가득하더라고요.
2: 맞습니다. 이 책에. 제목부터가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이잖아요.
0: 네.
2: 여름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뭐 이디스 호튼의 여름이라

0: 이야기라든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네. 여름이라는 글자가 또 제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작품이란 말이죠.
1: 아.
0: 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주인공인 클링조어라는 네. 주인공 이름이 또 제목에 그쵸.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재미있는 작품임은 분명한데 제가 또 누누이 북클럽에서 헤르만 헤세의 열혈 팬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1: 네.
0: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껴두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1: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뭘로 할까요? 여름으로 할까요? 오늘 그러면?
0: 좋죠.
1: 네, 말머리 네. 여름으로 하셔서 보내주시면 네, 우리 샵 1045로 받겠습니다. 샵 1045.
0: 일상의 행동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 입장인데 제 아이가 저랑은 좀 다르게
1: 네.
0: 길거리에 그 클로버 덤불 숲 들여다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1: 아, 저는 앨리스예요. 토끼 근데, 따라가면 안
0: 네, 되는데. 근데 저는 들여다봐도 네. 그게 새 잎인지 내 잎인지 이파리의 개수를 한눈에 분별하기도 어렵고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네. 지나치기 마련인데 제 아이는 그걸 너무너무 이제 매일 봐도 매일 들여다보는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발견해요. 내 잎 클로버를요.
1: 관심 가지면 또 보여요.
0: 네네.
1: 맞아요.
0: 그리고 한 2, 3일 전에는 다섯잎 클로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깨닫는 부분은 그런 거죠. 일단 들여다보는 자에게 다섯잎 클로버가 온다. 그러니까 최여사님도 색연필을 잡는 자에게 엽서를 쓸 기회가 네. 주어진다. 뭐 이런 거죠.
1: 네. 뭐뭐 하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재미납니다.
0: 네.
1: 색연필을 잡아보시죠.
0: 네.
1: 네 지금. 그리고 7906 쓰신 카페인님 오늘 갑자기 시간 여유가 생겨서 운전하던 길을 강화도로 목적지를 변경해서 구경을 왔어요.
0: 와.
1: 강화도 풍경에도 잘 어울린다고 북카페가 이 시간 너무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강화도는 이렇게. 또 승숙 씨가님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0: 그러네요. 또 간만에 네. 제가 좋아한다
1: 나는
0: 서술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왔네요. 좋아합니다. 네.
1: 강화도는 좋아한다.
0: 네네.
1: 마음이 답답할 때 일상의 해방을 좀 시도하고 싶을 때 훌쩍 가는 곳이라고.
0: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뭐 일상의 해방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서 제가 또 쪼그라들 수가 있는데요. 심정적으로
1: 네.
0: 너무 과한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1: 그쵸?
0: 네, 훌쩍 떠났다가 당일치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뭐 전등사 같은 또 절이 너무 멋있기도 하고
1: 네,
0: 네. 카페도 좋은 곳이 많아가지고
1: 강화도에
0: 네, 힐링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1: 잘 들어주시고요.
0: 네.
1: 그리고 책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 길게 북카페 그리고 나의 어머니라는 글을 그 사연을 네. 이현재님이 올려주셨는데요.
0: 네.
1: 지금 듣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도 못 알아보던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상심에 차 있을 때 문득 북카페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길게 이렇게 회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떠나보내고 난 후에 또 북카페에서 소개했던 소설 북클럽 때 소개했던 소설이잖아요.
0: 네.
1: 한방눈에 갇혀버린다면.
0: 네.
1: 그쵸, 우리 엔솔로지에 묶여있던.
0: 네. 쉬저천 소설이었나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그 소설하고 또 승숙자님의 채플린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0: 제 책에서는 위로를 못 찾으셨을
1: 아니요,
0: 수도.
1: 아니요. 그
0: 네.
1: 달의 이미지와 따뜻한 감정들이 되살아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 앞 택시 정류장 지날 때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러 가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직도 마음이 서늘해지는데 희한하게도 그 두 권의 책이 남겨준 이미지와 감정들이 그 서늘한 감정을 가라앉혀줍니다. 다독여준다는 얘기겠죠. 예,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시는 순애보에게도 감사하다 전하시면서
0: 네.
1: 이렇게 긴 사연 주셨는데 일부만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소설 북클럽 시간이고
0: 네.
1: 지금 마침 또 승숙 작가님 계셔서 기다렸다가 소개해요.
0: 네. 뭔가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 채플린 소설을 쓸 당시에 저는 정말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20대였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잃거나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딘가에서는 정말 찬란한 시간을 영유하고 있을
1: 그렇죠.
0: 거다라는 생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감상이 제게도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현재님 마음 추스르기가
0: 네.
1: 참 쉽지는 않지만
0: 네.
1: 그래도

0: 항상 그내 마음에 그 비어 있는 자리, 그것을 잘 보듬어주고 채워주는 그런 순간들을 일상에서 많이 선물처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카페가
1: 맞습니다.
0: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책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입니다.
1: 항상 이야기 직접적으로 줄거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은 어떤 시기에 발표되었고 헤르만 헤세의 문학적 여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하면 정말 데미안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헤르만 헤세는 정말 신기한 작가이기도 해요. 좀 데미안이 1919년 발표 작품인데 에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가명으로 작품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래서 초반에 작품이 출간되었을 시기에는 에밀 싱클레어를 헤르만 헤세와 동일시하는 그런 짐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점차로 여러 힌트들이 주어지면서 헤르만 헤세가 내가 쓴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시기에까지 도달했는데 이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역시도 1919년 작품입니다.
0: 와, 저는 데미안은 여러 번 읽었을 때 이건 처음이었는데, 이번에. 저 너무 좋았어요, 이
1: 너무 좋았죠.
0: 소설이. 네.
1: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는 어떤 작가인가 하면 문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총명하고 좀 뭐랄까요? 지적인 작가임에는
0: 네.
1: 틀림없지만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도 굉장히 때때로 놀랍고 흥미로운 선택을 할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미안과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을 동시기에 썼다는 거죠.
0: 그쵸.
1: 그쵸? 한편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한편은 자기 이름으로 헤르만 헤세 이름으로 발표하고 데미안은 또 동시기에 써서 에밀
0: 그쵸.
1: 싱클레어라는
0: 다른
1: 필명으로
0: 필명으로.
1: 쓴 거죠.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은 이 42살의 화가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짐작하면서 그것을 감수하고 예술적인 응집력을 폭발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데미안은 또 10대의 어린 소년이 등장해서
0: 그쵸.
1: 또 다른 아브락사스라고 하잖아요.
0: 네.
1: 알을 깨고 나오는 식의 자신의 자아 찾기라고 하는 여정을 10대 소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소설의 주인공은 에밀 싱클레어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동일한 시기에 특정한 두 주인공을 10대 소년과 중년의 예술가로 설정을 해서 이토록이나 다른 이야기를 같은 시기에 발표할 수 있었을까?
0: 그쵸.
1: 이런 것들도 너무 미스테리하고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1919년이라고 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헤르만 헤세는 사실 가정적으로 불화가 너무 심했고 경제적인 궁핍함도 너무 오래 겪은 데다가 세계 1차 대전 그러니까 1914년에서 18년까지 일어났던 그 전쟁을 목격한 참상 그 비극이 너무나 커서
0: 그쵸.
1: 한동안 작품을 집필하지 못하다가 종전 이후에 폭발적인 집필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 와중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개인사적인 비극과 사회적인 좀 참상을 함께 목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작가적으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은 헤르만 헤세가 단한달 만에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0: 와, 여기도
1: 네.
0: 지금 이 소설의 배경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이
1: 짧죠.
0: 아니잖아요. 여름, 정말 여름이라고 할수 있는 딱 그냥 한세달 정도? 요 정도인 건데 이걸 한달 동안 여름을 충분히 늘려서 좀산 거네요.
1: 맞아요. 7월의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여름의 한복판 8월을 지나서 이제 조금 여름의 열기가 사그라드는 9월 초까지가 이 소설의 중심 계절적 배경입니다.
0: 그러네요. 뭐 길어야 두달 정도겠네요. 저는 그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문장 이 사람의 문장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문장이 막 휘감고 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1: 맞아요.
0: 많았거든요. 뭐 정원에 대한 에세이라든지 음악에 대해서 예찬한 것도 있고, 근데 이 소설에 그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이쯤 되면 내가 독일어 전공자가 아니어서 원문으로 헤세의 글을 읽지 못한다.

0: 거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더 커질 정도로 해세의 문장은 유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아, 진짜 원문으로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카페인 분들 중에 혹시 네. 그 읽어보신 분 계실 수도
0: 원문으로.
1: 있잖아요.
0: 원문으로.
1: 도구가 전공자나
0: 그럴 수 있죠.
1: 한 문장이라도 나는 헤르만 헤세의 문장을 원문으로 읽었다.
0: 구텐탁 정도면 읽을 수 있겠지만.
1: 구텐탁 나오겠죠? 한 문장 너무 약한가?
0: 네, 어렵습니다. 한 문장?
1: 네. 네. 한 문장은 그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자. 뭐 어쨌거나 네. 이 얘기가 너무 흥미로운데 우리 네. 입으로 건너가서 그러면 그 클링조어가 보낸 네. 그 길어야 두 달의 여름 네. 그걸 우리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음악 누볼레 비앙케 듣고 가시죠.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2: EBT는 영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 오늘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소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 오늘도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말머리를 여름으로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집주소 포함해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김미선님이 맞아요. 헤르만 헤세는 문장 정말 좋아요. 시적이에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시적이다.
1: 네,
0: 동의합니다.
1: 맞아요. 소설 전체가 너무나 회화적이고 색채 감각이 뚜렷한 묘사가 연이어서 맞아요.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자체로 시적인 감각적인 문체를 지니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0: 네. 이나라님은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과 데미안이 같은 해에 1919년에 발표되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하시면서 헤르만 헤세는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걸까 궁금해져요.
1: 맞아요. 앞부분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네. 개인적인 삶에 위기가 있었고 또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실존의 고립과 네.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을 통해서는 조금 더 이 세계의 어떤 죽음을 목도한 이 자로서의 좀 위기감을 표출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작가로서 이제 예술적인 승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강박에 시달렸던 것 같고 데미안을 통해서는 또 다른 어떤 이 그 당시에 헤르만 헤세가 칼 융의 심리학에 완전히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좀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데미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어떤 실존주의적인 고민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소설 속에서 클링조어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여름을 뭐 7월도 다 타버렸고 8월도 빨리 타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참 맞아요. 재밌었는데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렇게 긴 소설이 아니고 분량이 짧기 때문에 네. 이야기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적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지진 않아요. 주인공 클링조어는 하이 헤르만 헤세는 이제 시인이고 소설가였지만 네. 클링조어는 화가로 등장해요. 42살의 화가. 이것도 재밌는 화가. 게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을 헤르만 헤세의 자전 소설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화가 클링조어가 42살이라는 게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에 헤세의 나이와 일치한다는 거
0: 네.
1: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헤르만 헤세가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신경증에 불면증에 시달릴 때마다 그림을 몰두해서 그렸다는 네. 것 이러한 사실들이 이 소설 주인공 클링조어

0: 열정을 불태우고
1: 네.
0: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자화상을 정렬적으로 그려낸다. 이게 주된 스토리의 전부일 정도로 사실은 아주 짤막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이 헤르만 헤세가 클링조어의 몸과 입을 통과해서 들려주는 이 유려한 수사로 가득한 문장들 때문에 이 소설을 뭐 단숨에 읽어내려갈 수밖에 없는
1: 맞아요.
0: 몰입감을 주죠.
1: 네.
0: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요. 이 이야기의 첫 단락만 읽어봐도 이 소설은 정말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문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빨리 피어났다 도로시드는 정열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길고 뜨거운 낮은 불타는 깃발처럼 활활 타버리고 짧고 습한 달밤과 짧고 습한 비 내리는 밤들이 이어지면서 넘치도록 그림들로 채워진 빛나는 몇 주가 꿈결처럼 빠르게 열을 뿜고 가버렸다.
1: 와.
0: 이게 이 소설의 첫 단락 도입부입니다.
1: 네.
0: 이 문장만 읽어도 이 다섯 줄로 번역된 이 첫 단락을 열 번을 연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1: 그렇죠.
0: 그런 장면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1: 몹시 긴 문장이지만 네.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기꺼이.
0: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1: 네.
0: 길고 뜨거운 낮이 불타는 깃발처럼 활활 타버렸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여름날의 뜨거운 열기를 또 환기시키기도
1: 그렇죠.
0: 하고 우리도 느끼잖아요. 점점 더. 짧고 습한 달밤, 짧고 습한 비 내리는 밤들. 이런 부분들이 꿈결처럼 열을 품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서술이
1: 와, 네.
0: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1: 맞아요. 지금이 우리가 또 여름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더 공감하게 되는데.
0: 네, 맞아요. 이 소설은 특히나 클링조어가 대단히 유명한 화가로 설정이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제 클링조어를 알아보는 설정인데 지필 당시의 해세의 나이이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목격한 이 비참한 참상들을 통해서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공포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도 또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죽음이 다가온다는 예감과 공포 속에서 낮에는 정말 미친 듯한 창작열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것만은 그려내야 한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여름날의 풍경들이 너무 이 클링조어 화가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1: 네.
0: 저 나무의 색깔을 어떤 물감으로 그려내야 되지?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섞어서 내가 저 색깔을 구현하고 캔버스 위에 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정말 낮은 일명 순삭이에요. 클링조어한테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1: 근데 이런 마음 조금 우리 알 것도 같잖아요.
0: 그렇죠. 창작자.
1: 그렇죠. 창작자는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1: 뭐 창작자가 아니어도 또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지금 잡아야 되는 더 파고들어야 되는 어떤 집중하고 싶은 세계가 있는데
0: 맞아요.
1: 일상에 너무 성가신 것들이 많은 거예요.
0: 맞죠.
1: 자꾸 끊어가게끔 만드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간 순삭이라고 하는 게
0: 맞아요.
1: 공감이 돼요.
0: 네. 그래서 빠르게 밤이 돼버리고 밤에는 그 창작열로 다 온몸의 기운을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뭐든 먹어야 하잖아요.
1: 네.
0: 저녁 식사를 겸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빵도 먹고 하면서 또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1: 포도주 언급하셨는데
0: 네.
1: 제가 한때는 책에
0: 좋아하시잖아요.
1: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저게. 근데 포도주도 네. 많이 나오고 뭐 색깔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0: 네.
1: 여기 보니까 또 각주로 포도주에 대한 그 묘사들 중에서
0: 네.
1: 포도주를 흔히 붙잡아 둔 태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그 각주가 달려있는데 그 표현조차.
0: 너무 멋있네요.
1: 독일어 원문으로 써 있었어요, 여기에.
0: 아니,
1: 붙잡아 둔 태양을 포도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0: 각주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1: 아, 그러니까.
0: 네.
1: 진짜 너무 훅하게 되는 문장들이 많아서.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클링조어는 사실 지금에 와서야 42살이면 이토록이나 뭐 노후를 걱정하고 나의 삶의 노화로 인한 이 예술가로서 더 많이 불태울 수 없는 이 나머지 삶의 여정을 좀 안타까워하는
1: 네.
0: 이런 나이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 작품은 1910년대 후반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40대 예술가가 겪는 이 두려움과 고뇌가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0: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클링조어로서는 장렬하는 시간의 종말이 해마다 점점 더 고약해지고 슬퍼지고 파괴적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견디고 지금 클링조어는 살아남아
1: 그쵸.
0: 있는데, 고통이나 마비의 뒤에 몇달 뒤에는 부활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예술가로서 새로운 불꽃, 불길의 폭발, 더욱더 장렬하는 새로운 작업, 빛나는 새로운 삶의 도취를 기대하고 있어요.
1: 이 사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0: 맞아요,
1: 클링조어.
0: 맞아요.
1: 그쵸. 지금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진수정님은 아까 승숙 작가님이 읽어주신 그 다섯 줄
0: 네.
1: 들으시고, 와, 저 지금 너무 놀랐어요. 문장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하셨습니다.
0: 맞아요. 이런 문장들은 독자 여러분들, 카페인 분들께서 한 번쯤은 연극 배우가 됐다 생각하고 입 밖으로 꺼내서 발음해 보시는 것도
1: 직접.
0: 네, 약간은 힐링이 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리고 정선영 님이
0: 네.
1: 독일에서 잠깐 지낼 때 헤르만 헤세 작품을 독일어로 읽었습니다. 매우 조금이라고 괄호 안에 넣어주셨으나?
0: 매우 조금? 네.
1: 그래도요.
0: 네.
1: 일부러 헤르만 헤세의 자취를 찾아서 남부 슈바르츠발트 검은숲 지역과 마을 부른 수도원에 방문하기도 했어요. 놀라웠던 건 독일인들은 많이들 이제 황야의 1위를 헤세 대표작으로 생각했다는 점이 좀 놀랍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매우 조금이라 하셨으나 독일어로 독일에서 또
0: 네.
1: 헤르만 헤세를 접하신 분이 이렇게 계시고요. 독일어 전공자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0: 부럽습니다.
1: 이 사연
0: 네.
1: 속에. 자, 9908 쓰시는 카페인님.
0: 네.
1: 승숙 작가님 소개로 만나게 되는 책은 모두 소중하고 아름답고 기억이 그렇게 될 만큼 특별합니다. 저도 또한 헤세를 좋아하기에 오늘은 더 특별하고 귀쫑긋하면서 듣고 있어요. 승숙 작가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 돌직구 사랑 고백이에요. 네. 또 오늘 이 승숙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이 책, 얘기 들으시면서 이 시간 더 특별하게 기억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케빈 레닉 프렌즈가 함께한 곡 Up in the Air 듣고 가시죠.

0: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만나보고 있습니다. 7216 쓰시는 카페이님 사연. 지와 사랑도 데미안도 좋았는데 시타르타 읽고 책을 덮었어요. 일단 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읽자 했어요. 하셨는데 이제 오늘이 그날인가요? 하시면서 읽을 시간을 지금 이렇게 계기를 찾으신 거죠. 이 여름에 절을 낳고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고 평생 앓고 이제는 어느 곳에나 계신 어머니께 여름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같이 읽을래요. 이렇게 네. 사연 주셨습니다.
1: 이제는 어느 곳에나 계신 어머니에게.
0: 그러네요. 그 마음 네, 잘 전달이 됩니다. 네. 사연 통해서. 0976 쓰시는 카페이님은 두어 달 뜨거운 여름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늘 북카페를 들었는데 어느덧 오늘이 치료 마지막 날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마지막 여름이길 소원해봅니다. 북클럽을 통해서 늘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1: 0976님의 마지막 여름이길.
0: 그렇죠. 네, 이 항암 치료받는.
1: 네, 맞아요. 같이 소원해보겠습니다.
0: 맞아요.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시는 마음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클링조어의 그 마지막 여름, 이 소설의 배경으로 네. 좀 가보자면.
1: 맞아요. 공간적 배경이 또 스위스입니다. 네, 스위스에서 매일같이 낮이면 그림을 그리고 네. 또 밤에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식사와 포도주를 곁들여서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게 클링조어의 좀 특징이에요. 아. 이 소설의 초반 시작부터 마지막 이 소설의 결말부에 이르기까지도 클링조어는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뤄요.
0: 네. 네.
1: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과정에서 자꾸만 전날, 그 전날 아니면 또 오늘 낮에 그렸던 그림마저 계속 들춰보고 체크하면서 작업한 마지막 장들을 펼치면서 자신이 그려낸 어떤 산의 스케치, 이파리의 색감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돌아보고 네.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덧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밤새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 초반을 보면 속옷 차림의 클링조어가 맨살에 두 팔을 쇠 난간에 기대고서 뜨거운 눈길로 창백한 하늘에선 별들의 문자를 찾고 또 뒤엉킨 검은 나무들의 거대한 아치 위에선 온화한 불빛들의 문자를 읽어내는
0: 네.

0: 그런 예술가적 경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린 어떤 원뿔형 산의 스케치를 이 노트에서 또 스케치북에서 발견을 하면 왜 나는 산을 찌푸린 얼굴처럼 그렸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아 내가 그 전날 보았던 여름이 이 여름의 한복판에서 산이 찢기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내가 느꼈나? 라는 사색에 또 잠기는 거죠. 단순히 이 스위스의 산자락을 단순히 베껴 그리고 네. 찰나의 순간을 스케치했다기보다는 그 산을 바라보고 스케치북 위에 자신의 어떤 붓과 물감을 댔던 자기 자신에게 아주 깊이 몰두하는 면면을 네.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채로 그려냈던 산비탈의 작은 반원형 돌 우물 이런 것들도 또 새삼스럽게 깊이 들여다본다거나 그쵸. 하는 식으로 시간이 분절되지 않고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가 낮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밤이 되어서 깊은 휴식을 취하고 네. 조금 더 상생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그림만을 탐색하는 그런 탐구자적인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네. 하던데요.
0: 친구들도 많아요.
1: 네.
0: 사실은 뭐 방랑하는 시인도 있고요. 또 사색하는 소설가도 있는데 네. 좋아하는 시인 루이도 있고 네. 뭐 많지만 좋아하는 소설가는 또 헤르만이 있대요. 자기 이름이잖아요.
1: 이 우연일까요?
0: 네. 네. 클링조어가
1: 우리가
0: 소설가 헤르만을 너무 좋아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작가 자신의 분신들을 교묘하게 또 이 클링조어의 친구로 위치시켜 놓고
1: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0: 헤르만 얼마나 보고 싶은데 왜 나타나질 않니? 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1: 아니면 네. 재밌었던 게 아니라 절박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0: 네.
1: 이 글을 썼던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리고 저 좀 재밌었던 게 여기 12살 때 이제 네네네. 소년들의 놀이 얘기도 나오고
0: 맞아요.
1: 이 길지 않은 분량입니다만 뒤에 가면 그걸 다시 회상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목숨이 이제 10개라고 네. 주장했잖아요.
0: 맞아요.
1: 클링조어 자기 어릴 때 목숨이 10개였다.
0: 네. 어렸을 때 클링조어를 둘러싸고 어린아이들 또래 사이에서 네. 산적놀이가 유행했대요.
1: 산적놀이.
0: 네. 그 산적놀이는 산적들이 저마다 목숨이 10개씩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술래에 손에 닿거나 투창으로 좀 건드려지면
1: 네.
0: 목숨을 하나씩 잃게 되는 그리고 그 각각의 목숨 10개가 다 소진된 사람이 이제 그 놀이에서 지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다시금 술래가 되는 그런 거였는데 누군가가 목숨을 다 버리면
1: 네.
0: 목숨이 6개 남았거나 3개 남았거나 심지어 단 1개 남은 아이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위기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1: 근데 이게 심지어 단 1개인데 네. 우리의 원래 삶은 그렇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어린 클링조어는 12살 때 그냥 단지 놀이였을 뿐인데도 무조건 목숨 10개를 다 소진하고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로 그 놀이가 끝나는 걸 즐겼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네. 스타일인지를 딱 보여주는
0: 맞아요.
1: 어릴 때 일화긴 합니다만.
0: 맞아요. 목숨 10개인데 내가 9개를 잃고 하나를 갖고 살아남았어.
1: 네.
0: 그건 수치라는 거죠.
1: 난 다 소진할 거야.
0: 네, 맞아요.
1: 남김없이 다.
0: 네.
1: 다 맞아요. 던질 거야 라는 거잖아요.
0: 네, 이 목숨 10개를 다 소진하고 완벽히 마치 기화돼버리는 상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영예롭다라고 생각한 거였는데 그야말로 조숙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진짜 하얗게 불태웠다. 진짜 그런 느낌으로.
0: 이 정말 이 명민한 예술가의 탄생을 좀 예감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산적놀이를 행했던 어렸던 클링조어가
1: 네.
0: 42살이 되어서 나의 10개의 목숨을 모두 다 소진해낼 정도의 정말 야심찬 어떤 작품을 그려내고 싶다라는
1: 그쵸.
0: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1: 대충 네. 하고 싶진 않다라는
0: 맞아요.
1: 거 느껴집니다. 네. 라나 델레이의 Born to Die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책은 헤르만 헤세의 클링주어의 마지막 여름입니다. 6110 쓰시는 카페인님은 운전 중에 늘 들으신대요. 애청자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오랜만에 듣는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0: 젊은 시절 정말 좋아했던 작가거든요. 그의 소설은 거의 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작품 처음 듣네요. 꼭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1: 네, 너무 책도 예쁘고, 네, 좋습니다.
0: 김지희님은 고은님도 소설 쓰실 때 고은님 책을 좋아하는 독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헤르만 헤세가 시도했듯이
1: 네.
0: 승숙 작가님은 어떠세요?
1: 제 책을 좋아하는 독자를
0: 독자를.
1: 주인공의 옆에 배치하는 건가요?
0: 예.
1: 어우, 생각만 해도,
0: 생각을
1: 네,
0: 하실 수 있겠어요?
1: 약간 닭살이, 네, 민망할 것 같은데.
0: 민망할 것
1: 네.
0: 같다.
1: 근데, 이 소설 속에서 클링 조언은 굉장히 불안도 많고, 예민하고,
0: 네.
1: 막, 감각적인, 그래서 예술혼을 불태우면서도 곁에 또 사람이 없으면 전전긍긍하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정말 숙명적인 예술가 타입이에요.
0: 그쵸. 예술에 몰두하지만 또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는 늘
1: 네,
0: 안팎에 누군가가 내
1: 맞아요.
0: 곁에 있어주기를 또 바라는 마음인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그래서 시스는 헤르만도 곁에 두고 싶고 저녁 식사 시간 되면 막 찾아다니거든요. 헤르만 어디 있나? 어디서 오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똑같이 클링조어랑 그림 그리는 화가 루이가 있는데
0: 네.
1: 그 루이는 뭐 시도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또 방랑객이에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기차가 그의 집이고 네,
0: 멋있어요.
1: 배낭이 이제 루이의 아틀리에다라고 이제 클링조어가 얘기할 정도로 여행을 너무 잘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클링조어 입장에서는 예술에 뭐 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몰두하고 있으면서도
0: 네.
1: 저녁 식사라든가 이그 몰입감에서 빠져나오면 루이도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헤르만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랑하고 아름다운 여인 진아도 내 곁에서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0: 네.
1: 아, 이 사람들한테 항상 같이 있자고 난 너희들이 너무 그립다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도 루이는 똑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도 자기 속내를 또잘 보여주진 않는 사람이에요.
0: 네.
1: 아하, 그런가? 아하,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뭐 포도주 한잔하지, 이 정도이지, 막 클링조어, 나도 자네를 좋아한다네,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루이한테 편지를 쓰면서도 잔인한 사람, 루이에게, 뭐 이렇게 써요, 클링조어가.
0: 제가 너무 재밌어서 밑줄 그어둔 부분이 있는데, 루이에게 이렇게요. 편지입니다. 자네 목소리 못 들은 지 오래네. 아직 살아는 있는가? 독수리가 벌써 자네 사지를 쪼아대고 있나? 이게 지금 편지의 첫머리입니다. 아,
1: 맞아요.
0: 얼마나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가가 느껴지잖아요.
1: 맞아요. 클링조어에 의해서 루이는 새 같은 사람.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절대 한 군데에 둥지를 틀지 않는 사람처럼 묘사가 되는데 클링조어는 루이를 너무 사랑하고 매력을
0: 네.
1: 느끼니까 자꾸만 자네 어디 있나 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아는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꼭그 편지의 백미는 추신이잖아요.
0: 아, 그쵸.
1: 그 추신에 항상 클링조어가 전전긍긍하는 이 조마조마함이 다 느껴져요. 나 사실 무슨 그림 하나 그렸는데 내가 죽으면 이거 너 가져. 뭐 이런 식인 거죠.
0: 출신이
1: 네.
0: 진짜 본론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그림 너 가져라고 하는 건나 죽기 직전이니까 제발 좀 빨리 와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고백들도 절절히 느껴지기도 하고 이두 사람 사이의 어떤 친구 관계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또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해서
0: 맞아요.
1: 재미있어요.
0: 그두 사람이 나중에 그, 어떤 예술계에 자기 이두 사람이 우리 둘이 동상으로 되어 있지
1: 네.
0: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1: 맞아요.
0: 재밌었고.
1: 클링조어는 좀 오바가 심하긴 해요.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문장들, 뭐, 클링조어는 계속해서 자기 삶의 은밀한 고통에 대해서 이 가까운 사람,
0: 네.
1: 헤르만, 루이, 진아한테 다 알리는 거죠. 불안감, 우수에 시달렸고, 어둠의 갱도 안에 붙잡혀서 누워 있어요. 이런 오바스러움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루이를 만나면 또 너무 기쁘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독일의 유명했던 두 화가, 뭐, 루이와 클링조어 어떤가, 하하하, 이러면서 또 오바도 해요.
0: 네.
1: 그럼 루이가, 그건 좀, 이러고 하면서 잘 받아주지도 않고 하거든요. 이런 대화들도 너무 재밌고, 또 한편으로 너무 재밌는 게, 클링조어는 이태백을
0: 오, 그래요.
1: 좋아해요.
0: 여기서 이태백이 나오니까 너무 좀
1: 너무
0: 이
1: 놀랍죠?
0: 질감이 좀 특이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1919년 발표
0: 네.
1: 작품이고, 클링조어는 화가인데다가, 물론,

0: 시스는 헤르만과 동료 화가 루이랑 어울리긴 하는데 갑자기 클링조어가 이 여름날에
1: 네.
0: 저 드높은 절경 밑에서 이렇게 포도주 한잔 마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휘황찬란 막 가슴이 뛴다 이런
1: 네.
0: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름답고 즐거운 뼈들의 땅의 어느 구명인가 우리도 나중에 누워 있겠지? 이런 회한에 잠기기도 하면서
1: 네.
0: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늦게야 분별이 생기는 걸까?
1: 그게 우리도 진짜 궁금한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난 그걸 원하지 않는데 잠깐 헤르만 이 태백이 뭐라고 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한국의 독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1: 진짜
0: 네, 정말
1: 날
0: 놀랍잖아요.
1: 썰었어요.
0: 네, 1910년대 초기에 이태백이 뭐라고 했더라라고 하면서 헤르만을 또 두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 중국의 시인들의
1: 네.
0: 이름이 등장하니까 너무 놀라운데 시인 헤르만은 또 멈춰서서 읊어요, 시를. 삶은 번개처럼 시드나니 그 광채 보자마자 쓰러져. 뭐 이런 식의 이 태백의 시들을 막 읊는단 말이죠.
1: 약간 연기톤 살려서 하신 거죠?
0: 그럼요.
1: 빠질 것
0: 네.
1: 같아요, 진짜. 근데 이
0: 네.
1: 분위기에, 이들이
0: 맞아요.
1: 이루고 있는 이 아틀리에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모여서 거기에 같이 가서 좀 앉아 있고 싶기도 하고.
0: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헤르만 헤세는 뭐 시타르타라는 작품도
1: 네.
0: 있긴 하지만 한평생 이 중국의 도교 사상 그리고 인도 철학에 함몰되었던 작가잖아요. 독일의 작가.
1: 그쵸.
0: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헤르만 헤세는 어떻게 중국의 한시라든가 뭐 이태백, 두보 이런 시인들을 접했을까? 이런 건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1: 네.
0: 독일어권에 이 중국 시를 번역하는 열풍이 좀 불었다고
1: 와.
0: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태백의 시 세계에 매료된
1: 네.
0: 그 독일어권의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1: 네.
0: 자신의 예술적인 영혼을 투영할 수 있는 좀 소울메이트 격으로 헤르만 헤세가 이태백을 소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1: 이게 독일어권 독자들에게는 좀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거 아니에요? 우리
0: 맞아요.
1: 한국어권 독자가
0: 네.
1: 읽는 것과 또 중국어권 독자가 읽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에
0: 맞아요.
1: 등장하는 두보 이태백.
0: 네, 맞아요. 그 당대의 그 전쟁의 광기에 대한 회의감으로
1: 네.
0: 중국의 한시들이 많이 읽혔다고 해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클링조어가 이태백은 모든 걸 알았던 거야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재밌어요.
1: 이런 지점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파리의 유명한 화가가 그 화가를 꿈꾸는 그 후배에게 조언해 준게 살짝 언급이
0: 네.
1: 되는데, 젊은이 화가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인용된 게.
0: 뭐였나요?
1: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한다는 걸잘 먹어라. 두 번째는 소화하고 잘 정기적인 배변 신경 써라.
0: 중요한데요?
1: 예, 세 번째는 언제나 예쁜 여자와 데이트하는 거. 이것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 너무
1: 그러니까 이런
0: 재밌어요.
1: 부분들이 인용이 되고 하니까 정말 한쪽에는 삶이 있고
0: 네.
1: 한쪽에는 진짜 둥둥 떠다니는 어떤 철학적인 시적인 어떤 가치들이 있고
0: 네.
1: 이것들 사이에서 한 예술가가 어떻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지를 좀 가까운 자리에서 보는 맛이 더 생기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 클링조어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못 그릴 것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여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1: 네.
0: 소설에서. 그런 걸 보면, 이 만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일체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1: 그러네요, 진짜. 김미선님이 헤세가 이태백의 시까지 접속했다니.
0: 너무 놀랍지 않나요?
1: 다 이어져
0: 네.
1: 있는 것 같아요, 그쵸?
0: 그러니까요.
1: 예술이란 것이.
0: 네.
1: 퀸의 The Show Must Go On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책은 헤르만 헤세의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입니다. 권수현님, 두 분이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헤르만 헤세 얘기에 집중하느라 인사도 못 드렸어요 하시면서 갑자기 독일 풍경 떠오릅니다. 아,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오다니요. 아, 지금 끝날 시간, 네,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이
1: 네.
0: 책에서도 우리가 아직 소개하지 않은 또 부분도 좀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7월의 마지막에서 시작해서
0: 네.
1: 8월을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요런 구절도 있어요. 밤이 오고 내일 벌써 8월이 시작된다. 타오르는 8월. 그 많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그의 빛나는 잔에 섞어 넣는 시간.
0: 아.
1: 8월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니. 헤세는
0: 그쵸.
1: 정말 예술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진짜.
1: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같은 것들을 좀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앙다물고 한 시간을, 아주 짧고도 집중된 한 시간을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다 보면 우울증을 영원히 떼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수다들 떨기도 하고요.
0: 네.
1: 작업을 마치고 오래된 포도주병을 따면 이제 붙잡아둔 옛날 여름의 태양, 아까 윤고은 작가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목,

0: 옛날 여름의 태양이 이제 우리 피 속으로 흘러간다.
1: 아니 햇새는 정말 아니 햇새는 정말을 오늘 후렴구 같습니다.
0: 네. 아우, 때려줄까요? 어떡할까요? 아니, 너무 얄미워요. 너무 잘 써서.
1: 너무 잘 써서?
0: 네.
1: 아, 전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예, 그 데미안 지금 조지현님도 데미안도 아직 안 읽어본 사람인데 승국 작가님 작품 설명 들으니 햇새의 표현력에 감탄한다고.
0: 아, 데미안도 언젠간 해볼까요?
1: 네. 우리 그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다 읽었으리라 생각하고 너무 기본적이라 생각하는 책일수록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0: 아, 맞습니다.
1: 한번 돌다리 두드리시지. 네. 한번 다시.
0: 데미안 겨울에 한번 해볼까요?
1: 좋습니다. 네. 네. 데미안 해보자 하는 의견이 한 5분 이상 있으면 가는 걸로
0: 네.
1: 할게요.
0: 네. 아, 전 있다는 줄?
1: 아, 있으면.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네. 5분은 뭐 금방 차겠죠?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크링조어가 자화상 그린 얘기 나오잖아요.
0: 맞습니다. 이 자화상 대목이
1: 네.
0: 9월에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특별하고 메마른 태양이 작렬하는 여러 주를 보낸 다음 9월에 처음에 며칠 비가 내렸대요.
1: 네.
0: 이 며칠 동안에 클링조어가 이 자기 집의 어떤 창문 홀에서 자화상을 그렸다는 거죠. 네. 이 자화상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완전히 종말로 가는 그의 마지막 작품, 두렵고도 불가사의하게 아름다운 이 그림이 전례 없이 작렬하던 저 광적인 작업기간 마지막에 그 시기의 정점이자 왕관으로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지금 클링조어가 그리기 시작한 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자화상이 너무나 이 놀라운 이 소설의 정점에서 그려지고 있는
1: 그러네요.
0: 그림인 거거든요.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무슨 인상주의 그림 한 점을 바라보는 듯이
1: 네.
0: 색채주의라든가 너무나 감각적인 문장들로 클링조어가 그림을 그리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클링조어의 자화상도 이 자화상도 클링조어의 모든 정열을 다해서
1: 네.
0: 완성되고 있어요. 밤에 포도주 마시러 나가는 거 말고는 외출도 하지 않았고요. 이제 빵과 과일 정도만 먹으면서 면도도 하지 않고 햇빛에 그을린 이마 아래 푹 꺼진 두 눈이 황폐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클링조어의 얼굴은 실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1: 너무 놀라운 집중력이어서.
0: 네, 맞아요. 그래서 멍청한 장민 엉클 사이의 커다란 거울에서 클링조어 얼굴 뒤로 너무 많은 얼굴이 보일 정도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네. 정도로 이 자화상 안에 클링조어가 자기 얼굴 안에 너무 수많은 얼굴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클링조어가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려내고 있을 뿐인데 그 누구라도 그 자화상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수많은 무수한 얼굴들이 떠오르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1: 근데 그게 진짜 절묘한 해석인 것 같은 게 그런 문장인 것 같은 게 실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한 사람의 그냥 그 얼굴이 그 사람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나고 대면하고 마주했던 수많은 얼굴들을 거쳐서 거기 이른 현 위치인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 생각하면 너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0: 그렇죠. 모든 인간의 현재 얼굴이 그 인간의 살아온 생의 이력을 담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소설 안에 이러한 구절들, 달콤하고 놀란 아이 얼굴, 꿈과 광채로 가득 찬 젊은이의 뺨, 조롱하는 술꾼의 눈과 목마른 자의 입술, 쫓기는 자, 고통받으며 탐색하는 자, 탕자,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 이 모든 게 다 떠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문장들이죠.
1: 만약에 승숙 작가님이 자화상을 그려요.
0: 네.
1: 뭐 화가든 아니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상황이어서 자화상을 한 점 남길 수 있다면 어떻게 그리고 싶으세요?
0: 모르겠습니다.
1: 자화상 볼 때마다 그런 생각 하세요?
0: 자화상
1: 화가들의 자화상이 많잖아요.
0: 그렇죠. 화가들의 자화상이 사실은 소설가의 자전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쵸. 한다면 이 자전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 쓰는 사람의 이 맥락과 그 모든 사연들이 집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것을 하나의 플롯을 응축해야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것이 진정한 자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솟게 되는데 창작자로서 이제 쓰게 되니까요. 자화상도 이 예술가이자 창작자로서 자기가 자기의 자신의 얼굴을 그릴 때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우위에 있는 건지

0: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석해낸 결과물로서의 완성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1: 저는 둘 다,
0: 네.
1: 자전소설이든 자화상이든 둘다 후자일 때가 더 빛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해석이죠. 당연히 필터죠. 우리 뭐
0: 그렇죠.
1: 여권 사진 찍는 거 아니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그리고 싶은가, 그 생각까지 모두 다 담아두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맞아요.
1: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화상을 그렸던 뭐 렘브란트 같은 화가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가 늘 똑같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도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카페인 분들도 궁금합니다. 자화상 그리신다면 어떤 모습이 그 안에 담길 것 같은지.
0: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예술가로서 그려낸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이고,
1: 그쵸?
0: 화가에게 그것은 또 어떤 유의미함을 남기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1: 네.
0: 마지막 결말에서 클링조어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지금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잠을 아예 안 자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클링조어도 그림을 그리던 와중에 깜빡깜빡 의식을 잃을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찬 꿈에서 얼핏 깨어났다가
1: 네.
0: 땀범벅인 얼굴을 하고도 벌떡 일어나서 장롱 얼굴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혼란스러운 자신의 얼굴에서의 어떤 황폐한 풍경화를 읽어냈다라고 한
1: 네.
0: 문장이 있을 정도로 자화상 그리는 일에 몰두했던 것
1: 와. 이 헤르만 헤세의 그림 중에서 또 클링조어를 배경으로 한 그림도 있고 이래서 정말 같이 이렇게 또이 책에도 그림이 수록돼 있는데 같이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면 진짜 그 시절 헤세를 만난 것 같은 기분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면 정말 이 자화상 초상화를 드디어 완성하거든요. 클링조어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채찍질을 당한 날들의 끝에 완성된 이 초상화를 그는 사용하지 않는 빈 부엌에 세워두고는 문을 잠갔다. 그 채찍질을 당한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
1: 네.
0: 너무 경이롭죠. 사실은 누가
1: 그쵸.
0: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울 수 있었던 이 집념과 열정과 도취의 나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듯이 경험해낼 수
1: 네.
0: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경지, 예술가의 경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1: 오늘 이 헤르만 헤세 이야기를 너무 또 중간중간 이렇게 인용도 하시면서 전달을 해주셔서, 새롭게 마치 신인 작가인 양, 새롭게 홀린 분들의 사연이 많이
0: 네.
1: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더 궁금하다. 그럼 그 유명한 데미안, 그러나 난잘 모르겠던 그 데미안에 대해서도 좀 다시 알고 싶다 하는 사연들이
0: 네.
1: 다 소개가 뭐예요? 지금 50개 넘게 온것 같은데요.
0: 정말요? 와,
1: 네, 지금
0: 해야겠네요.
1: 많이 이미, 예,
0: 네.
1: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0: 네.
1: 우리 그럼 겨울쯤에
0: 네.
1: 네, 데미안 만날 수 있는 거죠?
0: 좋습니다.
1: 공민서님, 데미안을 저도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하셨고, 6959 쓰시는 카페이님도, 데미안 북클럽에서 한다면 한달 전부터 설렐 것 같아요.
0: 그
1: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정도로
1: 오.
0: 왜 일찍 안 했을까요? 제가 데미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북클럽에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서.
1: 맞아요.
0: 네.
1: 그냥 우리 너무, 뭐랄까요, 뭐, 노인과 바다,
0: 맞아요. 제가
1: 데미안.
0: 노인과 바다 했을 때도 아, 이걸 제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해야 될까요? 뭐
1: 그런데 계속
0: 이랬었는데.
1: 다시
0: 네.
1: 소환되는 얘기의
0: 맞아요.
1: 그 매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0: 고전의 힘이죠.
1: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북클럽에서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 그 마음인 거죠. 서명희님, 강렬하고 단단한 문장들이네요. 읽으면서 잘못 느꼈었는데 오늘 들으니 다르네요.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강렬한 이번 여름과 어울리네요.
0: 네,
1: 하셨습니다.
0: 어울립니다, 정말.
1: 그리고 이정숙 님도 승숙 작가님의 해설로 새롭게 데미안도 각인시키고 싶다. 이렇게 지금
0: 오,
1: 사연을
0: 네, 뭐
1: 주셨습니다.
0: 해설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얘기해 보자.
1: 네,
0: 네.
1: 해설까지. 갑자기 목이 잠기셨습니다. 네.
0: 네.
1: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진짜 헤르만 헤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는지 좀 찬찬히 책 다시 보면서 좀 탐구하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0: 네, 좋아요.
1: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두 분입니다. 한번
0: 네.
1: 숙숙 작가님 발표해
0: 네.
1: 주시죠.
0: 9178님, 8951님 두 분입니다.
1: 네, 두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숙숙 작가님, 자화상
0: 네.
1: 그리실 때, 네, 아니에요.
0: 왜요?
1: 아니, 지금 눈빛을 보니까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장난이라 하면 치고 빠질 때 알아야 돼서, 네,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 그 팬의 바람이었는데, 예, 그냥, 어떻게 그리실지, 저 언젠가 한번 그려서 보여주세요. 문 잠그지 말고.

0: 되고.
1: 정말요?
0: 네.
1: 네.
0: 뒷모습만 그러실 것 같아서.
1: 네, 기약 없어서. 없어서 네, 네. 자신이 없네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다음 주는 우리 어떤 책으로 얘기를 네. 나눌까요?
1: 오, 자화선 그려달라고 할 때 이 말을 할 걸 그랬어요.
0: 왜요?
1: 하고 싶지 않습니다.
0: 아, 뭐 이런. 이렇게만 네. 봐도 카페인들 네. 어? 하시는 분들 계실 네. 것 같은데요.
1: 예측하셨겠지만 허먼 멜빌의 소설이고요.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0: 진짜 그거 하는 거예요?
1: 하고 싶지 않습니다.
0: 네. 하지 않은 편을 택할 건가요? 막 이렇게 지금 말을 무한 이렇게 네, 변주하게 네. 되는데 바로 필경사 바틀비. 이 책도 워낙 유명해서 많이 언급되는 그럼요. 것인데 네. 오래전에 북카페 다른 코너에서 다룬 적은 있지만 또 소설 북클럽에서 다룬 적은 없기 때문에 네, 네. 다음 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벤슨 분의 프리풀 띵스를 오늘 끝곡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돼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호주는 지금 온라인 철자 대회 Prime Minister Spelling Bee 예선전이 한창이랍니다. 호주 초등학교 3학년부터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철자 대회라는데요. 이 호주 온라인 일간지 news.com에서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 말고 어른들의 철자 능력을 테스트한 겁니다. 시험 대상은 자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예고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철자 능력을 검증해 봤는데 이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라는데요. 제시된 단어 중에 두 개의 철자를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맞히지 못한 겁니다. 언론사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이런데 일반 어른들은 어떨까요? 한국은 다를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자동 완성과 맞춤법 검사 기능이 일상화되면서 이 실제 철자 능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아이들 얼굴 볼 명목이 없네요. 아, 명목 아니죠. 면목, 중랑구 면목동 할 때 면목이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첫 곡으로 호주 가수 코디 심슨의 Summertime of Our Lives 이었습니다. 이 앞선 그 호주 온라인 뉴스 매체 뉴스닷컴 직원들 이 시험을 치른 직원들이 한 명도 맞추지 못한 단어 두 가지를 알려드려야죠. 전문가라는 뜻의 connoisseur, connoisseur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 단어는 설사라는 뜻의 diarrhea였습니다. 뭐 좀 난이도 있는 암기 할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라고 할 수 없는 두 단어라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connoisseur 같은 경우는 I 때문에 그 함정이 있을 것 같고 I자 diarrhea 같은 경우는 영어를 뭐 영국식 또는 미국에서 쓰는 그런 식으로 또 철자도 달라지잖아요. 발음도 그렇고 호주는 영국식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런지 영어권 영어 아니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 철자에 익숙한 제 눈에는 diarrhea가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오자가 있어가지고 diarrhoea가 호주에서는 맞는 철자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알파벳 O가 제 눈에는 걸렸던 거죠. 쉽지 않은 뭐 함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맞춘다면은 스펠링 꽤나 좀 하시는데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거겠는데 초등학생들 성적은 어땠는지 비교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스펠링이 미국이나 이런 뭐 호주, 영국 이런 데서는 이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철자 맞추기 대회를 전국구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예 상도 주고 요즘은 근데 철자 그거 왜 외워야지? 다 AI가 알아서 맞춰주잖아. 뭐 이런 외울 수 있으면 좋죠. 저는 그 한국어 철자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인데 뭐 뵈요 좀 존칭이죠. 그리고 뵙다 뵙겠습니다.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예전에 이걸 어떻게 쓰지 않으려고 이 대안적으로 딴 표현이 없나 이걸 찾다가 결국에는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워서 이걸 쓰는 경우는 제한적이니까 외우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쓸 때가 되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불편한 단어가 그 뵙다, 뵈어요 이 단어입니다. 8122님께서 얼마 전 busy라는 단어를 예, busy라고 쓰지 않고 bisy라고 쓴 저는 좀 위로가 되네요. 쓰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좀 쓰면 좋은데 그렇죠? 예. 이걸 예. 뜨끔한 사람 한 명 추가라고 하시면서 김정환님께서 국민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어서 라고 변명하자면 이라고 쓰셨네요. 7108님께서 여기 반디에 글 쓸 때 오타도 많고 철자도 많이 틀리는데 어떡하죠? 유유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반디에는 그 자동 오토 코렉트 기능 이런 게 없구나. 예. 저처럼 대안 표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뵈요 이런 거 쓰면 예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세바스티안 델리에 그리고 줄리엣 아흐마네가 함께 부르는 Attraction 끌림이라는 곡 먼저 듣고요. 자오 드 세가장이 부르는 La Symphonie des Éclairs 번개 교향곡 두 곡의 음악 듣고 오죠.

프랑스의 자오 드 사가상의 라 송포니 데세클레 번개 교향곡 방금 들었고요. 역시 프랑스의 세바스티안 델리에 그리고 줄리엣 아르마네의 어트랙션 끌림이었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1932년 탄생해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도 영화 산업을 지탱해온 인도의 뮤지컬 영화 몰리우드. 이 유구한 역사의 계보를 거칠게 압축하면 두 개의 이름표가 붙은 꼭지점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A.R. 라만 그리고 프리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한 바 있는 거장이죠. A.R. 라만은 인도의 고전음악에 이슬람 신비주의 음악, 서양 클래식 오케스트레이션, 나아가 팝과 재즈를 결합하며 볼리우드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프리탐은 A.R. 라만이 닦아놓은 현대적인 기반 위에서 모던 락, EDM, 레게, 아프리칸 비트 등 이 글로벌 팝의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며 몰리우드 사운드 트랙을 시의적으로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이는 인도 음악의 사운드 테크놀로지 발전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프리탐은 디지털 사운드와 이펙트의 거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민속악기와 최첨단 신테사이저 샘플을 매우 노련하게 접목해왔습니다. 거의 처음부터 잡식성 하이브리드를 표방한 볼리우드 음악은 브리담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1971년 인도 콜카타의 벵골 혈통 가정에서 태어난 브리탐 차크라보르티는 인도의 영화 TV 미디어 전문 연구소에서 음향 레코딩 학위를 이수한 후 이 광고와 TV 드라마 음악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볼리우드 영화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죠. 학부 시절 록밴드 멤버로 활동한 경험과 함께 이 전문적인 사운드 엔지니어링 기술 덕분에 이 경력 초반부터 빠르게 입지를 다집니다. 2000년대 이후 공감가는 시나리오와 연출로 이 볼리우드의 새 시대를 이끈 감독들 곁에 볼리우드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A.R. 라만의 유산을 계승한 창의적인 음악을 제시하며 볼리우드 음악을 개혁하는 흐름 속에서 브리탐은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볼리우드 최고의 히트곡 제조기였습니다. 그의 히트곡 목록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고 심지어 형편없는 노래들까지도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브리땀, 그는 한때 1년에 19장의 앨범을 발표할 만큼 엄청난 창작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프로그래머, 송라이터 다수로 구성된 이른바 공장형 프로덕션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이었죠. 그 시절을 돌아보며 그는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형편없는 노래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흥미를 잃더라도 어떻게든 대충 마무리해서 보내는 시기였어요. 브리땀의 초창기 음악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은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동시에 볼리우드 음악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힌디어 영화에서 이 표절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시 제게 음악을 의뢰해온 감독들은 원하는 음악 원곡을 가져와서는 리메이크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제작진은 곡의 저작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200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깨달았죠. 이 낙인은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어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흐려진 지 오래라네요. 이제 그는 한 해 서너 편의 영화 음악만 맡고 있습니다. 여전히 볼리우드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볼리우드 음악의 미학적인 면은 어떨까요? 인도판 롤링스톤지에 따르면 촌스러웠던 볼리우드 음악이 A.R. 라만의 천재성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 두 번째 순간을 브리땀이 견인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인도 뮤지컬 영화 산업, 발리우드 음악의 두 번째 황금기를 이끈 주역 아티스트 프리담을 만나봤고요. 수많은 영화 가운데 두 작품의 음악,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 2007년 옴니버스 드라마 형식으로 발표된 영화 Life in a Metro, 도시의 삶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뭄바이를 배경으로 여러 커플의 살아가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도 있고 등등 그런 앙상블 드라마의 주제곡 영원한 이별이라는 알비다라는 절규하는 보컬리스트 KK는 크루시나 쿠마르 쿤나스의 줄임말인데 KK로 통한다죠. 이 유명 플레이백 가수의 보컬로 절규하는 듯한 느낌 잘 들어봤습니다. 보통 힌디어 시장이 가장 큰데 그래서 더빙판으로 힌디어 남부에서 제작된 그런 영화도 히트가 되면 힌디어로 더빙이 되고 반대로 힌디어로 제작된 영화들도 히트를 치면 남부의 다양한 그 언어로 텔루구어, 타미로 등등으로 번역이 돼서 인도 전역에서 흥행을 한다는데 이 영화는 힌디권에서만 그렇게 상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그 본문에서 형편없는 곡이라는 표현은 주로 자칭, 스스로 그렇게 칭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두 번째 곡은 많은 분들이 또 세음행을 통해서도 들으신 곡이기도 하고 극장은 모르겠고 OTT를 통해서 이 영화가 한국에서도 2018년 무렵에 히트를 했죠.

영화 난갈. 스포츠 영화이면서도 전기 영화. 실존 인물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슬링 영웅인 싱포갓이라는 인물의 두 딸, 기타와 바비타. 그 딸들이 이제 여자 레슬링 선수로 성장하는 그런 그런 주제였죠. 그래서 성 역할에 대한 그런 질문도 던지는 그런 인도 영화들이 그래서 단갈 영화 단갈의 주제가 단갈 들으셨습니다. 레슬링 한 판이란 제목이죠. 인도 볼리우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 요소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살라라는 메타 장르 표현으로 묶는데 우리가 그 살사 음악에서도 그렇고 살사가 그 소스라는 뜻으로 여러 요소에 열려 있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볼리우드의 체제도 한 영화에 그러니까 뭐 액션이라고 표방하고 있어도 거기에 로맨스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뭐 멜로도 있고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도 약간 그걸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곡 같은 경우는 인도 내수 시장에서는 야, 프리탐이 이런 투박하고 촌스러운 민속풍의 응원가를 만들었네.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뿌리땀도 자신이 원하는 잘하는 그런 멜로디컬하고 로맨틱한 그런 곡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칭찬도 함께 받았지만 이 외부에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땐 앞선 곡보다는 이 단갈이란 곡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볼리우드 2024년 기준으로는 요즘 그 액션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장르라고 하네요. 아까 뭐 마살라 얘기도 했지만 일단 주된 뼈대는 액션으로 가면서 예, 제작된 그런 영화들.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호러 코미디물. 예. 공포와 유머가 함께 그러면서 사회 풍자도 있는 그런 작품이 2024년 기준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또 그런 장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화, 판타지, 슈퍼 히어로물, 왜 아니겠습니까? 힌두교의 그 수많은 신화의 영웅들을 또 주제로 삼은 그런 서사도 무궁무진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그 1년에 19곡씩 만들고 일했던 이유가 살려고 그랬답니다. 그 2010년 이전에는 저작권 보호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도 음악 산업 시스템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인도판 롤링스톤즈의 프리탐 인터뷰 발췌문을 보니까 한국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전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곡에 대한 저작권을 한 번에 받는 돈으로 뭐 소정의 그런 돈으로 퉁치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그런 공공연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인도는 2010년 이후로 좀더 정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지네요. 자, 세아라 오늘 아티스트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오르넬라 바노니가 부르는 아노니모 베네치아노, 베니스의 연인, 그리고 이어서 밀바가 부릅니다. 다모레 시모레, 사랑을 위해 죽다. 두곡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부르는 아마다 아마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 중반 비틀즈풍의 팝록 음악을 주도한 조벤구알다의 기수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1971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역시 그 조벤구알다 운동을 이끈 동료 아티스트 에라스무 카를로스도 함께 그 작업을 했죠. 이 포르투갈어 원곡 외에도 스페인어로 번안한 버전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도 하네요. 노랫말은 이 세파에 찌들지 않은 사랑을 준 그 연인에게 찬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Que flutua no meu leito, que explode no meu peito. 이 사랑, 참 오래된 사랑,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사랑, 한없는 정을 나누며 키운 사랑, 연인의 진실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지켜낸 사랑, 당신 내 사랑하는 연인, 삶이 찰나로 느껴질 만큼 벅차게 큰 사랑,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편견 없는 이 사랑, 그래서 스스로 법을 만든 사랑, 내 침대를 떠다니고 내 가슴 속에서 폭발하며 매번 새롭게 초월하는 사랑, 사랑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이 나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은 브라질의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1971년 곡 아마다 아마치, 사랑하는 사람,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의 월드 차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가봉 아티스트 피에르 아켄댕게의 아프리카 우보타,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이비아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소비에트 러시아의 밴드 키노 콘치티아 레토 여름이 끝나가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워낙 이 입추 이후로 사실 진짜 설마 그러겠어 라고 약간 좀 그러긴 했는데 기온이 참 예 그동안의 폭염이 많이 잦아든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거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좀 2부 첫 곡으로는 이런 분위기 오랜만이죠. 예, 오늘 여름이 끝나간 애가 너무 확실해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신청곡 8358님께서 저와 겹치는 번호를 가진 밴드의 음악 시원한 음악 미드나이트 시티 신청합니다. 예, M83 한국에선 그렇게 알려진 M 게트거방 토아 그들의 음악 미드나이트 시티 함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시작합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 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시작합니다. 한태인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월드 차트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까치산 언급 관련한 SNS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까치산을 좋아하는 새로운 또 하나의 이유로 멋진 가사가 손꼽히더군요.
1: 아, 네. 그랬군요.
0: 거기서 이제 이분들 중에 이 두 곡의 노랫말을 가사를 언급을 했는데 미완 앤 반복 중에 난요 지금을 사랑해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좋아해요. 계속해서 지나온 미완의 반복들이 너에게 나를 말해줄 거예요. 이어지는 요괴의 인간. 웃고 있는 당신의 따뜻함이 나의 불행을 녹여줄 수도 있지만 나도 몰래 뒷걸음치게 되는 건 깨끗한 너의 옷자락이 보인 까닭입니다. 전 이 두 번째 요괴 인간 노랫말이 뭐 이렇게 흥미진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제
0: 낭독으로
1: 제가 가사를 접하니까 이게 또 쑥스럽기도 하고 네. 색다르기도 하고 하네요.
0: 아니 본인한테 좀 부탁하려고 그러다가 네.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게 좀
1: 그게 더 좀 저한테는 감회가 새롭네요. 네. 감사합니다.
0: 이 다 다르겠지만 네네. 노력을 어떤 식으로 기울이는지 뭐 산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네. 뭐 무엇을 써야 하는가 막 이러면서 머리를 잡고 네네. 막 고민할 때도 있겠지만 쑥쑥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1: 그렇죠. 예. 너무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요. 되게 네. 직관적으로 싹 진짜 쓱 써서 팽 푸는 경우도 있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뭔가 어떤 사고에서 쫙 파편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파편들을 저는 다 펼쳐요. 다 펼쳐놓고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조각조각들을 그냥 넓은 공터에 있다고 생각하고 쫙 펼쳐놓습니다.
0: 그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는구나.
1: 네,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상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데 뭔가 하나의 주제에서 차근차근 가지치기를 툭툭툭툭 쳐가서 쭉쭉쭉쭉 이어서 하나의 문장이 되고 그게 하나의 문단이 되고 이렇게 하나의 곡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있는데 뭔가 갈피를 잡기 너무 어렵거나 할 때는 그동안 제가 거쳐왔던 이런 생각들이나 아니면 내가 사고를 했거나 망상을 했거나 뭐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생각의 파편들을 넓은 하얀색 공터에 있다 생각하고 다 펼쳐요. 다 뿌려놓고 거기에서부터 보물찾기를 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방법은. 어쨌든 결국은 중심이 되는 건 어떤 이야기라는 거고 그게 내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뭐 상상 속의 인물의 이야기가 됐든 내가 들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됐든 저의 어떤 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법은 좀 내러티브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게 상상이든 실제든 뭐 관계없이요. 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0: 요괴 인간 너의 옷자락이 보인 까닭입니다. 뒷걸음칠 치는 이 행동을 상상하면서
1: 그렇죠, 그렇죠.
0: 요괴와 그냥
1: 인간이 되고 너무 되고 싶고 네.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에 섞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미국 영어 배우려면 미국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건 금방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요괴 인간이라는 이런 캐릭터는 너무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0: 깨끗한 너의 옷자락
1: 나랑

0: 그러는
1: 뭐야? 거예요.
0: 아, 그 상징하는
1: 시각적으로
0: 게
1: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옷, 저 사람은 옷자락이 깨끗해. 나는 요괴 인간이니까 뭐 다른 요괴들과 싸우기도 하고 뭐 더러운 데서 살고 뭐 변신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옷자락이 뭐 더럽거나 피가 묻어 있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꼬질꼬질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걸 대비시키는
1: 그런 느낌인 어떤... 거죠. 네. 요괴 인간과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이미지를 뭔가 만든다고 하면은 옷자락이 깨끗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0: 태인님은 진짜 음유시인이세요. 아, 라고 굿바이 블루스카이 님께서 이렇게 또.
1: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네, 이제 마음속으로 네.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다 보내주셨으니 네. 사양 않고 감사하게 네, 받겠습니다. 굿바이 블루스카이 님 감사드려요. 네. 네.
0: 4900 문자로는 이 가치산의 개의 인생을 듣다가 가사 때문에 울었다.
1: 아 이거는 이제 네. 그 예전에 그 예전에 했던 팀 같이 사는 아니고 아, 예, 그 에, 페인 맞아. 페인 에, 에, 페인이라는 에, 이름으로 맞아, 발매했던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에, 에.
0: 아 그렇구나. 자 더 뭐 물어볼 게 하나 더 있긴 했는데.
1: 네네. 아 뭐 여쭤보셔도 네. 괜찮을 것
0: 그
1: 같습니다.
0: 그 팝펑크 네. 굳이 뭐 장르를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1: 그쵸? 네.
0: 그런 뭐 펑크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펑크 뮤지션 그런 장르의 음악들에서 가사가 뭐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를 상상해 봤는데 뭐 있어요?
1: 펑크 같은 간단한 장르일수록 네. 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0: 오히려
1: 가사가 구할이에요. 구할. 아... 이런 간단한 문법 옛날 그 뭐 아나키즘을 막 노래했던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은 펑크도 마찬가지지만 팝펑크 뭐 개인의 내면이라든지 어떤 그냥 간단한 감정 상태를 노래하는 팝펑크에서도 물론이지 거니와 음악의 형식이 간결할수록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음악적 역량이나 요소들은 극명하게 한계가 있어요. 펼칠 그렇게. 수가 없거든요.
0: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네. 보정할 수 있는 게
1: 가사죠.
0: 서사고 내러티브고,
1: 서사고 내러티브고 가사고 아. 그리고 어쨌든 까치산의 팝펑크의 형식을 빌려온 곡들도 있지만 네. 팝펑크 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르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이런 뭔가 베리에이션은 많아서 다행입니다만 끝까지 팝펑크라든지 펑크록을 고수하는 팀들에게 있어서는 음악적으로 어쨌든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정확하게 있으면 거길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한 가사가 담아야 하는 역할, 가사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들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 정치적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펑크 밴드들처럼 그게 아니라면 어떤 세밀하고 디테일한 감정의 묘사라든지 이런 간결하고 직선적인 음악에 얹어서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가사라든지 그런 작법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0: 그러네. 네. 그 짧은
1: 음악도 간단한데 가사까지 간단하잖아요. 아무 별 게 없잖아요. 아, 그럼 정말 저는 그건 경쟁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0: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알겠네.
1: 자기만의 뭔가는 있어야 되니까.
0: 그러면 가사 쓰기에도 굉장한 힘이 실리겠네요.
1: 그렇죠. 팝펑크 밴드들이 막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것도 어려운 점이 그들만의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모든 장르 마찬가지지만 제가 생각하는 팝펑크의 최대 음악적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들어요.
0: 약간 말 설명 들으면서 태인 씨 설명 들으면서 힙합 뮤지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동질성이 약간 있는 것 같다는
1: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16마디 루프 비트에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겠어요. 그게 만약에 한정적인 16마디 루프 비트를 가져가야만 한다면 그러니까 계속 막 밴드랑도 시도를 같이 해보고 아니면 뭐 일렉트로닉 사운드랑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걸 이제 랩적인 기술로 푸는 래퍼들도 있을 거며 아니면은 뭐 시적인 가사며 운율, 라임 이런 걸로 푸는 래퍼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돌파구는 어쨌든 본인이 찾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걸 잘 찾아서 본인의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멋진 아티스트가 맞겠지요.
0: 네. 음유신 한태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뭐 자신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락.
0: 예. 네. 오늘 차트 등반 중화권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됐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서론이 좀 길었어요, 저희가. 네, 재밌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설명이 뭐 엄청나게 필요하지 음악적 설명이 굉장히 짧은 곡들입니다, 다행히.
0: 아, 그래요?
1: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모두 멘도팝입니다.
0: 만도파.
1: 네, 음악적으로 막 이건 이렇고요. 이걸 네. 여기서 악기를 뭘 썼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0: 시기적으로는?
1: 네.
0: 시기적으로는
1: 9000의 맨도파.
0: 9000.
1: 네, 맨도파를 아, 들고 좋다. 왔어요. 물론 2010년대

0: 것도 있고 한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000년대 골자를 가지고 있는 네. 기본적인 클래식 맨도팝 발라드라고 네. 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 쭉쭉 해드리도록
1: 첫
0: 하겠습니다.
1: 첫 곡부터 그럼 들어볼 텐데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대만 차트에서 가져왔어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32위에 올라있는 곡이고요. 싱가포르 출신의 맨도팝 아티스트예요. 순옌즈라고 해서 스테파니 써니예요. 제가 전에도 좀 들려드렸던 아티스트고요. 네. 2000년 12월 7일 발매 앨범입니다. 워야오 더 싱푸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카이시 똥르라고 해서 이제 좀 알 것 같아 라는 발라드 만도팝 만다린팝 이 0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쭉 성장했던 이 만다린팝의 흐름을 대표하는 가수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셔도 네. 충분히 좀 상징적인 아티스트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네. 말이었는지 어떤 음악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스테파니 선 소니언트의
0: 카이시 덩러라는
1: 카이시 덩러 이제 좀 알 것 같아 네.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팀. 오늘 2부 순서는 록밴드 까치산의 싱어송라이터 핫해인이 선곡하는 월드 차트 순서고요. 오늘은 중화권, 특히 만도팝 음악들 골라오셨습니다. 첫 곡으로 싱가포르 출신의 아티스트 스테파니 선의 2000년 발표곡 가이시동르, 카이스동르, 비로소 깨달았어, 이제 좀 알 것 같아, 라는 네. 제목의 곡이었고요. 음악 들으면서 뭐 이런 정석적 빌드업,
1: 그렇죠.
0: 네, 뭐 포물선 같은 느낌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1: 모든 네. 만도팝의 어떤 00년대를 네. 이제 위시한 이런 만도팝들의 흐름은 똑같아요. 정말 정석적이에요. 정말 조용조용히 이렇게 네, 시작했다가
0: 나근.
1: 그거를 뭐 악기를 레이어하는 식의 빌드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창을 어떻게 네. 한다든지, 아니면 송폼을 한 네. 단계 확장해가지고 빌드업을 한다든지 그것의 방식만 다를 뿐 어쨌든 흘러가는 이 발라드 양식의 노래에서 흘러가서 빌드업을 해난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마친다.
0: 마친다는
1: 이런 네. 호흡은 어쨌든 이런 모든 만도팝의 어떤 정석적 호흡, 네. 만도팝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가이드,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다들 지킨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0: 좀 엉뚱한 얘기겠지만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9000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도
1: 네.
0: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 화장술도 시대마다 막 달라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굉장히. 그 립글로스 이렇게 바른 스테파니 선의 모습도 아, 좀 왠지 반가웠다는 이상한 생각도 하면서 잘 들어봤습니다.
1: 아, 저는 9000 그때 90년대 후반을 생각하면 이제 그 보라색 립스틱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 생각나요. 그게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0: 아, 그렇구나.
1: 네.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때 당시에 그런 보라색 립을 바르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시꺼먼 입술 있잖아요.
0: 네. 아, 시꺼먼 거? 그거는 저도 좀 기피하는 색이긴 그렇죠? 한데요.
1: 그게 네. 딱 그 길에 네. 나서거나 이러면 네. 이제 그 누나들이 제가 너무... 어린 아주 어린 나이에도 누나들이 네. 이런 걸 바르고 있던 기억이 아직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저에게는 90년대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0: 그 이미지랑 스테파니 선의 이 곡이랑은 좀
1: 아 좀 다르죠.
0: 괴리가 네. 있죠.
1: 네, 그렇죠. 네.
0: 아무튼 편안한 시작으로 출발해봤고요. 오늘 만도팝 가수들이 대부분 다 모두 다
1: 네.
0: 여성 보컬리스트인가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네. 네.
0: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1: 그냥 제가 듣기 좋은 노래들로
0: 아, 네,
1: 저는 남자 목소리보다는 네. 여자 목소리를 좀 더 좋아하는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0: 네. 싱가포르에서 이제 어느 국가로 가볼까요?
1: 네, 이제 어쨌든 차트는 다 대만이고요. 네.
0: 대만 차트죠.
1: 네, 이제 네. 아티스트들의 출신은 좀 다르기 네. 때문에 설명을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14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여긴 대만 출신의 아티스트예요.
0: 네.
1: 정페이츠라고 하는 페츠짱이라고 네. 활동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예요. 2013년 발매 곡이고요. 이걸연 샹츠 이걸연이네요. 네, 한 사람을 생각하는 한 사람. 이 되겠네요. 네, 직역을 하면 어쨌든 요 이제 정페이츠라는 이제 아티스트는 드라마랑 음악을 오가면서 성장을 한 아티스트예요.
0: 아.
1: 그러니까 음악으로 먼저 데뷔를 한 건 맞아요. 오디션 출신 가수예요. 그래서 어떤 오디션 출신으로서 이제 가수로 처음으로 가창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뭔가 활로가 되진 않았던 거죠, 그것이.
0: 네,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연기 쪽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하이틴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착실히 쌓아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OST라든지 오늘 소개해드릴 곡도 아마 OST일 거예요. 직접 연기를 하면서 이거 네, 같이 네, 불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극 일반이라는 쫑지 이반이라는 이제 그
0: 뭐 학원물이에요? 무슨
1: 그런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약간 그 하이틴 드라마라고 해서 뭐 되게 그 젊은 배우들이랑 뭐 아이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시리즈물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막 4, 5막 이렇게까지 있더라고요.
0: 숫자 2가
1: 얼리 이게 네. 2탄이란 얘기 같아요.
0: 2탄.
1: 이 시리즈란. 네.

0: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그 하이틴 드라마 같은 데서 되게 연기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OST까지 대박을 쳐버리면서 다시 한번 이 아티스트가 가수로서의 어떤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로 데뷔했지만 연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또 가수로서의 활로를 얻게 되고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 아주 멋진 케이스가 아닌가.
1: 한국의 뭐 아이유 같은 그런 건가?
0: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거기는 뭐 이게 케이스가 그런가? 연기로 가수가 부스팅이 됐나요?
1: 아, 아니죠. 반대구나.
0: 그렇죠. 네.
1: 가수로 맞아요. 완전 떠가지고 연기까지도.
0: 그렇죠. 연기까지도 하시고. 뭐
1: 그 자리를 거머쥔 사례죠.
0: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두팝에 쉽게 기억되는 멜로디와 굉장히 직접적인 반복 그리고 구성진 딱 그 정석적인 구성의 곡입니다.
1: 스테파니 선과의 뭐 목소리가 분명히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0: 네네. 네.
1: 알겠습니다. 패트 생. 예, 혼자서 아니 한 사람을 생각하는 한 사람 이걸리엔 쌍자 이걸리엔 듣고 오죠.

0: 스포티파이 데일리 대만 차트 14위에 올라있는 대만 가수 패트탱 승페이트의 이걸리엔 쌍사 이걸리엔 한 사람을 생각하는 한 사람. 예, 잘 들어봤습니다. 아까는 약간 일렉트릭 기타도 나오고 락밴드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뭐 좀 클래식한 어쿠스틱 악기가
1: 그렇죠.
0: 중심이 되는 그런 곡이네요.
1: 네.
0: 예.
1: 이게 어쨌든 굉장히 클래식하고 직접적으로 반복을 가사에서도 힘을 주고 멜로디에서도 힘을 주고 처음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정말 만도팝의 정석적인 이런 호흡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모든 요소들을 아는 맛으로 다 때려넣은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예. 대만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이제
0: 이거
1: 본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0: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의 이 비슷한 9000 시절에 네네. 인기 발라드의 공식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
1: 그렇죠.
0: 것 같은데.
1: 완전 네. 그렇죠. 네. 네.
0: 태희님이 대만 음악을 데리고 오실 때가 되었는데 싶었는데 반갑습니다라고 현지님이 이렇게 또
1: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네, 대만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고봉밥으로 다섯 곡 꽉꽉 채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승페이트의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도토리 묵기님께서 어우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새 음악에서 들으니까 감동이다.
1: 아이고 다행이네요.
0: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만나볼까요?
1: 네, 세 번째 노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122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대만 출신의 아티스트예요. 아메이 창이라고 해서 장후이메이라는 아티스트예요. 예. 2007년 발매 앨범이고요. Star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루구어 니의 팅슈어라고 해서 Have you heard latel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 이야기를 들었니? 뭐 만약에 너도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장후이메이는 이제 대만 출신이에요. 타이둥 출신의 가수라고 하고요. 네. 보통 이제 아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네. 이 가수가 좀 특별한 거는 이제 아미트라는 알터 이고가 있어요.
0: 부케.
1: 네, 알터 그러니까 네. 뭐랄까 부케가 있어요. 네. 이제 락적인 약간 이런 호흡을 가지고 있는
0: 지킬과 하이드처럼.
1: 네, 여기는 네. 이제 뭐 만도팝 딱 정석적인 만도팝.
0: 발라드 부르고.
1: 발라드 부르고 이러는데 네. 이제. 여기 아미트라는 이제 다른 알터 이고를 가지고 있는 락적인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예. 되게 재미있게 본인의 음악 세계를 여러모로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대만 원주민 메이난족이라고 하는 그쪽 출신이라고 해요.
0: 말하자면 소수민족?
1: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의 자신의 뿌리도 이런 자신의 알터 이고를 통해서 다른 음악 장르로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면이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더라고요.
0: 그러네요.
1: 너무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단순한 뭐 중화권 만도팝 발라드 여가수 뭐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예. 이런 재밌는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가져온 요 곡 루구원이의 팅슈어라는 곡은 전형적인 만도팝 곡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도 오늘 노래들이 왜 1, 2, 3번 곡이 다 똑같지? 라고 느끼셔도 할 말은 없는데
0: 요거는 주걸륜이 작곡해줬다는
1: 맞아요.
0: 정보가 있어요?
1: 맞아요. 제이초가 예, 요거를 예. 곡을 작곡을 했고요. 물론 작사가는 다른 사람이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곡을 주면서 만든 곡이에요. 어쨌든 만도팝 씬에서는 또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주었던 배우이자 가수인 주걸륜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죠.
0: 그러니까요. 네. 유명한 이름이 보여가지고
1: 맞습니다.
0: 음악은 그런데 앞선 두 곡과 결이 좀 비슷할 것이다 예상하면 되죠.
1: 네, 오늘 다섯 곡 전부 좀 같은 결로 가져왔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장후에메이 아메이 창이 부릅니다. 여관이야 청설. Have you heard lately? 요즘 그 소식 들었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0: 대만 아티스트 장혜맨, 장호메이의 아메이창이라고도 하고요. 여관이 야청설, Have you heard lately? 그 이야기 근래에 들었나요? 예. 오, 뭔가 좀 오는데요?
1: 폭발적이죠?
0: 찡하고.
1: 네. 네. 어떤 가창이 이제 스킬이 되게 좋다 보니까 뭔가 R&B 이제 소울적인 그런 가창법이나 이런 것들도 섞어 넣으면서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0: 발라드의 무언가도 같이 첨가를 하면서 네. 이제 전형적인 만두팝 양식에다가 사운드적인 빌드업을 좀 적극적으로 한 거죠.
1: 스트링이 네. 이렇게 막 섹션 맞춰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1: 예, 이런 클라이맥스가 또 그립잖아요.
0: 네, 또 맛있는 맛이니까 이게 또 아는. 네.
1: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아, 들어봤는데 그그 네. 그 이후죠. 이건 2007년에 아, 발표됐으니까.
0: 2007년이면요. 네. 네. 인터넷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 네.
1: 고. 네. 다음 곡 넘어가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0: 빨리
1: 하겠습니다.
0: 빨리 가라고 지금.
1: 네. 소개해 주시죠.
0: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노래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19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말레이시아 출신의 아티스트예요. 에반젤린 웡이라는 아티스트고요. 중국 활동명은 왕앤웨이라는 아티스트예요. 2020년 발매곡입니다. 2020 네, 20년대에 발매된 곡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목이 리카이 워더 이 라이라고 해서 내가 의지해온 것으로부터 벗어나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네. 어떻게요?
0: 내가 의지해온 것으로부터 아, 벗어나다 약간 요런 느낌.
1: 홀로서기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0: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아, 약간 가사를 좀 전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설명해드리면 되게 재밌는데 네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존에 대한 거예요. 의존에 대한 건데 뭐 대충 보면 연인과의 얘기인가 이게 아니라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외동딸이거든요. 아. 이 에반젤린 웅이 네. 외동딸인데 어릴 때는 어머니가 나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어머니에게 의존했다면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돈을 벌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그 관계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머니가 아프거나 이러면 돌아가고 싶은데 어머니는 나한테 돌아오라고 얘기 안 해요.
1: 아 부담될까봐
0: 이 사람이 부담이 될까봐. 그러니까 부모는 딸의 꿈을 위해 돌아오지 마라. 근데 딸의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 근데 돌아가면 부모는 자기 때문에 딸의 삶이나 딸의 성공을 방해했다는 느낌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싶다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떠나야 된다. 이런 역설이 생기는 거죠.
1: 네네네네.
0: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가사로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1: 음악으로.
0: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이런 전형적인 만두팝 발라드의 흐름에다가 이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재미난 사랑에 관한 역설 같은 것들, 관계에 대한 역설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네. 좀 재미나게 풀어냈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가사는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뭐랄까 번역을 해가지고 의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때문에
1: 소개해 주셨으니 줄거리를 이거 제목까지 소개 직접 해주시죠.
0: 네, 에반젤린 웡 이제 네. 왕앤웨이의 곡이고요. 네. 네, 리카이 워더 이라이라는 네. 내가 의지해온 것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네. 곡입니다.
1: 들어보죠.

0: 말레이시아 출신의 왕얀 웨이의 리 카이 워더 일라이, 원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뭐 이런 제목의 곡이었죠.
1: 네.
0: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잽싸게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도 만두밥 쭉 들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저도 감상을 했습니다.
0: 아주 편안합니다.
1: 네,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고 인사를 드릴게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37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중국의 아티스트입니다. 본토 아티스트네요. 첸 리의 2016년 7월 26일 발매곡이에요. 샤오반이라고 해서 작은 반, 작은 절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가 조금 그래도 음악적으로 특징적인데 사사 발라드라기보다는 요거는 좀 삼박 계열의 느낌이 슬로우 록의 느낌이 좀 나는 8분의 12 느낌, 이렇게 쿵짝짝 하는 느낌이 좀 느껴지는 그런 호흡에 춤을 추는 듯한 만두팝이다. 오늘 만두팝 다섯 곡 이렇게 이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랑 편안하게 월요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전
0: 요 부탁 좀 할게요. 요. 네. 좋은 발음으로 중화 발음으로 네, 소개해 주시죠.
1: 첸 리라는 아티스트의 샤오반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탱씨 오늘 덕분에 노스탈지아도 좋고 편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을 해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 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람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 앵커 나켄드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K-POP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카의 특파원 연결됐나요?
3: 들리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2: 마카의 특파원 목소리가 왜 그런가요?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가요?
3: 아닙니다. 축제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떼창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먼저 퇴근해버렸어요. 네, 세계적인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 시카고에 제니, 에스파, 아이들, 코르티스가 출연해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서는 뜨거운 떼창이 이어지며 K-POP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2: 와, 전 세계 팬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순간이라니 한국에 있는 저도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카트

0: 특히 제니 씨의 무대가 엄청난 화제였다면서요?
1: 맞습니다. 제니 씨가 K-POP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무대에 섰는데요.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카리스마로 페스티벌 퀸다운 무대를 선보여 현장을 완벽히 매료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를 본받고자 현장에서 특별한 기록 하나를 세우고 왔죠.
0: 오, 어떤 기록이죠? 혹시 취재를 가장 많이 한 걸까요?
1: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시카고 핫도그를 가장 많이 먹은 특파원이요. 아, 그럼 저는 음악 듣는 동안 시카고 피자 취재하러 가보겠습니다. See you soon!

0: 둘, 셋,
1: We go on and on!
2: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나킴든입니다.
2: Yes, sir.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Jenny, Less Than a Lover였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오프닝에서 어떤 소식을 전했죠?
2: At the world-renowned music festival Lollapalooza Chicago 2026, Jenny, Aespa, Idol, and Cortis proved the most powerful global influence of K-pop once again. In particular, Jenny became the first K-pop female solo artist to headline the festival, captivating fans around the world with her passionate performance.
0: 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2026 롤라팔루자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제니, 에스파, 아이들, 코르티스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세계적인 무대에선 K-pop 뮤지션들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하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2: 뿌듯.
0: 자, 음악 페스티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신난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음악 페스티벌이 있다면?
2: 아, 저는 코첼라.
0: 네.
2: 코첼라도 아주 큰 페스티벌인데 이거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0: 코첼라 가면
2: 네.
0: 원래 약간 코첼라 가면 약간 멘트가 되게 항상 좀 핫하잖아요.
2: 네.
0: 마카야만의 멘트 한번 해주시죠. 코첼라 가서.
2: 오케이. 코첼라 소리 질러.
0: 아, 그렇게.
2: 네.
0: 케이팝이니까. 저 한번 해볼게요. 코첼라.
2: 오케이. Let's go.
0: 코첼라. 내 마음을 가로채라.
2: 오. 아, 그런 느낌으로.
0: 네.
2: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0: 예, 가보시죠.
2: 코첼라. 지금 밥 먹으면 채할라.

0: 네, 죄송합니다. 아니,
1: 발할라!
2: 하긴 공연 이때 보면서 간단한 간식도 먹을 테니까.
0: 그쵸, 이거 너무
2: 그쵸?
0: 많이 먹으면 안
2: 아,
0: 체하니까.
2: 그쵸. 즐겨야 되니까,
0: 그쵸, 그쵸.
2: 무대를.
0: 조심하라는 뜻으로.
2: 좋네요.
0: 캠디 가보고 싶은 음악 페스티벌
2: 저는
0: 있어요?

0: 못 만지겠어요 그만큼.
1: 오, 와, 표현력이 뭐 거의 래퍼인데요.
0: 아, 래퍼니까요.
1: 예, 이거지. 저는 그래도 또 영국에 Glastonbury Festival이라는 게 있어요. Glastonbury.
0: 가보고 싶으세요?
1: 네, 거기서도 가보고 싶고 거기도 꽤 큰 축제고요.
0: 네.
1: 또 한국에도 최근에 저희 대월이랑 얘기했던 펜타포트 페스티벌도 있었고
0: 있었죠.
1: 사실 이거는 락 페스티벌이니까 저희가 뭐 무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즐기곤 쉽다.
0: 그렇죠.
1: 라는 말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 일본에 또 뭐 페스티벌 있지 않나요?
0: 일본에 그 서머소닉.
1: 아, 서머소닉
0: 있고요. 네. 후지 록 페스티벌.
1: 아, 알죠, 알죠.
0: 네. 사실 페스티벌은 네, 앞으로 더 많이 가보고 싶어요. 배울 점도 많을 것 같고.
1: 그렇죠. 많이 가면 갈수록 뭔가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0: 네.
1: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그러면 지금까지 관객으로 혹은 가수로서 가봤던 공연이나 축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입니까?
1: 기억에 남았던 곳?
0: 네.
1: 저는 그래도 저희 첫 데뷔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하는 FNC 패밀리 콘서트 있잖아요.
0: 네.
1: 킹덤. 킹덤이 있는데 일본에서 하는 콘서트죠. 그걸 저희 데뷔를 하고 한 달 뒤에 갔잖아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 뭔가 관객분들이 호응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재미있는 거구나 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0: 저도요. 사실 그때 킹덤은 아직까지도 그때 어쨌든 저희가 선배님들이랑 같이 막 무대도 꾸몄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게 되게 긴장됐었는데
1: 춥췄었구나 그때. 네,
0: 그것도 되게 긴장됐었고
1: 맞아요.
0: 근데 모두 다 되게 약간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는데
1: 네.
0: 다들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1: 재밌을 겁니다.
0: Let's call Kingdom.
1: 네. Yes, guys.
0: 그리고 페스티벌에 갈 때 챙겨야 할 준비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오, 진짜요?
0: 페스티벌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꼭 챙겨야 하는 나만의 필수 아이템이 있다면?
1: 지금 날씨를 생각하면 일단 햇빛이 너무 셉니다. 너무 세서 일단 좀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모자, 좀 sombrero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약간 뭐 straw hat. 그리고 선크림 스프레이를 챙길 것 같아요. 선크림 스프레이 바르는 것보다는 왜냐면 손이 이렇게 또 찐득해지면 좀 안 좋으니까 스프레이로 계속 이렇게 보충을 할 수 있잖아요.
0: 그쵸,
1: 몸에.
0: 그렇죠.
1: 그걸 딱 가져가서 햇빛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느낌.
0: 저는 제가 챙길 거는
1: 마카야.
0: 마카 무조건 기본이고.
1: 감동.
0: 좋았다. 자, 그리고 저는 일단 미니 향수.
1: 아, 네. 페스티벌.
0: 네. 아, 왜냐면 오랫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죠.
0: 오랫동안 있으면.
1: 페스티벌에서 향을 챙기는 사람이.
0: 왜냐면 이렇게 춤을 출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제가 춤을 추면서 이 좋은 향을 풍기는 거죠.
1: 오, 왜냐면 또 이게 더우니까 사람들 땀도 나고.
0: 맞아요.
1: 아,
0: 그리고
1: 거기.
0: 선글라스 아마 가져갈 거 같네요.
1: 오, 선글라스 좋지.
0: 선글라스
1: 좀 스웩 있는 거 챙기나요? 아니면. 그리고 선글라스 챙기면 좀. 그 선글라스의 룩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선글라스의 그 효과가 더 중요한지.
0: 효과죠.
1: 그러면 효과가 진짜 좋은데 진짜 못생겼어요. 아니면 진짜 멋있는데 효과는 그닥 있진 않아요.
0: 두 번째 갈게요.
1: 아, 멋있는 거요?
0: 네, 멋있는 걸 알게.
1: 하긴 뭐 페스티벌 가면 또 사진도 찍고 멋있게 입고 가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아티스트로서 저희가 또 아티스트잖아요.
2: 아티스트.
1: We artists, baby. 우리 아티스트인데 아티스트로서 축제나 공연장 무대에 설 때 가장 짜릿하고 소름 돋는 순간이 언젠지 좀 궁금해. 우리 캠든 아티스트.
0: 짜릿하고 소름 돋는 순간. 저는 이럴 때 좀 소름 돋긴 해요. 사실 초반에 다들 보통은 초반에 좀 낯을 가리거든요.
1: 그렇죠.
0: 공연이 시작되면 다들 어쨌든 이게 몸도 안 풀려져 있고 뭔가 오랜만에 공연을 오는 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1: 네.
0: 다들 좀 조용해요. 근데 그러다가 한 중간 때쯤에 이제 갑자기 이 공연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신나가지고
1: 나도 모르게
0: 그분들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엄청 흥을 타고
1: 그쵸.
0: 그걸 이렇게 표출을 내는데 그럴 때 전 되게 짜릿하고 좀 소름이 돋습니다.
1: 저는 약간 다른 의미로 짜릿한 순간이 뭐 안무 틀렸을 때나 아니면 가사를 까먹었을 때 짜릿합니다 진짜. 그게 도파민 폭발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스릴 있게 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스릴이 넘쳐가지고
0: 저도 맞아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1: 에.
0: 왜냐면 제가 사실 감전당해본 적이 없는데요.
1: 네.
0: 뭔가 감전당하는 느낌? 그때 이제 안무 틀리거나 할 때
1: 그쵸.
0: 네.
1: 약간 좀 고개를 들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그걸 또 내추럴하게

0: 나가는 게또 아티스트 아닙니까?
1: 아티스트.
0: 아티스트. 아 진짜 요즘은 그래도 안 틀리지만 초반에 가끔 너무 무대에 심취해서 까먹었던 적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1: 네.
0: 이게 너무 즐기면 안 되거든요. 또
1: 그쵸.
0: 이게 물론 즐기는 건 너무 좋지만 그래도 내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나의
1: 예.
0: 역할은 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게내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할 정도로 즐기는 거는 저희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한번 안 지켰다가 짜릿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그때를 바탕으로 이제 안 그럽니다.
1: 네.
0: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앰퍼센드원이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선다면 이건 꼭 불러야 한다 하는 곡을 한세곡 정도 뽑아볼까요?
1: 네.
0: 일단 뭐 하나 바로 나왔죠.
1: 나는 나대로.
0: 나는 나대로. 저희가 또 이번 최근 미주 투어에 좀 뭐라 해야 되지?
1: 거의 하이라이트 느낌으로
0: 예,
1: 진짜. 네.
0: 저희가 곡을 또 바꿔서 변형해서 그 완전 EDM 버전으로
1: 예.
0: 만들어놨던 그런 게 있는데 팬분들 너무너무 즐겨주시고 파티 분위기여서
1: 네,
0: 무조건이고요.
1: 맞아요. 무조건 나른나대로. 그리고 사실 저는 아직 뭐 공개되진 않았지만
0: 오,
1: 다음 앨범에
0: 오,
1: 수록돼 있는 노래
0: 오 마이
1: 중에
0: 갓.
1: 하나가 이건 뭐 솔직히 뭐 괜찮죠. 이건
0: 어떤
1: 뭐.
0: 거지?
1: 네.
0: 제목만 말해주실 수 있어요?
1: 제목이요. 이건 안될것 같은데.
0: 제가 삐 처리해 드릴게요.
1: 제목
0: 제목
1: 약간
0: 말해주세요. 제목 그
1: 약간 이런 느낌.
0: 약간
1: 약간
0: 삐. 아, 그 곡이요.
1: 네.
0: 제가 그곡 좋아하는데.
1: 저는 그게 사실 저는 저희가 되게 제가 나는 나대로라는 곡을 이제 퍼폼하고 나서부터 이 스탠더드가 좀 높아졌어요. 내 약간 이 진짜 페스티벌 그리고 무조건 이 터져야 되는 노래는
0: 네.
1: 뭔가 나는 나대로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0: 아,
1: 사실
0: 그쵸.
1: 지금까지 저희 곡이 좀 말랑말랑한 곡들도 있고 그런 나는 나대로만큼 폭발적인 곡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근데 다음 앨범에 그런
1: 근데
0: 곡이,
1: 다음 앨범에 저는 그런 노래가 비슷한
0: 아, 그런 곡이 있다.
1: 네, 그런 곡
0: 아,
1: 한번
0: 궁금하다, 진짜.
1: 기회
0: 아니,
1: 한번
0: 이거 나 들어보고 싶네.
1: 그래 안 들어봤어요? 뭐 이따 들려줄까요?
0: 사실 들어보긴 했는데.
1: 다시 들어주면 안 돼요.
0: 근데 그러면 저희가 다음 앨범 나오면 무조건 여기 다시 와야 되잖아요. 아이돌 한 곡으로.
1: 아 그죠.
0: 그때 말해야겠다. 아, 저희가 예전에 말했던 곡은 이 곡입니다 하면서 선곡 요정
1: 아하하하하
0: 마카야님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야겠네요.
1: 네.
0: 아, 좋다.
1: 네.
0: 아, 그러면 그거랑 하나 더 마지막 곡
1: 저는
0: 골라볼까요?
1: 없습니다. 전 그거 그런 나나 들어 말고는 없어요.
0: 아,
1: 막한
0: 그래요?
1: 시고 있어요?
0: 저는 그래도 약간 떼창곡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
1: 아, 떼창고.
0: 생각하니까
1: 예.
0: You know you drive me
1: 아, All Eyes on
0: wild.
1: You?
0: All Eyes on
1: 아,
0: You.
1: 이건 저도 인정.
0: 네, All Eyes on You 좀
1: 예.
0: 칠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흔드는 곡 느낌인데
1: 네.
0: All Eyes on You 꼭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1: 네. 자, 우리 또 한국인들과 함께 음악 축제로 떠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메시지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or need someone to listen to Hard Day When? Your friend is right here.
0: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1: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 넥스트 레벨 그리고 아이들 슈퍼 레디까지 이어집니다.

0: K-POP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a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0: 가사 배우고

0: The one and only Summer Queens, Red Velvet, has made a comeback with their mini album Velvet Summer, ending a hiatus of about 2 years and 2 months. The album is filled with laid-back summer vibes, built on a rich mix of sounds including bossa nova and reggae. With Red Velvet's signature high-quality performance added to the mix, it is drawing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fans.
1: 타이틀곡 Surfin' Boy는 멤버 조이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시원한 바다의 설렘과 레드벨벳 특유의 청량한 에너지가 어우러져 K-POP 팬들에게 한여름의 낭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 레드벨벳의 완전체 컴백을
3: 축하합니다!
2: 자, 레드벨벳 하면 역시 서머퀸이라는 별명을 빼놓을 수 없죠.
3: 안 돼!
2: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그룹인데요.
3: 네.
2: 자, 그렇다면 우리 엠퍼센드원과 또 제일 잘 어울리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3: 엠퍼센드원이
2: 하나, 둘, 셋.
3: 여름.
2: 가을. 여름.
3: 여름.
2: 여름?
3: 가을이요?
2: 저 뭔가 요즘 되게 애들이 성숙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3: 그것도 맞긴 해. 네,
2: 아니, 요즘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사실 저희가 여름이었다면 이런 것 같아. 봄이었고요. 저 데뷔에.
3: 네.
2: 그리고 여름이었고요.
3: 맞아.
2: 지금이 가을 단계입니다.
3: 그럼 다음은 겨울일까?
2: 다음은 겨울이다.
4: 겨울 왕국이 다가옵니다.
5: 겨울이 온다.
3: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어울리는 네. 계절 하나 말하자면
2: 네.
3: 전 겨울.
2: 저도 사실 겨울인데.
3: 오케이. 네. 그럼 우리 둘 다 겨울로 갑시다.
2: 오케이.
3: 겨울이 잘 어울리는 맞디와
2: 그리고 또 겨울을 좋아하는 캠디가 레드벨벳 Surfin' Boy 가사를 본격적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3: 네, 노래 신청은 아이디 XABSpace님과 에스투펜도님이 해주셨습니다.
2: 거부할 수 없어.
3: Irresistible.
2: 뜨거운 바람에 실린 붉은 석양이 내려.
3: A crimson sunset falls on the hot wind.
2: 참 아름답지 않아?
3: Isn't it so beautiful?
2: 파도를 수놓은 저 윤슬 어느새 내 마음 가득히 번져.
3: That shimmer woven into the waves has quietly spread through my heart. 가사 되게
2: 네.
3: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 근데 되게 잘 풀었다.
2: 그러니까요.
3: 좋은데요. 이게 또 가사 중에 irresistible이라는 단어로 노래가 시작을 합니다.
2: 네.
3: 사실 아까도 노래 들었을 때 이 부분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멜로디를 되게 잘 짠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약간 irresistible이 또 참지 못하는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2: 네.
3: 예를 들면 뭐 That chocolate looks irresistible to me. 나에게 저 초콜릿은 진짜 참을 수 없게 생겼다.
2: 네.
3: 이런 느낌인데 또 이게 뭐 Summer Queen, Red Velvet이 진짜 빠져든다.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3: 동의합니다. 노래가 좋아요. 자, 그러면 question marks in everywhere 질문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나의 매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포인트에 내가 빠져드냐?
2: 저는요, 약간 이제 이미지가 되게 차갑게 생겨 보이는데,
3: 네.
2: 갑자기 웃으면 엄청 되게 귀여운 강아지로 변하는.
3: 에이, 그냥 저라고 말하지. 뭐 설명을 이렇게.
2: 왜냐면 설명은 해야 되니까.
3: 그렇죠. 이거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2: 한번 예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처음에 일단 되게 약간 차갑게 생겼잖아요 지금.
3: 이렇게.
2: 되게 차갑죠. 춥죠.
3: 아.
2: 자, 그다음에 웃어주세요.
3: 안녕. 안녕. 난 네. 예준이야.
2: 네, 이런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3: 좀 매력적이네요.
2: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완전 자상하고 착한 사람?
2: 전해요.
3: 네,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남에게 약간 그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2: 전 너무 배어 있어가지고 저 착하다고 이제 향난다고 이제.
3: 아 그래요? 네. 배어 있어요?
2: 배어 있어요.
3: 배웠으면 그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2: 배웠잖아요 지금 이렇게.
3: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좀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사람이 좀 멋있구나. 좀 따뜻하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최근에 저보고 멋있고 따뜻하다고 했구나.
3: 맞아요.
2: 아.
3: 네, 그때가 있었죠. 그런데 네. 그런 시간이 있었죠.
2: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뜨거운 바람.

0: 바람에 실린 붉은 석양, 그리고 파도를 수놓은 윤슬. 이 가사들은 정말 그림
1: 아,
0: 같은데요.
1: 그쵸.
0: 자, 윤슬이 뭐냐면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얘기합니다.
1: 좋다.
0: 자, 내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인생 풍경이 있다면?
1: 오, 저는 그 호주에 산을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운전하고 올라가긴 했는데. 거기가 Blue Mountains이라고 있습니다. The Blue Mountains. 그리고 거기에 The Three Sisters이라는 이, 뭐라 해야 되지? 바위가 있어요. 네, 바위가 있는데. Three Sisters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게 딱 기둥 같은 바위가 세개딱 나란히 있거든요.
0: Three sisters?
1: 그래서 그 옛날 얘기에 따르면 세 자매가 이렇게 볼로 변해버린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아, 진짜 경치가 좋습니다. 그돌 바로 밑까지 갈수 있는데, 일단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요.
0: 네.
1: 너무 시원해요. 또산 높이 올라가면 춥잖아요, 보통.
0: 그쵸, 그쵸.
1: 그래서 거기 또 시원하고, 안개가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안개가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면서 보이는 풍경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아, 다시 진짜 가고 싶을 만큼 계속 기억나는 풍경인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시애틀에 스노커미 폴즈라고 있거든요.
1: 네.
0: 그곳을 제가 한 3, 4시에 친구랑 그냥 제 쌍둥이랑 다 같이 이렇게 간단한 밥을 먹고,
1: 와우.
0: 아, 할게 없는 거예요.
1: 네.
0: 아, 우리 그럼 스노커미 폴즈 그냥 운전해서 한번 가서 뭐 사진도 찍고 할까? 그냥 이렇게 해서 갑자기 가게 된 거거든요.
1: 산을 올랐어요.
0: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코스가 아니에요. 간단한
1: 아.
0: 코스인데 가서 와, 그 선셋이 너무 예뻐가지고
1: 네.
0: 진짜 오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가
1: 와우.
0: 여름이긴 했는데 제가 사는 곳인 시애틀은 또 이제 여름이 이제 초반이 있고 중뭐 이렇게 후반이 있잖아요.
1: 아하.
0: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쯤에 진짜 날씨가 이제 저녁에 다시 엄청 시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처음 느끼게 되는 뭔가 날이었어요. 그 스노커미 폴즈 가서 이렇게 선셋도 보고, 그래서 그때 너무 가길 잘했다. 네, 그런
1: 순간,
0: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0: 네, 너무 좋았어요, 그때.
1: 저희 거기도 거기 갔잖아요. 그 미국 LA인가? 거기
0: 오
1: Observatory
0: 마이 갓. 아, 천문대.
1: 천문대
0: 아.
1: 같은 데 갔는데, 거기가 해가
0: 말도 안.
1: 지는 모습이 너무 잘 보이고,
0: 저
1: 도시도 다
0: 진짜
1: 보이고.
0: 저그 풍경만 진짜 1시간 볼수 있어요. 1시간.
1: 진짜.
0: 네, 진짜 너무 그 정도로 예뻤고.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여름 하면 떠오르는 낭만적인 순간이 있다면 언제예요?
1: 오,
0: 네.
1: 낭만적인 순간.
0: 네.
1: 여름은 제가 느낄 때좀 즐겨야 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선셋. 해가 질때 너무 이뻐요, 일단.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여름 노을이 진짜 예쁜 것 같고요. 특히 해변가에서 그런 걸좀 보고 있을 때좀 많이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시원한 거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고, 가족이나, 좀 그걸 보면서 딱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입니다.
0: 저는 워터파크 가가지고
1: 네.
0: 신나게 놀고 막 엄청 젖어 있잖아요, 몸이.
1: 그죠?
0: 솔직히 근데 그거 놔두면 되게 춥잖아요.
1: 그죠?
0: 근데 추워도 그 상태로 약간 뭐 음식 이렇게 뭐
1: 오.
0: 핫바 같은 거 먹고
1: 네.
0: 뭐 이렇게 추운 와중에도 뭔가 그냥 즐거워요.
1: 맞아.
0: 계속 막 너무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
1: 그것도 여름 좋은 게 햇빛 때문에 어차피 말라요, 몸이
0: 어,
1: 빨리.
0: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 근데 그게 전 되게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1: 워터파크에 일단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캠리가. 네.
0: 맞아요.
1: 한번 꼭 가도록
0: 맞아요.
1: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레드벨벳 서핑 보이 가사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0: 저리 가. 저리 가. 너 빼곤 다 나가.
1: Shoo, shoo. Everyone except you. Get out.
0: 너 아른거려. 너의 분위기.
1: You. Lingering in my mind. Your aura. 휴, 휴.
0: 다시 뜨거워져 내 맘.
1: Feel. My heart heats up again.
0: 넌날 설레게 해.
1: You turn me on.
0: 저 서핑 소년이 필요해.
1: I need that surfing boy.
0: 그 흐름에 몸을 맡겨.
1: Go with the flow now.
0: 넘쳐줘.
1: Wash over me.
0: 나와 함께여서.
1: Since you are with me.
0: 사랑으로 가득했던
1: Full of love.
0: 그 여름날의 우리들.
1: Us on that summer day.
0: 라라 서핑 소년, 무얼 기다리고 있어?
1: 라라, why you waiting, surfing boy?
0: 아니 가

0: 사가 되게 재밌네요.
1: 되게 스토리.
0: 그러니까 약간 책 읽는 느낌인데
1: 그러니까요.
0: 여기서 또 Go with the flow now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1: 네.
0: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이게 몸을 맡겨봐.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0: 몸을 맡겨봐.
1: 몸을 맡기는, 약간 흐름에 맡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0: 오케이.
1: 한데.
0: 근데 약간 주체 못할 정도로
1: 제가 좀 이런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0: 맞아요, 알고 있어요.
1: 네,
0: 자,
1: 죄송합니다.
0: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1: 오케이.
0: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편인 J인지
1: 그쵸.
0: 흘러가는 대로 둔다 즉흥적인 편 P. 이거 제가 방금 만든 거예요. J랑 P 이렇게 지금.
1: 그런 게 있어. 즉흥적, 그리고 팔리팔리 이런 J랑 P인 건가요?
0: 네, 하나, 둘, 셋,
1: J.
0: J.
1: 네, J죠. 장난입니다. J 장난이고요. 저는 P.
0: P.
1: 네, 완전 P죠. 캠디는 J라고요?
0: 아니,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1: 아, 그냥 궁금해서
0: 아니, 사실
1: 물어봤네요.
0: 저는 반반이에요.
1: 반반,
0: 네.
1: 양념 반, 후라이드 반.
0: 제가 이래서 약간 MBTI를 잘 몰라요.
1: 너무
0: 너무
1: 반반이어서
0: 반반이에요, 제가.
1: 어느 점이 좀 J인 것 같아요?
0: 저는 혼자서 뭘 할 때라든지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0: 네.
1: 근데 맞아요. 캠디가 저기 예를 들면 스케줄이 1시에 시작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보통 멤버들은 11시 반, 12시까지 자서 일어나고 준비하고 바로 회사로 가거든요. 그게 보통 그게 왜냐면 저희가 뭐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캠디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0: 맞아요.
1: 예, 네, 항상 그런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침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도 가고 아니면 자기가 눈여겨보던 패션 아이템 뭐 한번 아이 쇼핑하러 가고. 그래서 가끔 1시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댄스가 있다면 다 이제 피곤한 상태로 방금 일어나서 오는데 캠디는 쇼핑백을 들고 와요.
0: 랄랄랄라.
1: 그래서 형 오늘 쇼핑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잠깐 갔다 와서. 그래서, 와, 부지런하긴 하다. 이거 대박이긴 하다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합니다. 네.
0: 맞아요.
1: 완전 재이긴 하다.
0: 근데 그렇게 하면 레슨 때 조금 더 몸이 풀려요.
1: 아, 좀
0: 너무 걸어다니고
1: 그러네.
0: 있으니까 항상 이제 최대한 자고 이렇게 가면 몸이 좀 굳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약간 좀 바람도 쐴 겸.
1: 그래도 기분도 좋잖아요.
0: 그렇죠. 사실 원래 진짜 혼자서 그런 거잘 못하는데 저 최근에 혼자서 회전초밥 먹고 왔어요.
1: 진짜요?
0: 네.
1: 어디지? 비밀이야. 나도 가고 싶어. 오케이.
0: 맛있네. 좋아요. 그럼 일단 다음 가사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1: 네. 여기에 또 Why you waiting, surfing boy? 라고 또 가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제목이 Surfing Boy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좀더 눈에 띄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이게 또 서핑이라는 게 자유롭게 파도를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Surfing 혹시 캠디 해봤는지 궁금하네요.
0: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Bodyboard라는 걸 해봤어요.
0: 그게 뭐죠? 아, 뭐더라?
1: Bodyboard는
0: 이렇게.
1: 맞아요. Surfing은 그 보드 위에 발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0: 이거 몸
1: 거잖아요.
0: 통째 이렇게 올리죠?
1: 맞아요. 몸 통째로 그냥 이렇게 약간
0: 아!
1: 몸을 위에 올려서 보드 위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서핑 보드랑 비슷하게 약간 파도를 탈수 있는.
0: 아,
1: 바디보드가 좀더 쉽죠?
0: 그쵸.
1: 서핑보다. 왜냐면 이게 몸 중심이 낮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중심을 잡기. 근데
0: 그쵸.
1: 서핑은 서 있는 걸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0: 아, 잠시만, 저 바디보드
1: 네.
0: 해봤어요.
1: 아, 해봤어요?
0: 보드 위에 올라갔는데 해보려다가
1: 네.
0: 못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 물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물이
1: 네.
0: 너무 무서운 거예요.
1: 아.
0: 왜냐면 서핑은 이렇게 그냥 발로 이렇게 하잖아요.
1: 그죠?
0: 물이랑 멀잖아요,
1: 아,
0: 그러면.
1: 어떻게 보면
0: 근데
1: 네.
0: 말이 어떻게? 근데 마리볼드는 제가 물이랑 더 가까워졌잖아요. 바로 옆에
1: 아,
0: 그냥 물인
1: 그쵸.
0: 거예요.
1: 얼굴에 물좀더
0: 에,
1: 올라오고.
0: 맞아요. 얼굴에도 물 맞고
1: 맞아,
0: 이러니까
1: 맞아요.
0: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포기했습니다.
1: 근데 서핑 저 진짜 배울 수 있다면 사실 도전해보고 싶긴 해요.
0: 저도요. 도전 한번 해보고 싶네요.
1: 정말 멋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딱그 반바지만 입고 딱 서핑을 이렇게 멋있게 머리를 휘날리면서 하는 모습이 전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0: 전 그게 멋있던데 그
1: 아
0: 그
1: 그
0: 뭐라고 하나?
1: 스윔슛 그냥
0: 그쵸
1: 타이탄
0: 네 타이탄
1: 수트.
0: 거그 검은색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냥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거.
1: 좀 머리가 길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0: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처럼 또 여름에 한가운데 듣기 좋은 N% 노래 한번 추천해보고 마무리를 접읍시다.
1: 저는 개인적으로 N% 1의 시!

0: 여름
1: 좀
0: 노래.
1: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최근에 들었는데 그
0: 네.
1: She's wild. 이게 뭔가 물 뿌리는 느낌. 분무기로
0: 약간 스플래시.
1: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스플래시 플래시 물 이렇게 터지는 느낌 들었어요.
0: 약간 터지는 느낌.
1: 네.
0: 근데 저는 뭔가 다음 앨범이 있을 것 같네요.
1: 아,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0: 네.
1: 네, 다음 앨범 심상치
0: 않습니다. 뭐 다 있습니다, 사실.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 오케이. 넘어가 볼까요?
0: 네, 좋습니다. 저 레드벨벳 서핑 보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한국인들은 이 노래에서 어떤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3전화 반대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의 일상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1: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자, 네. 이렇게 Surfing Boy 가사를 알아봤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겠죠? 레드벨벳 Surfing Boy.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한국어 함께 배워볼까요?
1: Global 한국인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0: 앞서 번역했던 Surfing Boy 가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사랑으로 가득했던
1: Today's Korean is 가득하다. It refers to a state where physical space or quantity is completely full. It can also be used when a smell or light spreads widely through a space. Or when emotions, feelings, or thoughts are very strong or abundant. It is similar to full or abundant in English.
0: 네, 오늘의 한국어는 가득하다입니다. 예시 문장도 만들어 볼까요? 공연장이 팬들로 가득했어.
1: The concert hall was packed with fans.
0: 방 안에 꽃향기가 가득해.
1: The room is full of the scent of flowers.
0: 오늘 하루는 행복으로 가득했어.
1: My day was filled with happiness. 네, 그럼 오늘의 한국어 가득하다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현재 우리들의 냉장고에 가득한 건 땡땡땡.
0: 그거요? 그 스킨 패드,
1: 마스크팩이랑
0: 기초 패드. 예, 예. 다들 되게 피부용품이 많더라고요.
1: 저희 집이

0: 냉장고가 엄청 꽉찰 때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시기들이 막 있어요.
1: 네.
0: 근데 항상 그런 시기들 이겨내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가 마스크팩.
1: 그쵸.
0: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넣어주고, 사실 지금 또 냉장고에 그 디톡스 주스가 3병 있거든요. 저랑 브라이언이랑 지호 형이 지금 디톡스 주스를 마시면서 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1: 진짜.
0: 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오 마이 갓.
1: 왜?
0: 하루를 그 맛으로 시작하는 게참 슬프더군요. 그 팬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팬사인회에서도 팬분들이랑 얘기했는데, 아, 너무 맛없어요. 너무 맛없어요.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 그거 말고 나는 아이스크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1: 알고 있어.
0: 캠디는 뭐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1: 저는 과일? 그냥
0: 너무 너무
1: 뭔가
0: 좋다. 너무
1: 그냥
0: 좋다.
1: 뭔가 과일들로 가득하면
0: 먹지, 무조건.
1: 그것도 근데 일단 다 썰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씩.
0: 아니, 근데 저는 안 썰려 있어도 되는 게, 전 그냥 먹어요. 아, 그래도 제가 껍질 있는 거 먹는 거는
1: 네.
0: 복숭아 먹을 수 있고,
1: 어?
0: 예, 복숭아는 그냥 먹어요.
1: 근데 약간 털 느껴지지 않아요?
0: 그게 약간 별미죠.
1: What?
0: 복숭아 물에 헹궈서 그냥 사과처럼 먹고요. 사과도 안 깎아도 되고, 사실. 또 뭐, 오이도 맛있고. 오이, 토마토도 그냥 베어 먹으면 되고.
1: 자, 껍질 있는 거 웬만하면 다 드신다 했죠? 파인애플?
0: 파인애플은 제가 별로 안 친해요. 네, 별로 안 친해가지고.
1: 아니면 잠시만.
0: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냉장고에 과일 가득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1: 네.
0: 어떤 과일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1: 수박.
0: 수박!
1: 네.
0: 수박
1: 요즘 수박
0: 플러스?
1: 좋아요. 수박이랑 수박 바나나.
0: 바나나!
1: 근데 저 그게 들었는데
0: 바나나,
1: 수박이
0: 네.
1: 그 오이류라고 들었어요. 수박도. 수박 그 껍질 부분까지 드셔보자잖아요. 약간 오이 맞나요?
0: 아, 그
1: 네그
0: 초록색.
1: 초록색 거기 드셔보세요.
0: 아, 맞아요. 약간 오이 맞나.
1: 제가 이따 거기만 이렇게 드려볼게요. 초록색 부분만.
0: 그 빨간색 드시고 저한테 초록색 주시.
1: 네, 맞아요.
0: 이게 착한 건지 약간 뭐 아니 뭐 뭔지
1: 아니
0: 모르겠네요.
1: 전그 맛을 느껴보고 하고 싶어서. 네.
0: 약간 한 입만 먹을게요. 한 입만. 자, 그러면 요즘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있나요?
1: 머릿속이요?
0: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은 이걸로 가득해.
1: 저는 요즘 무대에 무대가 사실 요즘이 이제 무대를 지금은 일단 무대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0: 네.
1: 그래도 이제 곧또 많이 무대를 할 생각에 너무 설레고 있습니다, 지금.
0: 그쵸. 이제 또 저희 첫 유럽 투어도 앞두고
1: 네,
0: 있고,
1: 또 다양한 이제 공연들로.
0: 아시아도 이제 몇개
1: 네,
0: 앞두고 있는데,
1: 그쵸. 그래서 너무
0: 아주
1: 기대가 돼.
0: 재밌지만, 네.
1: 네. 막대는 또 생각나고 있어요.
0: 아,
1: 머릿속으로 가득 채우는 거. 뭐 아이스크림, 피자 그만하고.
0: 오 마이 갓. 최근에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1: 네,
0: 진짜
1: 열심히 운동하시더라고요.
0: 꾸준히
1: 그래서
0: 하고
1: 맨날
0: 있고,
1: 샤워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0: 아, 저 캠디가, 왜냐면 제가 헬스장을 가면 그 땡승모 씨랑 같이 가거든요.
1: 네, 그러면 오케이.
0: 그러면,
1: 나만의 이제 샤워
0: 그치.
1: 시간이다.
0: 저희 화장실 딱 3명 쓰는데, 캠디가 항상 먼저 샤워할 수 있는 특권을 요즘 누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좋아요. 캠디가 딱 샤워하면 들어가서 씻고,
1: 향긋하죠?
0: 예, 네, 좋아요. 뭐, 바닐라 냄새 나요, 바닐라. 네, 좋습니다. 오늘의 한국어 가득하다로 이야기 해봤고요. 레드벨벳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음파음파 듣겠습니다.

0: 잡아.
1: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릿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이들과 함께 바다로 서핑하러 가고 싶잖아.
3: time to read messages from our 항공이들 and chat about them together. Today we have received messages in advance through our social media.
2: 네, 아이돌 한국어 SNS를 통해 미리 메시지를 받아봤습니다. 항공이들이 좋아하는 여름 스포츠를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스키믹스님께서 swimming. It's so refreshing to be in the water and cools you down during hot summer days. 자, 수영을 좋아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들고요. 게다가 이제 더운 여름날 열기를 식혀주잖아요.
4: 이렇게 맞습니다.
2: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4: 우리 캠디 또 수영 선수 출신이잖아요.
2: 네.
4: 캠디는 어때요? 이 수영이라는 스포츠.
2: 저는 오랜만에 항상 이렇게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잖아요. 아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저 그래서 물에서 혼자 허밍해요. 물에서
4: 진짜요?
2: 네, 너무 이제 신나가지고.
4: 아, 그럼 캠디 옆에서 수영하면 이어폰 껴야겠네요.
2: 그 정도로 시끄럽진 않아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구나.
2: 네.
4: 그러면 괜찮아요. 즐기는 거죠.
2: 아 수영 한번 가셔야죠. 네. 아 제 수영 가야 되는데.
4: 캠디 제 수영 봤잖아요. 네. 한번 제 폼.
2: 아 막디.
4: 네, 어땠어요?
2: 네. 막디는 근데 운동을 할 때마다 다 약간 비슷한 폼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뭔가 막디만의 폼이 있어요. 거칠어. 근데 수영할 때도 비슷해.
4: 좀 야생적인
2: 이게
4: 느낌인가요?
2: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약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힘이 좋더라고요. 사실 수영도 감사합니다. 이 힘이 받쳐줘야.
4: 그렇죠.
2: 진짜 그리고 사실 수영이 키가 커야. 훨씬 더 잘 돼가지고
4: 키큰 사람도 수영 많이 하잖아요.
2: 네, 다리 긴 사람. 네. 네.
4: 아 그러나 수영 하나
2: 씨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브라이언 씨가

0: 수영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심지어 다리도 엄청 기시잖아요.
1: 근데 뭐 잘했다고 한건 아니니까 열심히만 했겠죠.
0: 아, 그쵸.
1: 네.
0: 자,
1: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Sorulex님께서 Volleyball is the best thing to play when it's super hot since you move around a lot. 배구 좋대요. 더울 때 하면 좋아. 왜냐면 아주 많이 움직여야 하거든. 더울 때 움직이는 게 좋아요? 아, 장난이고. 배구 사실 해변에서도 배구 많이 하죠. 비치 볼리볼도 있고.
0: 재밌죠.
1: 네, 그런 거 있는데
0: 저도
1: 배구.
0: 공원에 가서 많이 했어요, 사실 여름에.
1: 배구 하셨어요?
0: 네, 친구가 이제 배구 선수여가지고 학교에서.
1: 진짜요? 오 마이 갓.
0: 예.
1: Shout out your friend.
0: 아하.
1: 저도 학교에서 배구팀 했었는데 배구가 그 스파이크를 잘하면 진짜 짜릿합니다.
0: 맞아요.
1: 예, 너무 재밌습니다.
0: 근데 저는 진짜 디펜드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1: 진짜요?
0: 이게 오면 다,
1: Block.
0: 예, 제가 다 이렇게 띄워줘요. 제가 스파이크 담당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몸을 오면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고 이제
1: 아, 받아주는
0: 친구가
1: 거.
0: 이제 바로
1: 빵.
0: 붐.
1: 아, 세팅해가지고. 아,
0: 예.
1: 좋네요.
0: 자, 그리고 로로맘님께서 여름 스포츠는 수상스키죠. 시원한 물살을 가르면 행복한 기운이에요. 캔디마트도 도전 어때요?
1: 수상스키, 다이스키. 수상스키 해본 적 있어요?
0: 없어요.
1: 저 수상보드 해본 적 있어요.
0: 되게 여러 가지를 하셨네.
1: 왜냐면
0: 아니, 뭘 이렇게 많이.
1: 수상보드 학교 캠프에서 해봤어요.
0: 아.
1: 근데 이게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막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호수인데 호수 위에 zipline을 만들어요. zipline 뭔지 아시죠? 아,
0: 알죠.
1: 죄송합니다.
0: 네.
1: 그 zipline에 핸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로 계속 돌아가요. 약간 기차 놀이처럼. 그래서 그게 오면 딱그 핸들을 잡고
0: 네.
1: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걸로 막 이렇게 막 점프도 할수 있고.
0: 재밌겠는데?
1: 그거 진짜 재밌긴 해요. 멤버들이랑 한번 가면 진짜 재밌을 것
0: 네.
1: 같은데.
0: 내일 가시죠.
1: 내일? 쉽지 않은데?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번 여름에 진짜 한번 가보자. 오케이, 여름이니까
0: 갑자기 너무
1: 재밌을 거예요.
0: 흥분했어요.
1: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1210 JEONG님께서
1: 아하.
0: 집에서 누워 있는 것.
1: 박수.
0: Lying down at home.
1: 당신은 최고의 스포츠 선수입니다. 저는 이 스포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0: 최고의 스포츠죠.
1: I love this sport.
0: 네.
1: 근데 이게 집에서 누워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한 곳에 오래 누워있으면 따뜻해지거든요. 그 침대가.
0: 그 마크 아저씨가 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1: 아, 그런가?
0: 예. 네.
1: 아, 어쨌든 여름에 누워있는 거 아주
0: 좋죠.
1: 좋으니까. 네, 더위 조심하시고 집
0: 진짜로.
1: 안에서 누워 계세요.
0: 예. 네. 만약에
1: 네,
0: 너무 뜨거우면 양산이라도 쓰고 나가세요, 여러분들.
1: 그게 생각보다 중요한
0: 효과
1: 것
0: 있대요.
1: 같아요.
0: 예. 네.
1: 네,
0: 저는 양산을 써본 적이 한번 없지만,
1: 맞아.
0: 그래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1: 나도 사야 되나? 진짜 더위 조심하세요.
0: 예.
1: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폴킴 파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그럼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1: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맴, 맴, 맴. 믿지 못하시겠지만 맴이 성대의 모사였습니다. 네. 요즘 창밖에서 아주 엄청 울어대더라고요. 맴이 한 마리가 내는 소리 정도는 뭐 여름 느낌도 풍기고 참을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매미의 합창은 이게 오토바이 소리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들으면 청력 손상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소음만큼이나 지독한 또 열기도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주말 동해 쪽은 비 소식도 있었고요. 일부 지역은 열대야 현상에서도 벗어났다고 하죠. 이 영원할 것 같았던 2026년 여름도 조금씩 물러서고 있나 봅니다. 귀를 때리는 시끄러운 세상 뉴스 속에서 속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영어 뉴스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Omi, Cheerleader.

0: Good evening, everyone. 8월 12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그 매미 성대모사로 이제 맴맴맴 시작했지만요. 그 저희 염소로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예전부터 제가 영어 이런 직업병이 있어서 그런지 매미가 울 때 하늘 sky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sky, sky.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자, 아무튼 그게 한번 꽂히니까 계속 맴맴으로 안 들리고 스카이만 이렇게 들리게 되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더위를 뚫고 EBS FM 서머 스페셜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더운데도 그 먼 길을 찾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는 너무 놀란 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냥 이 정도라고? 너무 많이 와주시고 그것도 그렇고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그 축하 공연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분들도 아니 진짜 이런 리액션 처음이에요 라고 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 진짜 준비도 많이 했고 스태프분들도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진짜 보람되는 그런 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공개 방송이요. 8월 22일 그리고 23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한 분 모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Summer Special에서 놀라운 가창력으로 파워 스페셜 무대 선보인 분입니다. 엄청난 반응의 앨범 준비 고려 중이시라고 하는 Love is an open door, Christine Sam 모시겠습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네. Oh, you know, I really do want to thank all of the listeners who are listening right yes. now who came despite the heat.
0: Sam,
1: it was so nice.
0: You guys rocked, seriously, that day.
1: 진짜 we did our best.
0: 정말 you guys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Stole the show.
1: Wow. No.
0: 너무 멋졌습니다.
1: No. I mean, really like we can't our Korean is okay, uh-huh. but we can't do the whole lesson in right. Korean. So we're like, "Okay, why don't we sing?"
0: You know what?

0: it was even better.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이 재방송 이렇게 공개 방송한 거 이제 TV에 나오니까요. 아니 그 유튜브로 나오니까요. 그것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Okay.
0: 자, 오선아 님이요. 마유쌤, 크쌤 지난 토

0: Mayu really sounds. He sounds really good.
1: 굉장히 그 왜냐면 대사가 짧았거든요.
0: But it was good. 아, it had an impact.
1: 가사를 딱 쓰고요. 우리 크쌤하고 캐머런쌤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노래가. 네. 자, 방양숙 님이요. 영콘 영상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유튜브에 공개 방송 영상 올라갈 계획입니다.
0: 예.
1: 네. STNAT2025 님이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크리스틴 쌤 노래에 또 한 번 더 반했어요. 진짜 러블리, 몸짓, 목소리 다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쌤 확신의 푸상 하셨습니다. 저 완전 푸예요. 저. 아, 다 제가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날씬하게 찾아뵐까 하고 있습니다.
0: No, I don't know. Not too skinny, please.
1: 한 발 늦었어요. 네.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고요.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0: Iran has backed itself into a corner, upping the ante with tougher demands like a full U.S. troop withdrawal as a prerequisite for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President Trump signaled a low-key approach, keeping options open for negotiations while opting to double down on economic pressure over immediate military threats.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전제 조건으로 미국 철수 등 한층 강해진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저강도 대응을 언급하며 당분간 군사적 위협보다는 경제적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0: In Germany, where Sunday store operations are banned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are growing calls to allow holiday trading.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merchants opening illegally despite steep fines or pushing for deregulation, the debate over the time-honored tradition of rest is intensifying.
1: 헌법으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온 독일에서 휴일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금을 무릅쓰고 몰래 문을 열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인이 늘면서 오랜 휴식의 전통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0: Top-tier Parisian chefs have traded their Michelin-starred kitchens for South Korea on a mission to experience authentic Korean gastronomy firsthand. Passing up peak summer business, they're immersing themselves in the rich flavors and philosophy of Korean food, exploring everything from temple cuisine to ancestral heritage dishes and traditional fermentation.
1: 프랑스 파리의 베테랑 셰프들이 정통 한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름철 최대 성수기 영업까지 마다하고 방한한 이들은 사찰 음식부터 종가와 발효 음식까지 익히며 한식의 맛과 철학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0: A sea of over 90,000 yellow rubber ducks blanketed the Chicago River in a colorful spectacle for a good cause. Rallying support for Special Olympics Illinois, the annual Ducky Derby brought the community together and rallied over $480,000 for athletes with special needs.
1: 미국 시카고 강에 9만 마리가 넘는 노란 고무오리가 쏟아지는 이색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스페셜 올림픽 기금 모금 행사로 시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48만 달러가 넘는 기금이 모였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Iran has backed itself into a corner, upping the ante with tougher demands like a full U.S. troop withdrawal as a prerequisite for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President Trump signaled a low-key approach, keeping options open for negotiations while opting to double down on economic pressure over immediate military threats.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전제 조건으로 미국 철수 등 한층 강해진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0: 시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저강도 대응을 언급하며 당분간 군사적 위협보다는 경제적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란이 미국 철수에 이제 배상금까지 요구를 하면서 세게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면 또 강하게 나오겠는걸?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예요. 오히려 좀 어색하기까지 할 정도인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1: Well, it is true. It's kind of a low-key approach. Before he was like, well, I'm going to bomb the country right. out and, you know, do those, you know, make those sort of threats. But he's kind of like, because things have not been happening the way he had expected it to, he has kind of taken on a different approach.
0: 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좀 무력으로 이런 강한 느낌으로 갔는데 이게 잘 통했으면 모르겠는데
1: It hasn't worked.
0: Right? 그게 안 되니까 아, 이거 좀 바꿔봐야겠다.
1: That's right. So basically Iran is now, I think they kind of know that they have the upper hand, that they are actually, you know, having more demands. They're saying, you know, take out your U.S. troops, help us pay to rebuild our country and, you know, lift the naval blockade. They have a lot of demands.
0: 아, 그러니까 지금 좀 그런 미국 쪽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제 풀이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군자금 부족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밀어붙여야 된다. 좀 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있을 거고. 그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11월 중간 선거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장기화가 되거나 그리고 관세 여파 뭐 이런 걸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제 지지율 우위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1: Absolutely right. Okay. So this is very important. They need to come to some resolution
0: That's
1: soon.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ran has backed itself into a corner, upping the ante with tougher demands like a full U.S. troop withdrawal as a prerequisite for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전제 조건으로 미군 철수 등 한층 강해진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란이 스스로 뭔가 코너에 몰린 그런 느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뭔가를 막 조건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근데 지금 보니까 코너로 스스로를 백했다라고 표현을 쓰게 됐어요. 이게 진짜 무슨 권투할 때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느낌일까요?
1: It's kind of like you're having an argument or like there's a threat and you keep moving backwards and eventually you're kind of stuck in a corner.
0: Right.
1: You can't move. There's no other way out. So basically what this expression means is that you have no good options. It's kind of like you made your own trap.
0: Okay. 스스로 밀어넣었으니까요, 코너로.
1: Yeah, that's right. And there's no escape.
0: 아, 뭔가 혼자 몰리게 된 거네요, 코너로.
1: You did.
0: Right.
1: You did.
0: Okay, so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back이라고 하는 게 verb으로 쓴다면은 스스로를 이 코너에다가 몰아넣는 거는 결국에는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 No.
0: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뭐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다, 스스로를 난처한 상황으로 이렇게 빠뜨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 무슨 뭔가 개미 같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Right?
1: Oh, yeah.
0: 근데 좀 달라요. ANTE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upping the ante with tougher demands like a full US troop withdrawal. 그러니까 솔직히 미국 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1: It is.
0: 그런
1: It is.
0: 디맨드를 가지고 upping the ante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ante, you put that ant and you add an e and it's ante.
0: Okay.
1: And it comes from the game of poker. So basically, if you up the ante is the money that they're kind of betting on.
0: Okay.
1: You know how like they put in that money, like, okay, call.
0: Let's go.
1: Yeah, let's go. And then you say, okay, I raise it to 2,000. It was 1,000, but you raise it to 2,000. That is the idea of upping the ante.
0: 그러니까 이게 포커 게임에서 판돈을 올리는 거에서 나왔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백 불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2,000.
1: Yeah.
0: 이러면 상대방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does he or she have a
1: What's going on?
0: A good card or something?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So, 여기서 ante가 어떻게 보면 판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나요?
1: So, what they're doing is they're raising the demands. They're kind of putting extra pressure.
0: Okay.
1: Okay, you want that? Okay.

0: give us this.
1: 아, okay. Yeah. So 여기서 up은 진짜 verb로 쓴 up이네요. Mm-hmm. Right. So up the ante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포커 게임 같은 곳에서 판돈을 올리다. 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요구 사항 같은 것을 이거 더 줘요. 이런 식으로 yes. 올린다라는 뜻이 yes.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금 코너에 몰리게 된 거예요. Yeah. 상황 자체가 그렇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President Trump signaled a low-key approach, keeping options open for negotiations while opting to double down on economic pressure over immediate military threats.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저강도 대응을 언급하며 당분간 군사적 위협보다는 경제적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Mm-hmm. 그래? 오케이. 우리도 강하게 나갈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번엔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low-key approach를 좀 살짝 이렇게 시그널로 보여줬다라고
0: okay.
1: 했네요.
0: Now, originally this expression, and this is the original form. When something is low-key, it means it's very quietly done. There's no drama, no big thing. So if someone is very low-key, it means that they're just very quiet, and they do their thing, and they don't make a big fuss.
1: Okay.
0: So here, a low-key approach is a kind of like very quiet approach. Like before it was like, well, you do that and I'm going to do this and well. No, it's like, okay, well, let's just talk, you know.
1: 좀 조용조용하게 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약한 approach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0: No,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weak or strong. Okay. It just means that it's more of a kind of no drama, quiet approach.
1: 뭔가 막 난리를 친다든가 과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절제되고 조용한 그런 접근 방식을 얘기를 할 때 a low-key approach.
0: That's
1: 어떤
0: right.
1: 분들은 아마 회화 같은 데서 Oh yeah, she is low-key funny. 은근히 웃겨.
0: Now that is slang.
1: 것 같아요, right?
0: Yeah, that is a new kind of slang. Uh-huh. So low-key funny is she's kind of like she's surprisingly funny.
1: 생각도 못 하고 그랬는데 은근히 그러더라고.
0: Yeah.
1: 그래서 여기서도 너무 막 와 이런 느낌의 접근이 아니다. 좀 조용하게 접근하는 느낌. 과장 없이 차분한 접근법, low-key approach.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Iran has backed itself into a corner, upping the ante with tougher demands like a full U.S. troop withdrawal as a prerequisite for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President Trump signaled a low-key approach, keeping options open for negotiations, while opting to double down on economic pressure over immediate military threat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Spice Girls with Wannab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In Germany, where Sunday store operations are banned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are growing calls to allow holiday trading,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merchants opening illegally, despite steep fines or pushing for deregulation. The debate over the time-honored tradition of rest is intensifying.
0: 헌법으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온 독일에서 휴일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금을 무릅쓰고 몰래 문을 열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인이 늘면서 오랜 휴식의 전통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보통 일요일에 이제 의무 휴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갔다가 맞아.
1: That is true.
0: 이런
1: you
0: 적이
1: gotta
0: 있죠.
1: Check. 맞아요. You have to check.
0: 이런 적이 있는데 이 독일에서는요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 같은 그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이 일요일에는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된대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불황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몰래 이제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1: Yeah, totally. I mean, it is part of the German Constitution that says that Sunday is a day of rest. So no store can operate on Sundays. But more and more, like these small shops and supermarkets, are secretly opening on Sundays. And the fine for opening on a Sunday is 2,500 euros. About 370만 원.
0: Wow.
1: But you know, they say that Sunday accounts for 30 to 40% of their total weekly sales.
0: 와, 이거는 그러니까 벌금을 무릅쓰고라도 아, 일요일에 해야 된다. 왜냐면 370만 원이면 엄청 큰 벌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체 매출의 40%가 일요일 하루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1: Right. 그래서 So they're asking for, please, you know, deregulate.
0: 하게 해달라. 우리를 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섰지만은요, 이제 노동 착취와 뭐 노동권 침해 또 우려하는 노동계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종교계 반대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In Germany, where Sunday store operations are banned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are growing calls to allow holiday trading.
0: 헌법으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온 독일에서 휴일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법 자체로 아예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But there are growing calls to allow you know, holiday trading. 그러니까 holiday에 좀 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so growing이라고 하는 건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1: increasing?
0: 그런 숫자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전화 통화에 쓸 법한 calls라는 게 나왔습니다.
1: Yeah, if you look at this, you may think, oh, they're making phone calls to the government. Possibly.
0: Right?
1: But the calls here is referring to public demands, not phone calls.
0: 아,
1: right?
0: 전화가 아니라 뭔가 요구네요, 요구.
1: Yes, they're asking for change. They're asking the government to please get rid of this law.
0: 아,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든가 이런 요청이 아니라 이거는 공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거는 우리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요청 같은 거네요.
1: Sure.
0: 그런 면에서 ask for보다 call for이라고 하는 게 더 official한 그런 formal한
1: Absolutely.
0: 느낌이 있을까요?
1: That's right. Because ask for is you can use it in a variety of contexts casually,
0: right.
1: but really you want something.

0: kind of official mm-hmm. and stronger.
1: 맞아요. 뭔가 그냥 개인적인 거를 call for 쓰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0: No.
1: 그렇죠? 뭔가 변화를 일으켜 달라든가 뭔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 하고 좀 진지한 느낌에서 call for를 보통 쓰는데
0: right.
1: 거기서 나온 느낌. So growing calls라고 얘기를 하면 커져가는 요구나 목소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merchants opening illegally despite steep fines or pushing for deregulation, the debate over the time-honored tradition of rest is intensifying.
1: 네, 벌금을 무릅쓰고 몰래 문을 열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인이 늘면서 오랜 휴식의 전통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아 이거 좀 바꿔줘요 해도 이게 워낙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또 트레디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eep fines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리고 pushing for de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이거 나눠보도록 할게요. Steep fines라고 하는 거. 일단은 fine은 벌금이잖아요.
0: Yes, that's right.
1: 근데 그냥 fines가 아니라 steep한 fines는 뭘까요?
0: Right, steep. S-T-E-E-P. So prices are steep, fines are steep means they're unusually high. It's very severe.
1: 아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사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때도 oh, that's a little too steep, isn't it?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너무 too expensive 하다는 것을 steep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Correct.
1: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뭐 한두 푼이 아니라 아까 전에 340만 원?
0: 370만 원.
1: 40만 원이 얼마예요?
0: Yeah. Yeah.
1: 엄청
0: right.
1: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비싼 엄청난 벌금에도 불구하고 혹은 pushing for deregulation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Deregulation. Regulation은 뭔가 규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DE가 들어갔네요.
0: Yeah, so deregulation means the removal of the law or the removal of the rules.
1: Right.
0: So they're so we had call for, which is like they're demanding,
1: right.
0: but if you're pushing for deregulation, it's kind of making an actual effort to somehow do some sort of campaign or something a little bit stronger
1: okay.
0: to get the government to stop with this rule.
1: 아, 그러면 regulate 하는 거에 반대가 deregulation이라고 볼 수
0: yes.
1: 있나요?
0: Mm-hmm.
1: Okay. 그러면 regulate 한다는 게 내가 다 관리하고 규제하고 하는 건데 그것을 좀 완화시키는 것을 deregulate 한다.
0: Yeah, get okay. rid of it.
1: 아, 그것에 대한 push, right? 아,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의 push. 뭐 이런 것과 함께 지금 오래된 이 tradition. 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대화가 심화되고
0: yeah.
1: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Time honored라고 하는 거는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랜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다 님이요. 일요일에 식당과 카페도 문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할 텐데 그동안 어째 살았죠? 벌금도 높네요.
0: Yeah,
1: 맞습니다.
0: It's pretty high.
1: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뉴스 자체를. 그렇죠?
0: Yeah.
1: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0: Well, absolutely. And you know, I mean, you want to go shopping. Like, you have to work during the week.
1: Right.
0: You want to do something on
1: yeah.
0: the weekday.
1: 그래서,
0: weekend.
1: 참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이슈일
0: yeah.
1: 것 같아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In Germany, where Sunday stores operations are banned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are growing calls to allow holiday trading.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merchants opening illegally despite steep fines or pushing for deregulation, the debate over the time-honored tradition of rest is intensifying.
1: 네,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점점 돈을 벌금을 많이 내도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함께 지금 난리가 나 있다라고 마무리가 되고요.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Top-tier Parisian chefs have traded their Michelin-starred kitchens for South Korea on a mission to experience authentic Korean gastronomy firsthand. Passing up peak summer business, they're immersing themselves in the rich flavors and philosophy of Korean food, exploring everything from temple cuisine to ancestral heritage dishes and traditional fermentation.
1: 프랑스 파리의 베테랑 셰프들이 정통 한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름철 최대 성수기 영업까지 마다하고 방한한 이들은 사찰 음식부터 종가와 발효 음식까지 익히며 한식의 맛과 철학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파리의 유명 미슐랭 셰프들이 여름 성수기 장사도 심지어 접어

0: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Yeah. 놀랍잖아요.
1: Wow. I mean, 8 veteran top tier, mm-hmm. not just ordinary, just everyday chefs. These mm-hmm. are like really reputable chefs right. from Paris, famous Paris restaurants, including a Michelin one-star establishment. Mm-hmm. They are here in South Korea for an 11-day trip.
0: Wow.
1: So they have left their restaurants, uh-huh. and they're like, okay, you guys, uh-huh. I have to go to Korea.
0: 지금 I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1: Yeah, this is the future right. of our restaurant depends on this trip.
0: 얼마나?
1: And so I'm going to go learn about Korean cuisine. It right. is hot right now. So I'll be back.
0: 이게 지금 굉장히 극성수기잖아요. 그렇죠? Yeah. 그래서 지금 사실 사업을 잠깐 멈추고 가는 거는 엄청난 돈을 손실이라고 볼 수가 돈의 손실이라고 mm-hmm. 볼 수가 있는데 그런 mm-hmm. 본업까지 쉬고 이 정통 한식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박 11일 일정으로 방문에다가 또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그렇게 유명한 셰프들이 와가지고 yeah. 한다는 거. Mm-hmm. 이게 진짜 그냥 나오는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mm-hmm. SNS나 이런 데서도 보면요. 요즘 김치 열풍이 엄청나가지고요.
1: Oh, yeah.
0: 이런 영상 보셨어요? 어떤 미국인인데 옆집에 한국 아주머니가 김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1: Really?
0: 그거에 대해서 너무 excited 돼서
1: oh, wow.
0: 근데 먹다 다 먹은 버터통 있죠?
1: Uh-huh.
0: 거기에 넣어주신 거예요, 김치를. 이거 버터통에 넣으면 yeah. you know this is the real deal, mm-hmm. right?
1: Yeah.
0: 이런 식으로 yeah.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 좀 흥분한다고 합니다.
1: That's 네. right. So it's like they're doing temple cuisine, fermentation, clan house recipes from 안동.
0: 아.
1: They're experiencing it all.
0: 이 사찰 음식도 있고 종가 음식, 발효 음식 등등 다 배워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게 손맛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네.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op tier Parisian chefs have traded their Michelin-starred kitchens for South Korea on a mission to experience authentic Korean gastronomy firsthand.
0: 프랑스 파리의 베테랑 셰프들이 정통 한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Top tier이에요. 아까 그게 강조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셰프도 아니다. Top tier. 한국에서도 사실 탑티어다 이런 말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의 최상위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그들의 키친을 그것도 five star인데 네, 다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Mm-hmm.
0: Right. So on a mission to experience authentic Korean gastronomy firsthand.
1: Yeah.
0: 하기 위해서. 뭔가 엄청 Oh, 큰 미션 같은데요?
1: It's kind of like Mission Impossible. Tom Hanks.
0: Right.
1: When he gets a mission, he's on a mission.
0: Tom Hanks?
1: Yeah. I mean, Tom Cruise. Hello.
0: Like,
1: Tom Cruise. Oh. So if you are on a mission to do something, uh-huh. you are determined to do something.
0: Okay.
1: So you are going to, you know, travel. I mean, you are going to fulfill that goal mm-hmm. or that purpose.
0: Okay.
1: No matter what.
0: 그러니까 I'm on a trip. 이게 아니네요.
1: No.
0: I'm on a mission.
1: Yeah.
0: 이렇게 하면 나 여행 가는 거 아니야.
1: It's a purpose.
0: 임무하러 가는 거야.
1: Yeah.
0: 아, 굉장한 목적감이 좀 mm-hmm. 느껴집니다. So, on a mission to라고 하면 뭐뭐 한다는 임무를 띠고 혹은 뭐뭐 하기 위해서 단단히 마음 먹고 이제 한국을 오는 거예요.
1: Mm-hmm.
0: And to experience, 뭔가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미식을 경험을 하려고 당연히 오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Authentic은 그래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 gastronomy라는 단어
1: gastronomy.
0: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Okay. Gastronomy is spelled G-A-S-T-R-O-N-O-M-Y.
0: Mm-hmm.
1: This is basically the art and practice of cooking. Mm-hmm. So it is not just about like cooking, but it's also about eating good food.
0: Mm-hmm.
1: It's about knowing the culture. It's about the science, the history. All of that included in this art and science of food.
0: 아, 이거는 그냥 음식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에다가 그거에 들어간 뭔가 그런 배경이든 무슨 문화든
1: yeah.
0: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합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미식이라고
1: yes.
0: 볼 수가 있겠네요.
1: Mm-hmm.
0: 그것을 좀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직접 first hand, right? 체험하기 위해서 다 포기해 오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너무 좋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Passing up peak summer business, they're immersing themselves in the rich flavors and philosophy of Korean food, exploring everything from temple cuisine to ancestral heritage dishes and traditional fermentation.
0: 여름철 최대 성수기 영업까지 마다하고 방한한 이들은 사찰 음식부터 종가와 발효 음식까지 익히며 한식의 맛과 철학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왔는데 그냥 대충 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책을 읽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Yeah, they have to completely immerse themselves. If you immerse yourself in something, you're fully involved. You're completely involved in the activity. It is not just surface. Yeah, like you're just completely under the water.
0: Okay, so immerse 뭐 oneself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몰입을 해서 체험을 하거나 배우다.
1: That's right. That's right. So very much like language immersion.
0: Oh, yes. 몰입해서 학습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 나라에 가서 영어만 쓴다든가
1: yes.
0: 이런 것도 하나의 immerse 한다는 거가 되겠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op-tier Parisian chefs have traded their Michelin-starred kitchens for South Korea on a mission to experience authentic Korean gastronomy firsthand. Passing up peak summer business, they're immersing themselves in the rich flavors and philosophy of Korean food, exploring everything from temple cuisine to ancestral heritage dishes and traditional fermentation.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맛을 표현하는 영어 표현 과 한국어 의미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 자, okay, here we go. Number one, savory.
0: 네, 고소하고 짭짤한.
1: Okay. Number two, rich.
0: 맛이 깊고 진한.
1: Number three, bland.
0: 새콤한.
1: Number four, spicy.
0: 매운.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맛을 표현하는 영어 표현과 한국어 의미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 Number one, savory.
0: 고소하고 짭짤한.
1: Number two, rich.
0: 맛이 깊고 진한.
1: Number three, bland.
0: 새콤한.
1: Number four, spicy.
0: 매운. 자,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1: Here's Cook the Books with Your Eye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할게요. 정답이 몇 번이었죠?
2: It would be number three, bland, 네. 새콤한.
1: 아, 새콤한. 이게 아니죠. 사실은 맛이 밍밍한, 싱거운이 답이 되겠습니다. BLAND입니다. 여러분, 블렌드한다, 막 섞는다 할 때 그 E가 아니에요. 그러면 쌤, 아, 이게... 우리말로 뭔가 맛을 표현하는 게 yeah. 굉장히 독보적이고 특이하잖아요, 정말.
2: Oh, we have so many different tastes.
1: 뭔가 그래도 새콤함에 가까운 게 뭐가 있을까요?
2: So people may think sour, but sour is 시어?
1: 너무 시어요.
2: Yeah, that's 네. right. So I thought the word tangy.
1: Tangy.
2: Tang.
1: Tangy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Oh, tangy.
1: I was going to say sweet and sour, but no.
2: 탱이, 탱이. 네. Yeah.
1: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반짝몽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090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1: 축하합니다.
2: Yay!
1: 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갈게요.
2: A sea of over 90,000 yellow rubber ducks blanketed the Chicago River in a colorful spectacle for a good cause. Rallying support for Special Olympics Illinois, the annual Ducky Derby brought the community together and rallied over $480,000 for athletes with special needs.
1: 미국 시카고 강에 9만 마리가 넘는 노란 고무오리가 쏟아지는 이색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스페셜 올림픽 기금 모금 행사로 시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48만 달러가 넘는 기금이 모였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진짜 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강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게 노란 오리 9만 마리인데 저는 처음에요. Uh-huh. 왜 이렇게 귤이 떠 있지?
2: Yeah, I know, it's true.
1: 귤 껍질이 이렇게 막 떠 있는 줄 알았어요.
2: I know. 네. It's 90,000 rubber ducks. And basically, each duck is sponsored by a donation of $10. So per, you can buy the rubber duck okay. at $10 uh-huh. and be part of this event.
1: 와, 그러니까 $10를 내고 고무 오리 한 마리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제 후원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2: That's right. Oh, that's okay. right. And so basically, the first place duck won an SUV, mm-hmm. and the second place sponsor received $2,500. And this is all for, you know, athletes with special uh-huh. needs.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면서 mm. 가장 빨리 들어온 1위 오리 후원자에게 SUV 차량을 주고요. Yeah. 2위에게는 2위 후원자에게는 현금 $2,500가 전달이 된다. 그럼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 레이스가 48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또 모은 거고요. 이 모인 돈이 선수들을 위한 경기 운영이나 식사, 배달 지원 등에 또 쓰인다고 하는 좋은 또 이유인

0: 것 같습니다.
1: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sea of over 90,000 yellow rubber ducks blanketed the Chicago River in a colorful spectacle for a good cause.
0: 미국 시카고 강에 9만 마리가 넘는 노란 고무오리가 쏟아지는 이색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river이라고 그랬는데 왜 a sea라는 단어가 나죠? A sea of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진짜 바다처럼 퍼져 있는 정도로 대량의 라는 뜻입니다. 많다는 얘기일 뿐이고요. 근데 진짜 아까 봤을 때 강이 안 보였잖아요. 그 river가.
1: You can't see the water.
0: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보이게끔 뭐 덮는다고
1: Covered?
0: 할 때.
1: Yeah. So this word blanketed was used. So we know a blanket is something that we use to sleep with,
0: right?
1: To cover ourselves,
0: 그렇죠.
1: right?
0: 담요죠, 담요.
1: Right. So it's used as a verb to mean cover.
0: Cover, okay.
1: But the idea is like it's almost covering completely.
0: Mm-hmm. 아, 그러니까 cover보다 더 좀 완전 진짜 담요 덮을 때 누가 조금만 덮어요. 완전히 덮죠, 그렇죠?
1: Yes, yes.
0: 발끝까지 그런 느낌으로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cover보다 진짜 완전히 덮는 느낌을 강조를 해주는군요.
1: Yes.
0: Okay, so blanket the Chicago River이라고 하면 진짜 담요처럼 시카고 강을 덮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 personal profits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좋은 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1: right.
0: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So here it's for a good cause.
0: Mm-hmm.
1: And so here, well, in this context, when we see a good cause, it means it's for a good purpose or a goal.
0: Mm-hmm.
1: Usually referring to charity.
0: 그러니까,
1: yeah, you're getting donations, you're getting fund, you know, you're doing fundraising for a specific person to help a certain group.
0: Okay, so 정말 좋은 취지인 거네요. cause가 이제 뭔가 이유, 취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누군가가 a good cause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아, 이게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쓰려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1: yes.
0: 자선사업 같은 거 할 때
1: yes.
0: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a good will과는 좀 다를 수가 있을까요?
1: Yeah, sure. I mean, like because it's a cause. Usually when we have it's for a good cause, it's almost always related to charity.
0: Mm-hmm.
1: That you're probably going to donate and you're going to raise money for a certain particular
0: okay.
1: group of people.
0: And then good will?
1: Good will, I mean good will if it's like, yeah, it's very similar.
0: Mm-hmm.
1: But usually when we're talking about raising money, we use for a good cause.
0: 아, 오케이. 그래서 자선사업 같은 거 할 때는 goodwill이라고 하는 거 너무 personal하게도 또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뉴스나 이런 데서는 cause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군요.
1: That's right.
0: Okay.
1: That's right.
0: So a good cause, 좋은 취지, 자선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Rallying support for Special Olympics Illinois, the annual Duck Derby brought the community together and rallied over $480,000 for athletes with special needs.
0: 발달 장애인을 위한 스페셜 올림픽 기금 모금 행사로 시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48만 달러가 넘는 기금이 모였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이런 운동선수들, athletes. 근데 그냥 athletes가 아니라 with special needs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딱 이 흐름을 봤을 때 뭔가 저 뭐 물건 하나 필요한데요. 이런 느낌이 아닐 것 같거든요.
1: Yeah. So, you know, we have the Special Olympics. The word special comes from special needs.
0: Okay.
1: And so this is a more How shall I say? A nicer way of saying people with disabilities.
0: Disabilities, yes.
1: So athletes with disabilities.
0: Mm-hmm. 그러니까 disabilities, 장애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special한 needs라고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political correct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1: Yeah. And it doesn't always have to be physical disabilities. You know, there are students with special needs. Maybe they have developmental needs or kind of learning disabilities.
0: Okay.
1: That can also be special needs as well.
0: All right. So 특별한 need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저 이거 두 개가 필요하고요. 저거 세 개가 필요하고요. 그런 needs가 아니라 특히나 뭔가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needs를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1: yes.
0: 꼭 신체적일 필요가 없고 뭔가 지적, 발달적인 장애를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1: Yes.
0: So someone with special needs라고 얘기를 하면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sea of over 90,000 yellow rubber ducks blanketed the Chicago River in a colorful spectacle for a good cause. Rallying support for Special Olympics Illinois.

0: Illinois, the annual Ducky Derby brought the community together and rallied over $480,000 for athletes with special needs.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몇 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Back oneself into a corner 이라고 얘기를 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다, 스스로 난처한 상황에 빠지다.
0: Don't make promises you can't keep or you'll back yourself into a corner.
1: 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 너만 난처해지니까 너 스스로를 코너에 몰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immerse 하는 거는 푹 담그는 거죠. So, immerse themselves 라고 하면 oneself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딘가에 깊이 빠져들다.
0: They love to immerse themselves in local cultures.
1: 그 사람들은 현지 문화에 깊이 빠져드는 걸 정말 좋아해 라고 얘기 나왔고요. 자, growing calls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커져가는 요구나 목소리를 얘기를 했죠.
0: There are growing calls for a safer workplace.
1: 네,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거는 단순하게 뭐 누구한테 전화번호 달라라는 요청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공적인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자, we're on a mission.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On a mission to do something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뭐 하기 위한 임무를 띤, 뭐 띄고 정도가 되겠죠?
0: Kristen is on a mission to find the best pizza.
1: Oh, yes, you are. Kristen은 제일 맛있는 피자를 찾겠다고 작정을 했어. 그런 임무를 띄고 있다고. 엄청 큰 것처럼 돼 있는데요. 자, 그리고 가볍게 despite steep fines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난 벌금에도 불구하고
0: Mayu kept speeding despite steep fines. He likes his sports cars.
1: 안 그래요. 자, 마유는 엄청난 벌금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도를 냈어까지 해봅니다. 자,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Guns N' Roses. It's Paradise City.
1: Stay tuned.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칼바람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합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은요,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중에 이 런던 시내를 다니는 더블데커 2층 버스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빨간색 2층 버스입니다. 그런데 런던 북쪽에 위치한 도시 맨체스터에서는요, 최근 몇 년 사이 노란색 버스가 등장을 해서요,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Who am I? 라고 하는 수수께끼 준비했습니다. 자, 영어로 드릴게요.
1: I became the icon of Manchester because I'm as busy as the folks who worked here day and night. You'll spot my signature color everywhere, on the sidewalks and even on the bins. Who am I?
0: Hmm. 자, 단어 힌트 잠깐 드리면 여기 folks라는 것은 people를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다 제가 힌트를 미리 조금 드릴까요?
1: Okay, do it.
0: 곤충입니다.
1: 아,
0: 곤충인데요. Mm-hmm. 이 친구가 참 바쁜 친구예요.
1: Oh, very busy.
0: 다시 한번 영어 문장 부탁드릴게요.
1: I became the icon of Manchester because I'm as busy as the folks who worked here day and night. You'll spot my signature color everywhere, on the sidewalks and even on the bins. Who am I?
0: 네, 나는 누구일까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How yellow buses helped fuel the rise of the man poised to lead Britain.
0: 노란 버스는 어떻게 영국 차기 리더의 입지를 다져 주었는가? 이렇게 해석.

0: 곡이 되는 제목입니다. Poised to lead Britain이라고 했는데 Poised to do something은 뭔가를 할 준비가 된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985년 영국 마가렛 대처 정부는 버스 운영을 민간 기업에 맡겼다고 합니다. 기업들끼리 경쟁이 붙으면 요금도 싸지고 서비스도 좋아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돈 안 되는 노선은 싹 사라지고 요금만 훌쩍 뛰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날로 커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맨체스터 시가 2023년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시가 직접 나서서 버스를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노란 버스의 등장이죠. 오늘 이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 거고요. 자, 확 바뀐 버스 시스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한 시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 She praised the fact that the city had rolled out discounted travel for people aged 18 to 21. Passengers between 16 and 18 travel free on many services. And she likes the convenience of paying by simply tapping a card or her phone, rather than buying a paper ticket. You don't even have to speak to the driver anymore, she said.
0: 이 여성은 18세에서 21세 청년 할인 혜택에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참고로 16세에서 18세는 아예 무료라고 합니다. 종이표 대신 카드나 스마트폰만 띡 찍으면 되니 편하다면서 이젠 운전기사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아니 원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탭하고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1: What about that? You know, 그러니까, it's like what's the big deal?
0: 저 사실 한국에 제가 아마 2009년인가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와서 버스 타고선 동전을 막 우르르 막 찾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기사님 표정이 그리고 passengers 표정이
1: What is he doing?
0: 그래서 카드 찍는 것에 솔직히 말해서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미국도.
1: True.
0: 그러다 보니까 좀 충격적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Mm-hmm. 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1: Yes, it is.
0: 이런 느낌입니다.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he praised the fact that the city had rolled out discounted travel for people aged 18 to 21. Passengers between 16 and 18 travel free on many services.
0: 이 여성은 시에서 18세부터 21세 사이 청년들을 위해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새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6세에서 18세 사이 승객은 많은 노선을 무료로 이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1: Sure. 아, Especially 저, young people these days are having a hard time.
0: Yes. Mm-hmm.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래서 이 city가 discounted travel 이라고 하는 것을 roll out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반복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그렇죠?
1: Mm-hmm.
0: The city had rolled out 이라고 하는 표현. 뭔가를 굴려서 내보내나요?
1: That's right. So they rolled it out. They released it. They launched it. Mm-hmm. And the idea is that something new is unfolding.
0: Okay.
1: Like making available to the people.
0: Mm-hmm.
1: There is that feeling of something being rolled out like ta-da. Mm-hmm.
0: Mm. 새로 완전 새로운 신제품을 공개를 하거나 mm-hmm. 예전에 저는 쌤의 설명이 굉장히 그
1: the
0: 기억,
1: red carpet?
0: 기억이 남는 게 yes.
1: Yeah.
0: 카펫을 촥 하면은 그냥 막 돌면서 나가잖아요. 그죠?
1: Yes.
0: 그런 것처럼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꼭 mm-hmm. 제품만은 아니겠죠. 이런 policy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1: Sure, absolutely.
0: 그런, 정책 등을 새로 출시하거나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roll ou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꼭 우리가 launch라는 단어만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1: That's
0: 그렇죠?
1: It.
0: 근데 그 뭐를 도대체 어떤 policy냐고 했더니 discounted travel 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1: Yeah. I mean, everybody knows a discount. So discounted as an adjective travel means that you can travel with a discount.
0: Right.
1: You get a discount mm-hmm. for the transportation.
0: Okay.
1: Mm-hmm. So the fares.
0: 뭐 예를 들어 한 번 탈 때 뭐 만 원이었다. 그럼 뭐 7천 원 해준다든가.
1: Yes, that's right.
0: 그리고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travel 하면 우리가 다 여행만 생각하잖아요. 해외여행을 가고. 그게 아니라 이건 단순하게 moving from point 뭐 A to B.
1: Yes.
0: 이렇게 이동을 얘기하는 거 travel이라고 할 수 mm-hmm. 있겠죠. 이거는 그거에 더 맞겠네요. 그렇죠?
1: Yeah. Okay. So that's right. So usually we get student discounts, senior discounts, mm-hmm. and specific

0: specifically here for people age 18 to 21. They're kind of older.
1: Right.
0: Yeah.
1: 아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싶은 나이이기도 하고요.
0: I agree.
1: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네요.
0: I agree.
1: All right.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nd she likes the

0: 동작인 건가요? 그거는 긁는 건가요? 뭐 이거 대는 건가요? 문지르는 건가요?
1: What is it? That's a good one. Like rubbing it. That's right. Tapping is what we do. Everyone think about it. If you ride the bus, if you ride the train, what you do is you tap it.
0: Okay.
1: This is the action. That
0: 한번 찍는 거군요.
1: 찍는다.
0: 찍는다. Okay, so tap라고 하는 것은 찍다. 그렇죠? 살짝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전 보면 무슨 뭐 톡톡 두드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툭툭툭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대는 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Okay. 자, 그리고 스와이프 하는 거는 이렇게 긁는 게
1: That's it.
0: 아, 되겠죠.
1: Yeah. Especially like you swipe your credit card.
0: Right. Mm-hmm. Credit card를 탭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곳에서는
1: yeah.
0: 그런 게 가능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 Yeah. 하지만 usually these days everything is tapping, Sam.
0: Right.
1: We don't swipe anymore. You like insert it or you just tap it.
0: Right. 이거 이 스와이프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1: It's too hard.
0: 이만큼 인류가 발전을 했습니다.
1: My arm hurts.
0: 그래서 탭하는 거, 탭하는 yeah. 게 찍다. 자, part 1 다시 드릴게요.
1: She praised the fact that the city had rolled out discounted travel for people aged 18 to 21. Passengers between 16 and 18 travel free on many services. And she likes the convenience of paying by simply tapping a card or her phone rather than buying a paper ticket. You don't even have to speak to the driver anymore, she said.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Here's Post Malone with Circles.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How yellow buses helped fuel the rise of the man poised to lead Britain. 자, 노란 버스는 어떻게 영국 차기 리더의 입지를 다져 주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 혁신은요, 대단히 매력적인 공약이지만 이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도 버스 무상화 공약이 나왔지만 교통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죠. 1985년 영국 전역에 버스가 민영화될 때 유일하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해 대성공을 거둔 곳이 바로 런던인데요. 맨체스터 역시 우리도 런던처럼 시가 직접 관리하자라고 하면서 런던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여기에 거센 반발을 무릅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존재했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1: Improving bus travel has been a cornerstone policy of Andy Burnham, who was mayor of the region for 9 years until last month, and who is expected to become Britain's next prime minister. It has won the attention of local politicians elsewhere as an example of a policy that has had a direct impact on the lives of city dwellers and proved popular with voters.
0: 버스 개선은 9년간 시장을 지냈고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앤디 버넴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시민들 삶에 바로 와닿고 호응도 좋다 보니 다른 지역 정치인들도 크게 주목하고 있죠. 라는 내용입니다. 와,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뭔가 느낌도 멋져요. 그렇죠? 그러면 딱 버스에 기대가지고. Right, B network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반응도 좋고 이것도 하고 근데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반대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1: Oh, sure.
0: 그런
1: I'm
0: 거를
1: sure.
0: 다 무릅쓰고 밀어붙인다
1: yeah.
0: 이런 느낌.
1: Yeah.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mproving bus travel has been a cornerstone policy of Andy Burnham, who was mayor of the region for 9 years until last month, and who is expected to become Britain's next prime minister.
0: 버스 교통 개선은 지난달까지 9년간 이 지역 시장을 역임했으며 영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앤디 버넴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 버스 트래블 자체를 이제 향상시키는 것이 cornerstone policy여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브닝 스페셜에는 스톤이 많이 나오네요. 마일스톤 한번 나왔고요. 두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Cornerstone은 뭐예요?
1: So The literal cornerstone mm-hmm. of a building is the stone that is placed at the corner mm-hmm. to kind of shape the building.
0: 아.
1: So these are very important stones.
0: 건물을 지을 때 mm-hmm. 와, 코너에 이렇게 딱딱 끼어드는 그런 주춧돌을 얘기를 하는 게 cornerstone. 굉장히
1: That's
0: 중요하죠.
1: Right. That's right. So when you describe a policy, mm-hmm. a cornerstone policy,
0: right.
1: it means it's an absolute fundamental essential mm-hmm. policy.
0: 아,
1: 그러니까, it's like his key policy.
0: 왜냐면 policies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1: Sure.
0: 그렇죠? 뭐 공약을 할 때 뭐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mm-hmm. 있겠지만 특히나 cornerstone polic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어떤 정권이나 기관이 가장 핵심으로 두는 그런 핵심 공약을 얘기를 할 때
1: That's right.
0: 쓸 수가 있겠네요. 정말 mm-hmm. 건물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춧돌 mm-hmm. 그런 policy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bus travel를 좀 이렇게 잘 되게 만들자, improve하자라고
1: yeah.
0: 하는 게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뭔가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mayor가 있고요. 하나는 prime minister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가볼까요?
1: Yeah, so mayor basically is the person in charge of the mm-hmm. city, 시장,
0: right.
1: right? And of course, prime minister is basically of the whole country,
0: mm-hmm.
1: 총리.
0: Yeah. 그러니까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네요.
1: Yeah, it's very much a big upgrade.
0: Okay, so yeah. mayor이죠,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mayor이었어요. 근데 mm-hmm. 앞으로는 이제 prime minister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prime minister 이것도 사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합니다.
1: Right.
0: 총리라는 뜻이죠.
1: That's right. We don't have a prime minister in the U.S.
0: Right.
1: We have like a mayor.
0: 그쵸?
1: We have the governor of the
0: yes.
1: whole state. Different titles.
0: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런
1: It's different.
0: 예,
1: yeah.
0: 뭐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연결해 볼까요?
1: It has won the attention of local politicians elsewhere as an example of a policy that has had a direct

0: direct impact on the lives of city dwellers and proved popular with voters.
1: 이 정책은 도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면서 타 지역 지자체 정치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잘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뭐야? 저 동네 뭔가 잘 되는 거야? 왜 저 사람 인기가 많아진 거야? 관심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씁니다. It has won the attention of local politicians elsewhere. 이라고 했네요.
0: So the key word is win.
1: Mm-hmm.
0: So it feels like you're in a competition.
1: Right.
0: You're trying to get people's attention and you win.
1: Mm-hmm.
0: It's like you finally grabbed their attention and you really kind of stole the show.
1: It's like winning an award, right? 상을 이렇게 타는 것처럼 이것도 남의 관심을 내가 따내는 거네요.
0: Yes.
1: 이리 와. 관심 내 거야.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러면 쌤, 이거 win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grab를 쓴다든가 catch를 쓴다든가 우리가 그 관심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런 걸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0: That is true.
1: Right.
0: And it has that feeling, but win is definitely a stronger word than just grab or attract. It feels like, you know, you were competing with other people to win their to grab their attention and you won.
1: 아, 오케이. 단순하게 관심을 받는다라기보다 다른 사람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뛰어나게 관심을 얻어내는 거.
0: Yeah.
1: 아, 뉘앙스가 강력하네요. All right. So win the attention of local politicians라고 하면 지역 정치인들의 주목을 받다가 되겠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Improving bus travel has been a cornerstone policy of Andy Burnham, who was mayor of the region for 9 years until last month. And who is expected to become Britain's next prime minister. It has won the attention of local politicians elsewhere as an example of a policy that has had a direct impact on the lives of city dwellers and proved popular with voter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Kylie Minogue with Can't Get You Out of My Head.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How yellow buses helped fuel the rise of the man poised to lead Britain.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민간 사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노선을요, 다시 시의 통제하에 두고 통합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권을 침해당한다고 느낀 민간 버스 회사 두 곳이 법정 투쟁까지 벌이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행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법원에서 끝까지 맞서 싸워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자, 거대 민간 자본과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후 맨체스터의 버스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들어볼게요.
1: That victory allowed him to integrate the system. He rebranded it as the B network. Manchester has used the worker bee as a city symbol since Victorian times, with buses and trams painted bright yellow. Rival bus operators used to compete on popular routes, with tickets valid only on one firm's service. Now, the system is much more flexible. £2, about $2.65, gets you a hopper ticket that lets you use several different buses within an hour.
0: 그 승리 덕분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맨체스터의 상징인 일벌에서 이름을 따 B네트워크라 부르고 버스와 트램을 노란색으로 단장했습니다. 회사마다 제 각각이던 티켓도 유연해졌고 호퍼 티켓 하나면 1시간 동안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와, 그 노란 버스의 이름이 이제 B가 된 데에는 좀 굉장히 재밌고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세기 산업혁명 시절에 밤낮 없이 일한 노동자들의 근면함을 기리기 위해서 일벌, worker bees 이런 것을 맨체스터의 공식 상징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내 보도블럭이든 뭐 쓰레기통이든 뭐 여기저기에서 꿀벌 노란색 그리고 검정색 항상 그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머리에. 그게 다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Mm-hmm.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at victory allowed him to integrate the system. He rebranded it as the B network. Manchester has used the worker bee as a city symbol since Victorian times, with buses and trams painted bright yellow.
0: 그 승리 덕분에 그는 교통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부터 맨체스터의 상징이었던 일벌에서 따와 브랜드 이름을 B네트워크로 정하고 버스와 노면 전차를 선명한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Integrate or integrat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게끔 그에게 allow. 허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게 해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가 이것을 드디어 the B network라고 하는 것으로 rebrand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왠지 브랜드를 하면 이거는 그냥 private companies들만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 Mm-hmm. Right. The idea of rebranding is kind of to change. Yeah, usually like marketing, advertising, mm-hmm. they rebrand something. Mm-hmm. They give you a new name.
0: Right.
1: They give you a new logo. Mm-hmm. Well, it's very similar to that idea mm-hmm. with this bus system.
0: Okay.
1: Right? They rebranded it by giving it a catchy name,
0: uh-huh.
1: coloring it everything in yellow.
0: Right.
1: And, you know, it's like the logo, B Network.
0: 와, 이거는 그러면 공기업, 사기업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1: no.
0: 거네요. 그렇죠?
1: Mm-hmm.
0: 이거 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 우리가
1: sure.
0: 브랜드를 다시 한다는 건 뭔가를 해가지고 물건을 판다는 느낌이 아니라 단순하게 재단

0: 환장한다라는 느낌이네요.
1: Yeah. Give a new look.
0: 어.
1: Makeover.
0: Yellow에다가 yeah. the B network yeah.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볼 수 yeah. 있을까요?
1: Mm-hmm.
0: Okay. So rebrand it as something. 그것을 뭔가로 브랜드를 재단장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Rival bus operators used to compete on popular routes with tickets valid only on one firm's service.
0: 예전에는 라이벌 버스 회사들이 인기 있는 노선에서 경쟁을 벌였고 티켓도 각 회사 서비스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경쟁하면 뭔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 여기서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버스 탈 때만 쓸 수 있어요. 더 어떻게 보면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빠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tickets valid only on one firm service 라고 yeah. 나오네요.
1: So anytime you see like a coupon like oh, $5 coupon. Mm-hmm. You got to read the small print. You know, it says valid only. Yeah, right.
0: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1: I don't like it.
0: Right.
1: Right. So when something is valid, you can only use it within that sort of like
0: okay.
1: boundary. So here, ticket valid only on. You can't use this ticket mm-hmm. on all the buses, but mm-hmm. only with this one company.
0: 아, 그러면은 다른 버스를 탈 때는 쓸 수가 없고 mm-hmm. 여기에서만 유효하다라고 mm-hmm. 얘기를 할 때 valid라는 yeah. 단어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Yeah. Oh, okay. You know like the 상품권s, you know?
0: Yeah.
1: Like and you can there are certain ones like 문화 상품권s. Mm-hmm. You got to read like valid only at these places.
0: Right. Yeah. You cannot use it here.
1: You cannot use it everywhere.
0: You see that?
1: Yeah.
0: Like, you see the like in small fonts there, uh-huh. down right. there? 막 right. 이러면서. Okay, so valid라고 하는 건 유효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비슷하게는 good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Mm-hmm.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valid가 아니라 good이라고 얘기를 하죠,
1: yes.
0: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Now the system is much more flexible. £2, about $2.65, gets you a hopper ticket that lets you use several different buses within an hour.
0: 하지만 이제 시스템은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약 2달러 65센트에 해당하는 2파운드짜리 호퍼 티켓 한 장이면 1시간 이내에 여러 종류의 버스를 환승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환승 시스템이 여기 나왔습니다.
1: Mm-hmm.
0: 자, 근데 환승 티켓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transfer ticket 아닐까 생각이 mm-hmm. 드는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표현을 했네요.
1: Yeah, in England they call it this hopper ticket.
0: Mm-hmm.
1: And if you ever decide to go to England, you mm-hmm. should know this word. So it means hop on, hop off.
0: 아, 깡충 뛰어서 탔다가
1: 깡충
0: 뛰어서 like 내리던가.
1: Rabbit, right.
0: 아.
1: So it means, so sometimes you can have a day.
0: Mm-hmm.
1: You can use it for a day, mm-hmm. hopper ticket. But in this case, that lets you use several buses within an hour.
0: That's
1: so
0: nice.
1: You have to find out what kind of ticket it is.
0: Wow, it's a day pass, huh?
1: You can have a day pass as well. You've got
0: 좋네요.
1: Those hopper day passes.
0: 하나만 있으면, hopper day pass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다 탈 수 있고.
1: Hop on, hop off.
0: 수도 제한이 없고. So hop이라고 하는 게 깡총깡총 뭐 폴짝폴짝 뛴다는 의미가 있는데
1: mm-hmm.
0: 그래서 왜 hey, hop in. 그럼
1: yeah.
0: 차에 얼른 타, 올라타 이런 뜻도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hopper ticket이라고 하는 것은 환승 티켓이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표현을 쓰지는 않죠, 그렇죠?
1: I don't think so.
0: Right?
1: I'm not
0: Maybe
1: sure
0: like just
1: these
0: transfer
1: days.
0: ticket, I guess.
1: Maybe
0: right?
1: transfer, yeah.
0: Okay, 좋습니다. 그렇다면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That victory allowed him to integrate the system. He rebranded it as the B network. Manchester has used the worker bee as a city symbol since Victorian times, with buses and trams painted bright yellow. Rival bus operators used to compete on popular routes, with tickets valid only on one firm's service. Now the system is much more flexible. £2, about $2.65, gets you a hopper ticket that lets you use several different buses within an hour.
0: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수수께끼 Who am I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1: I became the icon of Manchester because I'm as busy as the folks who worked here day and night. You'll spot my signature color everywhere, on the sidewalks and even on the bins. Who am I?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Rihanna with Work featuring Drake.

0: Deep Dive Daily, How Yellow Buses Helped Fuel the Rise of the Man Poised to Lead Britain.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버스는 지하철이나 기차에 비해 유행에 뒤처지거나 뭐 다소 무미건조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맨체스터시는요, 버스 재규제를 단순히 차를 탈 수 있게 해주는 복지를 넘어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중교통 개혁이 시민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분위기와 정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 교통 전문가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He added, "What we have is these bright yellow buses, bright yellow trams, yellow bikes, and people are quite attached to the B emotionally. People think it's our network. It's almost given a boost to civic pride."
0: 지금 우리에겐 선명한 노란 버스, 노란 트램, 노란 자전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B 브랜드에 꽤 정이 들었죠. 다들 이걸 우리 동네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으로서 자부심도 팍팍 올려준 셈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노란색 버스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와 이거 엄청 눈에 잘 띄는 색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멀리서도 버스가 잘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게 그 옐로우 캡 아시죠? 뉴욕의 뉴욕 시티에 right? 그것도 원래는

0: 이제 뭐 시카고에서 옐로캡 뭐 컴퍼니 or something 그거를 파운드한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잘 보여서 그 색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1: Makes
0: 아이디어도
1: sense.
0: 너무 좋은 거고, 근데 그것도 그렇고 B가 귀엽잖아요,
1: It
0: 뭔가 느낌이
1: is.
0: 그죠? 물론 소모 아프지만,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He added, "What we have is these bright yellow buses, bright yellow trams, yellow bikes."
0: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선명한 노란색 버스, 노란색 트램, 노란색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뭐다 노란색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buses, you know, bikes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tram이라고 하는 것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l right, a tram is a bus plus a train is a tram. So they run on rails. And like they can also be called trolleys as well.
0: Trolley,
1: So in
0: especially
1: San
0: in the US,
1: Francisco.
0: right?
1: Yeah, that's right.
0: Yes.
1: So typical example is San Francisco.
0: Yes.
1: They have the trolleys. Ding, ding, ding, ding. And they go down and up and down, right? Those are called trolleys. And when you go to Europe, like Vienna, they've got these trams. They're on the street, but they've got a rail. So it's electrically powered.
0: 약간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1: Kind of,
0: Right?
1: yeah.
0: So 노면 전차라고 하죠. tram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더 trolley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쪽에 보면은 이렇게 언덕을 막 타면서 저는 그거 한번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 오다가 훅 떨어지는 거 아니야?
1: Really,
0: 이런 게 있었는데.
1: Right.
0: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And people are quite attached to the bee emotionally. People think it's our network. It's almost given a boost to civic pride.
0: 그리고 사람들은 B라는 브랜드에 정서적으로 꽤 애착을 느끼고 있죠. 사람들은 이걸 우리 동네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제대로 복돋아 준 셈이죠. 라고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B 그거를 보면 이 브랜드를 보거나 하면은 굉장히 이거 내 가족 같아. 뭐 내가 키우는 반려 무슨 그 저기 뭐야 벌 같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emotionally attached 돼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정이 가구만.
1: I think that is so. That's a really good way of saying it. There are many different forms of 정, but in this case, if you are emotionally attached, it means that you have developed a kind of feeling, a connection, a bond, and even affection for it. It's like you see. It's not alive, but you feel emotionally attached to it. You have a connection to it.
0: 그러면 사람 말고 그렇게 물건에도 I feel attached to it somehow. 라고 쓸 수 있을까요?
1: So, you know, there are things that have sentimental value, we say. And those things, we have developed emotional attachment to those things.
0: 아, 오케이. 우리가 attach 하면 뭔가 붙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붙는 거 결국에는 애착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오, 여기
1: to be emotionally attached.
0: Nice. So attached 됐다는 게 아, 애착을 느끼는. 근데 심지어 emotionally, 감정적으로.
1: I think our evening special listeners are emotionally attached to the show.
0: 정말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네, 그럼 하트를
1: so.
0: 좀 이렇게 많이 알려주세요.
1: So.
0: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시민으로서 아 이거 우리 거예요, 우리 도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나라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civic pride에다가 boost를 붙여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 A boost to anything means to increase.
0: Right.
1: And civic has to do with it's related to the city or the community. So it's basically increasing people's sense of pride and positive feeling about their city.
0: 아, 이거 나 여기에 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워.
1: That's right.
0: 이게 되겠네요. 그죠?
1: Our B network. I'm proud.
0: Okay. So civic이라고 하는 게 원래 시민의라는 뜻입니다. So civic pride라고 하는 건 시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부스트를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He added, "What we have is these bright yellow buses, bright yellow trams, yellow bikes, and people are quite attached to the B emotionally. People think it's our network." Work. It's almost given a boost to civic pride.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Who am I? 라고 하는 수수께끼 드렸는데요. 어떤 문제였죠?
1: I became the icon of Manchester because I'm

0: as busy as the folks who worked here day and night. You'll spot my signature color everywhere, on the sidewalks and even on the bins. Who am I?
1: 정답은 뭘까요?
0: A bee, 네. or worker bee.
1: 네. 자,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2980님께 드리고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이서우님께 보내드릴게요. 아주 바빠요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십니다. As busy as a bee, right?
0: That's right. There is an expression. Yes. Good for you guys. Congratulations.
1: All 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Here's America with You Can Do Magic.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버스처럼 평범한 것도 도시의 평판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랍네.
0: 아, 그러게. 노란 버스가 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1: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0: 그럼 나 새 양말 사서 신으면 갑자기

0: 잘생겨질까?
1: 호박에 줄 긁는 아니다.
0: 뭐야 말해. 아니, 수박
1: 아니야,
0: 수박
1: 아니야 아니야 그래 어? 잘생겼어. 어 잘생겨져.
0: 아
1: 어, 어.
0: 정말 너무너무 차가우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박에 줄 긁는 뭐야. 네. 아,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ight.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노란 버스가 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거 굉장히 긴 문장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Who would have thought yellow buses could become a source of civic pride?
0: 와,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깁니다.
1: Yeah.
0: 근데 우리가 이런 말투를 여기에도 좀 들어갔잖아요. 아, 그걸 누가 알았겠어. 아무도 몰랐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sentence frame을 만들어버리면 될까요?
1: Okay, so the expression who would have thought
0: who would have thought
1: is a great expression.
0: Okay.
1: Yeah. So it's kind of like well, we never thought of that.
0: Mm-hmm.
1: Well, that's a surprise.
0: Mm-hmm.
1: It's almost like disbelief.
0: 아.
1: Like, wow, that's
0: 생각했...
1: unexpected.
0: 기대 못하거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1: So I was thinking, so, yeah. you know, a few years ago. We've talked about this before.
0: Oh, yes.
1: Right? So like, oh, you do easy writing. I do power English. Mm-hmm. Two main hosts cannot do a program together.
0: Right.
1: We thought, wouldn't that be nice? Mm-hmm. But no, it's not going to happen.
0: Right.
1: Who would have thought that Kristen and Cameron would do a live show
0: Kristen,
1: together?
0: Kristen and Cameron, did you say?
1: I mean, did I just say Kristen?
0: Oh,
1: did I say Cameron?
0: Cameron, you say Kristen.
1: Yeah. Oh, that was a big mistake. Yeah,
0: oh, okay.
1: 죄송합니다.
0: 다시 한번 해주세요.
1: Okay, 다시. Who would have thought Kristen and Mayu would do a live show? That was so bad.
0: 굉장히 저 눈물을 원래는 흘리기로 돼 있잖아요. I'm supposed to be crying by now. But
1: then,
0: you know,
1: so
0: when
1: sorry.
0: I heard that name, I was like, you know what? Okay, so right. who would have thought? 진짜
1: who
0: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희가 진짜 몇 년 됐죠. 그때 우리가 언젠가 쌤 같이 그런 뭔가를 할 일이 올까요?
1: And I said it's impossible.
0: Right?
1: You, we are main hosts. We can't do something together.
0: And it has happened, right?
1: Yeah.
0: So who would have thought
1: who
0: it would happen?
1: Right.
0: Right? 근데
1: yeah.
0: 아무도 결국 한마디 그거네요. 결국에 아무도 생각 못했다.
1: Absolutely.
0: Alright. So 여러분들은 who would have thought, who would have thought 하고 문장을 넣어주시면 이게 문장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대화에서 몇 표현을 더 본다면요. 이게 결국에는 뭐뭐라는 거를 보여주지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1: It just goes to show that.
0: Mm-hmm.
1: It just goes to show that.
0: 그리고 문장을 넣어버리면 되나요?
1: That's right.
0: Okay.
1: So basically this is saying there's like one thing that you did and you're saying you see it just goes to show that.
0: 아, 거 봐.
1: 거 봐. What did I say? And that is true. There's a bigger truth.
0: 아, 그러니까 어떤 결과 같은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거 봐요. 이게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1: Right.
0: 라고 강조해 주는 거네요.
1: That's right. So you work really hard and you know, I mean you once dreamt of doing some broadcast one day and you never thought it could be a reality.
0: Right.
1: You just worked and you kept going and kept going. Mm-hmm. Well, there you go. It just goes to show that with hard work and persistence, you can achieve your dream.
0: 와, 이거는 너무 좋은 이그샘플이네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Yes.
0: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가 당신은 뭔가 라디오를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로 결과를 강조하네요.
1: Yeah.
0: It just goes to show that
1: it's possible.
0: You know, hard work는 make things come true. 뭐 이런 식으로,
1: yeah.
0: right?
1: right?
0: Okay. 자, 그리고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작은 뭐 변화가 차이를 만든다. 이거는 진짜 우리말로도 많이 쓰는데요. 차이를 만드는 거 진짜 말 그대로 make를 쓰면 될까요?
1: Yeah, make a difference.
0: Make a difference.
1: Yeah, you can make a big difference. It can make a small difference.
0: Right.
1: But usually, or it can make no difference.
0: Right.
1: Yeah.
0: 근데 이상하게 big하고 huge가 잘 어울리는
1: yeah,
0: 것 같아요.
1: It makes a big difference. Right?
0: 큰 차이를 만들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It's amazing how something as ordinary as buses can change a city's reputation.
0: Totally. Who would have thought yellow buses could become a source of civic pride?
1: It just goes to show that small changes can make a big difference.
0: So if I buy a new pair of socks, do you think I'll suddenly get more handsome?

0: thing.
1: Huh? Definitely not. I'm sorry. Hey.
2: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Al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and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Sam, Christine, Sam,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Mayu, Sam. We are going to wrap up our show today with one of my all-time favorite bands. Mm-hmm. It's Air Supply, and they're singing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0: You mean the world to me.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목소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목소리)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8월입니다, 여러분. 8월은 어떤 달이에요? 여름이죠. 여름 중에서도 정말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8월의 더위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Mm-hmm.
0: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표현들, 8월에 특히 이제 더울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표현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1: Well, let's start with the basics. Mm-hmm. It's so hot today.
0: 아, 그쵸. Basic 문장이네요. 오늘 정말 덥네요. 라는 뜻의 문장이죠. It's so hot today. 물론 기본 문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내뱉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큰 목소리로 이 문장을 내뱉는데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보고 또 계속해서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t's so hot today.
0: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It's so hot today. 약간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장이 나왔냐? 자, 오늘 정말 덥다. 우리는 오늘을 먼저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표현은 영어에서는 어디에 얘기한다? 맨 마지막에 얘기한다. 정말 더운 게 맨 먼저 나와요. 그런데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문장 맨 처음에는 누가 얘기하는지, 누가 말하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날씨를 얘기할 때는 주어가 누구예요? 날씨죠. 그런데 날씨 경우는 그러면 물론 The weather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the weather라고 하면 너무 격식 있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날씨를 얘기할 때 그냥 it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주어를 하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it's로 보통 날씨를 얘기할 때는 그냥 말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정 주어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그냥 It's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날씨를 얘기할 때는 It's로 시작한다라고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It's, 날씨가 어떠어떠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너무 덥다 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일단 덥다라고 할 때는 Hot를 쓰겠죠. 그런데 정말 너무 덥다라고 할 때는 Hot 앞에

0: so를 넣으시면 돼요. Very를 넣어도 되기는 하겠죠. 자, it's so hot. 감정이입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It's so hot. So를 강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자, it's so hot. 정말 덥다. 그런데 언제 덥냐고요? 오늘. 자, 오늘 today라는 단어를 맨 뒤에 넣어주면 되겠죠. It's so hot today. It's so hot today.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자, it's so hot today. 감정 이입해서 우리 따라 해볼까요? 색쌤, 연기 부탁드려요.
1: It's so hot today.
0: It's so hot today.
1: It's so hot today.
0: It's so hot today. 오, 여러분들도 감정 좋았습니다. 자, 그렇게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2: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해볼게요. 오늘은 날씨에 관한 패턴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나요?
1: Yes.
0: 아하.
1: Our pattern comes from our sentence, it's so hot today. Mm-hmm. We'll keep it's so and then change hot to a different word.
0: Okay. 자, 그러면 it's so까지 살려서 정말 어떠어떠하네요 라는 mm-hmm. 패턴을 만들어 볼 텐데 특히 이제 현재 날씨 얘기를 할 때 mm-hmm. 많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날씨 표현들 좀 많이 배워보고요. 날씨를 넘어서 또 확장해서까지 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1: So, we already have it's so hot. Mm-hmm. 정말 덥다. But let's make it even stronger.
0: 아, 더 네. 네, 강하게요.
1: It's so blazing hot.
0: 아, 그냥 더운 수준이 아니라 찜통같이 더울 때 It's so blazing hot. 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굉장히 redundant한 느낌이 mm-hmm. 들긴 하지만 얼마나 더우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Blazing이라고 하면 진짜 찜통 같은 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1: You could cook an egg on the street.
0: 그렇죠. 아스팔트 위에서 달걀을 구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더위를 It's so blazing hot.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And in summer here, here's another one you can often use. It's so muggy.
0: Muggy.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1: Muggy is M-U-G-G-Y.
0: M-U-G-G-Y. 자, muggy는 후텁지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덥고 mm-hmm. 습한 거를 다 합쳐졌을 때 네. muggy.
1: And there's no wind to take away the humidity.
0: 맞아요. 바람 한 점 없이 진짜 습하고 더울 때 it's so muggy 라고 하시면 돼요.
1: But if there were wind, mm-hmm. you could say it's so windy today.
0: 바람이 정말 많이 불 때는 it's so windy today 라고 하시면 돼요. It's so wind 까지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Mm-hmm. windy, y까지 붙여야 합니다. It's so windy today 라고 할 수 있겠죠. 아우 피곤해. 아우 몸이 찌뿌둥하고. 잭쌤, should we go for a walk? 우리 산책하러 갈까요?
1: Yes, it's so gorgeous outside. 네, 밖에 정말 아름다워요.
0: 오,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Should w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또 제안을 할 때 조금 고급지게 물어볼 때 Should we go for a walk? 이렇게 물어봤죠? Go for a walk는 산책을 하러 가다 라는 뜻입니다. 산책하러 갈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Yes! 라고 하면서 It's so gorgeous outside 라고 했죠? Gorgeous는 우리 옛날에 어떤 드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저스해 막 이렇게 누군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패션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저스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 아름다운 뭐 이런 뜻이죠. 좀 우아하게 아름다운. 바깥이 고저스하다는 거는 밖에 날씨가 아름답다. 하늘도 파랗고 아름다운 날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밖이 정말 아름다워요. It's so gorgeous outsid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Mm-hmm.

0: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날씨를?
1: You could also say, it's so refreshing today.
0: Refreshing. 상쾌한이라는 뜻이네요. 여름 같은 날씨가 아니라 좀 더 가을이나 봄 같은 네. 날씨에

0: the weather.
1: 아, gorgeous처럼요.
0: Mm-hmm. So mm-hmm. you might say, it's so dark.
1: 아, 꼭 날씨가 아니더라도 mm-hmm. 정말 어두워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It's so dark. 반대로 여름은 8시라도 이렇게 날이 밝잖아요. 겨울에 대비해서. 그래서 아니, 8시인데 it's so bright. 뭐 이렇게도 mm-hmm.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0: You might also say it's so foggy.
1: Foggy. Fog. F-O-G는 안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foggy는 안개가 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스펠링은 F-O-G-G-Y. G를 한 번 더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it's so foggy. 정말 안개가 많이 꼈네요. 이렇게 사용할 수 mm-hmm. 있겠죠.
0: Or 반대로, mm-hmm. it's so clear.
1: Clear. Clear라고 하면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 같은데 투명한, 약간 이런 mm-hmm. 느낌의 깨끗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깨끗한 mm-hmm. 날씨,
0: Air
1: 안개 한 점 없이. 그렇죠. 네. 날씨가 진짜 공기도 너무 맑고 좋을 때 It's so clear.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0: 네. And you said it's so gorgeous outside. Mm-hmm. We said that one already. But there's a much simpler one that people use very often. It's so nice out.
1: 맞아요. It's so gorgeous outside 대신에 It's so nice out. Outside도 out로 줄일 수 mm-hmm. 있고 gorgeous 대신에 그냥 nice를 써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It's so nice out.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씨와 관련된 표현들 쭉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0: It's so blazing hot.
1: It's so blazing hot.
0: It's so muggy.
1: It's so muggy.
0: It's so windy today.
1: It's so windy today.
0: It's so gorgeous outside.
1: It's so gorgeous outside.
0: It's so refreshing today.
1: It's so refreshing today.
0: It's so dark.
1: It's so dark.
0: It's so bright.
1: It's so bright.
0: It's so foggy.
1: It's so foggy.
0: It's so clear.
1: It's so clear.
0: It's so nice out.
1: It's so nice out. 자, 이렇게 해서 쭉 연습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오늘 정말 덥네.
3: 그러게. 햇빛이 너무 강해.
2: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3: 좋아. 에어컨이 필요해.
1: 네, 정말 에어컨은 최고의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오늘 정말 덥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 표현 맞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죠? 자, 그러게 라고 하면서 햇빛이 너무 강해 라고 했어요. 일단 그러게는 나는 알아 라는 표현이랑 똑같은데
0: 음흠.
1: 이렇게 동일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다. 자, 이 표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햇빛이 너무 강하다. 일단 햇빛은 sun이죠. 너무 강하다. 너무 심하다.
0: Too strong.
1: 뭐 그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어떻게 말할까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일단 제안을 하는 거니까 let's로 시작할 것 같고요.
0: Mm-hmm.
1: 좋아. 에어컨이 필요해. 자, 뭐뭐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한 거죠? 내가 필요한 거니까 I로 시작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는 need니까 그렇게 한번 조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It's so hot today.
5: I know. The sun is brutal.
4: Let's go back inside.
5: Good idea.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1: 자, 오늘 정말 덥네. 이렇게 시작했죠?
4: It's so hot today.
0: It's so hot today.
1: 그쵸? It's so hot today. 알고 계시죠? 그러게, 햇빛이 너무 강해.
5: I know. The sun is brutal.

0: I know. The sun is brutal.
1: 그쵸. 그래서 그러게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알아라는 뜻의 I know하고 똑같고요. 햇빛이 너무 강해라는 표현 어떻게 했죠?
0: The sun is brutal.
1: The sun is brutal이라고 했습니다. Brutal이라고 하면 강렬한, 뭐 혹독한 이런 뜻이거든요. The sun is brutal. 너무 심하게 혹독하다. 태양이 즉 너무 강하게 내리쬐는다라는 의미죠. 이 표현은 the winter is brutal 이렇게도 많이 사용해요. 뭐 추위가 너무 강할 때 겨울이 너무 혹독하다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죠.
2: Let's go back inside.
0: Let's go back inside.
1: 자, 제안을 할 때는 let's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let's go back inside라고 했는데 go back은 다시 뭐뭐를 다시 돌아가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inside는 안으로라는 뜻이니까 go back inside 다시 안으로 들어가다. Let's go back inside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말이죠. 좋아. 에어컨이 필요해.
3: Good idea.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0: Good idea.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1: 그쵸. Good idea가 좋아라는 뜻의 표현이었고요. 뭐 좋은 생각이야. 이런 의미였죠. 아, 에어컨이 필요해는 다시 한번 뭐라고 했다고요?
0: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1: 그쵸.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이라고 했어요. I need some air conditioner 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0: 이상해요.
1: 이상하죠. 네, 영어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Air condition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Air conditioning은 지금 에어컨을 켠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 곳이 난좀 필요해? 뭐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 친구와의 대화를 같이 한번 봤고요. It's so hot today. 이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0: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It's so hot today.
3: I know. The sun is brutal.
2: Let's go back inside.
3: Good idea.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문장은 다시 한번 뭐였나요?
0: It's so hot today.
1: It's so hot today. 이죠. 자,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It's의 S하고 so의 S가 반복이 되니까 뒤에 걸 강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Hot today도 마찬가지로 뒤에 T만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연습해볼까요?
0: It's so hot today.
1: It's so hot today.
0: It's so hot today.
1: It's so hot today. 잘하셨어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0: Splendid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이든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회사에선 꼭 참았던 짜증이 집에만 오면 툭 터져나오다니요.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가족은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화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도 남입니다. 남을 나로 착각하고 대하다 보면 결과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런 건 뒤로 밀어두고 당장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당연히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과열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짜증이 잔뜩 난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동반자라도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It's a brand new week. Happy Monday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이번 주에는요. 머릿결 또는 피부 관리 같은 데에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1: Oh, how we can beautify ourselves.
0: Beautify, such a fancy word.
1: Beautify, to make you look beautiful.
0: 네.
1: 보영쌤, how do you beautify yourself every morning?
0: 그 뭐, put on a lot of makeup.
1: 보영쌤, 메이크업 안 하셔도
0: 네, 많이 안 해요, 사실은.
1: 뷰티풀 하시니까.
0: 네, 아니, 그래요, 알았어요. 네. 자주 뭐. 자주 빗고 씻고 뭐 그런 거죠 뭐
1: 이런 걸 이제 self care이라고 표현하잖아요. So what kind of self care do you do regularly?
0: 오.
1: Like I don't know, you get a facial massage. What do you put on your face?
0: 아.
1: Exercise.
0: You put you give yourself a massage? A facial massage?
1: Or you go and get a facial
0: get a facial maybe.
1: Yeah.
0: 그렇죠. Mm-hmm. 피부 관리 받는다. 우리 right. 그 얘기 마침 이제 얼마 있다 할 건데요. Mm. 오늘은 그 전에 이제 머리 얘기부터 하려고 해요.
1: Oh, starting with your hair.
0: Hair, 그렇습니다. Okay. 그 머릿결이 뭐 머리결이 상했어요. 뭐 머리가 푸석해요. 뭐 근데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1: 이 내용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자, 오늘은 모발 손상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고데기를 okay. 쓴다든지 고데기 아시죠? 고데기 옛날에 고데기 치가고 쭉쭉쭉 무슨 그 엿장수 그 가위같이 생긴 거 있었어요.
1: Curling iron.
0: Curling iron.
1: Curling iron.
0: 근데
1: yeah.
0: 오늘은 지금 50쪽에 보시다시피 그림 나와 있는데 거기에 curling iron 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1: Okay.
0: 테이블 위에 놓여 있네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이런 걸 자주 쓰는 것이 모발 손상의 원인이 된다고들 하죠. 자, 이런 얘기 관련해서 오늘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Oh, 최근 들어서 제 머릿결이 너무 건조해진 것 같아요.
2: 아, 요즘 고데기를 자주 사용하세요?
0: 거의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써요.
2: 그게 손상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그럼 제가 열 사용을 좀 줄여야겠네요, 그죠?
2: 네.
0: 네, 그렇습니다.
1: 유명사람이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0: 아주 뭐 아주 훌륭한 남성분이십니다.
1: 아, 그렇죠,
0: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어쨌든 자주에 중요한 거는 훌륭한 미용사 분이십니다. 자, 미용사를 hairdresser라고 보통 많이 말하죠.
1: hairdresser.
0: hairdresser.
1: That's right.
0: 그렇죠. 혹은 hairstylist라고도 하기도 하고.
1: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hairstylist.
0: 네, 맞습니다. 근데 yeah. 요즘은 beautician이란 말도 많이 쓴대요.
1: Making you look beautiful.
0: 그렇죠.
1: Beautician.
0: Beautician. 네. 어쨌든 여기서는 beautician이라고 얘기해 봤는데요.
1: Right.
0: 먼저 손님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yeah. 최근 들어 제 머릿결이 너무 건조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1: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0: 네. 영문만 보자면, 영어 문장만 보자면 하나도 어려울 단어가 없어요.
1: Sure.
0: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Lately 정도 최근 들어서라는 말이 되겠죠.
1: Mm-hmm.
0: 그죠?
1: Lately or these days?
0: These days 그렇죠. Sure. 여기서는 근데 최근 들어 머릿결이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그 말인데요. 자, 건조하게 느껴진다. 그런 느낌을 준다. 만져보니 그렇다라고 할 때 feels dry라고 하게 됩니다.
1: Yeah, it feels really dry.
0: 네.
1: What I think it is dry,
0: mm-hmm.
1: but you're describing the feeling of how it's really, really dry.
0: Oh, yes.
1: Yeah,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0: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뭐 손이 막 건조해져요. 요즘 손이 막 건조하고 발도 건조하고 그러면 my hands feel really dry lately 해도 되는 거죠.
1: Yeah, you can say feel or you can say they are.
0: They are really dry.
1: My hands are really dry.
0: Oh,
1: but you can also say 네. my hands feel really dry.
0: 네,
1: 해도 되죠.
0: 맞습니다.

0: 그러니까 feel 다음에는 이렇게 dry라는 말이 올 수도 있고 좀 목이 예를 들어서 감기 기운인지 목이 요즘 많이 붓고 아프다고 느껴져요 라고 한다면 my throat feels really sore lately 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1: Oh, my throat feels really sore.
0: 네, yeah. 그렇죠. 그렇게 느껴진다. 정말 많이 부었. 근데 사실 이게 침 삼키거나 그럴 적에 좀 뜨끔뜨끔 아플 때가 있는데
1: that's right.
0: 실제 병원 가서 보면 생각보다 많이 부어 있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 Yeah.
0: 근데 내 느낌을 말할 때 그렇게 느껴진다. Feels really sore. 뭐 feels really dry. 혹은 얼굴에서 얼굴 피부가 많이 유분이 좀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라고 한다면 oily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죠.
1: My face feels oily. That's
0: 그렇죠.
1: right.
0: 네.
1: Oily.
0: Oily. 그렇습니다. 이 문장들은 사실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54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 Uh-huh.
0: 이렇게 단어들을 바꿔서 여러 문장을 만드실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1: That's right.
0: 여기서도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내 머리가 머리카락이 요즘 많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미용사분이 질문을 하기를 혹시 요즘 고데기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1: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0: 네. Have you been using 사용해 오고 있나요? Have you been using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고데기 a curling iron 그러니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결을 만드는 그런 iron 쇠네요.
1: Yeah. 쇠 iron
0: 다리미
1: 같은 iron
0: 그렇죠. A curling iron 네, 그걸 자주 often 혹은 often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 단어고요.
1: Right.
0: 최근 들어서 lately를 뒤에 붙여 문장 만듭니다.
1: Curling iron often lately.
0: Curling iron often lately.
1: Yeah.
0: 그렇군요.
1: So this hot metal thing, you put it in your hair, you twirl it around, make it you know, round and round to make it make a curl in your hair, right?
0: 네, 맞아요.
1: So we call it a curling iron.
0: Curling iron.
1: Yes.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컬을 만드는 그런 아이언이다. 옛날에 어른들은 이거 아이롱이라고 하신 분들도
1: 아이롱.
0: 많았어요.
1: 기억나요. 예.
0: 그래요?
1: 아이롱.
0: 어른들이 그래서
1: 많이 하셨죠. My parents used to say that.
0: 아, 그래요? 네, curling iro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 다리미도 그것도
1: sure.
0: iron이 되잖아요.
1: That's an iron. That's
0: 네,
1: right.
0: 맞습니다. 그래서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할 수도 있고 저는 그 often보다도 a lot를 쓰면 어때요?
1: Yeah, I like that one.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a lot lately?
0: 그렇죠.
1: Yeah.
0: 그러니까 많이 자주 써왔느냐라고 할 때 a lot을 often 대신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1: They mean the same thing. Often, a lot.
0: 그렇습니다.
1: Yeah.
0: 그러니까 a lot 하면 a lot of, 뭐 a lot of friends. 그러니까 많은 양의, 많은 수의 사람들. A lot of money, 많은 양의 돈.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과 수를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모두
1: right.
0: a lot of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냥 a lot만 뚝 떼어서 뒤에 붙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많이, 자주라는 뜻이 되거든요.
1: It means much or many.
0: 그렇습니다.
1: Yeah.
0: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여기서는 자주 쓰셨나요? 라고 묻네요.
1: Mm-hmm.
0: 네, 자 이렇게 해서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3: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0: 네,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자, 그랬더니, 어머, 사실 거의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써요.
1: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ve been using a curling iron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앞에서 질문에서 다 나온 말이니까 그건 내 대답에선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간단히 말합니다.
1: Right. Almost every morning. Not every morning. Almost every morning.
0: 그렇죠.
1: 하면 일주일에 maybe 5-6 times.
0: 그렇죠.
1: Yeah.
0: 맞아요. 4-5, 5-6 times.
1: Yeah.
0: 거의 every day인데.
1: Almost every day.
0: 네, almost every day. 자, 거의 매일 같이 써요. Almost every morning 일 가기 전에 before work.
1: Before work, before going to work.
0: 그렇습니다. Yeah. Before work.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죠.
2: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0: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자, 그 말을 듣고 아, 그래서 그런 거지 라는 뜻으로 그게 바로 손상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1: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0: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그렇군요.
1: Right. Oh, that's why. 이렇게

0: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아, 그래서 그렇구나.
1: 네.
0: That's why.
1: That's why.
0: 그걸 풀어서 표현하면
1: 네.
0: Oh, that could be the reason.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1: 그렇습니다.
0: To your hair.
1: 근데 이제 꼭 고데기를 그렇게 이제 자주 써서 그런 거다라는 게 딱 이제 그것만이 사실 원인은 아닐 거고
0: right.
1: 다른 원인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Oh, that's why 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0: yeah,
1: 여기서는
0: yeah.
1: that could be를 써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Yeah.
1: 여지를 좀 남기고.
0: It's possible.
1: 네.
0: I'm not 100% sure, but that could be, that is possibly,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1: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0: Right.
1: 자, cause라는 말 나옵니다. 이거 cause가 되는데요. 어떤 것의 원인이 되어서 어떤 걸 일으킨다라는 말이 바로 cause가 되는 거죠.
0: Right.
1: So cause some damage 하면은 어느 정도의 손상을 입히는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네,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그 using curling iron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0: Right.
1: 그게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군요.
0: You can also say that could be the reason. 이 맥락에서는 아,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1: Could be.
0: Could be. Possible.
1: 그렇죠. 그게 yeah. 이유일 수도 있어요. That could be the reason.
0: 무슨 right.
1: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자, 데미지라고 하는 단어 damage가 나왔죠.
0: 네, 여기서 발음이 중요하죠.
1: 네.
0: 데미지라는 표현도 많이 쓰긴 하잖아요,
1: 네.
0: 한국에서. 영어로는 damage.
1: Damage.
0: Damage.
1: Damage.
0: What's causing the damage?
1: What's causing the damage?
0: Yes.
1: 무엇이 이런 그 피해를 일으키고 있나요? What's
0: right.
1: causing the damage? 여기서는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손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That mm-hmm.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제가 이제 가끔 의학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뭐 미용업계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영어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0: Right.
1: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0: Mm.
1: 그러니까 딱 단호하게 아 여드름의 원인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통 많이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잖아요.
0: Right.
1: 그게 영어로 옮겨질 적에는 that could be, might be 우리가
0: right.
1: 늘 말하던 그런 표현들이 참 중요하게 쓰이더라고요.
0: Yeah. That,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because you don't, unless you know it's 100% sure,
1: mm-hmm.
0: you should always use could be, possibly, might be.
1: Yes.
0: Yeah, those expressions are really important.
1: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Right.
1: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통 영어로 어떤 그 논문을 쓰거나 뭐 어디서
0: right.
1: 얘기를 하거나 발표한다고 할 때 그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It is, what it is, 뭐 이런 식으로 that is, 뭐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it is believed to be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여겨집니다라고 약간은 돌려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어떤 분의 지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0: 특별히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1: 네.
0: 정말 딱 단호하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런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표현 꼭 쓰셔야 돼요. Might be, possibly, could be. I believe it could be.
1: 그렇죠.
0: 나는 그렇게 믿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약간 여지를 두어야지 you don't get into trouble by somebody else.
1: 맞아요.
0: Yeah.
1: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Right, right.
1: 자, 그래서 여기서도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그게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0: Mm-hmm.
1: 자, 그랬더니 맞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열 사용을 좀 줄여야겠네요.
0: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1: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자, 이렇게 해서 I should 또 나옵니다. 우리 엊그제에도 we should leave soon 했던 거 지난주에 나왔던 표현이죠.
0: Right.
1: 우리 바로 떠나야 돼. We should leave soon. 자동차로 빨리 가자라는 말도 있었고
0: right.
1: 여기서 should는 또 이런 식으로 I should use less heat. Not more heat, but less heat. 이제까지보다는 열을 막 머리에 뭐 고데기 혹은 뭐 드라이어 다 열이잖아요. 근데
0: right.
1: 그 열을 열 처리를 좀 덜 해야겠다. I should use less heat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0: When somebody says I guess, I guess I should do this. 그러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맨날 쓰는 게 I guess잖아요. I will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I think it's better if I do it this way.
1: 아,

0: I guess I should do it this way.
1: 바로 그렇죠. Right. I guess I should. 선생님 말씀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게 좋겠네요.
0: Right,
1: I guess I should. 그렇군요. Mm-hmm. 앞으로 물을 좀 더 많이 마셔야겠어요. 아무래도 한다면 I guess I should drink more water 라고 한다든지.
0: That's very true.
1: 그렇습니다. 저 충분히 마시는데 더 마셔야지.
0: 네. I guess.
1: 네, I guess. 자,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좀 덜 덜 많은 많지 않은 양의 그런 히트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Mm-hmm. 들어보세요.
2: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3: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1: 네,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3: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2: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3: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2: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3: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어떠세요? 여러분과 함께 저희 큰 소리로 두 번씩 말해 볼까요?
0: Let's go.
1: 요즘 들어서 제 머릿결이 너무 건조한 것 같거든요.
3: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0: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5: 요즘 고데기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3: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0: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1: 거의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써요.
3: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0: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1: 아, 그렇다면 그게 손상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3: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0: 아,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1: 맞아요, 그렇군요. 그럼 열 사용을 좀 줄여야겠네요, 그죠?
3: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0: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1: 여기까지입니다.
0: Good work, everyone.
1: 그 처음에 우리말 그 영작 하시기 전에 우리말로 된 대화문을 먼저 보시고 나 같으면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우리가 같이 알아보잖아요.
0: Yes,
1: 그런 다음 right. 이걸 다시 우리말로 한번 이렇게 번역을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언어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 좀 더 이게 머릿속에 잘 쏙쏙 yeah. 들어오는 것 같아요.
0: I think if you practice more on your own, translating on your own, it really helps you to practice English better.
1: 그렇습니다.
0: For sure.
1: Yeah. 네, 여기 영장문 이렇게 영장문이란다. 그 우리말 해석본 해놓은 것은 그냥 제가 쓰는 말로 해놓은 것이고
0: right.
1: 여러분만의 나는 이런 말도 잘 쓰는데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Absolutely.
1: 자, 출근하기 전에라는 뜻으로 before work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출근하다라고 하면은 go to work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0: go to work
1: 그러니까 before I go to work 이렇게 쭉 말할 수도 있지만
0: yes.
1: 간단하게 일 전 before work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뭐 퇴근
0: right.
1: 후 하면 after work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0: After work, before work.
1: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네. we like to simplify these expressions.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0: right.
1: 간단하게 명사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때그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Right.
1: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ge.
1: 이 모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을 항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Yes.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English.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용어 표현은 clinch, 뜻은 거머쥐다, 확정짓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Korean golfer Ryu Hae-ran has clinched the Amundi Evian Championship title, securing her second consecutive LPGA Major Championship victory in just 3 weeks. 여기서 clinch라는 표현은 승리나 기회를 확실하게 거머쥐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clinched the gold medal at the final round. 그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뉴스에서 clinch the title, clinch a deal.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확실하게 매듭 지었구나, 확보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늦은 황금의 시간. 낮의 빛이 아직 사방에 남아 있었지만 달은 벌써 옅은 빛을 드러내고 박쥐들이 초록빛으로 번뜩이는 대기 속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숲 가장자리는 마지막 빛 속에 부드럽게 서 있고 밝은색 밤나무 둥치들이 검은 그림자를 배경으로 섰는데 누런 오두막이 낮에 흡수한 빛을 토해내며 누런 토파즈처럼 부드럽게 빛났다. 장밋빛과 보랏빛 작은 길들이 초지와 포도들과 숲을 통과하는데 벌써 누래진 아카시아 가지가 여기저기 하나씩 보이고 우단처럼 푸른 산들 넘어 서쪽 하늘은 황금색과 초록색이었다. 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여름날. 마법에 걸린 마지막 15분 동안 더 일할 수 있다면. 헤르만 헤세의 책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거스트 들려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카페인님들, 어제는 바람이 약간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폭염에 며칠간 너무 시달렸던 터라 어제 날씨를 보고 와, 가을인가 봐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방심할 순 없죠. 네, 바람이 분 것은 좋았으나 아직 8월의 한복판이기도 하고 쉽게 방심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카페인님들도 그러나 이 약간 시원해진 그 바람줄기 느끼셨다면 그 기운 또 간직하시면서 그늘 잘 찾으시면서 또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문장 카펫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책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의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안인희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 다룰 책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워낙 많이 유명한 고전들이니까 뭐 데미안 시작해서 수레바퀴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유명한 것들이 많죠. 아마 접하신 것들이 있거나 혹은 헤르만 헤세 들어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 소설은 이번에 처음 읽었습니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정말 다채로운 여름의 색채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문장 카펫 깔아드린 다음에 한번 그래서 고르기도 했지만 이 제가 깔아드린 부분에 등장한 색채가 몇 가지지를 한번 세봤어요. 새삼스럽게. 늦은 황금, 초록빛 그 초록빛으로 박쥐들이 번뜩이는 그 대기의 시간, 그리고 또 밝은색 밤나무 둥치, 검은 그림자, 누런 오두막, 누런 토파즈, 장밋빛, 보랏빛, 누래진 아카시아, 우단 같은 푸른 산, 황금색,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짧은 몇 줄 안 되는 거 읽어드렸는데도 색이 거의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급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느낌 잠시 후 북카페 소설 북클럽에서 이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름의 한복판에서 만나기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름은 인생의 여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 책 잠시 후 소설 북클럽에서부터 2부까지 모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님, 반짝 마법 같은 문카를 들으면서 어제 감탄하며 감상한 황금빛 노을 풍경 떠올려 보아요 하셨는데요. 와, 영주님도 노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는 분이시군요. 저도 어제

일몰 봤습니다. 저는 뭐 웬만하면 그 시기에 특별한 어떤 일정이 다른 게 있거나 뭐 깜빡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일몰 시간은 좀 챙기려고 하는데 어제 하늘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0: 카페에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약간 그 때에 맞춰서 생일 축하해드릴 수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북카페에서 전달할 내용이 많거나 뭐 이럴 때는 못할 때도 있는데, 또 그걸 너무 늦지않게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때 축하해드리는 것은 겉절이 축하. 바로 이렇게 겉절이 같은 거. 그리고 약간 묵은지 축하. 조금 묵은지라고 하기엔 좀 이르긴 합니다만, 지나간 생일 축하 그 사연들이 있어서 살짝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박준용님 북카페 애청자시고요. 사연 길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누나 박민경님 생일 축하하는 사연 주셨어요. 전에 민경님이 또 준용아 하면서 해주세요 했을 때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가족 모두가 북카페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북카페를 통해서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약간 너무 재미난 가족의 우체통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만나면 그래서 북카페에서 들었던 책 내용도 얘기하고, 그거 통해서 더 가족이자 카페인으로서 더 친해진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남매분들, 민경님, 누나의 생일 축하하는 이 준용님의 마음 전합니다. 반말 축하 신청하셨기 때문에, 민경아, 준용이가 지난주에 신청했는데 지난주에 소개를 못 해줬어. 근데 묵은지로, 숙성된 묵은지로 오늘 소개할게. 오늘도 아마 잘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시원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선물처럼 생각하면서 이번 주도 민경이 잘 보냈으면 좋겠어. 늘 건강하고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역시 지난주 수요일 생일, 수요일에 지금 여름 휴가 가 계신 상황인데, 수요일에 어떤 코스로 이동 중일 것임을 알려준 사연이었는데, 수요일에 소개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합니다. 신민호님, 언젠가 북카페에서 전화 연결한 적도 있는 우리 카페인이시죠? 수요일이 생일인데 항상 여름방학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친구들과 보낸 적은 없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철 생일자로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만약에 그 생일 당일날 소개가 된다면 새벽 5시에 1부, 2부 모두 운전 중에 짤츠부르크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짤츠부르크 이미 넘어갔고 국경 넘어서 지금 이제 독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여행 중에 들으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야, 좋겠다. 짤츠부르크 지나서 독일 국경으로 넘어갔어? 렌터카로 이렇게 지금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북카페 듣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늘그 평상시에는 12시부터 1시까지만 듣고 1시 땡 되면 신데렐라처럼 다급히 이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행 중에 좀 느긋하게 듣고 있으리란 생각이 들어서 좋고, 생일 잘 보냈으면 좋겠어. 이 좋아하는 곡 후보를 두개 줬는데, 그중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민호가 이미 지나온 길이지, 거기서 마리아가 부른 곡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곡으로 준비했어. 생일 여행 모두 잘 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카페인 분들 보내주신 엽서가 많이 도착했는데요. 이 얘기 잠시 후 음악 듣고 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OST에서 줄리 앤드루스가 부른 곡입니다. My Favorite Things, 그리고 스웨덴 세탁소의 Happy Birthday Waltz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1: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북카페에 왔는데 엽서가 11장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엽서가 굉장히 많이 많이 가속이 붙듯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월 14일 도착분까지가 우리 예쁜 엽서 공모전 마감이잖아요. 소인 유효가 아니라 그날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엽서는 걸어오는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쯤에는 꼭 보내셔야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연휴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10장의, 모두 11장의 이 엽서들을 보면서, 와, 너무 감탄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이 엽서들은 우리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당일인 8월 26일 방송에서 또 소개를 할 계획이고요. 미리 보면서 너무 뭉클해져가지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미 너무 이렇게 뭉클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이님들 지금 엽서도 보내신다 하는 사연들 지금 많이 보이는데요. 네, 빨리 서둘러 보내시길 바라고요. 예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세요. 예쁜 그 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서 팔 법한 그런 진짜 누가 봐도 금손일 법한 그런 솜씨만 대접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노력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또한 좋습니다. 우수 엽서로 선정된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이 엽서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전체 집계를 아직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웬만하면은 최대한 다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왜냐면 저희가 또 굿즈가 또 생겼거든요. 카페인 굿즈. 해마다 돌아오는 우리 카페인 분들이 굿즈를 또 만들어주시는 그 전통처럼 돼버려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또 하겠지만 카페인 굿즈가 또 120개, 120개, 240개 막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아직 개봉을 못했어요. 상자가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그거 박스가 너무 커서 지금 이동 불가. 그래서 아직 언박싱을 못했어요. 지금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북카페에 좀 빨리 와서 내일 개봉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은 정말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상자처럼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인데 듣기로는 필통과 각인된 연필 세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죠? 요런 것도 다 우리 카페인 분들, 엽서 보내주신 분들께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쁘게 못 만드는데 하시지 말고, 후회하시지 말고. 제가 보내라고 할때꼭 보내세요. 네. 우리 출석 체크 할 때도 느끼셨잖아요. 그 결석했지만 쭉 한번 해보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깜짝 그 아차상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카페인 분들 망설이지 말고 꼭 보내시길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미님이 지금 우리 신민호님이 독일로 넘어왔는데 헤르만 헤세 오프닝과 소설 북클럽 얘기라고 하니까 신기하다고 그러네요. 독일에서 또 헤르만 헤세 소설을 듣는 거 그렇게 사연 올려주셨는데 보시고서 독일 넘어 프라하도 가세요. 오수미님 이렇게 거기 가면 카프카를 들을지 누가 알아요? 황금 소로를 걸어 카프카의 생각 가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그쵸 민호님이 카프카에 가시면 우리가 또 카프카의 소설을 다룰까? 이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시는 카페인님들 그곳에서도 북카페 들어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민정님 고우님 옷이 너무 싱그러워요 하셨는데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옷이고요. 이 지금 정말 무게감이 낙엽 한 장보다 가벼운 옷이에요. 진짜 이렇게 합치면 요만큼 진짜 500원 동전만 해지는 그런 부피와 무게감의 옷인데, 남편과 아점 준비하며 들어요 하셨습니다. 북카페 사랑해요. 시나몬입니다. 최김민정. 오늘 마음을 정갈하게 모아 엽서 쓸게요 하셨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간 카페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소를, 엽서 보낼 주소 한 번만 더 읊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예쁜 엽서 공모전, 저희 규격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윤고은의 EBS 북카페 치면 홈페이지 나오죠. 거기 혹은 EBS 언더바 북카페 인스타그램에도 둘다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되고요. 거기도 올려뒀는데 한번 주소는 읊어드릴게요.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로 281 EBS 윤고은의 북카페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다릴게요. 주소 물으셨으니까 보내주시는 거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우리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날, 광복절이 있잖아요. 8월 15일. 그래서 해방이라는 화두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방이라는 화두를 우리 일상으로, 삶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어디에 갇힌 것도 억지 부담을 떠안는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주어진 역할 속에서 자유로운 해방감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을 통해 그런 경험을 하기란 더 어렵죠. 그런데 일터에서 해방감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이가 있습니다. 특수 청소 일을 하는 김완 작가의 에세이.

죽은 자의 집 청소는 누군가의 생이 마침표를 찍은 자리, 그 마지막 흔적을 치우고 정리하는 고된 작업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특수 청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일터엔 남다른 사연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연만큼이나 치우기 힘든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특수 청소 일을 하면서 작가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순위는 바로 일할 때 괴롭거나 힘들지 않냐는 질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일하는 보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두 질문 모두 대답하기 난처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좀 더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힘들기만 한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해도 즐겁고 보람된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김완 작가 역시 남들이 보기엔 한없이 힘들어 보이는, 실제로도 힘든 자신의 일이 주는 보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에서 찾은 즐거움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해방감이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일 가운데 청소를 인생의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한 가장 큰 동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악취 풍기는 실내를 마침내 사람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원래의 공간으로 돌려놓았을 때 살림과 쓰레기로 발디딜 틈 없는 공간을 완전히 비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집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낀다. 작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건 우리도 청소를 하며 비슷한 기분을 경험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녹록치 않은 세상에서 청소는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 마음의 복잡한 짐을 덜어내는 심리적 해방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쯤은 있다는 안도감, 노력한 만큼 깨끗해지는 즉각적인 보상이 주는 성취감을 청소를 통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청소를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쓸고 닦는 반복적인 신체 활동은 잡념을 줄이고 현재 이 순간에만 몰입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해방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도나본 프랑켄라이터 잭 존슨이 함께한 곡 프리 들려드렸습니다. 일상의 해방을 주제로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오늘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쓴 김환 작가의 이야기 통해서 청소라는 행위가 주는 해방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청소가 해방감을 준다. 저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아, 그래서 더 큰 해방감을 느끼려고 가끔 대청소할 거리를 만들기도 해요. 그 얘기는 모은다는 얘기죠. 대청소할 거리들을 평상시에 조금조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아야지 더 큰 해방감을 누리기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말장난 같긴 하지만 진짜 주말에 정말 그 청소의 개운함을 또 진짜 느꼈습니다. 심리적인 효과를. 저 지금 책 작업, 이제 책 곧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교정지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주말에. 그런데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 왜 그럴 때는 제가 늘 돌려막기라고 하는 기운, 이게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든데 어질어질한데 그럴 때는 또 이 내가 있는 공간을 청소하면 약간 그쪽으로 마음이 가면서 이 뇌속도 약간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효과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청소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개운해졌어요. 청소하고 나니까 청소한 시간을 빼도 더 효율적으로 이게 뭔가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카페인님도 아마 비슷한 마음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하고요. 5690 쓰시는 카페인님, 지금 우리 집에 딱 맞는 일카. 저도 오후에는 욕실 청소 예정이라 지금은 체력 살짝 비축하러 쉬는 타임입니다. 저도 짝꿍도 정리하고 청소하면 마음이 뽀송해질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청소도 진짜 어떤 곳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 다르잖아요. 화장실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방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재 정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창틀 청소 특히 좋아합니다. 뭔가 그런 게 좋더라고요. 창틀, 모기장 방충망 이런 거 그런 거 전문입니다. 안지수님, 반짝 고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에요. 엄마 걸로 쓰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와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수님이 어머니신 거고 그쵸?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카페이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미향님, 당일 오후 4시 30분까지 보내면 다음날에 빠른 등기 가더라고요. 보통 우편은 2, 3일 걸려요. 라고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엽서 북카페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서로 정보도 좀 교환하시는 것 같고요. 이선희님은 카페인 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다들 무슨 조직 같아요. 네, 무슨 카페인 조직? 우리 선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셨는데 선희님 사연에서도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우리 꼭 그 카페인 굿즈를 만들어주신 카페인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카페인으로서 사연 보내주시는 마음에 충분히 그 모든 공기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더 함께 다른 카페인을 위해 또 마음 모으고 싶어하는 카페인 분들이 계신 거고요. 최현서님, 아무래도 저는 자신 없어. 올해는 카페인 분들 예쁜 엽서 감탄하며 구경만 해야 할 듯해요 하셨습니다. 안 돼요, 현서님. 이 자신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보내면 돼요. 예, 그냥 그 규격만 맞춰가지고 거기다 뭐라도 글자 우리 8월 26일이 7주년이니까 그냥 거기다가 생일 축하한다. 그렇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경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한 잔 휙 날려보내시죠. 아직 날짜가 남아있습니다.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그리고 코린 베일리레의 Like a Star까지 두 곡 듣고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오늘은 조금 선선했나요?
2: 아니요.
0: 오시는 길에?
2: 너무 더웠습니다.
0: 아, 그래도 지난주보단 좀 네. 태양이?
2: 바람이 많이 부는데
0: 맞아요.
2: 더운 바람이어서 사실 시원한 느낌은 못 받았는데
0: 어젠 되게 시원했던데요? 시원한
2: 그랬나요?
0: 바람이 불었나? 저 지금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더운 바람이라고요? 네.
2: 네.
0: 다시 또 더워지나 봐요. 그렇죠? 방심하지 말아요, 우리.
2: 저는 항상 뭐 9월 추석 때까지는 덥다라고 네.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0: 승우 작가님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2: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을 고르신 마음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2: 미안할까요?
0: 아니, 바다 좋아하지 않는다, 여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시는데 오늘 제가 문장 카펫으로도 이 책의 일부를 깔아뒀는데 저는 네. 또 그래도 여름 좋아하는 파
2: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0: 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의 오늘 책이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휴머니스트 출판그룹에서 펴낸 이 책이었는데 여름의 맛과 향과 어떤 상징이 가득하더라고요.
2: 맞습니다. 이 책에. 제목부터가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이잖아요.
0: 네.
2: 여름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뭐 이디스 워튼의 여름이라든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0: 네.
2: 여름이라는 글자가 또 제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작품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주인공인 클링조어라는
0: 네.
2: 주인공 이름이 또 제목에 그쵸.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면 불명한데 제가 또 누누이 북클럽에서 헤르만 헤세의 열혈 팬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0: 네.
2: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껴두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뭘로 할까요? 여름으로 할까요? 오늘 그러면?
2: 좋죠.
0: 네, 말머리 네. 여름으로 하셔서 보내주시면 네, 우리 샵1045로 받겠습니다. 샵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말머리 여름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최현서님이 제가 그 예쁜 엽서 공모전에 도전하라고 거듭 얘기를 드렸더니 지금 이렇게 용기를 주시니 어찌할까요? 색연필을 잡아봐야 할까요? 이러셨는데 이런 고민이 될 때 승숙 작가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 저는 이제 아이를 기르고 있어서 아이가 하는 모든 일상의 행동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 입장인데 제 아이가 저랑은 좀 다르게
0: 네.
2: 길거리에 그 클로버 덤불 숲 들여다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0: 저는 앨리스예요. 토끼 근데, 따라가면 안 돼.
2: 네, 근데 저는 들여다봐도
0: 네.
2: 그게 새 잎인지 내 잎인지 이파리의 개수를 한눈에 분별하기도 어렵고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네. 지나치기 마련인데

0: 제 아이는 그걸 너무너무 이제 매일 봐도 매일 들여다보는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발견해요. 네잎클로버를요.
1: 관심 가지면 또 보여요.
0: 네네.
1: 맞아요.
0: 그리고 한 2, 3일 전에는 5잎클로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깨닫는 부분은 그런 거죠. 일단 들여다보는 자에게 5잎클로버가 온다. 그러니까 최연서님도 색연필을 잡는 자에게 엽서를 쓸 기회가 네. 주어진다. 뭐 이런 거죠. 네.
1: 뭐뭐 하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재미납니다. 네. 색연필을 잡아보시죠. 네. 네 지금. 그리고 7906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 갑자기 시간 여유가 생겨서 운전하던 길을 강화도로 목적지를 변경해서 구경을 왔어요.
0: 와.
1: 강화도 풍경에도 잘 어울린다고 북카페가. 이 시간 너무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강화도는 이렇게. 또 승숙 시장님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0: 그러네요. 또 간만에 네. 제가 좋아한다 라는 서술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왔네요. 좋아합니다. 네.
1: 강화도는 좋아한다.
0: 네네.
1: 마음이 답답할 때 일상의 해방을 좀 시도하고 싶을 때 훌쩍 가는 곳이라고.
0: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뭐 일상의 해방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서 제가 또 쪼그라들 수가 있는데요. 심정적으로 네. 너무 과한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1: 그쵸?
0: 네. 훌쩍 떠났다가 당일치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뭐 전등사 같은 또 절이 너무 멋있기도 하고
1: 네.
0: 네. 카페도 좋은 곳이 많아가지고
1: 강화도에
0: 네, 힐링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1: 잘 들어주시고요.
0: 네.
1: 그리고 책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 길게 북카페 그리고 나의 어머니라는 글을 그 사연을 네. 이현재님이 올려주셨는데요.
0: 네.
1: 지금 듣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도 못 알아보던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상심에 차 있을 때 문득 북카페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길게 이렇게 회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떠나보내고 난 후에 또 북카페에서 소개했던 소설 북클럽 때 소개했던 소설이잖아요. 네. 한방눈에 갇혀버린다면.
0: 네.
1: 그쵸, 우리 엔솔로지에 묶여있던.
0: 네. 휘저천 소설이었나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소설하고 또 승숙자님의 채플린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0: 제 책에서는 위로를 못 찾으셨을 수도.
1: 아니요. 그 네. 달의 이미지와 따뜻한 감정들이 되살아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 앞 택시 정류장 지날 때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러 가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직도 마음이 서늘해지는데 희한하게도 그 두 권의 책이 남겨준 이미지와 감정들이 그 서늘한 감정을 가라앉혀줍니다. 다독여준다는 얘기겠죠. 예,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시는 순애보에게도 감사하다 전하시면서 네. 이렇게 긴 사연 주셨는데 일부만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소설 북클럽 시간이고
0: 네.
1: 지금 마침 또 승숙 작가님 계셔서 기다렸다가 소개해요.
0: 네. 뭔가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 채플린 소설을 쓸 당시에 저는 정말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20대였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잃거나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딘가에서는 정말 찬란한 시간을 영유하고 있을
1: 그렇죠.
0: 거다라는 생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감상이 제게도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현재님 마음 추스르기가 네. 참 쉽지는 않지만
0: 네.
1: 그래도 항상 그 내 마음에 그 비어있는 자리 그것을 잘 보듬어주고 채워주는 그런 순간들을 일상에서 많이 선물처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카페가 응원하겠습니다.
0: 네.
1: 그럼 오늘 우리의 책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0: 네.
1: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입니다.
0: 네. 항상 이야기 직접적으로 줄거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1: 네.
0: 이 작품은 어떤 시기에 발표되었고 헤르만 헤세의 문학적 여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1: 네.
0: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하면 정말 데미안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헤르만 헤세는 정말 신기한 작가이기도 해요. 좀 데미안이 1919년 발표 작품인데 에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1: 네.
0: 가명으로 작품을 발표했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초반에 작품이 출간되었을 시기에는 에밀 싱클레어를 헤르만 헤세와 동일시하는 그런 짐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점차로 여러 힌트들이 주어지면서 헤르만 헤세가 내가 쓴 것이

0: 맞다라고 인정하는 시기에까지 도달했는데 이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역시도 1919년 작품입니다.
1: 와, 저는 데미안은 네. 여러분 읽었어도 이건 네. 처음이었는데 이번에
0: 네. 네.
1: 저 너무 좋았어요. 이
0: 너무
1: 소설이.
0: 좋았죠.
1: 네.
0: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는 어떤 작가인가 하면 문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총명하고 좀 뭐랄까요 지적인 작가임에는 틀림없지만 네.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도 굉장히 때때로 놀랍고 흥미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미안과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을 동시기에 썼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렇죠. 한편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한편은 자기 이름으로 헤르만 헤세 이름으로 발표하고 데미안은 또 동시기에 써서 그쵸. 에밀 싱클레어라는
1: 필명으로
0: 네, 쓴 거죠.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은 이 42살의 화가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짐작하면서
1: 네.
0: 그것을 감수하고 예술적인 응집력을 폭발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데미안은 또 10대의 어린 소년이 등장해서
1: 그쵸.
0: 또 다른 아브락사스라고 하잖아요.
1: 네.
0: 알을 깨고 나오는 식의 자신의 자아 찾기라고 하는 여정을 10대 소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소설의 주인공은 에밀 싱클레어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동일한 시기에 특정한 두 주인공을 10대 소년과 중년의 예술가로 설정을 해서 이 톡이나 다른 이야기를 같은 시기에 발표할 수 있었을까.
1: 그쵸.
0: 이런 것들도 너무 미스테리하고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1919년이라고 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1: 네.
0: 헤르만 헤세는 사실 가정적으로 불화가 너무 심했고 경제적인 궁핍함도 너무 오래 겪은 데다가
1: 네.
0: 세계 1차 대전 그러니까 1914년에서 18년까지 일어났던 그 전쟁을 목격한 참상 그 비극이 너무나 커서
1: 그쵸.
0: 한동안 작품을 집필하지 못하다가 종전 이후에 폭발적인 집필을 보여준 거거든요.
1: 네.
0: 그 와중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개인사적인 비극과 사회적인 좀 참상을 함께 목도하면서
1: 네.
0: 여러 가지로 작가적으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은 헤르만 헤세가 단 한 달 만에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1: 와, 여기도 네. 지금 이 소설의 배경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이
0: 짧죠.
1: 아니잖아요.
0: 네.
1: 여름, 정말 네.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딱 네. 그냥 한 세 달 정도? 네. 이 정도인 건데 이걸 한 달 동안 그 여름을 충분히 늘려서 좀 산 거네요.
0: 맞아요. 7월의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네. 온전히 여름의 한복판 8월을 지나서 이제 조금 여름의 열기가 사그라드는
1: 네.
0: 9월 초까지가 이 소설의 중심 계절적 배경입니다.
1: 그러네요. 뭐 네. 길어야 두 달 정도겠네요. 저는 그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0: 네.
1: 문장 이 사람의 문장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문장이 막 휘감고 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고 느낄
0: 맞아요.
1: 때가 많았거든요. 뭐 정원에 대한 에세이라든지 음악에 대해서 예찬한 것도 있고 근데 이 소설에 그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이쯤 되면 내가 독일어 전공자가 아니어서 원문으로 헤세의 글을 읽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더 커질 정도로 헤세의 문장은 유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진짜 원문으로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카페인 분들 중에 혹시
0: 네.
1: 그 읽어보신 분 계실 수도
0: 원문으로.
1: 있잖아요. 독일어 전공자나
0: 그럴 수 있죠.
1: 한 문장이라도 나는 헤르만 헤세의 문장을 원문으로 읽었다.
0: 텐탁 정도면 읽을 수 있겠지만
1: 나오겠죠? 한 문장 너무 약한가?
0: 네, 어렵습니다. 한 네. 문장?
1: 네. 네, 한 문장은 그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자, 뭐 어쨌거나
0: 네.
1: 이 얘기가 너무 흥미로운데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그러면 그 클링조어가 보낸
0: 네.
1: 그 길어야 두 달의 여름
0: 네.
1: 그걸 우리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에이나우디 누볼레 비앙케 들으면서 입으로 함께 건너갈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 오늘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소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 오늘도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말머리를 여름으로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집 주소 포함해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김미선님이 맞아요. 헤르만 헤세는 문장 정말 좋아요. 시적이에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시적이다.
1: 네,
0: 동의합니다.
1: 맞아요. 소설 전체가 너무나 회화적이고 색채감각이 뚜렷한 묘사가 연이어서 맞아요.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자체로 시적인 감각적인 문체를 지니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0: 네. 이나라님은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과 데미안이 같은 해에 1919년에 발표되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하시면서 헤르만 헤세는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걸까 궁금해져요.
1: 맞아요. 앞부분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네. 개인적인 삶의 위기가 있었고 또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실존의 고립과 네.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을 통해서는 조금 더 이 세계의 어떤 죽음을 목도한 이 자로서의 좀 위기감을 표출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작가로서 이제 예술적인 승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강박에 시달렸던 것 같고 데미안을 통해서는 또 다른 어떤 그 당시에 헤르만 헤세가 칼 융의 심리학에 완전히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좀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데미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어떤 실존주의적인 고민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소설 속에서 클링조어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여름을 뭐 7월도 다 타버렸고 8월도 빨리 타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참 맞아요. 재밌었는데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렇게 긴 소설이 아니고 분량이 짧기 때문에 네. 이야기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적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지진 않아요. 주인공 클링조어는 하이 헤르만 헤세는 이제 시인이고 소설가였지만 네. 클링조어는 화가로 등장해요. 42살의 화가. 42살의 이것도 재밌는 화가. 게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을 헤르만 헤세의 자전소설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화가 클링조어가 42살이라는 게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에 헤세의 나이와 일치한다는 거
0: 네.
1: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헤르만 헤세가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신경증에 불면증에 시달릴 때마다 그림을 몰두해서 그렸다는 네. 것 이러한 사실들이 이 소설 주인공 클링조어를 화가로 설정한 것 42살의 화가로 설정한 것과 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0: 그러네요.
1: 재미있는 설정이에요.
0: 네.
1: 그래서 소설 속의 주된 줄거리는 너무 짤막하게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42살의 화가 클링조어가 7월 마지막부터 9월 초에 이르기까지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면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열정을 불태우고
0: 네.
1: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자화상을 정열적으로 그려낸다. 이게 주된 스토리의 전부일 정도로 사실은 아주 짤막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이 헤르만 헤세가 클링조어의 몸과 입을 통과해서 들려주는 이 유려한 수사로 가득한 문장들 때문에 이 소설을 뭐 단숨에 읽어내려갈 수밖에 없는
0: 맞아요.
1: 몰입감을 주죠.
0: 네.
1: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요. 이 이야기의 첫 단락만 읽어봐도 이 소설은 정말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문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빨리 피어났다 도로시드는 정열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길고 뜨거운 낮은 불타는

0: 깃발처럼 활활 타버리고 짧고 습한 달밤과 짧고 습한 비 내리는 밤들이 이어지면서 넘치도록 그림들로 채워진 빛나는 몇 주가 꿈결처럼 빠르게 열을 뿜고 가버렸다.
1: 와,
0: 이게 이 소설의 첫 단락 도입부입니다.
1: 네.
0: 이 문장만 읽어도 이 다섯 줄로 번역된 이 첫 단락을 열 번을 연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1: 그렇죠.
0: 그런 장면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1: 몹시 긴 문장이지만 네.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기꺼이.
0: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1: 네.
0: 길고 뜨거운 낮이 불타는 깃발처럼 활활 타버렸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여름날의 뜨거운 열기를 또 환기시키기도
1: 그렇죠.
0: 하고 우리도 느끼잖아요. 점점 더. 짧고 습한 달밤, 짧고 습한 비 내리는 밤들 이런 부분들이 꿈결처럼 열을 품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서술이 네.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1: 맞아요. 지금이 우리가 또 여름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더 공감하게 되는데.
0: 네, 맞아요. 이 소설은 특히나 클링조어가 대단히 유명한 화가로 설정이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제 클링조어를 알아보는 설정인데 지필 당시의 해세의 나이이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목격한 이 비참한 참상들을 통해서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공포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도 또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죽음이 다가온다는 예감과 공포 속에서 낮에는 정말 미친 듯한 창작열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것만은 그려내야 한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여름날의 풍경들이 너무 이 클링조어 화가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1: 네.
0: 저 나무의 색깔을 어떤 물감으로 그려내야 되지?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섞어서 내가 저 색깔을 구현하고 캔버스 위에 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정말 낮은 일명 순삭이에요. 클링조어한테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1: 근데 이런 마음 조금 우리 알 것도 같잖아요.
0: 그렇죠. 창작자.
1: 그렇죠. 창작자는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1: 뭐 창작자가 아니어도 또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지금 잡아야 되는 더 파고들어야 되는 어떤 집중하고 싶은 세계가 있는데
0: 맞아요.
1: 일상에 너무 성가신 것들이 많은 거예요.
0: 맞죠.
1: 자꾸 끊어가게끔 만드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간 순삭이라고 하는 게
0: 맞아요.
1: 공감이 돼요.
0: 네. 그래서 빠르게 밤이 돼버리고 밤에는 그 창작열로 다 온몸의 기운을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뭐든 먹어야 하잖아요.
1: 네.
0: 저녁 식사를 겸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빵도 먹고 하면서 또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1: 포도주 언급하셨는데 제가 한때는 책에
0: 좋아하시잖아요.
1: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저기에는. 근데 포도주도 많이 나오고 뭐 색깔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각주로 포도주에 대한 그 묘사들 중에서 포도주를 흔히 붙잡아둔 태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그 각주가 달려있는데 그 표현조차.
0: 너무 멋있네요.
1: 독일어 원문으로 써 있었어요, 여기에. 아니, 붙잡아둔 태양을 포도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0: 각주도 이렇게 아름답다고요.
1: 그러니까요. 네. 진짜 너무 훅하게 되는 문장들이 많아서.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클링조어는 사실 지금에 와서야 42살이면 이토록이나 뭐 노후를 걱정하고 나의 삶의 노화로 인한 이 예술가로서 더 많이 불태울 수 없는 나머지 삶의 여정을 좀 안타까워하는 이런 나이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 작품은 1910년대 후반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40대 예술가가 겪는 이 두려움과 고뇌가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클링조어로서는 장렬하는 시간의 종말이 해마다 점점 더 고약해지고 슬퍼지고 파괴적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견디고 지금 클링조어는 살아남아 있는데 고통이나 마비의 뒤에 몇 달 뒤에는 부활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예술가로서 새로운 불꽃, 불길의 폭발, 더욱더 장렬하는 새로운 작업, 빛나는 새로운 삶의 도취를 기대하고 있어요.
1: 이 사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클링조어.
0: 맞아요.
1: 그렇죠. 지금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진수정님은 아까 승숙 작가님이 읽어주신 그 다섯 줄 들으시고 와, 저 지금 너무 놀랐어요. 문장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하셨습니다.

0: 있습니다.
1: 맞아요. 이런 문장들은 독자 여러분들, 카페인 분들께서 한 번쯤은 연극 배우가 됐다 생각하고 입 밖으로 꺼내서 발음해보시는 것도 직접. 네, 약간은 힐링이 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정선영님이 네. 독일

0: 부럽습니다.
1: 이 사연 네. 속에. 자, 9908 쓰시는 카페인님. 네. 승숙 작가님 소개로 만나게 되는 책은 모두 소중하고 아름답고 기억이 그렇게 될 만큼 특별합니다. 저도 또한 햇새를 좋아하기에 오늘은 더 특별하고 귀 쫑긋하면서 듣고 있어요. 승숙 작가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 돌직구 사랑 고백이에요. 네. 또 오늘 이 승숙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이 책 얘기 들으시면서 이 시간 더 특별하게 기억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케빈 레닉 프렌즈가 함께한 곡 Up in the Air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만나보고 있습니다. 7216 쓰시는 카페이님 사연, 지와 사랑도 데미안도 좋았는데 시타르타 읽고 책을 덮었어요. 일단 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읽자 했어요. 하셨는데 이제 오늘이 그날인가요? 하시면서 읽을 시간을 지금 이렇게 계기를 찾으신 거죠. 이 여름에 절을 낳고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고 평생 앓고 이제는 어느 곳에나 계신 어머니께 여름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같이 읽을래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이제는 어느 곳에나 계신 어머니에게.
0: 그러네요. 그 마음, 네, 잘 전달이 됩니다.
1: 네.
0: 사연 통해서. 0976 쓰시는 카페이님은 두어 달 뜨거운 여름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늘 북카페를 들었는데 어느덧 오늘이 치료 마지막 날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마지막 여름이길 소원해 봅니다. 북클럽을 통해서 늘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1: 0976님의 마지막 여름이길.
0: 그쵸.
1: 네,
0: 이 항암 치료받는
1: 네, 같이
0: 맞아요.
1: 소원해 보겠습니다.
0: 맞아요.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시는 마음도 알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우리 클링조어의 그 마지막 여름, 이 소설의
1: 네.
0: 배경으로 좀 가보자면,
1: 맞아요. 공간적 배경이 또, 스위스입니다. 네. 스위스에서 매일같이 낮이면 그림을 그리고 또 밤에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식사와 포도주를 곁들여서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게 클링조어의 좀 특징이에요. 이 소설의 초반 시작부터 마지막 이 소설의 결말부에 이르기까지도 클링조어는 밤마다 잠을 잘못 이뤄요. 네. 그래서 밤에 잠을 잘못 이루는 과정에서 자꾸만 전날, 그 전날, 아니면 또 오늘 낮에 그렸던 그림마저 계속 들춰보고 체크하면서 작업한 마지막 장들을 펼치면서 자신이 그려낸 어떤 산의 스케치, 이파리의 색감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돌아보고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덧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밤새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 초반을 보면 속옷차림의 클링조어가 맨살에 두 팔을 쇠 난간에 기대고서 뜨거운 눈길로 창백한 하늘에선 별들의 문자를 찾고 또 뒤엉킨 검은 나무들의 거대한 아치 위에선 온화한 불빛들의 문자를 읽어내는 그런 예술가적 경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린 어떤 원뿔형 산의 스케치를 이 노트에서 또 스케치북에서 발견을 하면 왜 나는 산을 찌푸린 얼굴처럼 그렸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아, 내가 그 전날 보았던 여름이 이 여름의 한복판에서 산이 찢기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내가 느꼈나? 라는 사색에 또 잠기는 거죠. 단순히 이 스위스의 산자락을 단순히 베껴 그리고 찰나의 순간을 스케치했다기보다는 그 산을 바라보고 스케치북 위에 자신의 어떤 붓과 물감을 댔던 자기 자신에게 아주 깊이 몰두하는 면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채로 그려냈던 산비탈의 작은 반원형 돌우물 이런 것들도 또 새삼스럽게 깊이 들여다본다거나
0: 그쵸.
1: 하는 식으로 시간이 분절되지 않고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가 낮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밤이 되어서 깊은 휴식을 취하고 조금 더 상생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그림만을 탐색하는 그런 탐구자적인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1: 맞아요.
0: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1: 네,
0: 하던데요.
1: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은

0: 뭐 방랑하는 시인도 있고요. 또 사색하는 소설가도 있는데, 좋아하는 시인 루이도 있고, 뭐 많지만, 좋아하는 소설가는 또 헤르만이 있대요. 자기 이름이잖아요.
1: 이 우연일까요?
0: 네. 클링주어가
1: 우리가 뭘
0: 소설가
1: 좋아하나?
0: 헤르만을 너무 좋아해요. 네.
1: 그러니까요.
0: 작가 자신의 분신들을 교묘하게 또이 클링주어의 친구로 위치시켜 놓고,
1: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0: 헤르만 얼마나 보고 싶은데 왜 나타나질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1: 아니면 재밌었던 게 아니라 절박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이 글을 썼던 어떤 상황을
0: 아, 그럴
1: 생각을
0: 수도 있어요.
1: 해보면. 그리고 저좀 재밌었던 게 여기 12살 때 이제 소년들의 놀이 얘기도 나오고,
0: 맞아요.
1: 이 길지 않은 분량입니다만 뒤에 가면 그걸 다시 회상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목숨이 이제
0: 네,
1: 10개라고
0: 맞아요.
1: 주장했잖아요. 이
0: 맞아요.
1: 클링조에 자기 어릴 때 목숨이 10개였다.
0: 네, 어렸을 때 클링주어를 둘러싸고 어린아이들 또래 사이에서
1: 네.
0: 산적놀이가 유행했대요.
1: 산적놀이.
0: 네, 그 산적놀이는 산적들이 저마다 목숨이 10개씩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술래에 손에 닿거나 투창으로 좀 건드려지면
1: 네.
0: 목숨을 하나씩 잃게 되는, 그리고 그 각각의 목숨 10개가 다 소진된 사람이 이제 그 놀이에서 지는 거죠. 그리고
1: 네.
0: 다시금 술래가 되는 그런 거였는데, 누군가가 목숨을 다 버리면
1: 네.
0: 목숨이 6개 남았거나 3개 남았거나 심지어 단한개 남은 아이도 승리자가 될수 있었다는 거죠. 위기에서 벗어나
1: 근데
0: 해방되는.
1: 이게 심지어 단한 개인데 우리의 원래 삶은
0: 네,
1: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더 재밌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어린 클링조어는 12살 때 그냥 단지 놀이였을 뿐인데도 무조건 목숨 10개를 다 소진하고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로 그 놀이가 끝나는 걸 즐겼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사람이
0: 네.
1: 어떤 스타일인지를 딱 보여주는 어릴 때의
0: 맞아요.
1: 일화긴 합니다만.
0: 맞아요. 목숨 10개인데 내가 9개를 잃고 하나를 갖고 살아남았어.
1: 네.
0: 그건 수치라는 거죠.
1: 난다 소진할 거야.
0: 네, 맞아요.
1: 남김없이
0: 네,
1: 다
0: 맞아요.
1: 던질 거야라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네, 이 목숨 10개를 다 소진하고 완벽히 마치 기화돼버리는 상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영예롭다라고 생각한 거였는데,
1: 네.
0: 그야말로 조숙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진짜 하얗게 불태웠다. 진짜 그런
0: 네.
1: 느낌으로.
0: 이 정말 이 명민한 예술가의 탄생을 좀 예감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산적놀이를 행했던 어렸던 클링주어가
1: 네.
0: 42살이 되어서 나의 10개의 목숨을 모두 다 소진해낼 정도의 정말 야심찬 어떤 작품을 그려내고 싶다라는
1: 그쵸.
0: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1: 대충
0: 네.
1: 하고 싶진
0: 맞아요.
1: 않다라는 거
0: 네.
1: 느껴집니다. 라나 델레이의 Born to Die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책은 헤르만 헤세의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입니다. 6110 쓰시는 카페인님은 운전 중에 늘 들으신대요. 애청자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오랜만에 듣는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젊은 시절 정말 좋아했던 작가거든요. 그의 소설은 거의 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작품은 처음 듣네요. 꼭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1: 네. 너무 책도 예쁘고 네 좋습니다.
0: 김지희님은 고은님 소설 쓰실 때 고은님 책을 좋아하는 독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헤르만 헤세가 시도했듯이 네. 승숙 작가님은 어떠세요?
1: 제 책을 좋아하는 독자를 주인공의 옆에 배치하는 건가요?
0: 네.
1: 네. 어우, 생각만 해도.
0: 생각만 네. 하실 수 있겠어요?
1: 약간 닭살이 네, 민망할 것 같은데.
0: 민망할 것 네. 같다.
1: 근데 이 소설 속에서 클링조어는 굉장히 불안도 많고 예민하고 네. 막 감각적인 그래서 예술혼을 불태우면서도 곁에 또 사람이 없으면 전전긍긍하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정말 숙명적인 예술가 타입이에요.
0: 그렇죠. 예술에 몰두하지만 네. 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는 네. 늘 안팎에 누군가가 맞아요. 내 곁에 있어주기를 또 바라는 마음인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시스는 헤르만도 곁에 두고 싶고 저녁 식사 시간 되면 막 찾아다니거든요. 헤르만 어디 있나? 어디서 오나? 이러면서. 그리고 똑같이 클링조어랑 그림 그리는 화가 루이가 있는데 네. 그 루이는 뭐 시도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또 방랑객이에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기차가 그의 집이고
0: 멋있어요.
1: 네, 배낭이 이제 루이의 아틀리에다라고 이제 클링조어가 얘기할 정도로 여행을 너무 잘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클링조어 입장에서는

0: 예술에 뭐 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몰두하고 있으면서도 저녁 식사라든가 이그 몰입감에서 빠져나오면 루이도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헤르만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랑하고 아름다운 여인 지나도 내 곁에서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 이 사람들한테 항상 같이 있자고 난 너희들이 너무 그립다고 절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도 루이는 똑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도 자기 속내를 또잘 보여주진 않는 사람이에요. 아하, 그런가? 아하,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뭐 포도주 한잔 하지, 이 정도이지, 막 클링 줘, 나도 자네를 좋아한다네,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루이한테 편지를 쓰면서도 잔인한 사람, 루이에게, 뭐 이렇게 써요, 클링 줘가.
1: 제가 너무 재밌어서 밑줄 그어둔 부분이 있는데, 루이에게 이렇게요. 편지입니다. 자네 목소리 못 들은 지 오래네. 아직 살아는 있는가? 독수리가 벌써 자네 사진을 쪼아대고 있나? 이게 지금 편지의 첫머리입니다. 아,
0: 맞아요.
1: 얼마나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가가 느껴지잖아요.
0: 맞아요. 클링조어에 의해서 루이는 새 같은 사람.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절대 한 군데에 둥지를 틀지 않는 사람처럼 묘사가 되는데 클링조어는 루이를 너무 사랑하고 매력을 느끼니까 자꾸만 자네 어디 있나 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아는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꼭그 편지의 백미는 추신이잖아요.
1: 아, 그쵸.
0: 그 추신에 항상 클링조어가 전전긍긍하는 이 조마조마함이 다 느껴져요. 나 사실 무슨 그림 하나 그렸는데 내가 죽으면 이거 너 가져. 뭐 이런 식인 거죠.
1: 출신이 진짜 본론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그림 너 가져라고 하는 건나 죽기 직전이니까 제발 좀 빨리 와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도 절절히 느껴지기도 하고 이두 사람 사이의 어떤 친구 관계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또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해서
1: 맞아요. 그
0: 재미있어요.
1: 두 사람이 나중에 어떤 예술계에 이두 사람이 우리 둘이 동상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0: 맞아요.
1: 재밌었고.
0: 클링조어는 좀 오바가 심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장들, 뭐 클링조어는 계속해서 자기 삶의 은밀한 고통에 대해서 이 가까운 사람, 헤르만, 루이, 지나한테 다 알리는 거죠. 불안감, 우수에 시달렸고 어둠의 갱도 안에 붙잡혀서 누워 있어요. 이런 오바스러움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루이를 만나면 또 너무 기쁘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독일의 유명했던 두 화가 뭐 루이와 클링조어 어떤가 하하하 이러면서 또 오바도 해요. 그럼 루이가 그건 좀 이러고 하면서 잘 받아주지도 않고 하거든요. 이런 대화들도 너무 재밌고 또 한편으로 너무 재밌는 게 클링조어는 이태백을
1: 그래요.
0: 좋아해요.
1: 여기서 이태백이 나오니까 너무 좀
0: 너무 놀랍죠?
1: 질감이 좀 특이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1919년 발표 작품이고 클링조어는 화가인데다가 물론 시스는 헤르만과 동료 화가 루이랑 어울리긴 하는데 갑자기 클링조어가 아, 이 여름날에 저 드높은 절경 밑에서 이렇게 포도주 한잔 마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휘황찬란 막 가슴이 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름답고 즐거운 뼈들의 땅의 어느 구명인가 우리도 나중에 누워 있겠지 이런 회한에 잠기기도 하면서 그런데 아, 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늦게야 분별이 생기는 걸까?
1: 그게 우리도 진짜 궁금한
0: 그렇죠. 아,
1: 거잖아요.
0: 난 그걸 원하지 않는데. 잠깐, 헤르만, 이 태백이 뭐라고 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한국의 독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1: 맞아. 아, 진짜
0: 네. 정말
1: 날
0: 놀랍잖아요.
1: 썰었어요.
0: 네. 1910년대 초기에, 이 태백이 뭐라고 했더라라고 하면서 헤르만을 또 두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 중국의 시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너무 놀라운데, 시인 헤르만은 또 멈춰서서 그 읊어요 시를 삶은 번개처럼 시드나니 그 광채 보자마자 쓰러져 뭐 이런 식의 이 태백의 시들을 막 읊는단 말이죠.
1: 약간 연기톤 살려서 하신 거죠?
0: 아 그럼요.
1: 빠질 것
0: 네.
1: 같아요, 진짜. 근데 이
0: 네.
1: 분위기에, 이들이
0: 맞아요.
1: 이루고 있는 이 아틀리에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모여서 거기에 같이 가서 좀 앉아있고 싶기도 하고.
0: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헤르만 헤세는 뭐 시타르타라는 작품도 있긴 하지만 한평생 이 중국의 도교 사상 그리고 인도 철학에 함몰되었던

0: 작가잖아요. 독일의 작가. 그쵸.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헤르만 헤세는 어떻게 중국의 한시라든가 뭐 이태백, 두보 이런 시인들을 접했을까? 이런 건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네. 독일어권에 이 중국 시를 번역하는 열풍이 좀 와. 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태백의 시 세계에 매료된 네. 그 독일어권의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네. 어떤 자신의 예술적인 영혼을 투영할 수 있는 좀 소울메이트격으로 헤르만 헤세가 이태백을 소환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1: 이게 독일어권 독자들에게는 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거 아니에요. 우리 맞아요. 한국어권 독자가 네. 읽는 것과 또 중국어권 독자가 네. 읽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맞아요. 등장하는 두보 이태백.
0: 네, 맞아요. 그 당대의 그 전쟁의 광기에 대한 회의감으로 네. 중국의 한시들이 많이 읽혔다고 해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클링조어가 이태백은 모든 걸 알았던 거야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재밌어요.
1: 이런 지점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파리의 유명한 화가가 그 화가를 꿈꾸는 그 후배에게 조언해 준 게 살짝 언급이 되는데 네. 젊은이 화가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인용된 게. 첫 번째는 네.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한다는 걸 잘 먹어라.
0: 네.
1: 두 번째는 소화하고 잘 정기적인 배변 신경 써라.
0: 중요한데요.
1: 네, 세 번째는 네. 언제나 예쁜 여자와 데이트하는 거. 이것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 너무 재밌어요.
1: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용이 되고 하니까 정말 한쪽에는 삶이 있고 네. 한쪽에는 진짜 둥둥 떠다니는 어떤 철학적인 시적인 어떤 가치들이 있고 네. 이것들 사이에서 한 예술가가 어떻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지를 좀 가까운 자리에서 보는 맛이 더 생기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 클링조어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못 그릴 것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여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 소설에서. 그런 걸 보면 이 만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일체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1: 그러네요. 네. 진짜. 김미선님이 헤세가 이태백의 시까지 접속했다니.
0: 너무 놀랍지 않나요?
1: 다 이어져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술이란 것이. 네. 퀸의 The Show Must Go On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책은 헤르만 헤세의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입니다. 권수현님, 두 분이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헤르만 헤세 얘기에 집중하느라 인사도 못 드렸어요 하시면서 갑자기 독일 풍경 떠오릅니다. 아,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오다니요. 아, 지금 끝날 시간, 네,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이
1: 네.
0: 책에서도 우리가 아직 소개하지 않은 또 부분도 좀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7월의 마지막에서 시작해서
0: 네.
1: 8월을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요런 구절도 있어요. 밤이 오고 내일 벌써 8월이 시작된다. 타오르는 8월. 그 많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그의 빛나는 잔에 섞어 넣는 시간. 8월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니. 헤세는
0: 그쵸.
1: 정말 예술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진짜.
1: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같은 것들을 좀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앙다물고 한 시간을, 아주 짧고도 집중된 한 시간을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다 보면 우울증을 영원히 떼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수다들 떨기도 하고요.
0: 네.
1: 작업을 마치고 오래된 포도주병을 따면 이제 붙잡아둔 옛날 여름의 태양, 아까 윤고은 작가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목, 옛날 여름의 태양이 이제 우리 피 속으로 흘러간다.
0: 아니, 헤세는 정말. 아니,
1: 어떻게?
0: 헤세는 정말을 오늘 후렴구
1: 네.
0: 같습니다.
1: 아, 때려줄까요? 어떡할까요?
0: 아니요.
1: 너무 얄미워요. 너무 잘
0: 너무
1: 써서.
0: 잘 써서?
1: 네.
0: 아, 전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1: 팬이신.
0: 예,
1: 네.
0: 데미안 지금, 조지현 님도, 데미안도 아직 안 읽어본 사람인데, 승숙 작가님 작품 설명 들으니 헤세의 표현력에 감탄한다고.
1: 데미안도 언젠간 해볼까요? 네.
0: 우리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다 읽었으리라 생각하고 너무 기본적이라 생각하는 책일수록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1: 아, 맞습니다.
0: 한번 돌다리 두드리시지, 한번
1: 네.
0: 다시.
1: 데미안은 겨울에 한번 해볼까요?
0: 좋습니다.
1: 네.
0: 네. 데미안 해보자 하는 의견이 한 5분 이상 있으면 가는 걸로
1: 네.
0: 할게요.
1: 네. 아, 전 있다는 줄.
0: 아, 있으면. 사연에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5분은 뭐 금방 차겠죠?
1: 네.
0: 여기 보면 이제 그 클링조어가 자화상 그린 얘기 나오잖아요.
1: 맞습니다. 이 자화상 대목이
0: 네.
1: 9월에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특별하고 메마른 태양이 작렬하는 여러 주를 보낸 다음 9월의 처음에 며칠 비가 내렸대요.
0: 네.
1: 이 며칠 동안에 클링조어가 이 자기 집의 어떤 창문 홀에서 자화상을 그렸다는 거죠. 네. 이 자화상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완전히 종말로 가는 그의 마지막 작품. 두렵고도 불가사의하게 아름다운 이 그림이 전례 없이 작렬하던 저 광적인 작업 기간 마지막에 그 시기의 정점이자 왕관으로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지금 클링조어가 그리기 시작한 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자화상이 너무나 이 놀라운 이 소설의 정점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인
0: 그러네요.
1: 거거든요.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무슨 인상주의 그림 한 점을 바라보는 듯이
0: 네.
1: 색채주의라든가 너무나 감각적인 문장들로 클링조어가 그림을 그리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클링조어의 자화상도 이 자화상도 클링조어의 모든 정렬을 다해서
0: 네.
1: 완성되고 있어요. 밤에 포도주 마시러 나가는 거 말고는 외출도 하지 않았고요. 이제 빵과 과일 정도만 먹으면서 면도도 하지 않고 햇빛에 그을린 이마 아래 푹 꺼진 두 눈이 황폐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클링조어의 얼굴은 실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0: 너무 놀라운
1: 네,
0: 집중력이어서.
1: 맞아요. 그래서 멍청한 장미 넝쿨 사이의 커다란 거울에서 클링조어 얼굴 뒤로 너무 많은 얼굴이 보일 정도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0: 네.
1: 정도로 이 자화상 안에 클링조어가 자기 얼굴 안에 너무 수많은 얼굴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클링조어가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려내고 있을 뿐인데 그 누구라도 그 자화상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수많은 무수한 얼굴들이 떠오르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0: 근데 그게
1: 네.
0: 진짜 절묘한 해석인 것 같은
1: 네,
0: 게, 그런
1: 네.
0: 문장인 것 같은 게, 실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한 사람의 그냥 그 얼굴이 그 사람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나고 대면하고 마주했던 수많은 얼굴들을
1: 네.
0: 거쳐서 거기 이른
1: 맞아요.
0: 현 위치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 생각하면 너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1: 그렇죠. 모든 인간의 현재 얼굴이 그 인간의 살아온 생의 이력을 담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소설 안에 이러한 구절들, 달콤하고 놀란 아이 얼굴, 꿈과 광채로 가득 찬 젊은이의 뺨, 조롱하는 술꾼의 눈과 목마른 자의 입술, 쫓기는 자, 고통받으며 탐색하는 자, 탕자,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 이 모든 게다 떠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문장들이죠.
0: 만약에 승숙 작가님이 자화상을 그려요. 뭐 화가든 아니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상황이어서 자화상을 한점 남길 수 있다면 어떻게 그리고 싶으세요? 자화상 볼
1: 모르겠습니다.
0: 때마다 그런 생각 하세요? 화가들의 자화상이
1: 자화상,
0: 많잖아요.
1: 그쵸. 화가들의 자화상이 사실은 소설가의 자전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0: 그쵸.
1: 이 자전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 쓰는 사람의 이 맥락과 그 모든 사연들이 집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것을 하나의 플롯으로 응축해야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것이 진정한 자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솟게 되는데, 창작자로서
0: 네.
1: 이제 쓰게 되니까요. 자화상도 이 예술가이자 창작자로서 자기가 자기의 자신의 얼굴을 그릴 때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우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석해낸 결과물로서의 완성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0: 저는 둘 다,
1: 네.
0: 자전소설이든 자화상이든 둘다 후자일 때가 더 빛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해석이죠. 당연히 필터죠. 우리 뭐
1: 그렇죠.
0: 여권 사진 찍는 거 아니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그리고 싶은가, 그 생각까지 모두 다 담아두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맞아요.
0: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화상을 그렸던 뭐 렘브란트 같은 화가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가 늘 똑같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도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카페인 분들도 궁금합니다. 자화상 그리신다면 어떤 모습이 그 안에 담길 것 같은지.
1: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예술가로서 그려낸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이고,
0: 그쵸?
1: 화가에게 그것은 또 어떤 유의미함을 남기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0: 네.
1: 마지막 결말에서 클링조어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지금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잠을 아예 안 자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클링조어도 그림을 그리던 와중에 깜빡깜빡 의식을 잃을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찬 꿈에서 얼핏 깨어났다가
0: 네.
1: 땀범벅인 얼굴을 하고도 벌떡 일어나서 장롱 얼굴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혼란스러운 자신의 얼굴에서의 어떤 황폐한 풍경화를 읽어냈다라고 한
0: 네.
1: 문장이 쓸 정도로 자화상 그리는 일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0: 와. 이 헤르만 헤세의 그림 중에서 또 클링 주어를 배경으로 한 그림도 있고

0: 돼서 정말 같이 이렇게 또 이 책에도 그림이 수록돼 있는데 같이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면 진짜 그 시절 헬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면 정말 이 자화상 초상화를 드디어 완성하거든요. 클링조어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채찍질을 당한 날들의 끝에 완성된 이 초상화를 그는 사용하지 않는 빈 부엌에 세워두고는 문을 잠갔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당한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경이롭죠. 사실은 누가 그쵸.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울 수 있었던 이 집념과 열정과 도취의 나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듯이 경험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경지, 예술가의 경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0: 오늘 이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너무 또 중간중간 이렇게 인용도 하시면서 전달을 해주셔서 새롭게 마치 신인 작가인 양 새롭게 홀린 분들의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더 궁금하다. 그럼 그 유명한 데미안, 그러나 난 잘 모르겠던 그 데미안에 대해서도 좀 다시 알고 싶다 하는 사연들이 다섯 개가 모여 지금 50개 넘게 온 것 같은데요.
1: 정말요?
0: 네, 지금 많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겨울쯤에 데미안 만날 수 있는 거죠?
1: 좋습니다.
0: 공민서님, 데미안을 저도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하셨고 6959 쓰시는 카페인님도 데미안 북클럽에서 한다면 한 달 전부터 설렐 것 같아요. 이렇게
1: 그
0: 좋아하시는 거예요?
1: 왜 일찍 안 했을까요? 제가 데미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북클럽에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서.
0: 맞아요. 그냥 우리 너무 뭐랄까요? 뭐 노인과 바다.
1: 맞아요. 데미안. 제가 노인과 바다 했을 때도 이걸 제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해야 될까요? 뭐
0: 그런데 계속 했는데. 다시 소환되는 얘기의 그 맞아요. 매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의 힘이죠.
0: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북클럽에서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 그 마음인 거죠. 서명희님, 강렬하고 단단한 문장들이네요. 읽으면서 잘 못 느꼈었는데 오늘 들으니 다르네요.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강렬한 이번 여름과 어울리네요. 하셨습니다.
1: 네, 어울립니다. 정말.
0: 그리고 이정숙님도 승숙 작가님의 해설로 새롭게 데미안도 각인시키고 싶다.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해설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얘기해보자.
0: 네, 해설까지. 갑자기 목이 잠기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진짜 헤르만 헤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는지 좀 찬찬히 책 다시 보면서 좀 탐구하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1: 네, 좋아요.
0: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두 분입니다. 한번 승숙 작가님 발표해 주시죠.
1: 네. 9178님, 8951님 두 분입니다.
0: 네, 두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승숙 작가님, 자화상 그리실 때 아니에요.
1: 왜요?
0: 지금 눈빛을 보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난이라 하면 치고 빠질 때 알아야 돼서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펜의 바람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그리실지 저 언젠가 한번 그려서 보여주세요. 문 잠그지 말고.
1: 정말요?
0: 네.
1: 네.
0: 뒷모습만 그리실 것 같아서.
1: 네, 기약이 없어서. 네, 자신이 없네요.
0: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어떤 책으로 얘기를 나눌까요?
1: 자화상 그려달라고 할 때 이 말을 할 걸 그랬어요.
0: 왜요?
1: 하고 싶지 않습니다.
0: 이렇게만 봐도 카페인님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1: 예측하셨겠지만 허머 멜빌의 소설이고요.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0: 진짜 그거 하는 거예요?
1: 하고 싶지 않습니다.
0: 네. 하지 않은 편을 택할 건가요? 막 이렇게 지금 말을 무한 이렇게 변주하게 되는데 바로 필경사 바틀비. 이 책도 워낙 유명해서 많이 언급되는 것인데 오래전에 북카페 다른 코너에서 다룬 적은 있지만 또 소설 북클럽에서 다룬 적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벤슨 분의 프리풀 띵스를 오늘 끝곡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보험을 도입한 나라 스웨덴. 이 제도는 직장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떠날 때 받던 급여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앞서 나가는 스웨덴만의 특별한 점. 바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 구직자, 학생도 아이를 낳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빈틈없이 챙기는 덕분에 스웨덴은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더 많은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제 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요즘 진짜 너무 더워요. 이럴 때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색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블루, 파란색이래요. 파란색을 보면 물이나 바다가 떠올라서 시원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빨강색, 주황색을 보면요, 햇빛이 떠올라서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당장 바다까지는 갈 수는 없어도 우리 주변에 파란색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한번 눈을 돌려서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밤 첫 곡으로 레드벨벳의 서핑 보이 들으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경청은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을 준다라는 파란색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파란색을 본다고 진짜 온도가 내려가는 거는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색에 따라서 느끼는 온도감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빨강이나 주황은 불이나 좀 햇빛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파란색, 청록색 이런 것들은 물, 바다라는 게 떠올라서 시원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여름에 바다가 나온 사진, 영상만 봐도 좀 청량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 그쵸? 에어컨 틀어놓은 거랑은 완전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분이라도 조금 시원해지면 좋으니까 바다님들 주변에 파란색 물건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는 또 파란색이랑 거리가 먼 핑크색 옷을 입고 왔죠. 우와, 생선님 핑크색 옷 뭐예요? 음악방송 찍고 오셨어요? 박시윤님, 역시 음악인으로 기억해 주시는 시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나님, 왕왕 핑크핑크 생선님 핑크색까지 잘 소화해내시네요. 멋져요. 라라라333님이 안경을 바꾸신 건가요? 이랬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선물 받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임효정님, 생선님 오늘 핑크 의상 너무 찰떡이에요. 안경도 멋지고요. 보이는 라디오 켜자마자 핑크가 딱 보여서 저까지 기분이 핑크핑크해졌어요. 이렇게. 게다가 오늘 여기는 더위도 한풀 꺾어서, 맞아요, 꺾였어요. 그저께부터 살짝 꺾인 것 같던데 바람이 괜히 반갑더라고요.

이게 바로 입추 매직인가요? 이렇게 더운데 입추야? 이랬었는데 정말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조금 꺾이죠. GOD817님, 저희 집은 오늘 에어컨 안 켰다고. 허, 정말 많이 선선한 날씨가 이루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경청은 시원시원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남매예요. 땡절스와 함께합니다. 월요일의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핑크색 옷이 얼만큼 잘 어울리는지, 바꾼 안경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DJ 생선님의 착장 그리고 땡절스의 비주얼 궁금하신 분들은요. 반디와 유튜브로 들어와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반디 앱,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이겁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평범한 돌멩이. 평범한 돌멩이가 박물관에 전시가 된다고요? 사연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의 한 초등학생인데요. 이 초등학생이 길을 걷다가 뾰족한 돌을 발견을 했대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뭐를? 석기시대의 유물을. 근데 딱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초등학생이. 제가 발견한 돌을 저만 가지고 있긴 뭐하니까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온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평범한 그냥 돌멩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고성 박물관에서는요, 이 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다른 기증품들과 함께 전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돌의 역사적 가치는 그냥 그 돌을 지나치지 않는 아이의 호기심일 뿐인 거지 역사적인 가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 초등학생의 자신이 발견한 걸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할 가치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평범한 돌멩이 하나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전시품이 될 수 있네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래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가우디 가우스님이 귀한 것을 함께하고 싶은 아이의 마음도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준 박물관의 넉넉한 품도 참 예쁘고 푸근하네요. 가우디 가우스님은 참 글을 예쁘게 써요. 난 너무 좋아 가우디 가우스님. 어쩜 이렇게 참 잘 쓸까? 그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 했었던 이야기 평범한 돌멩이가 박물관 전시품이 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평범한 돌멩이 전시문 안내문이 이렇게 적혀있대요. 뭐라고 돼 있냐면 들어보세요.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 마치 멋지다. 그쵸? 어쩜 이렇게 표현을 그쵸? 제목만 보더라도 아, 이 돌이 왜 전시가 됐는지 다 압축되어서 써있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 하면 보통 아주 오래된 유물, 귀한 물건을 전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돌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전시한 거죠. 맞아요. 꼭 오래되고 막 비싼 것들 이것만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결국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그쵸? 맞아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소장품 이런 것들 중에서 가격만 비싸다고 소장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나 이거 옛날에 언제 받았었던 건데 한번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건데 처음으로 여행할 때 있었던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의 박물관을 만든다면 그런 가치 있는 가격의 가치가 아닌 이야기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입고 오셨다는 핑크핑크 의상이 궁금해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온 새내기입니다. 완전 어울리세요. 반전 이현주님 이렇게. 이거 벌칙인데 그쵸? 벌칙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살만하다고. 오늘 중랑천 걷는데 사람들도 다들 표정이 좋더라고요. 참 좋죠. 중량천. 중랑천이라 그러는구나. 중랑교. 저희 집이 예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장평교 옆에 있었어요. 장평교를 제가 지었어요. 거기에 돌멩이 이렇게 말뚝에 박은 것도 저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래서 그 동네 장안동 그쪽이죠. 그래서 중랑천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살 때만 해도 거기가 좀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저 다른 곳으로 이사 간 후에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지금은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중랑천을 걸으셨답니다. 이향규님. 승재쌤, 유빈아 수능 화이팅 한 번만 해달라고요? 유빈이구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당신은 분명히 수능에서 대박 날 겁니다. 수학 만점. 화이팅! 유빈이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좀 길어요. 누가? 두 명이 불렀거든요. 잘 들으세요. 잭 에프론과

젠데이아가 같이 부른 리라이트 더 스타즈 듣고 여러분에게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로 돌아오겠습니다.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0: It's not a secret I tried to hide, but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and my hands are tied.
1: 바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물도 챙겨드리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평범한 돌멩이 하나가 박물관 전시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평범한 물건도 어떤 사연이 담겨있냐에 따라서 특별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정해본 생선님의 주제는 이겁니다. 바로 나의 보물 1호. 남들이 보기에는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가격이 낮을 수도 있어요. 가치가 아예 없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다님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 나의 보물 1호를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랑 똑같이 맞춘 키링,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산 굿즈,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파우치. 비싸거나 대단한 물건이 아니어도 좋고요. 나의 보물 1호는 무엇인지 그

물건, 보물에 담긴 스토리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저의 마음이 콱 찍히는 그곳에 선물을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도 좋고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유튜브 댓글로도 가능합니다. 노래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콜드의 노래입니다. 보물.

장르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콜드의 노래 보물이었습니다. 보물 얘기했죠, 우리. 우리 바다님들이 소중하게 아끼는 나의 보물 1호는 무엇인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물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참 보물이 될 수 있었던 거 참 아쉬운 게 얼마 전에 그 부모님 댁 이사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저 3살 때 노래했었던 거, 그거 녹음 테이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 분명히 저의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없는데 그게 없고요. 예전에 참그 초등학교 지금 생각해 보면 체육복 노란색 체육복 그런 거 버리지 말걸. 지금 없잖아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입었었던 교복 이런 것들. 교련복 이런 거. 아니면 군대에서 입었던 전투복 이런 거다 버리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게 보물일까요? 3679님은 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트윈스 팀 야구 선수에게 받은 사인이 담긴 수학 연습장. 계속 반전이네요. 호텔이어서 뭘까 했는데, 야구 선수 뒤에 뭘까 했는데, 수학이 또 나오네요. 와, 3679님의 보물 1호였고요. 주리아님은 저는 이글스 팬인데요. 응원봉과 문현빈 선수 이름이 쓰여진 유니폼이 저의 보물 1호입니다. 공개방송 때 생선님께 받은 사인도 보물이에요. 이렇게 주리아님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모으고 있다고 윤연우님. 친구들이 준 편지는 무조건 제 책상 앞에 서랍 안에 있는 파우치, 일명 보물 상자에 넣어놨다고. 엄마 편지가 많대요. 학교 다닐 때마다 잊을만하면 필통에서 나타나는 엄마 편지. 감동적인 거, 웃긴 것도 많은 저희 엄마 편지. 감동적인 것도 많았는데 표현이 서툴러서 감동적이다라는 고맙다라는 말도 못했다고 엄마 고마워 이렇게 윤연우 바다님이 보내주셨네요. 오랜만에 치킨 드릴게요. 치킨 맛있게 드세요. 2113님. 저의 보물은 친구가 양말 목으로 만들어준 네잎클로버 키링입니다. 분홍색, 초록색 두개 받으면서 2학기 때는 올 A+ 받으라고 했다고 2113님이 보내주셨어요. 대학생이신가 봐요. 그쵸? 6005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제 생일날 찍은 사진. 저의 인생의 가장 순수한 우정과 짝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사진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그 친구들과 못 만난 지 조금 됐지만 언제 어디서 봐도 그립고 반갑고 순수했던 시절이 기억나는 그한 장의 사진이 가장 소중합니다. 저도 이렇게 약간 떠올리게. 옛날 사진 갑자기 확 이렇게 떠오르네요. 고마운 이야기 해주신 6005님께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킴님, 0316 쓰시는 우킴님은 제 보물은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참 얘기 많네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 추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그곳에 여행 가고 싶게 만드는 마법이 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767님은 저는 5살 때부터 18살까지 아직도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대요. 그게 뽀로로래요. 저한테 1호 보물은 저희 집에 뽀로로 관물 관련된 물건들인데, 제 2호 보물은 수포자인 저를 책임져줄 50일 수학 책이라고. 3분 뒤에 강의 들을 거예요. 강의에서 봐요, 생선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햄버거 보내드릴 테니까 이 햄버거 드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좋아요. 파이팅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요란하고 더 시끌벅적할 예정인 월요일의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땡절스와 오늘 할 겁니다.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들, 저랑 땡깡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 진절미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좋고, 무료인 반디 앱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셔도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와이스의 노래 듣고 시작할게요. I call free.

0: years ago 한 잡지 인터뷰에서 땡절스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남매가 제일이다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1: 글쎄요. 엄청난 텐션!
2: 자신감 하나는 최고인 것 같아요.
0: 역시 땡절스답습니다. 그 기세 그대로 바다님들 이야기 제대로 들어봅시다. 일단 들어봅시다. 지난주에 오신 이후에 다음날 화요일날 장범준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분 생각이 났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모창을 해주신 땡깡님 나와주셨습니다.
3: 웃었는지 울었는지 넌 모르지.
1: 목소리 갈라졌네. 네, 안녕하세요. 장범준 성대모사를 잘하는 땡깡입니다.
0: 이분도 성대모사 할 줄 알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진절미님 나오셨습니다. 큐.
4: 안녕하세요.
1: 어, 크리스티나인가?
4: 진절미야.
0: 그게 뭐예요?
5: 도라에몽이에요.
0: 도라에몽. 어, 저 조금 좀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다. 네.
1: 크리스티나인 줄 알았어요.
0: 크리스티나.
6: 그러시구나.
4: 크리스티나예요.
0: 그거요?
1: 네.
0: 어, 도라에몽이랑 비슷하네요.
1: 도라에몽이에요.
0: 네. 그렇구나. 저 그거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데 예전에 도라에몽 되게 좋아하는 그 얼마 전에 결혼하신 그분 있잖아요. 심형탁 배우님. 그분

0: 분이 도라에몽의 성우분이 안녕 형타가 이러니까 그때부터 눈물 흘렸던 장면이
1: 맞아요.
0: 생각이 나서 되게 목소리가 비슷하시네요. 근데
2: 감사합니다.
0: 언제 이렇게 됐어요? 아프리카 갔다 오셨어요?
2: 제가 동해바다로 수련회라
1: 서해바다예요.
2: 그래요?
1: 네.
2: 서해바다로
0: 동해인지
2: 갔다.
0: 서해인지 모르세요?
2: 네.
0: 운전할 때도 지금 여기가 지금 방향이 일산 쪽인지 구리 쪽인지 모르시겠다
2: 네, 좀
0: 그러면.
2: 길치입니다, 제가.
0: 아, 진짜 그러세요?
2: 네.
0: 거기 왜 갔다 오셨어요?
2: 거기에 교회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0: 진짜
2: 네.
0: 행복하셨겠. 두분 다?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땡냥님은 똑같은데 진절미님은 많이 타신 거 팔이 완전 타셨네요,
2: 저는 원래
0: 지금.
2: 형광등만 쐬도 타는 편이에요.
0: 아, 진짜
2: 네,
0: 그렇구나. 햇빛을 쬐니까.
3: 그러시구나. 맞습니다.
0: 한달 만에 보는 절미님인데, 아우, 빨리 나오고 싶지 않으셨어요?
2: 네, 너무 빨리 나오고 싶었고, 오늘
0: 그치?
2: 기대돼요, 컨텐츠가.
0: 지난주에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2: 어떤가요?
0: 웃었는지
2: 네,
0: 울었는지
2: 그거
0: 들었어요?
2: 쇼츠로 들었어요.
0: 아, 쇼트로 들었어요?
2: 네.
0: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2: 첫 번째는 비슷했는데, 그 한 분 더 따라하신 거.
1: 폴킴.
2: 폴킴님은 안 닮으셨더라고요.
0: 아, 폴킴. 장범준님 괜찮았어요.
2: 네, 장범준님 괜찮았어요.
0: 괜찮았었던.
2: 네.
0: 아니, 두 분이 3주 전부터 라이브 방송 시작했잖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0: 어때요? 지금 뭐 할만해요? 아니면 금방 이제 끝날 분위기예요?
2: 지금 이제 자리 잡을랑 말랑 하는 것 같아요.
0: 오, 너무 좋다. 자리 이제 잡을랑 말랑 하는구나.
2: 네.
0: 점점 늘어요?
1: 저희
2: 점점.
1: 시청자 수가 저번 주에 100명을 돌파해가지고
0: 짱이다. 너무
1: 감사했어요.
0: 좋다.
1: 신기했어요.
0: 고정적으로 하는 거죠.
1: 네.
0: 무슨 요리 하는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
2: 고정적으로 매주 수목금 6시부터 합니다.
0: 6시부터
2: 네.
0: 땡절스 유튜브에서 하는 라이브 방송.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절미님이 싫어한다고. 그 캐릭터 가방 오늘도 가져오셨네요.
1: 네.
0: 그걸 절미님은 왜 싫어하세요?
2: 너무 색깔이 과하다?
0: 색깔이, 아, 색 때문에
2: 네.
0: 그래요?
2: 네네네.
0: 색이 좀 너무 형광색이라서?
2: 안 그래도 지금 컬러가 너무 과하잖아요.
0: 진짜.
2: 크레파스, 인간 크레파스예요.
1: 네. 지금
0: 아.
1: 색을 빼앗기셨어요, 진절미님은.
2: 네, 맞아요.
0: 진짜?
1: 네.
0: 아니면 절미님이 오빠 땡깡님의 코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쪽이 제일 맞을까요? 퍼스널 컬러가 뭐예요?
1: 저는 핑크?
0: 퍼스널 컬러는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1: 제일 잘 어울리는 게 퍼스널 컬러 아닌가요?
2: 웜톤 쿨톤
0: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런 거 아니지 않나?
2: 쿨톤인 것 같긴 해요,
0: 아,
2: 오빠.
1: 저는
2: 네,
1: 쿨톤입니다.
0: 아, 쿨톤.
1: 네, 시원시원한 색깔이 저랑 아주 잘 받아요.
2: 네.
0: 아, 진짜.
2: 승재쌤은 쿨톤 아니신가 봐요. 오늘
0: 왜요?
2: 치아밖에 안 보이세요.
1: 훨씬 어두워 보이세요.
2: 맞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0: 그래요?
2: 네.
0: 진짜 어떡해요, 저. 안보나님이, 아, 장범준 모창 기억에서 지웠는데 다시 떠오른다고.
4: 웃었는지 울었는지 난 말하지.
0: 한유주님이 궁금해서 들어왔다고. 근데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네.
1: 우리의 비주얼이.
0: 아.
1: 우리의 완벽한 비주얼이 궁금했던 것이야, 유진아.
0: 땡절스. 두 명이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겠다. 한번 밥 먹을 때 이제 한마디를 제가 해야 될것 같네요.
1: 어떤 말이요?
0: 적당히 하라고.
2: 맞아요. 필요합니다.
0: 그쵸?
2: 네.
0: 조금씩은 이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괜찮아요.
0: 땡절스와 함께하는 일단 들어봅시다. 어떤
1: 네.
0: 코너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1: 네, 바다님들이 빠져있는 취미나 최근에 경험했던 재밌는 일, 여기저기 소문내고 싶은 나의 미담과 가족 그리고 친구의 매력까지 경청해 소문내 주시면 됩니다.
2: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그리고 유튜브와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Free.
0: 아니 오늘 그 일부러 저번 주부터 이렇게 알람 맞춰가지고 핑크색 옷을 입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해주세요? 어때요?
1: 아, 그래서 아, 저 아, 방송 전에 들어왔을 때는 했는데
0: 네.
1: 방송에서 말안 했네요.
0: 네.
1: 일단 은근 잘 어울려서 놀랬어요.
0: 제가 이거를 20대 때 맞추고 두 번째 입는 건데 첫 번째 언제 입었을 것
1: 첫
0: 같아요?
1: 번째 거기서요.
0: 어디서요?
1: 미스터트롯.
0: 어떻게 아세요?
1: 촌스러워요.
0: 와, 정확하게 아셨네.
1: 네.
0: 미스터트롯 프로필 사진을 이거 입고 둥지라는 노래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러고 찍었었던 게
1: 모자도 쓰셨나요? 중절모 같은?
0: 아니요, 모자는 안
1: 잘
0: 쓰고.
1: 어울리실 것 같은데 같이 하면.
0: 그래요? 그리고 이거 반팔로 돼 있는 이거
1: 셔츠?
0: 예, 본적
1: 자켓?
0: 있으세요?
1: 그건 못 봤어요.
0: 그죠? 이거 나 20대 때 맞췄었던 거.
1: 아, 그게 반팔이에요? 걷으신 게 아니라 팔이
0: 예,
1: 지금?
0: 반팔이에요.
1: 오.
0: 처음부터 반팔로 나온 거.
1: 오.
0: 이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와요.
1: 아.

0: 그걸 걷으신 거구나 반팔을. 아, 지금.
1: 그냥 처음부터 디자인이 걷어서 여기 단추를 잠그게 돼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반팔 자켓입니다.
0: 근데 네, 한번 발렌타인데이 때나 그때 네. 한번 강의하실 때 네. 특별하게 입어주시면 또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요, 학생들. 네.
1: 아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네. 어. 은근 잘 어울리시고.
1: 은근 잘 어울려.
0: 안경도 바꾸셨는데 지금.
1: 안경은 뭐 그런데 아까 그 인별그램에 투표를 받았는데 압도적으로. 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2: 저는 2번이, 알았어요.
1: 2번이 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던 안경인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댓글로 2번이. 두 개 다 사세요, 두 개 다 사세요 이런 거 보면 모르나 봐요.
0: 저도 몰랐어요.
2: 그러니까. 아 내가 갈 걸.
1: 그러니까
2: 나는 이거 원래 거잖아요.
1: 이건 선물 받아가지고 오늘 한번 오늘 렌즈가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0: 축하드립니다.
1: 꼈는데 어떤 게 나을래나 한 20년 만에 한번 처음으로 한번 바꿔봐서 투표를 받았는데 역시나 20년 동안 쓰던 게 더 잘 어울린다라는.
0: 아니요 전 좋아요.
1: 어 진짜요?
0: 네, 젊어 보이세요 더.
1: 뭐 두 분이 뭐 그렇게 뭐
0: 눈 높아요 저희.
2: 네.
1: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6915 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 지금 만나보죠.
3: 저희 엄마는요 잘하는 게 있으면 꼭 엄마를 닮았다고 하는 거 하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게 있으면 꼭 아빠를 닮았대요. 지난 기말고사 때도요 제가 영어를 못 봤거든요. 그랬더니
1: 아유 영어 성적 이게 뭐야, 왜 지난번보다 더 떨어진 것 같네.
3: 몰라,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1: 아유 내가 정말 니네 아빠 닮아서 그래. 이거 다
3: 왜? 아빠가 영어를 못했어?
1: 아유 엄마 닮았으면 영어를 못할 리가 있니. 아 성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빠 닮은 거지. 글로벌 시대라서 영어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 큰일 났네. 왜 하필이면 아빠를 닮았을까, 엄마 닮았으면 참 잘했을 텐데.
3: 근데 제가 수학은 잘 봤단 말이죠.
1: 어머 수학은 1등급이네. 역시 우리 딸은 진짜 엄마 닮아서 수학 머리가 있어.
3: 엄마가 수학을 잘했어?
1: 아유 내가 못하는 게 뭐였니, 다 잘했지.
3: 이렇게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빠, 수학을 잘하는 건 엄마 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집에 있을 때도요 제가 혼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아빠가 호출됩니다.
1: 아유 일어나. 아유 또 늦잠이야. 잠마는 거 완전 니네 아빠 판박이야 판박이. 방은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안 치운 것도 유전인가, 니네 아빠가 쏙 닮았네. 절대 안 치우잖아, 빨리 일어나서 방 치워.
3: 근데 반대로 아유, 제가 뭘 좀 잘하잖아요? 그건 또 전부 엄마를 닮은 거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란말이를 만들면
1: 어머 우리 딸 이렇게 계란말이를 이쁘게 만들었어. 나 솔직히 때랑 똑같네. 요리 솜씨가 왜 이렇게 좋아.
3: 휴대폰 액정 필름을 기포 하나 없이 잘 붙이면
1: 이야 우리 딸은 이렇게 손재주가 야물딱지네. 이거 완전 엄마 닮은 거 아니야.
3: 엄마가 하도 그러시니까요 저의 좋은 점이 정말로 엄마를 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엄마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 가끔은 좋은 것도 아빠 닮았다고 좀 해주세요.
1: 사연 주신 6915 바다님이었습니다. 바다님이 잘하는 거는 다 엄마 닮았다 그러고 못하는 거는 다 아빠 닮았다 그러고. 그러네, 아버지가 좀 불쌍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0: 네.
1: 아니 두 분의 어머니께서는 어떠세요? 잘하는 거 나 닮았다 그러고 못하는 거 아빠 닮았다 안 그래요?
0: 저는 약간 고집 부릴 때 네. 엄마가 누구 닮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 맞아.
1: 고집.
0: 아빠 닮았다고는 말 안 하고
1: 아 누구 닮았네
0: 누구 이렇게? 닮았네 이렇게.
1: 아니면 되게 좋은 거를 나 닮았다 이런 적은 없으시고?
0: 그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1: 엄마가 아빠의 그 고집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드셨나 보다.
0: 네.
1: 근데 고집은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0: 그쵸.
1: 고집 없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
0: 힘들지.
1: 그리고 또 고집 없으면 귀 얇다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 또 고집은 있어야 되는데.
0: 그렇죠. 살짝은 있어요.
1: 말도 안 되는 그 좀 이렇게 대변 고집 있잖아요.
0: 대변 고집.
1: 그거 있으면 조금 그렇긴 하죠.
0: 에이.
1: 그게 아버지가 두 분이 보시기에도 아버지가 약간 고집 있으신 편이세요?
2: 고집 있으신 편인 것 같아요.
1: 아 진짜? 한번 네. 결정하면 딱 끝까지 가는구나.
2: 네.
0: 네.
1: 딱 그런 스타일이고. 누가 이렇게 라디오에 게스트에 나와가지고 말을 그렇게 짧게 끝내라 그랬어요? 길게 길게 얘기를 해줘야지.
2: 아...
0: 죄송해요.
2: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0: 끝났어.
2: 아니 그거 말고 목소리
1: 예, 예.
2: 크게 이제

0: 네, 목청이 좋으시거든요, 아빠가.
1: 아빠가?
0: 그러면은 이제
1: 아, 맞아.
0: 시끄러울 때 살짝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왔을 때
1: 아.
0: 오빠한테 이제
1: 기차
0: 아빠
1: 화통을 삶아 먹었나,
0: 닮았네.
1: 오빠한테? 아, 아빠 닮았다고도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큰 단점은 없으신가 보다, 두 분이.
0: 그런 것 같아요.
1: 우리 엄마는 맨날 그랬는데.
0: 엄마요? 뭐라고 하셨어요?
1: 서방복이 없으면 자식복도 없다더니 이러면서.
2: 너무 매운데요?
1: 진짜 맵죠?
2: 네.
1: 그런 적 없으세요, 두 분은?
2: 그런
1: 전혀
2: 적은 없었던
1: 없구나.
2: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아빠가 우실 것 같아요. 아일리 땡땡땡땡님도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잘하는 거는 다 엄마 탓이라고 그러고 못하는 거는 다 아빠 탓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바다님들도 궁금해요. 이거
2: 네.
1: 들으시면서 와, 좋은 일은 다 엄마 닮았고 나쁜 일은 다 아빠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남겨주시고요. 아까 사연 보내주셨던 바다님처럼 칭찬할 때는 엄마고 혼날 때는 아빠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반대로 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이거 엄마 닮았네 진짜 엄마 아빠 완전히 닮은 면이 있더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엑소 챔백 씨 아세요?
0: 네,
2: 알죠?
0: 알죠.
1: 알잖아요.
0: 챔백씨.
2: 백현 시우민.
1: 맞아요. 그 분들이 부른 누가 봐도 우린 듣고 저희 다시 오겠습니다.

0: 엑소 챔백시의 누가 봐도 우린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1015님이 크크크 우리 아버지는 저 혼내실 때 누구 닮아서 그래? 아유 나 닮은 내 딸이지 참 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혼잣말을 하시는 거구나. 아유 누구 닮아서 이래? 그래도 아유 내 딸이지 뭐막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1: 귀여우시네요.
0: 예 이향규님은 저희 집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여자인데 키가 178이라고. 크시다 진짜. 엄마가 그거 보고 아빠 한테 자기 닮았으면 이렇게 안 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이항규님이 저분 아닌가? 그 유빈. 아 모르겠다. 아무튼 뭐
1: 네.
0: 저는 바다님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1: 최고의
0: 아무튼
1: DJ이십니다.
0: 저요? 저
1: 네.
0: 완전 최고의 DJ가 되기 위해서
1: 네.
0: 오늘도 열심히
1: 인정하시네요.
0: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골든마우스 받아야 됩니다. EBS에서
1: 네.
0: 골든마우스 제도가 없다 그래서
1: 아.
0: 제가 직접 골든마우스 거기 저기 가서 종로에 가서 금
1: 네.
0: 사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모양으로 만들어
1: 네.
0: 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1: 입술에 그냥 립스틱 바르시는 거 어때요? 골든 마우스로 진짜.
0: 아, 금으로
1: 네,
0: 해가지고
1: 금칠. 네네네.
0: 이렇게. 아, 그런 게 있어요? 립스틱에?
1: 네.
0: 아, 금으로 만든 게?
1: 아, 그건 아니고. 금색 립스틱을
0: 그게
1: 바르는 거.
0: 있어요?
1: 네,
0: 있어요?
1: 있죠.
0: 오,
1: 팔죠.
0: 있구나.
1: 네.
0: 안 돼요, 저는.
1: 왜요?
0: 아니, 골든마우스라고 그거 뭔지 아세요?
1: 몰라요, 사실.
0: 아, 그게 한
1: 네.
0: 10년인가 20년 넘게 이렇게
1: 네.
0: 라디오 진행하면 모
1: 아.
0: 방송사에서는 이렇게 주는 거 있어요.
1: 아.
0: 기념으로.
1: 그 마우스가 입술
0: 패드.
1: 마우스가 맞는 거죠?
0: 예, 골든마우스. 그러니까
1: 아.
0: 라디오 진행하는 DJ에게 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1: 멋있네요.
0: 그런 거였어요. 우리 2부로 넘어갈 건데,
1: 네.
0: 좋아요?
1: 안 좋아요.
0: 왜
1: 너무
0: 안
1: 빨리
0: 좋아요?
1: 넘어가요.
0: 너무 빨리 넘어가서.
1: 네.
0: 저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 진짜 많았었는데, 2부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1: 그럼 가죠.
0: 갈까요?
1: 네, 가죠.
0: 1부 끝곡으로 디사운드의 노래예요. Do I need a reason? 이 노래 듣고요.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1: 네. 안녕.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앉아계신 두 분은 누군가요?
2: 저는 진절미의 오빠 땡깡입니다.
3: 저는 땡깡의 시스터 진절미입니다.
1: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난 두 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2: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 반말할 뻔해가지고.
1: 우리 바다님들이 나만 알기 아까워서 경청에 공유해 주신 이야기들 만나보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경청에 공유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네. 나의 자랑도 좋고 너무 재밌어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인생 꿀팁도 좋고요. 뭐든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그리고 유튜브와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와 긴 문자의 경계,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 아세요? 두 분은?
2: 몇 글자 이내가 이상? 짧은 문자 아닐까요?
1: 90바이트래요.
2: 90바이트.
1: 90바이트보다 작거나 같으면 네. 그러면 짧은 문자고 네. 90바이트를 넘었으면 긴 문자래요. 우리나라 한글은

0: 두 바이트잖아요. 한 글자당. 네. 그러니까 한글로 45글자.
1: 띄어쓰기까지 한 두 줄일까요?
0: 뭐 그 정도는 되려나. 네. 일일이 세서 여러분 하루라도 좀 조금이라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1: 바랍니다.
0: 오늘 또 어떤 바다님이 어떤 얘기를 보내주셨는지 만나볼 텐데요.
1: 좋아요.
0: 179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제 친구 중에요. 저한테 유독 비밀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3: 땡깡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2: 뭔데?
3: 아, 이거 진짜 너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까? 아니, 너 진짜 얘기하면 안 돼.
2: 나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해. 알겠어, 알겠어.
3: 진짜 비밀이야. 너 진짜 큰일 나.
2: 알았다니까. 뭔데 그래?
3: 나 있잖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2: 대박! 누군데?
3: 2학년에 그 송강 닮은 정강 오빠 있잖아. 나 그 오빠 너무 좋아. 근데 나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애한테 얘기하면 안 돼, 진짜.
2: 진짜? 대본에 송강이라고 돼 있는데 정강인 줄 알았잖아. 나 입 완전 근데 무겁거든? 입에 자물쇠 채우고 있을게. 아무한테도 말할 데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는 한동안 그 친구의 짝사랑 상담을 해주면서 비밀을 지켜주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4: 땡깡아, 너도 알지? 승자가 송강 오빠 좋아하는 거.
2: 정강이라니까.
4: 정강 오빠.
2: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른 척을 했어요. 그거 아닐걸?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닐 거야.
4: 에? 너 몰라? 승자가 너한테도 얘기했다고 하던데?
2: 승자가 얘기한 거야? 사실 알긴 아는데 승자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
4: 비밀은 무슨, 우리 반애들 다 아는데?
2: 그때 처음 알았죠. 비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그때 좀 허무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3: 땡깡아, 땡깡아,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 어떡해?
2: 네.
3: 나 정강 오빠랑 사귀기로 했다.
2: 진짜? 잘됐다. 축하해, 축하해. 완전 축하해.
3: 나 이거 진짜 나 진짜 꿈 같아서. 나 옛날에 만났던 애는 너무 못생겼었잖아. 근데 진짜 장난. 나 어떻게 다른 애들 알면 큰일 나는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2: 지퍼 잠글게. 걱정하지 마. 나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걱정하덜덜 마.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요.
4: 야, 승자 진짜 잘됐다, 그치? 정강 오빠랑 결국 사귄다잖아.
2: 저는 이번에도 1위를 지키려고 일단 모른 척을 했거든요. 아닌데?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4: 엥? 너 진짜 모르는 거야? 승자가 방금 우리 반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
2: 아니, 나만 입 닫고 있으면 뭐해요. 정작 비밀 주인은 동네방네 다 말하고 다니는데 저 진짜 입 하나는 무겁거든요. 혹시 저한테 비밀 맡길 분 안 계신가요? 대신 비밀 얘기할 때는 꼭 제발 저한테만 얘기해 주셔야 돼요.
0: 1795 바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친구가 비밀이라 그래서 입 꾹 닫고 비밀을 지켰는데 알고 보니까 다 얘기했나 봐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두 분도 이런 일 있으세요? 좀 이런 분위기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1: 있죠. 맞아요. 충분히 있어요. 있죠.
0: 그게 자기 뭐 좀 습관 같은 건가? 그런데 자기가 막 입이 간지러워서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1: 네.
4: 그러니까 오히려 소문을 내고 싶은 거죠.
0: 아, 그런 거예요?
4: 네.
0: 아, 이런 사람들은?
4: 네. 오히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니까.
0: 아, 진짜로?
4: 여기저기, 네.
0: 그러니까 자랑하는데,
4: 네.
0: 자랑하는데 좀 민망하니까 소문내지 말라
4: 맞아요,
0: 그랬던
4: 맞아요.
0: 거네요.
4: 맞아요.
0: 일부러.
4: 좋아가지고.
0: 좋아가지고 떠벌리고 다니는구나.
4: 네,
0: 아, 나 이번에 만점 받았잖아.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거.
4: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1: 킹받아.
4: 나 못했어, 이러면서. 1등 하는.
0: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그러면 땡깡이가 눈치 없이 비밀을 지킨 거네.
1: 네.
0: 센스가 부족한 땡깡이네.
4: 맞네.
0: 아니, 강빈이랑 사귄 것도 아니고 정강이랑 사귀었는데 당연히 얘기하고 싶겠지. 나 같아도 그냥 난 못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정강이랑 사귀면.
4: 정강이가 누구세요?
0: 정강이라고.
1: 정강이 때리고 싶다.
0: 정강이 때리고 싶다.

0: 봐요.
1: 안 돼요. 아니 두 분도 그러면 진절미님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2: 그런 친구들 제 주변에는 없었는데 꼭 한 명씩 있긴 한 것 같아요.
1: 어디서
2: 소문이 다 나죠.
1: 그치. 네.
3: 저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네. 그 비밀 안 들어주려고 말을 돌립니다. 약간 잘 모르겠어. 그래 좋아해?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왜?
3: 그런 친구는 항상 저한테 비밀 얘기를 한답시고 다른 친구한테도 얘기하니까 제가 관심이 없는 거죠.
1: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기하면요. 아, 너 그런 야 애들 다 알고 있던데 너 정확하게 얘기해. 어디까지 얘기할 거야 이렇게.
3: 네. 근데 그 시절엔 제가 그 정도 깜냥이 안 됐나 봐요.
2: 맞아요. 어리니까.
3: 어리니까.
2: 한 옛날 얘기였구나.
3: 네, 옛날 얘기였어요.
1: 한 고등학교 중학교 이때 그런 친구들. 아니면 반대로 내가 비밀이라고 얘기해놓고 막 떠벌리고 다닌 적 있어요 두 분은? 진짜 비밀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진짜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싶어서 나 진짜 너 딴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마. 나 세 명한테만 얘기해야지 이러다가 한 13명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막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 저는 13명까지 친구가 없었어요. 한 많아도 두세 명?
1: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2: 지금도요. 맞아요.
1: 그렇죠.
2: 맞아요.
1: 땡깡님은 많을 것 같은데 친구?
3: 저도 많이는 없는데요. 예. 저는 비밀을 말했던 친구한테 또 말한 적 있어요. 까먹어가지고.
1: 진짜.
3: 저는 잘 까먹어요.
1: 그
3: 뭘 말했는지.
1: 옛날에 얘기한 다음에 또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 친구는 눈치챘겠다. 얘는 비밀이라고 얘기해놓고 다 떠벌리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3: 약간 아니면,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1: 아니면 저럴 수 있겠다. 두 명은 남매니까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해가지고 얘기한 건데 상대방이 엄마 아빠한테 잃는 적 있어요?
2: 저 최근에 그랬는데.
1: 언제
3: 맨날.
2: 제가 이제 오빠가 잘못을 하면은 저한테
1: 오빠가
2: 막
1: 잘못을 하면
2: 막 제가 다그쳐요. 그러면은
1: 예를 들어서
3: 뭐였지 최근에?
1: 먹지 말라 했는데 또 먹었구나.
2: 아니에요.
1: 뭐예요?
2: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회의를 하다가
3: 맞아.
1: 일을 하려고 하다가
2: 이제 짜증을 냈는데 네. 이제 짜증 안 내기로 다 같이 약속했거든요 가족이.
1: 엄마 아빠랑.
2: 네네네. 그러니까 일할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했는데 이제 오빠가
3: 너무
2: 내서
3: 편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2: 네. 근데 제가 오빠한테 사과까지 받았어요.
1: 아, 나 잘못했다.
2: 네,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3: 그래서 내가 사과했으니까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이랬거든요. 네. 근데 엄마 오자마자 바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1: 왜 얘기했어요? 왜? 어떤 심리야, 그거?
2: 그냥 공유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죠, 가족끼리는. 왜냐면 그러면, 통할 수도 있으니까.
1: 아니 그 약속은 했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2: 아니요, 약속은 안 했어요.
3: 대답은 안
2: 그냥
3: 했어요.
2: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3: 안 했어요? 안 할 거지? 이렇게 했는데.
1: 아, 그런데 그냥 씩 웃으면서.
3: 귀엽고 말을 하더라고요.
1: 와, 강민 오빠가 나한테 짜증냈어? 그거 알아? 막 이러면서.
2: 네, 맞아요. 오자마자.
1: 아빠한테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2: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1: 엄마한테는 대부분 다 공유하는구나.
3: 고자질, 네, 고자질.
1: 맞아요. 엄마한테는 비밀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2: 비밀이 없는 편이에요. 완전 친구 같은 엄마라서.
1: 진짜? 그러면 네. 절미님은 땡깡님한테 비밀 얘기한 적은 없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건 없겠네요.
2: 네, 없어요.
1: 그렇지. 차라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오빠랑
3: 엄마가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무조건 엄마도 알고 있는 거고.
1: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빠보다는 엄마보다 엄마가 더 친할 수 있으니까.
3: 네.
1: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네요. 네. 우리 바다님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3: 분명히 있죠.
1: 엄마 아빠한테. 그렇죠.
3: 네.
1: 특히 남매나 자매나 형제들끼리는 그런 일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 비밀 지켜주려고 열심히 입을 꾹 닫고 있었는데 이 사연처럼 다 얘기하고 다녔었던 거예요. 그런 사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반대로 내가 친구한테만 얘기한다 그랬었는데 다 떠들고 다녔었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짧은 문자는 얼마예요?
3: 50원.
1: 긴 문자는 얼마인데요?
3: 100원이요.
1: 샵 1045 문자 이용하셔도 되고요.
3: 네.
1: 무료인 유튜브 댓글, 반디앱 메시지, 반디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노래 한 곡 들을 거고요. 이 노래 듣고 와서 전설 속의 코너, 코너 속의 그 코너, 땡깡님과 진절미님의 추천곡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별과 휘인이 부른 노래입니다. 비밀은 없어.

0: 문별과 휘인이 부른 노래 비밀은 없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땡깡과 진절미님과 함께하고 있는 일단 들어봅시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두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엄마한테 동생 남친 생긴 거 비밀이야 이랬는데 엄마가 너 남친 만나러 간다며 언니가 그러던다. 진짜 너무 싫다 엄마. 너무 싫다. 비밀로 말한 지 한 시간 만에. 그래서 엄마한테는 다시는 비밀 말 안 한다고. 왜 그럴까 엄마들은. 그쵸. 니네끼리 비밀이 어딨어 가족끼리 이러시는 거 그런 느낌이 아닐까.
1: 가족끼리 왜 이래.
0: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전설의 그 시간. 땡깡이와 진절미래 추천곡 대결 빰빰
1: 빠밤.
0: 지난주 저번에 지난주는 우리 둘이 했었고 네. 저번에 진절미 나왔을 때 네. 이번 주 주제를 결정했었어요.
2: 네, 맞아요.
0: 기억나요?
2: 네.
0: 뭐였게요?
3: 가창곡 립싱크 대결입니다.
0: 맞아요. 정확하게 립싱크를 예전에 네. 허리케인 블루처럼 네. 누가 더 립싱크를 진짜처럼 잘하는지 대결을 펼치기로 했었습니다.
2: 네.
3: 좋습니다.
0: 오늘도 심사위원은 당연히 제가 저의 기준대로. 근데 오늘의 기준은 명확해요.
3: 뭡니까?
0: 어? 이 사람이 부른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는 사람. 그러니까 네. 오늘은 어떤 곡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2: 네.
0: 오 진짜 이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은데 싱크가 얼만큼 잘 맞았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3: 긴장됩니다.
0: 긴장됩니까?
3: 저 자신 있어요.
0: 자신 있으십니까?
3: 네네.
0: 오늘의 벌칙. 벌칙도 정해야 되는데 이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오셨잖아요. 이게 저의 벌칙이었잖아요.
2: 네.
0: 다음번에 벌칙은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데
3: 네?
0: 자기의 옷을 가지고 상대방의 진 사람에게 네. 이긴 사람 옷을 진 사람에게 입히는 거예요.
2: 자기 옷을.
0: 그렇지. 땡깡님이 이기면 땡깡님 옷을 진절미님한테 너 이거 입어 이래서 그대로 입고 오는 거고 진절미님이 이기면 진절미님의 옷을
3: 와 크롭티 가능합니까?
0: 크롭티 가능합니다. 완전 가능합니다. 그거를
3: 괜찮은데요?
0: 입고 오는 겁니다. 땡깡님은 정말 치명적이네요.
3: 아 진짜 어떡하냐.
2: 무서워요. 꼭 이겨야겠습니다.
0: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대결 주제
2: 네.
0: 뭐였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네, 바로 가창곡을
1: 예.
0: 립싱크를 아주 잘해서
1: 예.
0: 대결을 펼칩니다.
1: 맞아요. 누가 더 립싱크를
0: 잘하나?
1: 잘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어떤 곡을 가져오셨는지 먼저 땡깡님이 가져오신 노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0: 제가 가져온 곡은 나는 아니야. 땡깡의 아, 태강이래. 태연님의 파인입니다.
1: 태연의 노래 파인이라는 노래.
0: 몰입했더니.
1: 아, 이 노래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0: 나는 아니야.
2: 근데 여성분의 노래를 가져오셨네요.
0: 그래서 오늘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질것 같은데
1: 그니까.
0: 승재쌤에게
1: 예.
0: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1: 어, 이게 뭡니까?
0: 저를
1: 예.
0: 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1: 어, 좋습니다.
0: 네,
1: 좋습니다. 예.
0: 여자라고
1: 여자라고 생각하고
0: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감정 연기가 들어가야지만 또 싱크가 더잘 맞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 이 사람이 불렀나?
0: 네.
1: 라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우승입니다.
0: 아, 가발을 쓰고 올걸 그랬어.
1: 이야.
2: 진짜.
1: 가만 안 써도 되게 여성스럽게
0: 아,
1: 생기셨잖아요.
0: 예쁘죠, 제가.
1: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0: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그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혼자 립싱크도 막 하고
1: 그래서 입에 익었구나.
0: 자신 있습니다.
1: 아, 자신 있다라는 그거. 태연의 Fine. 진절미님은요?
2: 저는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입니다.
1: 이것도 리메이크 곡이죠? 아닌가?
2: 그래요?
0: 이거는 원래 있는
2: 이건 원래
0: 노래인데요.
2: 다비치 노래 같아요.
1: 아,
2: 네.
1: 원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 저같이 오래된 사람들은
2: 네.
1: 이승철님의 안녕이라고,
0: 아, 똑같은 제목이
1: 안녕이라고
0: 있구나.
1: 말하지 마.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어, 저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0: 몰라요.
1: 죄송해요. 이 노래를 가져오신 이유는 뭐예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2: 저도 이거를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인가?
0: 이건 거의 초중딩?
2: 맞아요. 초중딩 때 가창곡이랄 게 요즘엔 잘 없거든요. 케이팝 같은 곡에는. 그래서 좀 발라드로 가겠다 해서
1: 발라드
2: 다비치 분들이
1: 느낌으로.
2: 생각났습니다.
1: 자신 있으십니까?
2: 너무 자신 있습니다.
1: 아, 정말 너무
2: 네.
1: 자신
2: 아, 그리고
1: 있어?
2: 저 포인트는 오늘 제가 이혜리님이에요. 그래서 옆에
1: 이혜리님이에요.
2: 강민경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혜리님 파트만 소화할 겁니다.
1: 강민경님 파트는 어떻게
2: 안
1: 돼요?
2: 하는 거예요, 립싱크를. 저는
0: 이혜리님의
2: 이혜리님으로 봐주시면 돼요.
1: 몰입하기다. 아, 그렇습니까?
2: 네네네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0: 미치겠다.
1: 체크해 보도록
0: 디테일하냐?
2: 네.
1: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2: 감사합니다.
1: 두 분의 노래 순서대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립싱크는 우리 바다님들 당연히 영상으로 보시는 게 나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반디 앱으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땡깡님의 립싱크 무대, 태연의 파인, 이어서 진절미님의 립싱크 무대,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뮤직 스타트!

0: 와, 정말 멋졌습니다. 아니, 어쩜, 아니, 연습을 좀한 거예요? 땡깡님은 어땠어요?
1: 저는 긴장이 돼가지고
0: 예.
1: 원래는 좀 벌스를 잘할수 있었는데 더 약간 가사를 좀
0: 벌스에서
1: 덜었어요.
0: 7번 틀렸어요.
2: 아, 지표를 다
0: 벌스에서.
2: 하셨네요.
0: 후렴에서는 완벽하게
1: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0: 됐었는데,
1: 거예요.
0: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간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 한번 있었죠?
1: 네.
0: 그래서, 땡깡님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 미치겠다, 어떡하냐.
0: 그래도 73점 나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 예. 제가 실시간으로 다 채점하고 있었거든요. 김시미님이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두 분의 립싱크를 보고, 죄송합니다.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더 좋은 코너들도 많으니까요.
1: 네.
0: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너무 실망하지
1: 맞지?
0: 마시고요.
1: 네.
0: 자주 들어와 주셨으면
2: 아니요, 진짜 부르시는
0: 좋겠습니다.
2: 줄 아실 수도 있어요.
0: 진짜로. 8996님은 땡연의 파인. 립싱크 너무 잘 봤다고.
1: 감사합니다.
0: 아니, 후렴구 너무 잘했어요, 정말.
1: 그쵸.
0: 땡깡 역시, 잘한다, 잘해. 박자감 짱이다. 0408님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남겨주셨고, 라라라333님은 땡깡님, 긴머리 가발까지 쓰고 오셨으면 완벽한 공연이었을 텐데.
1: 아쉬워요, 저도.
0: 그러네요. 가발 같은 거 하나.
1: 네.
0: 어차피 라이브도 하시니까 준비
1: 네.
0: 하나 하시는 것도
2: 진짜
0: 괜찮을 것
2: 준비했으면
0: 같은데.
2: 좋겠다.
1: 아쉬웠네. 아쉽네요.
0: 0774님은 절미님, 중간에 이혜리님 파트도 안
1: 맞아.
0: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2: 맞아요.
1: 강민경님 파트를
2: 근데 티안
1: 하셨어.
2: 날줄 알았는데.
0: 그거 한번 있었구나.
2: 맞아요.
0: 잠깐만. 그러면
1: 강민경님 파트를 하시더라.
0: 점수를
2: 어떻게 아셨지?
0: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하나 했고요. 두분왜 노래 끝나면 공손하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0952님.
1: 저희 립싱크니까 최대한 그 가수에 몰입해서
2: 맞아요.
1: 진짜 노래 불렀다 생각하고 한 겁니다.
0: 진짜?
2: 팬들께
1: 네.
2: 인사도
0: 팬들께 인사도
1: 해야죠.
0: 해야
1: 들어주셔서
0: 되는데. 또 예의가 바르잖아요.
1: 네.
0: 부모님에게
2: 맞죠.
0: 아주 잘 배운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가우디 가우스님은 절미님한테 한표 준다고. 안보라님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두분다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박빙이라고. 그래도 절미님이 더 유리하실 듯
2: 맞죠.
1: 좀
2: 유리합니다.
1: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없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셨기
2: 있었어요,
1: 때문에.
2: 실제로. 저는 그 정도로 몰입을 한 겁니다.
0: 어머!
2: 네.
1: 미치겠다.
0: 그러네요. 그런데 진짜 후렴구만 따지면 막상막하예요. 되게 잘하셨기
2: 그래요?
0: 때문에. 그런데 한 명은 치명적인 실수. 한 명은 가사를 일곱 군데를 보고 읽으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립싱크의 핵심은 가사를 보고 읽으면 아무런 느낌이 안
2: 안
0: 나죠.
2: 되죠.
0: 그래서 오늘의 승자를 지금부터 발표하는데요. 땡깡님은 73점이었습니다.
2: 네.
0: 지금부터 절미님의 점수를 발표합니다! 진절미님 92점!
1: 어머,
2: 이거는
0: 참고로.
2: 알고 있었잖아요.
0: 예. 심사위원은 오늘 저였지만, 저랑 땡깡님이랑 대결할 때는 심사위원분들이 밖에 계신 우리 제작진분들인데, 오늘은
1: 네.
0: 5대 0으로
2: 오!
0: 진절미님에게 몰표를
2: 아우, 감사합니다.
0: 완벽하게.
1: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될 텐데. 고정 게스트한테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0: 인사권이 저분들한테 있어요.
1: 그렇구나. 네. 현실을 맞이했네요.
0: 언제든지 땡깡님을 인절미랜다.
2: 어머.
0: 진절미님에게 이렇게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긴장하시고요.
1: 네.
0: 땡깡님.
2: 감사합니다.
0: 그렇다면 진절미님
2: 네.
0: 어떤 옷을 입힐 건지 지금 생각이 좀 어느 정도 드세요?
2: 근데 또 여름이 가가지고
0: 예.
2: 가진 않았죠. 폭염이 갔고
0: 예.
2: 이제 남아 있으니까
0: 예, 그럼요.
2: 크롭티를 좀
0: 크롭티.
2: 그러니까
0: 진짜
2: 심한 크롭티
0: 좋겠다.
2: 말고요.
0: 예.
2: 그 대신 밑에 치마를 치마로 배꼽을
0: 치마.
2: 가릴 수 있는 기회를
1: 오
2: 드릴게요.
1: 마이 갓.
0: 진짜.
2: 네.
0: 정말 기대되는데요.
2: 네.
0: 다음 주에.
1: 다음 주
2: 다음
1: 아니고요?
2: 주예요?
0: 3주
2: 3주 뒤.
1: 3주
0: 후네요.
1: 뒤.
0: 그때는 가을이겠다.
1: 조사 잘
0: 괜찮습니다.
1: 해봤다.
0: 여기에다 히터 틀어 놓을 테니까요.
2: 네.
0: 괜찮습니다. 언제 나와 주실래요? 언제?
2: 저는
1: 9월
2: 9월
1: 14일.
2: 14일에
0: 9월 14일에?
2: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그때.

0: 우리 땡깡님의 복장 아주 큰 기대하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소화 잘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땡깡님?
1: 지금 너무 부담스럽고요. 제가 진짜 노출을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배를 사수하고 싶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사이즈 때문에.
0: 저희가 지금 원래는 안 되는데 한달 동안 준비를 해서 모자이크 처리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2: 오, 괜찮다.
0: 너무 괴로울 것 같으면 살짝 이렇게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1: 알겠습니다.
0: 뭐 어쩔 수 없이 직접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1: 네.
0: 바다님들 눈은 소중하니까요. 안보나님이
1: 그러니까요.
0: 힘내세요, 땡깡님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해요, 보나님.
0: 진절미님은 9월
2: 네.
0: 14일에 뵙는 걸로 하고요.
2: 네.
0: 땡깡님이랑 진절미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 조심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차두 대로 오셨어요? 아니면 한 대로
1: 한 대로
0: 오셨어요?
1: 왔습니다.
0: 네. 누가 운전하세요?
1: 제가
2: 오빠요.
1: 항상 운전합니다.
0: 아, 진짜?
1: 네.
0: 오늘도 싸우지 말고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절미님 데려다 드리고 이렇게 집에
1: 네,
0: 가시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되게 착한 오빠네요.
1: 네, 작둥이죠.
0: 작둥이 남매와 함께 해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갈게요.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2: 바다님들.
1: 계세요.
2: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주에 봬요, 저는.
0: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라우브의 I Like Me Better,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크루엘이죠. 크루엘 썸머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9084님, 새로 산 반팔 티셔츠를 입고 신나게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옷 뒤에 브랜드 택이 그대로 달려 있었어요. 아니 내가 정말 아 부끄러워서. 저는 몰랐다 쳐도 오늘 만난 친구들은 왜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준 걸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택 달고 다니는 게 예전부터 유행이었습니다. 요즘은 안 달고 다니나? 멋으로 달고 다니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봤을 텐데 아 오늘 컨셉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잘 어울린 거죠 뭐. 0810님, 제가 단골 카페 쿠폰 도장 10개를 드디어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무료 아메리카노 마시려고 일부러 카페까지 갔어요. 근데 쿠폰을 집에 두고 온 거 있죠. 결국 커피를 내 돈 내 산으로 하고 왔어요. 그래도 카페 간 김에 새 쿠폰을 하나 만드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11번째 도장이 찍혔을 테니까. 나쁜 일은 아니죠 뭐. 무료 쿠폰은 아껴뒀다가 다음번에 진짜 마시고 싶을 때. 그런데 오늘은 현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카드나. 카드도 없고 현금 없을 때 쓰시길 바랍니다. 0039님, 어젯밤에 내일부터는 진짜 부지런히 방학을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침 7시에 알람까지 맞춰놓고 잤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눈 떠보니까 나 12시였어요. 내일은 진짜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늦게 일어나도 된다면 조금 힘들어요. 그쵸? 그 위기를 조금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적어도 7시간은 자야지 일어나지거든요. 쉽게. 그러려면 12시에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경청 끝나자마자 바로 눈 감기 약속하시죠.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반디에까 경청 홈페이지는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올게요. 우지의 드라우닝, 볼빨간 사춘기에 사랑할 수밖에.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8월 10일 월요일 정승재의 경청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수정님이 생방송인가요? 이렇게 23시 38분경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생방송 맞습니다. 김민정님은 퇴근했는데 방송 다 끝났네요. 오늘 재밌을 것 같았는데 재밌었어요. 언제나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죠 뭐. 276 하나님, 승재쌤 오늘 의상이랑 안경 잘 어울린다고, 특히 솔직히 핑크색 옷을 입는다 그래서 후드티 같은 거 생각했었는데 생선님답게 멋진 의상으로 입고 오셨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임여진

님, 맞아요. 11월 19일이 수능 날이니까 내일이 딱 수능 100일 전입니다. D-100일, 우리 고생하고 있는 수험생들, 고생하는 거다 알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누구에게는 100일이 되게 짧을 수도 있고 누구에겐 길 수도 있잖아요. 두 배로 열심히 하면 되게 상투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진짜거든. 두 배로 열심히 하면 200일 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배로 열심히 하면 아직 1년이 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결국은 웃더라고요. 근데 미리 나 100일 동안 성적 못 내. 어차피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 포기.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재수할래. 그래서 한번 400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친구들은 저는 정말 성공하기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몇십 년 동안 봐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라서 경청 초대석 있는 날입니다. 장래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분들이시죠. 바밍 타이거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Guns N' Roses의 노래 Sweet Child of Mine이라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작별 인사 나누죠. 월요일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코잘 자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0: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호주는 지금 온라인 철자 대회 Prime Minister Spelling Bee 예선전이 한창이랍니다. 호주 초등학교 3학년부터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철자 대회라는데요. 이 호주 온라인 일간지 news.com에서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 말고 어른들의 철자 능력을 테스트한 겁니다. 시험 대상은 자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예고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철자 능력을 검증해 봤는데 이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라는데요. 제시된 단어 중에 두 개의 철자를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맞히지 못한 겁니다. 언론사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이런데 일반 어른들은 어떨까요? 한국은 다를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자동 완성과 맞춤법 검사 기능이 일상화되면서 이 실제 철자 능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아이들 얼굴 볼 명목이 없네요. 아, 명목 아니죠. 면목, 중랑구 면목동 할 때 면목이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비어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첫 곡으로 호주 가수 코디 심슨의 Summertime of Our Lives 이었습니다. 이 앞선 그 호주 온라인 뉴스 매체 news.com 직원들 이 시험을 치른 직원들이 한 명도 맞추지 못한 단어 두 가지를 알려드려야죠. 전문가라는 뜻의 connoisseur, connoisseur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 단어는 설사라는 뜻의 diarrhea였습니다. 뭐 좀 난이도 있는 암기 할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라고 할 수 없는 두 단어라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connoisseur 같은 경우는 I 때문에 그 함정이 있을 것 같고 I자 diarrhea 같은 경우는 영어를 뭐 영국식 또는 미국에서 쓰는 그런 식으로 또 철자도 달라지잖아요. 발음도 그렇고 호주는 영국식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런지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 철자에 익숙한 제 눈에는 diarrhea가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오자가 있어가지고 diarrhoea가 호주에서는 맞는 철자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알파벳 O가 제 눈에는 걸렸던 거죠. 쉽지 않은 뭐 함정.

3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맞춘다면은 스펠링 꽤나 좀 하시는데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거겠는데 초등학생들 성적은 어땠는지 비교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스펠링이 미국이나 이런 뭐 호주, 영국 이런 데서는 이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철자 맞추기 대회를 전국구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예 상도 주고 요즘은 근데 철자 그거 왜 외워야지? 다 AI가 알아서 맞춰주잖아. 뭐 이런 외울 수 있으면 좋죠. 저는 그 한국어 철자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인데 뭐 뵈요 좀 존칭이죠. 그리고 뵙다 뵙겠습니다.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예전에 이걸 어떻게 쓰지 않으려고 이 대안적으로 딴 표현이 없나 이걸 찾다가 결국에는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워서 이걸 쓰는 경우는 제한적이니까 외우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쓸 때가 되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불편한 단어가 그 뵙다, 뵈어요 이 단어입니다. 8122님께서 얼마 전 busy라는 단어를 예, busy라고 쓰지 않고 BISY라고 쓴 저는 좀 위로가 되네요. 아, 쓰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좀 쓰면 좋은데 그렇죠? 예. 이걸 예. 뜨끔한 사람 한 명 추가라고 하시면서 김정환님께서 국민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어서 라고 변명하자면 이라고 쓰셨네요. 7108님께서 여기 반디에 글 쓸 때 오타도 많고 철자도 많이 틀리는데 어떡하죠? 유유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반디에는 그 자동 오토 코렉트 기능 이런 게 없구나. 예. 저처럼 대안 표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뵈요 이런 거 쓰면 예,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세바스티안 델리에 그리고 줄리엣 아흐마네가 함께 부르는 Attraction, 끌림이라는 곡 먼저 듣고요. 자오 드 세가장이 부르는 La Symphonie des Éclairs, 번개 교향곡 두 곡의 음악 듣고 오죠.

프랑스 예사오 드 사가상의 La Symphonie des Éclairs 번개 교향곡 방금 들었고요. 역시 프랑스의 세바스티안 델리에 그리고 줄리엣 아르마네의 Attraction 끌림이었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1932년 탄생해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도 영화 산업을 지탱해온 인도의 뮤지컬 영화 몰리우드. 이 유구한 역사의 계보를 거칠게 압축하면 두 개의 이름표가 붙은 꼭지점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알라만 그리고 프리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한 바 있는 거장이죠. A.R. 라만은 인도의 고전 음악에 이슬람 신비주의 음악, 서양 클래식 오케스트레이션, 나아가 팝과 재즈를 결합하며 볼리우드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프리땀은 AR 라만이 닦아놓은 현대적인 기반 위에서 모던 록, EDM, 레게, 아프리칸 비트 등 이 글로벌 팝의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며 몰리우드 사운드 트랙을 시의적으로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이는 인도 음악의 사운드 테크놀로지 발전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브리땀은 디지털 사운드와 이펙트의 거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민속악기와 최첨단 신테사이저 샘플을 매우 노련하게 접목해왔습니다. 거의 처음부터 잡식성 하이브리드를 표방한 볼리우드 음악은 브리땀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1971년 인도 콜카타의 벵골 혈통 가정에서 태어난 브리탐 차크라보르티는 인도의 영화 TV 미디어 전문 연구소에서 음향 레코딩 학위를 이수한 후 이 광고와 TV 드라마 음악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볼리우드 영화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죠. 학부 시절 록밴드 멤버로 활동한 경험과 함께 이 전문적인 사운드 엔지니어링 기술 덕분에 이 경력 초반부터 빠르게 입지를 다집니다. 2000년대 이후 공감가는 시나리오와 연출로 이 볼리우드의 새 시대를 이끈 감독들 곁에 볼리우드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A.R. 라만의 유산을 계승한 창의적인 음악을 제시하며 볼리우드 음악을 개혁하는 흐름 속에서 브리탐은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볼리우드 최고의 히트곡 제조기였습니다. 그의 히트곡 목록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고 심지어 형편없는 노래들까지도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브리땀, 그는 한때 1년에 19장의 앨범을 발표할 만큼 엄청난 창작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프로그래머, 송라이터 다수로 구성된 이른바 공장형 프로덕션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이었죠. 그 시절을 돌아보며 그는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형편없는 노래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흥미를 잃더라도 어떻게든 대충 마무리해서 보내는 시기였어요. 브리땀의 초창기 음악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은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동시에 볼리우드 음악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힌디어 영화에서 이 표절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시 제게 음악을 의뢰해온 감독들은 원하는 음악 원곡을 가져와서는 리메이크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제작진은

곡의 저작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200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깨달았죠. 이 낙인은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어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흐려진 지 오래라네요. 이제 그는 한 해 서너 편의 영화 음악만 맡고 있습니다. 여전히 볼리우드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볼리우드 음악의 미학적인 면은 어떨까요? 인도판 롤링스톤지에 따르면 촌스러웠던 볼리우드 음악이 A.R. 라만의 천재성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 두 번째 순간을 브리따미 견인했습니다.

0: dangle, dangle, dangle.
1: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인도 뮤지컬 영화 산업, 발리우드 음악의 두 번째 황금기를 이끈 주역 아티스트 브리땀을 만나봤고요. 수많은 영화 가운데

작품의 음악 두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 2007년 옴니버스 드라마 형식으로 발표된 영화 Life in a Metro, 도시의 삶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뭄바이를 배경으로 여러 커플의 살아가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도 있고 등등 그런 앙상블 드라마의 주제곡 영원한 이별이라는 알비다라는 절규하는 보컬리스트 KK씨, KK는 크루시나 쿠마르 쿤나스의 줄임말인데 KK로 통한다죠. 이 유명 플레이백 가수의 보컬로 절규하는 듯한 느낌 잘 들어봤습니다. 보통 힌디어 시장이 가장 큰데 그래서 더빙판으로 힌디어 남부에서 제작된 그런 영화도 히트가 되면 힌디어로 더빙이 되고 반대로 힌디어로 제작된 영화들도 히트를 치면 남부의 다양한 그 언어로 텔루구어, 타미로 등등으로 번역이 돼서 인도 전역에서 흥행을 한다는데 이 영화는 힌디권에서만 그렇게 상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그 본문에서 형편없는 곡이라는 표현은 주로 자칭, 스스로 그렇게 칭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번째 곡은 많은 분들이 또 새음행을 통해서도 들으신 곡이기도 하고 극장은 모르겠고 OTT를 통해서 이 영화가 한국에서도 2018년 무렵에 히트를 했죠. 영화 난갈. 스포츠 영화이면서도 정기 영화.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슬링 영웅인 싱포갓이라는 인물의 두 딸, 기타와 바비타. 그 딸들이 이제 여자 레슬링 선수로 성장하는 그런 주제였죠. 그래서 성 역할에 대한 그런 질문도 던지는 그런 인도 영화들이 그래서 단갈 영화 단갈의 주제가 단갈 들으셨습니다. 레슬링 한 판이란 제목이죠. 인도 벌리우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요소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살라라는 메타 장르 표현으로 묶는데 우리가 그 살사 음악에서도 그렇고 살사가 그 소스라는 뜻으로 여러 요소에 열려 있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볼리우드의 체제도 한 영화에 그러니까 액션이라고 표방하고 있어도 거기에 로맨스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멜로도 있고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도 약간 그걸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인도 내수 시장에서는 야 프리탐이 이런 투박하고 촌스러운 민속풍의 응원가를 만들었네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뿌리땀도 자신이 원하는 잘하는 그런 멜로딕하고 로맨틱한 그런 곡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런 칭찬도 함께 받았지만 이 외부에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땐 앞선 곡보다는 이 단갈이라는 곡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볼리우드 2024년 기준으로는 요즘 그 액션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장르라고 하네요. 아까 마살라 얘기도 했지만 일단 주된 뼈대는 액션으로 가면서 제작된 그런 영화들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호러 코미디물 공포와 유머가 함께 그러면서 사회 풍자도 있는 그런 작품이 2024년 기준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또 그런 장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화 판타지

슈퍼히어로물 왜 아니겠습니까? 힌두교의 그 수많은 신화의 영웅들을 또 주제로 삼은 그런 서사도 무궁무진할 테니까요. 아 그리고 그 1년에 19곡씩 만들고 이랬던 이유가 살려고 그랬답니다. 그 2010년 이전에는 저작권 보호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도 음악 산업 시스템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인도판 롤링스톤즈의 프리탐 인터뷰 발췌문을 보니까 한국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전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곡에 대한 저작권을 한 번에 받는 돈으로 뭐 소정의 그런 돈으로 퉁치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그런 공공연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인도는 2010년 이후로 좀 더 정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지네요. 자, 세아라 오늘 아티스트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오르넬라 바노니가 부르는 아노니모 베네치아노, 베니스의 연인, 그리고 이어서 밀바가 부릅니다. 다모레 시모레, 사랑을 위해 죽다. 두 곡 듣고 세 음행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호베르토 칼루스가 부르는 아마다 아마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 중반 비틀즈풍의 팝록 음악을 주도한 조벤구알다의 기수 호베르토 칼루스가 1971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역시 그 조벤구알다 운동을 이끈 동료 아티스트 에라스무 칼루스도 함께 그 작업을 했죠. 이 포르투갈어 원곡 외에도 스페인어로 번안한 버전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도 하네요. 노랫말은 이 세파에 찌들지 않은 사랑을 준 그 연인에게 찬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지낸 친구 같은 사랑, 한없는 정을 나누며 키운 사랑, 연인의 진실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지켜낸 사랑, 당신 내 사랑하는 연인, 삶이 찰나로 느껴질 만큼 벅차게 큰 사랑,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편견 없는 이 사랑, 그래서 스스로 법을 만든 사랑, 내 침대를 떠다니고 내 가슴 속에서 폭발하며 매번 새롭게 초월하는 사랑, 사랑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만이 나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

세 명의 잔한 노래. 오늘은 브라질의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1971년 곡 아마다 아마치, 사랑하는 사람,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싱어송라이터 한

테인의 월드 차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가봉 아티스트 피에르 아켄댕게의 아프리카 우보타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

에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이비아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소비에트 러시아의 밴드 키노 콘티티아 레토 여름이 끝나가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워낙 이 입추 이후로 사실 진짜 설마 그러겠어 라고 약간 좀 그러긴 했는데 기온이 참 예 그동안의 폭염이 많이 잦아든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거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좀 2부 첫 곡으로는 이런 분위기 오랜만이죠. 예, 오늘 여름이 끝나간 애가 너무 확실해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그들의 음악 Midnight City 함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시작합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 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시작합니다. 한태인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월드 차트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까치산 언급 관련한 SNS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까치산을 좋아하는 새로운 또 하나의 이유로 멋진 가사가 손꼽히더군요.
1: 아, 네. 그랬군요.
0: 거기서 이제 이분들 중에 이 두 곡의 노랫말을 가사를 언급을 했는데 미완 앤 반복 중에 난요 지금을 사랑해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좋아해요. 계속해서 지나온 미완의 반복들이 너에게 나를 말해줄 거예요. 이어지는 요괴인관. 웃고 있는 당신의 따뜻함이 나의 불행을 녹여줄 수도 있지만 나도 몰래 뒷걸음치게 되는 건 깨끗한 너의 옷자락이 보인 까닭입니다. 전 이 두 번째 요괴인관 노랫말이 뭐 이렇게 흥미진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제
0: 낭독으로
1: 제 가사를 접하니까 이게 또
0: 약간

0: 다른 거니까요. 되게 네. 직관적으로 싹 진짜 쓱 써서 팽 푸는 경우도 있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뭔가 어떤 사고에서 쫙 파편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파편들을 저는 다 펼쳐요. 다 펼쳐놓고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조각조각들을 그냥 넓은 공터에 있다고 생각하고 쫙 펼쳐놓습니다.
1: 아, 그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는구나.
0: 네,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상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데 뭔가 하나의 주제에서 차근차근 가지치기를 툭툭툭툭 쳐가서 쭉쭉쭉쭉 이어서 하나의 문장이 되고 그게 하나의 문단이 되고 이렇게 하나의 곡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있는데 뭔가 갈피를 잡기 너무 어렵거나 할 때는 그동안 제가 거쳐왔던 이런 생각들이나 아니면 내가 사고를 했거나 망상을 했거나 아 뭐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생각의 파편들을 넓은 하얀색 공터에 있다 생각하고 다 펼쳐요. 다 뿌려놓고 거기에서부터 보물찾기를 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방법은. 근데 어쨌든 결국은 중심이 되는 건 어떤 이야기라는 거고 그게 내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뭐 상상 속의 인물의 이야기가 됐든 내가 들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됐든 저의 어떤 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법은 좀 내러티브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게 상상이든 실제든 뭐 관계없이요.
1: 예,
0: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1: 요괴 인간 너의 옷자락이 보인 까닭입니다. 뒷걸음칠 치는 이 행동을 네. 상상하면서
0: 그렇죠, 그렇죠.
1: 요괴와 그냥
0: 인간이 되고 너무 되고 싶고 예.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에 섞여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0: 그 말 배우려면 어떡해요? 미국 영어 배우려면 미국 가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금방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요괴 인간이라는 이런 캐릭터는 너무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1: 깨끗한 너의 옷자락
0: 나랑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옷, 저 사람은 옷자락이 깨끗해. 나는 요괴 인간이니까 뭐 다른 요괴들과 싸우기도 하고 뭐 더러운 데서 살고 뭐 변신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옷자락이 뭐 더럽거나 피가 묻어 있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꼬질꼬질할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그걸 대비시키는
0: 그런 느낌인 그런, 거죠. 요괴인간과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이미지를 뭔가 만든다고 하면은 옷자락이 깨끗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1: 태인님은 진짜 음유시인이세요라고 굿바이 블루스카이 님께서 이렇게 또
0: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이제 마음속으로 네.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다 보내주셨으니 네. 사양 않고 감사하게 네, 받겠습니다. 굿바이 블루스카이님 감사드려요. 네.
1: 4900 문자로는 이 까치산의 개의 인생을 듣다가 가사 때문에 울었다.
0: 아 이거는 이제 네. 그 예전에 그 예전에 했던 팀 같이 사는 아니고 아, 예, 그 페인 페인 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맞아, 발매했던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그 팝펑크 네. 굳이 뭐 장르를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0: 그렇죠? 네.
1: 그런 뭐 펑크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펑크 뮤지션 그런 장르의 음악들에서 가사가 뭐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를 상상해 봤는데 뭐 있어요?
0: 펑크 같은 간단한 장르일수록 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1: 오히려
0: 가사가 구할이에요. 구할.
1: 아...
0: 이런 간단한 문법 옛날 그 뭐 아나키즘을 막 노래했던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은 펑크도 마찬가지지만 팝펑크 뭐 개인의 내면이라든지 어떤 그냥 간단한 감정 상태를 노래하는 팝펑크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음악의 형식이 간결할수록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음악적 역량이나 요소들은 극명하게 한계가 있어요. 펼칠 그렇게. 수가 없거든요.
1: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게
0: 가사죠.
1: 서사고 내러티브고,
0: 서사고 내러티브고 가사고. 아. 그리고 어쨌든 까치산의 팝펑크의 형식을 빌려온 곡들도 있지만 팝펑크 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르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뭔가 베리에이션은 많아서 다행입니다만 끝까지 팝펑크라든지 펑크록을 고수하는 팀들에게 있어서는 음악적으로 어쨌든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정확하게 있으면 거길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한 가사가 담아야 하는 역할, 가사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들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 정치적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펑크 밴드들처럼 그게 아니라면 어떤 세밀하고 디테일한 감정의 묘사라든지 이런 간결하고 직선적인 음악에 얹어서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가사라든지 그런 작법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1: 그러네.
0: 네.
1: 그 짧은
0: 음악도 간단한데 가사까지 간단하잖아요. 아무 별게 없잖아요. 아, 그럼 정말 저는 그건

0: 경쟁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1: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알겠네.
0: 자기만의 뭔가는 있어야 되니까.
1: 그러면 가사 쓰기에도 굉장한 힘이 실리겠네요.
0: 그렇죠. 팝펑크 밴드들이 막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것도 어려운 점이 그들만의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모든 장르 마찬가지지만 제가 생각하는 팝펑크의 최대 음악적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들어요.
1: 약간 설명 들으면서 태인 씨 설명 들으면서 힙합 뮤지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동질성이 약간 있는 것 같다는
0: 맞아요. 16마디 루프 비트에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겠어요. 그게 만약에 한정적인 16마디 루프 비트를 가져가야만 한다면 그러니까 계속 막 밴드랑도 시도를 같이 해보고 아니면 뭐 일렉트로닉 사운드랑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걸 이제 랩적인 기술로 푸는 래퍼들도 있을 거며 아니면 뭐 시적인 가사며 운율, 라임 이런 걸로 푸는 래퍼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돌파구는 어쨌든 본인이 찾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걸 잘 찾아서 본인의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멋진 아티스트가 맞겠지요.
1: 네. 음유신 한태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뭐 자신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요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차트 등반 중화권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됐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서론이 좀 길었어요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설명이 뭐 엄청나게 필요하지 음악적 설명이 굉장히 짧은 곡들입니다. 다행히
1: 아 그래요?
0: 왜 오늘 그렇죠? 들려드릴 음악은 모두 맨도팝입니다.
1: 만도파.
0: 네, 음악적으로 아 이건 이렇고요. 이걸 여기서 악기를 뭘 썼고 없습니다. 여러분
1: 시기적으로는
0: 네,
1: 시기적으로는
0: 9000의 맨도파.
1: 9000.
0: 네, 맨도팝을 들고 좋다. 왔어요. 물론 2010년대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000년대 골자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클래식 맨도팝 발라드라고 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 쭉쭉 해드리도록
1: 첫
0: 하겠습니다.
1: 첫 곡부터 그럼 들어볼 텐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대만 차트에서 가져왔어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32위에 올라있는 곡이고요. 싱가포르 출신의 만더팝 아티스트예요. 순옌즈라고 해서 스테파니 써니예요. 제가 전에도 좀 들려드렸던 아티스트고요. 네. 2000년 12월 7일 발매 앨범입니다. 워야오 더 싱푸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카이시 똥르라고 해서 이제 좀 알 것 같아 라는 발라드 만도팝 만다린 팝 이 0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쭉 성장했던 이 만다린 팝의 흐름을 대표하는 가수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셔도 충분히 좀 상징적인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말이었는지 어떤 음악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스테파니 선 소니언트의
0: 카이시 덩러라는
1: 카이시 덩러 이제 좀 알 것 같아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에서 기어마킹 오늘 2부 순서는 록밴드 까치산의 싱어송라이터 하태인이 선곡하는 월드 차트 순서고요. 오늘은 중화권, 특히 만도팝 음악들 골라오셨습니다. 첫 곡으로 싱가포르 출신의 아티스트 스테파니 선의 2000년 발표곡 카이스 동러, 비로소 깨달았어, 이제 좀 알 것 같아, 라는 네. 제목의 곡이었고요. 음악 들으면서 뭐 이런 정석적 빌드업,
1: 그렇죠.
0: 네, 뭐 포물선 같은 느낌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1: 모든 네. 만도팝의 어떤 00년대를 네. 이제 위시한 이런 만도팝들의 흐름은 똑같아요. 정말 정석적이에요. 정말 조용조용히 네, 시작했다가
0: 나근.
1: 그거를 뭐 악기를 레이어하는 식의 빌드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창을 어떻게 네. 한다든지, 아니면 송폼을 한 네. 단계 확장해가지고 빌드업을 한다든지 그것의 방식만 다를 뿐 어쨌든 흘러가는 이 발라드 양식의 노래에서 흘러가서 빌드업을 해낸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마친다.
0: 마친다는
1: 이런 네. 호흡은 어쨌든 이런 모든 만도팝의 어떤 정석적 호흡, 네. 만도팝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가이드,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다들 지킨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0: 좀 엉뚱한 얘기겠지만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9000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도
1: 네.
0: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 화장술도 시대마다 막 달라지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굉장히. 그 립글로스 이렇게 바른 스테파니 선의 모습도 아, 좀 왠지 반가웠다는 이상한 생각도 하면서 잘 들어봤습니다.
1: 아, 저는 9000 그때 90년대 후반을 생각하면 이제 그 보라색 립스틱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 생각나요. 그게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0: 아, 그렇구나.
1: 네.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때 당시에 그런 보라색 립을 바르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시꺼먼 입술 있잖아요.
0: 네. 아, 시꺼먼 거? 생각이 그거는 저도 좀 좀 기피하는 색이긴 그렇죠? 한데요.
1: 그게 네. 딱 그 길에 네. 나서거나 이러면 네. 이제 그 누나들이 제가 너무... 어린 아주 어린 나이에도 누나들이 네. 이런 걸 바르고 있던 기억이 아직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저에게는 90년대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0: 그 이미지랑 스테파니 선의 이 곡이랑은 좀
1: 아 좀 다르죠.
0: 괴리가 네. 있죠.
1: 네, 그렇죠. 네.
0: 아무튼 편안한 시작으로 출발해봤고요. 오늘 만도팝 가수들이 대부분 다 모두 다
1: 네.
0: 여성.

0: 보컬리스트인가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예.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1: 그냥 제가 듣기 좋은 노래들로. 아, 네. 네. 저는 남자 목소리보다는 네. 여자 목소리를 좀 더 좋아하는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0: 네. 싱가포르에서 이제 어느 국가로 가볼까요?
1: 네, 이제 어쨌든 차트는 다 대만이고요. 네,
0: 대만 차트죠.
1: 네,
0: 이제
1: 네. 아티스트들의 출신은 좀 다르기 네. 때문에 설명을 해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14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여긴 대만 출신의 아티스트예요. 네. 정페이츠라고 하는 패츠짱이라고 네. 활동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예요. 2013년 발매 곡이고요. 이걸연 샹츠 이걸연이네요. 네, 한 사람을 생각하는 한 사람. 이 되겠네요. 네, 직역을 하면 어쨌든 요 이제 정페이츠라는 이제 아티스트는 드라마랑 음악을 오가면서 성장을 한 아티스트예요. 아. 그러니까 음악으로 먼저 데뷔를 한 건 맞아요. 오디션 출신 가수예요. 그래서 어떤 오디션 출신으로서 이제 가수로 처음으로 가창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뭔가 활로가 되진 않았던 거죠. 그것이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연기 쪽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하이틴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착실히 쌓아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OST라든지 오늘 소개해드릴 곡도 아마 OST일 거예요. 직접 연기를 하면서 이거 네, 같이 네, 불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극 일반이라는 쫑지 이반이라는 이제 그
0: 뭐 학원물이에요? 무슨
1: 그런 네.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네. 약간 그 하이틴 드라마라고 해서 뭐 되게 그 젊은 배우들이랑 뭐 아이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시리즈물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막 4, 5 막 이렇게까지 2가, 있더라고요.
0: 숫자 2가
1: 네, 얼리 이게 네. 2탄이란 얘기 같아요. 2탄. 이 시리즈라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그 하이틴 드라마 같은 데서 되게 연기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OST까지 대박을 쳐버리면서 다시 한번 이 아티스트가 가수로서의 어떤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로 데뷔했지만 연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또 가수로서의 활로를 얻게 되고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 아주 멋진 케이스가 아닌가.
0: 한국의 뭐 아이유 같은 그런 건가?
1: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근데 거기는 뭐 이게 케이스가 그런가? 연기로 가수가 부스팅이 됐나요?
0: 아 아니죠 반대구나.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가수로 맞아요. 완전 떠가지고 연기까지도
1: 그렇죠. 연기까지도 예. 하시고 뭐
0: 그 자리를 거머쥔 사례죠.
1: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두팝에 쉽게 기억되는 멜로디와 굉장히 직접적인 반복 그리고 구성진 딱 그 정석적인 구성의 곡입니다.
0: 스테파니 선과의 뭐 목소리가 분명히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1: 네네.
0: 예. 알겠습니다. 패츠 쟁 예, 혼자서 아니 한 사람을 생각하는 한 사람 이걸리엔 쌍자 이걸리엔 듣고 오죠.

0: 스포티파이 데일리 대만 차트 14위에 올라있는 대만 가수 패트탱 승페이트의 이걸리엔 쌍사 이걸리엔 한 사람을 생각하는 한 사람. 예, 잘 들어봤습니다. 아까는 약간 일렉트릭 기타도 나오고 락밴드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뭐 좀 클래식컬한 어쿠스틱 악기가
1: 그렇죠.
0: 중심이 되는 그런 곡이네요.
1: 네. 네. 이게 어쨌든 굉장히 클래식하고 직접적으로 네. 반복을 가사에서도 힘을 주고 멜로디에서도 힘을 주고 처음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정말 만두팝의 정석적인 이런 호흡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모든 요소들을 아는 맛으로 다 때려넣은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예. 대만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이제
0: 이거
1: 본토
0: 약간
1: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0: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의 이 비슷한 9000 시절에 네네. 인기 발라드의 공식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
1: 그렇죠.
0: 것 같은데
1: 완전 네. 그렇죠. 네. 네.
0: 태희님이 대만 음악을 데리고 오실 때가 되었는데 싶었는데 반갑습니다라고 현지님이 이렇게 또
1: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네, 대만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고봉밥으로 다섯 곡 꽉꽉 채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승페이트의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도토리 묵기님께서 어우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새 음악에서 들으니까 감동이다.
1: 아이고 다행이네요.
0: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만나볼까요?
1: 네, 세 번째 노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122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대만 출신의 아티스트예요. 아메이 창이라고 해서 장후이메이라는 아티스트예요. 예. 2007년 발매 앨범이고요. Star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루구어 니의 팅슈어라고 해서 Have you heard latel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 이야기를 들었니? 뭐 만약에 너도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장후이메이는 이제 대만 출신이에요. 타이둥 출신의 가수라고 하고요. 네. 보통 이제 아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네. 이 가수가 좀 특별한 거는 이제 아미트라는 알터 이고가 있어요.
0: 부케.
1: 네, 알터 그러니까 네. 뭐랄까 부케가 있어요. 네. 이제 락적인 약간 이런 호흡을 가지고 있는
0: 지킬과 하이드처럼.
1: 네, 여기는 네. 이제 뭐 만두팝 딱 정석적인 네.
0: 발라드 부르고
1: 발라드 부르고 이러는데 네. 이제. 여기 아미트라는 이제 다른 알터 이고를 가지고 있는 락적인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예. 되게 재미있게 본인의 음악 세계를 여러모로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대만 원주민 메이난족이라고 하는 그쪽 출신이라고 해요.
0: 말하자면 소수민족?
1: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의 자신의 뿌리도 이런 자신의 알터 이고를 통해서 다른 음악 장르로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면이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더라고요.
0: 그러네요.
1: 너무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단순한 뭐 중화권 만두팝 발라드 여가수 뭐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네. 이런 재밌는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0: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가져온 요 곡 루고니의 팅슈어라는 곡은 전형적인 만남밥 곡이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듣고도 아, 오늘 노래들이 왜 1, 2, 3번 곡이 다 똑같지? 아. 라고 느끼셔도 할 요, 말은 없는데
1: 요거는 주걸륜이 작곡해줬다는 어, 맞아요. 정보가 있어요?
0: 맞아요. 제이초가 예. 요거를 예. 곡을 작곡을 했고요. 아. 물론 작사가는 다른 사람이지만 예. 어쨌든 직접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네. 곡을 주면서 만든 곡이에요. 만두팝 씬에서는 또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주었던 배우이자 가수인 주걸륜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죠.
1: 그러니까요. 네. 유명한 이름이 보여가지고.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음악은 그런데 앞선 두 곡과 결이 좀 비슷할 것이다. 예상하면 되죠?
0: 네. 오늘 네. 다섯 곡 전부 네. 좀 같은 결로 가져왔으니까요. 네.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1: 장 후에메이 아메이 창이 부릅니다. 여관이야 청설. Have you heard lately? 요즘 그 소식 들었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0: 대만 아티스트 장호메이의 아메이창이라고도 하고요. 여관이 야청설 Have you heard lately? 그 이야기 근래에 들었나요? 예. 오, 뭔가 좀 오는데요.
1: 폭발적이죠.
0: 찡하고. 네.
1: 네. 어떤 가창이 이제 네. 스킬이 되게 좋다 보니까 뭔가 R&B 이제 소울적인 그런 가창법이나 이런 것들도 섞어 넣으면서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록 발라드의 무언가도 같이 첨가를 하면서 네. 이제 전형적인 만두팝 양식에다가 사운드적인 빌드업을 좀 적극적으로 한 거죠.
0: 스트링이 이렇게 막 섹션 맞춰 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런 클라이맥스가 또 그립잖아요.
1: 네, 또 맛있는 맛이니까 이게 또 아는 네.
0: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아. 들어봤는데 그, 네. 그 이후죠? 이거 2007년에 발표됐으니까
1: 2007년이면요 네. 네. 인터넷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0: 예, 예. 고. 예. 다음 곡 넘어가서 빠르게 넘어가
1: 빨리,
0: 보도록
1: 빨리
0: 하겠습니다.
1: 가라고 지금 네.
0: 소개해 주시죠.
1: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노래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19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말레이시아 출신의 아티스트예요. 에반젤린 웡이라는 아티스트고요. 중국 활동명은 왕앤웨이라는 아티스트예요. 2020년 발매곡입니다. 유일한 2020 네, 20년대에 발매된 곡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목이 리카이 워더 이 라이라고 해서 내가 의지해온 것으로부터 벗어나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아 네. 어떻게요?
1: 내가 의지해온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약간 이런 느낌.
0: 홀로서기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1: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아, 약간 가사를 좀 전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설명해드리면 되게 재밌는데 네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존에 대한 거예요. 의존에 대한 건데 뭐 대충 보면 연인과의 얘기인가 이게 아니라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외동딸이거든요. 이 에반젤린 웅이 네. 외동딸인데. 어릴 때는 어머니가 나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어머니에게 의존했다면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돈을 벌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그 관계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머니가 아프거나 이러면 돌아가고 싶은데 어머니는 나한테 돌아오라고 얘기 안 해요.
0: 아 부담될까봐
1: 이 사람이 부담이 될까봐 그러니까 부모는 딸의 꿈을 위해 돌아오지 마라 근데 딸의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 근데 돌아가면 부모는 자기 때문에 딸의 삶이나 딸의 성공을 방해했다는 느낌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싶다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떠나야 된다 이런 역설이 생기는 거죠
0: 네네네네.
1: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가사로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0: 음악으로.
1: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이런 전형적인 만두팝 발라드의 흐름에다가 이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재미난 사랑에 관한 역설 같은 것들 관계에 대한 역설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좀 재미나게 풀어냈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가사는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번역을 해가지고 의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때문에 소개해 주셨으니 줄거리를 이거 제목까지 소개 직접 해주시죠.
1: 네, 에반젤린 웡 이제 네. 왕앤웨이의 곡이고요. 네. 네, 리카이 워더 이라이라는 네. 내가 의지해온 것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네. 곡입니다.
0: 들어보죠.

0: 말레이시아 출신의 왕년 웨이의 리카의 워더 일라이 원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뭐 이런 제목의 곡이었죠.
1: 네.
0: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잽싸게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도 만두팝 쭉 들으면서
0: 네.
1: 아주 편안하게 저도 감상을 했습니다.
0: 아주 편안합니다.
1: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고 인사를 드릴게요.
0: 네.
1: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타이완의 37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중국의 아티스트입니다. 본토 아티스트네요. 첸 리의 2016년 7월 26일 발매곡이에요. 샤오반이라고 해서 작은 반, 작은 절반
0: 아.
1: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가 조금 그래도 음악적으로 특징적인데 네. 사사 발라드라기보다는 요거는 좀 삼바 계열의 느낌이 슬로우 록의 느낌이 좀 나는 8분의 12 느낌 이렇게 쿵짝쿵짝짝 하는 네. 느낌이 좀 느껴지는 그런 호흡에 춤을 추는 듯한 만두팝이다. 오늘 만두팝 다섯 곡 이렇게 이어 들으면서 네. 여러분들이랑 편안하게 네. 월요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전
0: 요 부탁 좀 할게요. 요. 네. 좋은 발음으로 중화 발음으로 네, 소개해 주시죠.
1: 첸 리라는 아티스트의 네. 샤오반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네.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탱 씨 네. 오늘 덕분에 노스탈지아도 좋고 네, 편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을 해서 뵙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0: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통화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제히 타베테미테 쿠다사이.
0: 꼭 한번 드셔보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보다 라는 행위의 시도를 나타내는 표현인 테미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뭐뭐 해보다.
1: 테미르 테미르
0: 테미르. 여러분 테는요? 뭐뭐 하고 해서 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미루는요? 눈으로 보다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를 시도할 때도 우리가 뭐뭐해 보다라는 표현을 쓰죠. 일본어도 그대로 테 미르 뭐뭐해 보다 행위의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테는 뭐뭐하여 뭐뭐해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입다
1: 기르 기르
0: 기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입다라는 뜻인데요. 재킷을 입다.
1: 자켓도 기르. 자켓도 기르.
0: 셔츠를 입다.
1: 셔츠오 기르. 셔츠오 기르.
0: 블라우스를 입다.
1: 블라우스오 기르. 블라우스오 기르.
0: 원피스를 입다.
1: 원피스오 기르. 원피스오 기르.
0: 이 기르라는 동사는요. 주로 상의를 입을 때 사용하고요. 아니면 위에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입다 라는 뜻으로 기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보죠. 맛.
1: 아지. 아지.
0: 아지인데요. 다양한 맛의 종류.

0: 이 형용사로 알아볼까요? 달다,
1: 아마이, 아마이,
0: 쓰다,
1: 니가이, 니가이,
0: 시다,
1: 스파이, 스파이,
0: 짜다,
1: 쇼파이, 혹은 시오카라이.
0: 이번에는 맵다입니다.
1: 가라이, 가라이.
0: 다음 단어 볼게요. 몰래.
1: 곧소리, 곧소리,
0: 곧소리. 여러분, 곧소리 들으니까 왠지 몰래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다음 단어 볼게요. 노랗다.
1: 기로이, 기로이,
0: 기로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우리 다양한 색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빨갛다.
1: 아카이, 아카이.
0: 파랗다.
1: 아오이, 아오이.
0: 하얗다.
1: 시로이, 시로이.
0: 까맣다.
1: 그로이, 그로이.
0: 다음 단어 볼게요. 여름 나왔습니다.
1: 나츠, 나츠.
0: 나츠, 여름입니다. 여름 나왔으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복습해 봐야겠죠? 봄,
1: 하루, 하루.
0: 여름,
1: 나츠, 나츠.
0: 가을,
1: 아키, 아키.
0: 마지막으로 겨울,
1: 후유, 후유.
0: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
1: 시키, 시키.
0: 일본어로는 사계라고 해서 시키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학생,
1: 세토, 세토,
0: 세토. 학생입니다. 한자로 쓰면 생도인데요. 여러분, 학생하면 각세 너무 잘 아는 단어잖아요. 선생님, 이 세토 그리고 각세의 차이점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1: 하이, 세토는 보통 중고등학생을 가리키고요. 각세의 경우에는 대학생이나 전문학생을 주로 가리킵니다.
0: 마지막 단어입니다. 듣다.
1: 키크, 키크.
0: 키크,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시도를 나타내는 테미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테미르, 우리말로는 뭐뭐해 보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행위를 시도해 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테미르, 테입니다. 어디에 연결할까요? 그렇죠. 동사의 테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육에 나온 단어로 우리 테미르 연습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마시다.
1: 노무, 노무,
0: 노무, 마시다인데요. 테미르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셔보다.
1: 논데미르, 논데미르,
0: 논데미르, 마셔보다 라는 뜻이에요. 노무, 1그룹 동사입니다. 테미르 연결하려면은 먼저 테 연결해야 하잖아요. 노무, 무로 끝난 1그룹 동사. 여러분, 누부무로 끝난 1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는 무슨 음편이요? 그렇죠. 발음편이 일어납니다. 발음편은 발음으로 음이 바뀌어요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발음은 응입니다. 그리고 은 뒤에는 태가 아니라 대 연결되는 것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셔라고 하면 논데가 되고요. 뒤에 미르 연결해서 논데미르, 마셔보다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2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게요. 입다.
1: 기르, 기르.
0: 테미르 연결해 봅니다. 입어보다.
1: 기테미르, 기테미르,
0: 기테미르, 입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기르, 입다, 2그룹 동사입니다. 2그룹 동사에 접속조사 테에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즉,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기때 뒤에 미르까지 연결해서 기때미르, 입어 보다 란 뜻이 되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주하이 맛이 궁금해서 몰래 마셔봤어요.
1: 주하이 의 맛이가 기니나떼 곧소리 논데미마시타. 주하이 의 맛이가 기니나떼 곧소리 논데미마시타.
0: 주하이 의 맛이가 기니나떼 주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하이인데요. 주하이 맛이 기니나떼, 궁금해서 라는 표현입니다. 기니나르, 궁금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나르, 루루 끝났네요. 여러분,

0: 우쯔르륵 끝난 1그룹 동사의 접속조사 태 연결하고 싶어요.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니나르가 기니나떼 궁금해서 겉소리 몰래 넌데 미마시다 마셔봤어요. 너무 마시다 테미르 행위의 시도를 나타내는 표현 연결하고 싶어요. 노무의 테 먼저 연결해야 됩니다.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가 테 연결할 때는 발음편이 일어나요. 그리고 테가 대로 바뀝니다. 넌데 뒤에 미르 연결해요. 넌데 미르 마셔보다 넌데 미마스 마셔봅니다. 넌데 미마시다 마셔봤어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저 노란 원피스 입어보고 싶어요.
1: あの黄色いワンピース着てみたいです。
0: 저 노란 원피스 着てみたいです. 기르 입다 테미를 연결하고 싶어요. 이 그룹 동사가 테 연결할 때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되죠. 기때 뒤에 미를 연결해서 기때미르 입어보다. 여기에 희망을 나타내는 타이 연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때미르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요. 타이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이 연결하면 되죠. 기때미따이 입어보고 싶다. 기때미따이 데스 입어보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네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여러분 테 미르 뭐뭐에 보다라는 뜻이에요. 미르는 보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다라고 할 때는요. 한자 볼견을 쓰는데요. 이처럼 행위의 시도를 나타내는 뭐뭐해 보다라고 할 때 미르는요. 한자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한자로 쓴 미르는요. 실제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뭐뭐 해보다의 행위의 시도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히라가나로만 쓰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시도를 나타내는 테, 미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가다.
1: 이끄.
0: 1그룹 동사입니다. 여기에 테, 미르 연결해 볼게요. 가보다.
1: 이때 미르.
0: 여러분, 이끄, 크로 끝난 1그룹 동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초금편이 일어나는 동사죠. 그래서 이때 미르, 가보고 싶다.
1: 이때 미타이.
0: 미르의 타이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니까 이때 미타이. 삿포로 오도리 비어가든에 가보고 싶다.
1: 삿포로 오도리 비어가든이 이때 미타이.
0: 삿포로 오도리 비어가든이 이때 미타이. 삿포로 오도리 비어가든에 가보고 싶다. 선생님, 지금 삿포로 오도리 비어가든 삿포로 맥주 축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1: 네, 맞습니다. 매년 여름에 삿포로 시내에 있는 오도리 공원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인데요. 일본 맥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세계 맥주와 안주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0: 참고로 올해는 2026년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최됩니다.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올여름 꼭 삿포로 오도리 비어가든에 가보고 싶어요.
1: 今年の夏、ぜひ札幌大通りビアガーデンに行ってみたいです。今年の夏、
0: 올해 여름, 是非 꼭이란 표현이고요. 札幌大通りビアガーデンに行ってみたいです. 札幌大通りビアガーデンへ가보고 싶어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랜덤박스 지식 아와오돌이 춤추지 않으면 손해.

0: 同じアホなら踊らにゃ損損。춤추는 바보나 구경하는 바보나 어차피 같은 바보라면 춤추지 않으면 손해라는 노랫말인데요. 이는 체면을 버리고 하나 되어 즐기는 아와오돌이의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만이
1: 살길이다.
0: 두 문장을 여쭤볼 테니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저 혼자 볼게요. 36페이지. 어쩐지 방이 이렇게 깨끗하더라. 하나, 둘, 셋.
1: 怪不得房间这么干净.
0: 한 번 더.
1: 怪不得房间这么干净.
0: 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1: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0: 어, 길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1: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0: 길지만 배웠잖아요. 그럼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도 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문장이 복습이 잘 돼 있어야 내일 시험인데 긴장되니?
1: 明天考试,你紧张吗?
0: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볼게요. 한번 一起来看一下. 내일
1: 明天
0: 오늘 하나 둘 셋
1: 今天
0: 어제는요. 다 같이 시작
1: 昨天
0: 昨天 아니고 낮게 출발하세요. 우리 왕 선생님처럼 昨天 좋아요. 시험도 되고요. 시험을 보다도 돼요.
1: 考试
0: 한 번 더
1: 考试
0: 그럼 이거 무슨 시험이에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HSK 考试 무슨 시험이에요? HSK 시험이죠. 그렇죠. 중국어 시험이죠. 긴장하다
1: 긴장.
0: 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간장으로 읽어버렸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선생님, 이런 것도 또 애드립이에요. 간장이 중국어로 뭡니까?
1: 짱요.
0: 그렇죠. 짜요가 아니라 짜요는 화이팅이고요. 짱요, J-I-A-N-G 사성, Y-O-U 기름, 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짱요, 긴장, 긴장하다. 상당히 비슷하죠? 긴장, 긴장, 很 긴장, 좋습니다. 조금, 약간.
1: 有点儿.
0: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그 다음 반삼성 맞습니다. 요디알. 삼성이 연달아 세 개 있으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좀 긴장돼.
1: 요디알 긴장.
0: 여기서는 요디알 둘 다 이성입니다. 디알도 올라갑니다. 요디알 긴장. 진은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요디알 긴장. 요디알 특징은 뒤에 보통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다.
1: 担心

0: 좀 걱정돼. 시작.
1: 요디알 단신.
0: 그렇죠. 단신도 요디알 뒤에 올 수 있습니다. A 단신 B. A가 B를 걱정하다. 날 걱정하다. 하나, 둘, 셋.
1: 단신我.
0: 그렇죠. 我 단신하신 분들. 我 단신은 내가 걱정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아니고 오유는 어예요.
1: 또.
0: 모두도 되고 이미 벌써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볼까요? 벌써 7시가 됐어.
1: 또
0: 땡땡 러는 모두 했다라 말도 있겠지만 상태 변화의 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와 러 사이에 숫자가 오면은 보통은 다 상태 변화입니다. 이미 7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치리엘 러 복습하다.
1: 후시.
0: 매번 저희가 강조드리죠. 후시. 희망하다도 있고 희망이라는 명사도 있죠 선생님.
1: 没错. 시왕.
0: 동사로 쓰이면 특징이 있어요. 시왕 뒤에 문장이 와야 됩니다. 我 시왕 니 이런 말은 없어요. 시왕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문장이 와야 됩니다. 문제.
1: 티.
0: 어? 티, 티, 티자로 끝나는 말은 no problem.
1: 没问题.
0: 문제입니다. 어렵다.
1: 난.
0: 그럼 우리 만들어볼까요?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저거 티, 이것이 저거니까 저거 티, 很难. 어때요, 선생님?
1: 没错.
0: 어, 좋습니다. 본문 보지 마시고요.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놓아져 있는지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듣기 실력을 높이시려면 안 보셔야 됩니다. 오면 이치 라이팅이샤.
2: 第5课. 明天考试,你紧张吗?
3: 明天考试,你紧张吗?
2: 有点儿。别担心,你不是都复习了吗? 希望明天的题别太难。明天考试,你紧张吗?
3: 有点儿。别担心,你不是都复习了吗?
2: 希望明天的题 别太难。
0: 내일 시험이야. 너 긴장되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考试, 시험보다란 말도 있고 시험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明天考试, 여기서 考试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하나, 둘, 셋.
1: 동词.
0: 그렇죠. 동사죠. 내일 시험 본다.
1: 明天考试.
0: 너 긴장되니?
1: 你紧张吗?
0: 어, 좀.
1: 有点.
0: 뒤에 뭐가 빠진 거예요?
1: 紧张.
0: 넣어서 해볼게요.
1: 有点紧张.
0: 주어 넣을게요.
1: 我有点紧张.
0: 우와, 삼성이 몇 개입니까? 언더라, 그죠? 삼성은 맨 앞에 원은 여기서 반삼성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지만 삼성이 주어부터 쫙 시작이 돼요. 삼성이 3개 이상. 일때 그럼 워가 반삼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참고하세요. 워 올리지 마시고 워 요디알 진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부터 주어가 연달아 3개 이상 있을 때 참고하시면 힘이 될 거예요. 워 올리지 마시고요. 알아듣지만 틀린 발음이에요. 워 요디알. 걱정하지 마.
1: 别担心.
0: 하지 마. 비에 동사 앞에 오는 부사입니다. 오지 마.
1: 别来.
0: 이렇게 가는 거죠. 오, 부정문인가요? 너 이미 다 복습했잖아. 복습한 거 아니야?
1: 你不是都复习了吗?
0: 절대로 부정문이 아닙니다. 이 어감 떠올리시면 됩니다. 너는 왜 독도 문제로 화를 안 내? 너 한국 사람 아니야? 너 한국인 아니니?
1: 你不是韩国人吗?
0: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 너 한국 사람이잖아. 그렇죠. 왜 화를 안 내는 거야, 그런 문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선생님.
1: 没错.
0: 감사합니다. 너 복습 다 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습했잖아. 반어법이죠. 다시 들어볼게요.
1: 你不是都复习了吗?
0: 오, 여기서 또는 이미의 뜻이 있는 거죠, 선생님. 이미 다 한 거 아니었냐? 쉽지 않은 문장 구조지만 우리가 이 문장을 아 내가 사용해야지 라고 하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듣고 혹은 보고 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좋아요. 목표를 좀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글 문장만 보시고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 한자랑 병음 손으로 가리시고 한글 해석 보시면서 연습하세요. 그럼 큰 도움 됩니다. 내일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바라다, 그러니까 희망하다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뭐뭐하길 바래요라고 할 때 맨 앞에 시왕이 붙습니다. 당연히 주어 워가 생략이 됐죠.
1: 시왕 明天的题 别太难.
0: 희망합니다. 내일의 문제가 어렵지 않기를, 너무 어렵지 않기를. 别太难. 다시 들어볼게요.
1: 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궁금한 게 여러분들 따라하고 계시죠? 같이 따라하시죠? 한 번 더 할게요.
1: 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시작. 希望明天的题别太 아니고 비에 낮게 출발. 别太难. 이렇게 막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또 따라하실 시간입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더 잘 들릴 거예요.
3: 一起来听一下。明天考试，你紧张吗？有点儿。别担心，你不是都复习了吗？希望明天的题别太难。明天考试，你紧张吗？有点儿。别担心。 你不是都复习了吗？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EBS 초급 중국어 42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실 땡땡마 포인트는 이 말을 발음하실 때 부실 땡땡마 좀 깔면서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실 한글마 이런 식으로요. 너 밥 먹었지 않았나?
1: 你不是吃饭了吗?
0: 결국 너 먹었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걔 안 온다고 했잖아.
1: 他不是说不来吗?
0: 말하지 않았나? 안 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실땡땡마. 부실땡땡마. 선생님, 말을 까는 게 좋아요? 올리는 게 좋아요?
1: 까는 게 좋아요.
0: 발로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쫙 깔란 뜻입니다.
1: 네.
0: 다 보시 쇼 불라이마 이런 거보다 불라이마 내리라고요. 희망하다, 바라다.
1: 시왕.
0: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 희망합니다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뭐뭐하기를 바라다, 바라다라고 할 때 이 녀석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기를 바래.
1: 希望明天天气好.
0: 어때요? 시왕 뒤에 다 문장이 오죠? 내일 날씨가 좋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직역이죠. 그가 빨리 좀 오기를 바래.
1: 希望他快点来.
0: 快点 혹은 얼화를 집어넣어서
1: 希望他快点来.
0: 빨리 좀 할 때 좀이라 보시면 됩니다. 빨리 좀 먹어.
1: 快点吃.
0: 빨리 좀 와.
1: 快点来.
0: 그렇지요.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바래요.
1: 希望我们再见面.
0: 아, 이거 슬픈 말이에요, 선생님. 이런 거는 초급 중국어 마지막 시간 때 울면서 우리가 希望我们希望大家再见面 이렇게.
1: 是吗? 저는 괜찮은데요.
0: 괜찮으세요?
1: 왜냐하면 꼭 再见面 할 거예요.
0: 아, 꼭 다시 만날 거니까.
1: 당연하.
0: 이야, 역시 긍정적이시네요. 좋습니다. 다시 만나다, 再见 혹은 再见面. 그러니까 再见과 再见面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네. 하지만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见과 见面이 같은 말이지만 사용법이 좀 달라요. 见面 뒤에는 절대로 뒤에 목적어 올 수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 만난다. 见 써서 해볼게요. 我见老师. 어때요, 선생님?
1: 可以的.我见面老师
0: 어때요?
1: 应该说我见老师的面.
0: 아, 见面 사이에 그 대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1: 没错.我见老师的面
0: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뭐와를 집어넣어서跟我跟老师见面 이렇게 쓰시거나요.
1: 可以的.见面
0: 뒤에 왜 목적어 못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면이 목적어예요. 면상할 때 면이죠.
1: 네. 已经有了.
0: 네,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见面 뒤에는 절대로 어떠한 목적어도 올 수 없습니다. 이미 면이 목적어입니다. 이런 것도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모두 말고 다른 뜻으로 쓰이는 떠오 살펴볼게요. 일단 빌드업을 좀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로. 우리 모두 너 사랑해. 아,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우리 모두 널 사랑해. 하나, 둘, 셋.
1: 我们都爱你.
0: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모두입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에 있는 43페이지에 있는 다섯 개의 예문을 보세요. 벌써 이미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미 벌써 이 g

0: 징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징 비슷한 뜻이죠. 벌써 12시가 되었어. 러는 상태 변화입니다.
1: 都12点了.
0: 선생님, 드라마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또 7이야나.
1: 네,
0: 다 벌써 7시야. 이렇게 쓰이니까 또 뒤에 시간 뒤에 러 함께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미 다 먹었지. 이미 이징 치워왔러. 좋아요. 근데
1: 都吃完了.또
0: 괜찮습니다. 벌써 겨울이 됐네.
1: 都冬天了.
0: 또가 아니에요. 오유는 어우예요. 都冬天了. 좋습니다. 몇 시인 줄 알아? 화난 거예요. 이런 화난 말투로.
1: 都几点了.
0: 몇 시가 된 거야? 이게 직역이에요. 야, 지금 몇 시니 지금? 어? 都几点了?对,孩子在外面玩不回来. 아, 아이가 밖에서 놀고 안 돌아왔을 때.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
1: 都几点了?
0: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都几点了? 벌써 이렇게 늦었네.
1: 都这么晚了.
0: 늦다.
1: 晚.
0: 그래요. 이렇게 늦다. 这么晚 집어넣어서 都这么晚了. 그 이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또가 모두가 아니라 이런 뜻도 있구나, 벌써 이미의 뜻이 있구나, 와우라고 체득하셨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동사 뒤에 어떤 단어를 쓰면 해본 적 있다란 뜻이 되죠?
1: 没错.
0: 구어.
1: 当然啦,就是过了.
0: 네, 여러분, 동사 뒤에 구어를 써보세요. 해본 적이 있다예요. 바로 갈게요. 먹어본 적 있다.
1: 吃过.
0: 와본 적 있어, 여기.
1: 来过.
0: 오, 해봤어.
1: 做过.
0: 들어봤어.
1: 听过.
0: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동태조사입니다. 동태조사라고 필기하실 게 아니라 동사 뒤에 구어를 체크하시면서 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부실 땡땡마 보이시죠? 너 베이징에 가본 적 있지 않나?
1: 你不是去过北京吗?
0: 이런 말투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물어보는 거죠. 너 가봤잖아. 어? 가보지 않았나? 이런 말투인 거죠.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외우지 마시고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래.
1: 希望明天别下雨.
0: 别下雨. 비 내리지 마. 내일 비 내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땡기시기 바랍니다. 시왕을 앞에 워가 빠진 거죠. 워 시왕. 네. 어, 이미 늦었다.
1: 都太晚了.
0: 또 모두가 아닌 걸 기억하시고요. 운전하다 아십니까?
1: 开车.
0: 다시 한번.
1: 开车.
0: 자동차 발음하실 때 처, 처 문맥상 알아듣겠죠. 안 예뻐요. 처 두 글자라 생각하시고 처 운전하다 한 번 더.
1: 开车.
0: 할 줄 안다. 조동사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1: 회.
0: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이가 아니라 회. 할 줄 안다. 얼른 필기하세요, 여러분. 할 줄 안다 뜻이 또 있어요. 할 것이다란 말도 있고요. 하곤 한다란 말도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곤 했지라고 할 때 하곤 하다. 오늘은 문맥상 제일 쉬운, 제일 많이 쓰는 할 줄 안답니다. 너 운전할 줄 알지 않나?
1: 你不是会开车吗?
0: 운전할 줄 알잖아. 왜 이래? 이런 말투인 거죠. 회, 뜻의 개, 할 줄 안다, 할 것이다, 하곤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의 뜻을 모두 알고 계신다면 초급이 아니에요. 중고급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래.
1: 希望身体健康.
0: 건강하다.
1: 健康.
0: 네, 몸, 신체라고 여기지 마시고 건강, 몸 건강할 때 몸이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 좀 어때? 身体怎么样? 괜찮죠, 선생님?
1: 是的, 我们还经常说 祝你身体健康.
0: 祝你身体健康. 선생님, 그 말씀하신 그 祝你身体健康 연초에도 쓸 수 있고 연말에도 쓸 수 있는 문자 메시지인 것 같아요.
1: 什么时候都可以用吧.
0: 아,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주니로 시작하는 말, 생일 축하해, 시작.
1: 祝你生日快乐.
0: 이 주는 경축할 때 축이에요.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여기서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주니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워가 빠진 거예요. 워, 祝你生日快乐. 이걸 줄여서 그냥 주부터 시작하는 거죠. 옆에 있는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무조건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첫술에 배부르랴 46페이지에 재미있는 단어 배워봤습니다. 배워볼게요, 여러분. 한 입에 뚱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직역이에요. 한번 발음해볼까요?
1: 一口吃不成个胖子.

0: 된다.
1: 一口吃不成个胖子。
0: 누군가에게 위로할 때도 이런 말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조급해하는 거예요. 어떤
1: 对
0: 학생이야.
1: 呀，别着急，
0: 아,
1: 一
0: 서두르지
1: 口
0: 마.
1: 吃不成胖子。
0: 그렇죠. 서두르지 마. 첫 술에 배부르랴 말하는
1: 对
0: 거죠.
1: 的，嗯哼。
0: 너무너무 좋은 격려의 문구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明天考试，你紧张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파트 3의 날입니다. 우리 교재 32에서 34, 35에서 37이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바뀌었죠. 이게 나중에 저도 이걸로 영상 찍어서 여러분 가끔 올려드리잖아요. 우리 김대균 토익킹 자료실 EBS FM 가셔서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료실을 많이 보세요. 별의별 거 많이 올려드립니다. 기본 단어 많이 올리고 이걸 매번 영상 강의 찍을 수는 없지만 보충으로 보실 수 있게 트리플 패시지 영상 강의 이런 거는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도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니까 그것도 가끔 참고해 보세요. 찾는 만큼 성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면 좋은 자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익킹 자료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32에서 37번까지 보고 계시죠?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Hello, I'm one of the drivers for your flower delivery company. I called this helpline because I can't sign into my delivery app.
3: Oh, I understand. We should get that fixed right away so your route isn't interrupted. Did this problem start after you had already begun your deliveries today?
2: Yes, I've already completed 3 deliveries this morning.
3: Then the problem may be related to the app itself. Please give me your cell phone number and I'll check into it immediately.
1: Number 32. What department does the man most likely work in? Number 33. Why does the woman say,
2: I've already completed 3 deliveries this morning.
1: Number 34. What information does the man ask the woman for?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4: I need to reserve my express train ticket to Busan for next month's client meeting.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the list of approved rail operators?
3: Just use the travel booking portal link from our company's intranet page. Once you

0: If you find a ticket that fits within your travel budget, you should book it immediately. The fares on that site change all the time.
1: Great. I'll take care of it today.
0: And don't forget to save your ticket receipt so you can attach it to your expense claim after the trip.
2: Number 35.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Number 36. What does the man mean when he says,
0: "The fares on that site change all the time"?
2: Number 37. What does the man remind the woman to submit?
3: 잘 들어보셨죠? 32번부터 보시죠. 어느 부서에서 이 남성이 일하냐? 그러면 이제 what department the man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어느 부서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33번은 예문을 다 밑줄을 거야 돼요. I've already completed 3 deliveries this morning.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 요즘에 이 문제 스타일이 어렵죠. 인용 문장의 의미를 묻는 그런 내용은 그 앞뒤, 특히 앞에 문장을 이 문장의 앞 문장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리스닝이니까 언제 들릴지 모르죠.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34번은 what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the man ask? 이 남자가 요청하냐? 물어보냐?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what information the man ask 이 정도를 밑줄 그어두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곧 일본 가죠. 근데 여러분 일본은 이거에 되게 민감한 거 알아요? 우리는 야 한국은 밑줄도 긋고 말이야. 우리는 밑줄 하나도 못 긋고 말이야. 응? LC 때 RC 저 풀면은 부정행위로 걸리고 말이야. 이런데 한국은 그런 거 다 봐주니까 우리보다 평균점이 높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데 그 무조건 틀렸다고만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100점 차이 나냐 이렇게 이제 반격은 하지만은 실제 이게 우리나라 어드밴티지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선 여성이 말합니다. Hello, I'm one of the drivers for your flower delivery company. 저는 당신의 꽃 배송 회사의 회사를 위한 그 운전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I called this helpline. 제가 이 저 도움의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Because 왜냐하면 I can't sign in to my delivery app. 제 그 배달 앱에 로그인이 안 돼서 지금 연락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은 어느 부서에서 이 남성이 일하는 것 같냐? 그럼 지금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한 사람이 여성이니까 상대방이 남성이죠. 남성은 이런 걸 도와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헬프라인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A번 Customer Support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번이 32번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Oh, I understand. 아, 알겠습니다. We should get that fixed right away. 즉시 고쳐드리죠. Get 목적어 PP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고침을 받으니까 fixed 과거분사가 맞아요. 이럴 때는 so your route isn't interrupted. 당신의 그 노선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Did the problem start after you had already begun your deliveries today? 오늘 그 배송을 이미 시작한 이후부터 그 문제가 발생했나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문제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Yes, I've already completed 3 deliveries this morning. 예, 벌써 3개의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게 배송 중에 시작부터 있었다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3번 정답은 뭐가 되죠? D번, to show the problem began during her route. 그죠? 결국 배송 중에 이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D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문장 이상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인용된 문장과 그 앞 문장이 보통 종합돼서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이 해결책을 줘요. Then the problem may be related to the app itself. 그럼 그 문제가 앱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please 뒤에 답 준다. 중요하죠. Now, please, today 뒤에 답의 단서 나온다. So please give me your cell phone number. 휴대용 전화번호, 휴대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이제 매번 받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공부할 의욕이 아예 사라지는데 어쩌다 한 번씩은 이렇게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다. 근데 한국이 유리해요. 저는 500번 받잖아요. 일본은 지금 뭐 300몇인가 이렇게 돼요. 횟수가 우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점을 또 많이 받은 거고 그걸 일일이 이제 또 막 기록하는 일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매번 그거를 마치 약간 좀 아날로그식인데요. 성적표를 이렇게 배달받아서 뜯는 그런 그 저 의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만점 나온 거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도쿄대에 나온 테츠야 모리타라는 친구인데 우리말도 잘해요. 그리고 중국어도 잘하고 이 일본어도 잘하고 당연히 이제 영어도 기본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집중력이 되게 좋고 하여튼 그런 친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 잘 안 만나요. 그런 친구. 그래서 그 집중해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또 참고해 보세요. 자, 35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mainly about 정도만 밑줄을 그어도 주제가 뭐냐 이렇게 잡히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아요. 36번 이 남성은 이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건 다 밑줄을 그라 그랬죠. The fares on this site change all the time. 요금이 매번 바뀌어요. 뭐 이런 뜻이죠. 그래놓고 또 37번 이 남성은 여성에게 무엇을 제출하도록 기억을 상기시키냐 그랬어요. 그러면 the man remind a woman submit. 이건 뭐 거의 다 밑줄을 거야겠네요. 뭘 여성이 제출하도록 기억을 상기시키냐, 이 남성이.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기억력 관리 잘 하시면 좋아요. 술, 담배부터 끊으세요. 그게 대단히 좋습니다. I need to reserve my express train ticket. 저는 제 고속 열차, 급행 열차 티켓을 예약할 필요가 있어요. 또 부산으로 for next month client meeting, 다음 달 우리 고객 회의를 위해서 우리 식으로 이제 KTX인데 그걸 이렇게 바꿔 만들어봤어요. 그럴 때 우선 35번 주제는 지금 이제 티켓 예약이나 이런 건데 이게 비즈니스 여행을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B로 볼 수 있어요. Planning a business trip,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부산에 있을 고객과의 만남을 위해 티켓을 예약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첫 문장부터 이렇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a list of approved rail operators? 당신은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서 그 공인된 그런 철도 운영자 목록을 찾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Just use the travel booking portal. 그 여행 예약 포털을 사용하세요. Linked from our company's intranet page. 우리 회사 인트라넷 페이지에서 링크가 돼 있는 포털입니다. Once you find the ticket that fits within your travel budget, 당신 여행 예산 안에 맞는 그런 티켓을 발견하자마자 you should book it immediately. 즉시 예약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예약하세요. The fares on this site change all the time. 그 사이트에 그 차비

0: 항의가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니까 빨리빨리 예약하십시오. 이런 말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36번 정답 B. Ticket prices may rise or fall quickly. 그렇죠? 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Great. I will take care of it today. 좋아요. 그럼 오늘 그걸 처리하죠. And don't forget 하면 이건 그 뒤에 답 주는 거예요. 여러분, don't forget to save our ticket receipt. 티켓 영수증을 보관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So you can attach it to your expense claim after the trip. 여행 후에 당신의 비용 청구서에 이것을 첨부할 수 있도록. 이래야 보상이 되죠? 이래야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번을 보시면 영수증을 제출을 나중에 하도록 미리미리 이거 잊지 마라. 이렇게 관리 잘해라. 보관 잘해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C번, 37번, C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I need to reserve my express train ticket to Busan for next month's client meeting.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the list of approved rail operators?
2: Just use the travel booking portal link from our company's intranet page. Once you find a ticket that fits within your travel budget, you should book it immediately. The fares on that site change all the time.
1: Great. I'll take care of it today.
2: And don't forget to save your ticket receipt so you can attach it to your expense claim after the trip.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로 가주십시오. 김대균 토익킹 토익 만점 강의 노트 거기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 여기가 어디인지 못 찾겠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EBS 단톡방이 있어요. 김대균 토익킹 단톡방.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맨 앞에 이제 나와요. 교재는 안 사시고 이걸 찾고 이러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이제 주소 나오고요. 그럼 거기 친절하게 친구들이 링크도 주고 그래요. 알았죠? 거기서 도와주세요 해봐요. 그러면 친구들이 착해서 도움을 많이 드립니다. 11번입니다. Besides, furthermore의 차이. 이거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저도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려웠다는 게 최근에도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Mileage balance 나왔는데 Mileage balance, balance 동의어가 과연 이 리메인더냐 어마운터냐 그 잔액 개념으로는 리메인더예요. 근데 이게 마일리지가 앞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일리지 밸런스 그때 밸런스 동의어는 그분 그게 늘어난 양이 될 수도 있고 줄어든 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마운트를 정답으로 했어. 아우 문제 참 야가 빠졌죠. 그래서 마일리지 밸런스 할 때 밸런스 동의어가 어마운트지 리메인더가 오답으로 출제가 됐죠. 7월 26일 문제예요. 이것도 besides냐 furthermore냐 이 문제 어려웠어요.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토익 그 안 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토익 쉽다고 하는 친구들은 얘기하지 마요. 그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이해를 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좋은 친구지. 자, 보세요. Several streets, 몇몇 거리들이 will be repaved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재포장될 것입니다. Besides, 게다가 the city will add more benches near the bus stop. 여기서 bus stop, 버스 정류장 근처에 벤치도 설치할 겁니다. 이런 게 좀 구어체에서 가벼운 느낌일 때는 besides를 쓴다. 그런데 뭐 시에서 발표했다. 시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럴 때는 furthermore를 더 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의 차이를 출제했어요. 어디에서? 파트 6에서. 자, 읽어볼까요? Several streets will be targeted for pavement repairs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이런 도로 포장 수리를 위한 그런 목표로 이 몇몇 거리가 이제 타겟팅이 될 것이다. 목표가 될 것이다. Furthermore, 더욱이 protective bicycle lanes. 이 보호를 받는 그런 자전거 도로가 will be added along major routes, 주요한 도로를 따라서 추가될 것이다. 이건 왠지 공식적인 것 같죠, 그죠? 나라에서 시에서 이제 발표할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업무상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furthermore를 쓴다. 그리고 여기 그 좀 편한 말 easy English, 우리 좀 쉽게 구어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일 때는 besides를 쓴다. 이 차이를 그 자전거 도로가 공식적으로 추가될 것이다는 문맥에서 이 furthermore가 정답, besides가 오답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500회 갔다 그러지만 저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 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Welcome back to the program.
1: All right.
0: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56에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금발이 너무해, part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Oh.
1: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스토리가 더 확장이 되는지 mm-hmm.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래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오케이, 좋아요. Here is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Legally Blonde, Summary Part 2.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2: She proves that loving fashion doesn't make someone shallow or incapable. She solves a major court case by noticing details everyone else overlooked. Along the way, she stops chasing Warner's approval and discovers her own self-worth. The movie reminds us never to judge a book by its cover. Sometimes, the person everyone underestimates ends up stealing the show.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볼게요. 그녀는 패션을 사랑한다고 해서 깊이가 없거나 무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한다. 그녀는 다른 모두가 간과한 세부 사항을 포착해 중요한 법정 사건을 해결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워너의 인정을 갈구하던 걸 멈추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 영화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때로는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빛나기도 한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0: Oh, 네. I really enjoyed this movie. Yeah.
1: 스토리 자체가 가벼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Mm-hmm. 물론 웃음은 주지만 yeah. 교훈이 엄청납니다.
0: Yes.
1: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화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이거를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Mm-hmm.
1: 우리가 뭔가 잊었거나 기억해야 되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
0: 네.
1: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0: Remind

0: remind라는 단어를 쓰고요. Remind 목적어 to 동사원형. Remind someone to do something.
1: 네. 여기서 remind 한다는 거가 다시 mind에다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너무 좋아요.
1: Right. Mind가 약간 정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yeah.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라는 걸 배워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remind someone to do something, right? 그래서 실제로 그 행동하게끔 일깨워주는 것
0: yes.
1: 얘기하는 거죠. 자, 예문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내 은행 잔고는 나한테 더 열심히 일하라고 다시금 일깨워줬어. 은행 잔고가 너무 비어있어서
0: yes.
1: 은행 잔고가 얘기하는 거예요. Uh-huh. 너 기억하지?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거? 네, 이런 느낌.
0: Come on, man. Work harder.
1: right. 자, 가볼게요.
0: 네.
1: 내 은행 잔고는 내게 상기시켰어.
0: My bank balance reminded me
1: 더 열심히 일하라고
0: to work harder. My bank balance reminded me to work harder.
1: 자, 다음은요. 나의 엄마가 이제 나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것저것 충동적으로 사지 마라고 다시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나의 엄마는 내게 상기시켰어.
0: My mom reminded me
1: 이것저것들을 충동적으로 사지 말라고
0: not to buy things impulsively. My mom reminded me not to buy things impulsively.
1: 네.
0: 아, 여기서는
1: 네.
0: not to buy things라고 나왔네요.
1: 아, 그러네요. 여기서는 뭐 하라고가 아니라 not를 쓰면 하지 말라고 다시금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다는 느낌 아닌가요? 그죠?
0: 맞아요.
1: Right. 자, 세 번째 예문은요. 그 헤어짐은 그에게 그의 전 애인의 편지들을 가지고 있지 말라고 상기시켜줬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0: Yes.
1: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 그 헤어짐은 그에게 상기시켰어.
0: The breakup reminded him
1: 그의 전 애인의 편지들을 가지고 있지 말라고
0: not to keep his ex's letters. The breakup reminded him not to keep his ex's letters.
1: 네, 헤어진 후에야 깨닫게 되는 슬픔.
0: I know.
1: Right.
0: A little too late.
1: 자, 이렇게 해서 핵심 표현으로 remind someone to do something.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가볍게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얕은, 얄팍한, 깊이가 없는.
0: Shallow.
1: Shallow. 아니, 쌤, shallow는 물이 얕다는 것만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한가요?
0: Yes, absolutely. So, a person can be shallow. That means that they don't think about deep things.
1: 뭔가 깊이 없는 느낌?
0: 맞아요.
1: 사람이 가볍게 생각하고.
0: 네.
1: 오케이.
0: Yeah.
1: 그래서 아, 진짜 물 깊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군요. Mm-hmm.
0: Right. 특히나 겉모습만 보는 사람을 shallow라고 해요.
1: 아, 맞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에서도 아마 그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Shallow Hal?
0: Oh,
1: right?
0: okay.
1: 그래서 거기서 주인공이 여자를 볼 때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그게 정확하게 shallow입니다.
1: shallow네요.
0: 네.
1: 자, 다음은요. 무능한.
0: Incapable. Incapable.
1: 맞아요.
0: 선생님, what does capable mean?
1: 뭔가 capable 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마음먹고 하면 해낼 수 있다.
0: 맞아요.
1: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느낌이죠.
0: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1: Right.
0: I know you're capable.
1: Right. You're capable of doing everything you,
0: yeah.
1: you wan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걸 다 할 그런 능력이 된다.
0: Yes.
1: 자, 다음은요. 간과하다.
0: Overlook. Overlook.
1: Overlook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바라보는 걸까요? 이렇게?
0: 맞아요.
1: Right.
0: 위에서 바라보는데 약간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 버린다는 느낌에 더 가깝겠네요.
0: Yes.
1: So overlook은 실제로 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대충 위에서 쓱 보고 쓱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간과한다. 뭔가 놓치는 느낌이 있네요.
0: Yes.
1: Right. 자, 다음은요. 인정, 승낙.
0: Approval. Approval.
1: Right.
0: 강세를 pro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1: 네. 여러분들, approve 한다는 게, 아, 이걸 허락하고, 이거 해도 좋아요 라는 뜻도 될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동사로 쓸 때 approve of someone 이라고 하면, 이 사람 인정,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자, 다음은요. 스스로의 가치나 자존감은요.
0: Self-worth.
1: Self-worth. 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self. 본인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
0: yeah.
1: worth라고 하는 게 가치를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붙여버리네요.
0: 맞아요.
1: 그럼 중간에 뭐라도 넣어야 될까요?
0: No.
1: Hyphen 같은 거나.
0: 네네. Hyphen은

0: 있어야죠.
1: 그냥 띄어졌으면 좀 네. 이상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self-worth라는 거 어떻게 보면 자존감에 가까운.
0: Yes.
1: 자, 마지막으로요. 과소평가하다.
0: Underestimate.
1: 네, underestimate. 만약에 그러면 과대평가한다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0: 그러면 under 대신 over 사용하시면 됩니다. Overestimate.
1: Overestimate. 오케이, 둘 다 동사이기 때문에 much 아니라 mate로 발음하셔야 돼요.
0: Yes.
1: Right.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과정에서, 뭔가를 이루려는 그 과정에서
0: Along the way. Along the way.
1: 네, 여기 내용에 뭔가 법정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그녀가 뭐 한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쌤, 여기서 along the way라고 하는 게 진짜 실제로 어떤 길을 가다가라는 뜻도 가능할까요?
0: 네, 맞아요.
1: 물리적으로.
0: Yeah. So for example, 선생님, I'll pick up some coffee for you
1: right.
0: along the way.
1: 가는 길에 커피를 좀 픽업해 주겠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Oh, yes. 네,
1: 기대할게요.
0: You're welcome.
1: 네. Okay. 자,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어떤 길을 가다가도 되지만요. 목표를 이루려는 과정에서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리나가 뭔가를 뭐 예를 들어 연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네. 네,
1: 연기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자, 세리나는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어. 자, 세리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0: Serena gained confidence.
1: 그 길을 따라.
0: Along the way. Serena gained confidence along the way.
1: 네, 그래서 뭔가 준비 중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죠.
0: Mm-hmm.
1: 자, 두 번째는요. 너 그 과정에서 문제를 많이 직면할 거야. 자, 넌 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거야.
0: You will encounter a lot of problems.
1: 그 길을 따라.
0: Along the way. You will encounter a lot of problems along the way.
1: 네. 하지만 그거를 뭐 뛰어넘어야 돼.
0: Right? This is kind of a sad sentence.
1: Yes.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0: 네.
1: 자, 두 번째 주요 표현. 너무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다.
0: 아,
1: 어떻게 할까요, 이거?
0: 네. 영어로는 judge a book. By its cover.
1: 오.
0: Judge a book by its cover.
1: 네. 이 책을 판단을 하는 거네요.
0: 맞아요. 뭐 서점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1: 네.
0: 이제 책을 뭐를 읽어야지 하는데 그 커버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1: 근데 커버가 너무 화려하다고 디자인이 화려하다고 그 책이 꼭 좋은 책은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그쵸? 아니면 조금 허름한 커버가 있어도 내용이 좋을 수 있는 것처럼.
0: 그럼요.
1: 오케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있잖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 왜 이런 거잖아.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 So 책을 판단하지 마. 명령어로
0: Don't judge a book.
1: 그것의 표지에 의해.
0: By its cover.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1: 네.
0: 네, 이거는 정말 많이 써요.
1: Right.
0: 네.
1: 보통 이렇게 부정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Yeah.
1: 두 번째는요. 그들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했어. 자, 그들은 책을 판단했어.
0: They judged a book.
1: 그것의 표지에 의해.
0: By its cover. They judged a book by its cover.
1: 네. 자, 세 번째 표현은요. 가장 빛나다. 뭐 사람들한테 막 주목을 다 받는 사람 있잖아요. 뭐 한다고 표현할까요?
0: Steal the show. 네, 그 쇼를 훔치는 거예요. Steal the show.
1: 와, 그래서 남이 그 쇼의 주인공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쇼 내 거야 하고 가져간다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0: 네, 맞아요.
1: So steal the show라고 얘기를 하면 의역을 해서 가장 빛나다 혹은 뭐 모두의 주목을 독차지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0: Yes.
1: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사진 촬영을 하는데 오히려 키우는 강아지가 제일 거기서 예쁘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 개가 그 가족 사진 촬영 중에 가장 빛났어. 자, 내 개가 그 쇼를 훔쳤어.
0: My dog stole the show.
1: 그 가족 사진 촬영 중에
0: During the family photo shoot. My dog stole the show during the family photo shoot. 거기서 스카우팅 받은 거 아니에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네.
1: 자, 두 번째는요. 회의를 하는데 내가 이번에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지 했는데 새로운 직원이 있어요. 그 친구가 주목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새 직원은 그 회의 중에 가장 빛났어. 그 새 직원은 그 쇼를 훔쳤어.
0: The new employee stole the show.
1: 그 회의 중에.
0: During the meeting. The new employee stole the show during the meeting.
1: 네.

0: You know, he sang in the middle of the meeting, so.
1: Oh, yes. 네,
0: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하. 그렇게 됐습니다.
1: 네, steal the show도 많이 쓰고 네. steal the spotlight도 오, 비슷한 표현입니다.
0: 맞아요. 네. spotlight을 훔치다. 결국에는 좋은 것을 다 훔치는 거.
1: 맞아요.
0: 본인이 주목받는 거죠.
1: Yes.
0: Alright. 자, 오늘의 어순 영작으로 넘어갈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join us on page 59.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패션을 사랑한다고 해서 깊이가 없거나 무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한다. 자, 그녀는 증명한다.
1: She proves
0: 패션을 사랑하는 게 누군가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1: that loving fashion doesn't make someone
0: 얕거나 무능하게
1: shallow or incapable. She proves that loving fashion doesn't make someone shallow or incapable.
0: 네, 두 번째는요.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이 간과한 세부 사항들을 포착해 중요한 법정 사건을 해결한다. 자, 그녀는 중대한 법정 사건을 해결한다.
1: She solves a major court case.
0: 세부 사항들을 알아챔으로써
1: by noticing details
0: 다른 모두가 간과한
1: Everyone else overlooked. She solves a major court case by noticing details everyone else overlooked.
0: 네, 여기서 notice 한다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알아챈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뭔가 그것에 더 집중을 한다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1: That's right.
0: Right. 자, 세 번째는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원어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자, 그 길을 따라.
1: Along the way,
0: 그녀는 워너의 인정을 쫓는 걸 멈춘다.
1: She stops chasing Warner's approval.
0: 그리고 그녀만의 자기 가치를 발견한다.
1: And discovers her own self-worth. Along the way, she stops chasing Warner's approval and discovers her own self-worth.
0: 네.
1: 선생님, 여기에는 her self-worth, own 없이 써도 되지 않을까요?
0: 어, 맞아요. 일단은 self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본인의 worth인 거는 알지만
1: 네.
0: 어, 남을 이렇게 눈치를 본다든가 신경을 쓴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 것만 집중한다는 걸 더 강조해주고 싶었겠죠.
1: Yes.
0: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을 보면요. 이 영화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자, 그 영화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1: The movie reminds us
0: 절대 책을 판단하지 말라고
1: Never to judge a book
0: 그것의 표지에 의해
1: By its cover The movie reminds us never to judge a book by its cover.
0: 네, 여기서 사실 not to라고 해도 되는데 never to 하니까 뭔가 강조된 느낌이 있네요.
1: 맞아요. 네.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0: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때로는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빛나기도 한다. 자, 가끔
1: Sometimes
0: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그 사람은
1: The person everyone underestimates
0: 그 쇼를 훔치면서 끝나게 된다.
1: Ends up stealing the show. Sometimes the person everyone underestimates ends up stealing the show.
0: 네.
1: 네, underestimate는 여기서는 동사라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음은 underestimates.
0: 맞습니다. must가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end up ing가 나왔어요. end up stealing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뭐 하게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부정에 많이 쓰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summary one more time.
2: She proves that loving fashion doesn't make someone shallow or incapable. She solves a major court case by noticing details everyone else overlooked. Along the way, she stops chasing Warner's approval and discovers her own self-worth. The movie reminds us never to judge a book by its cover. Sometimes the person everyone underestimates ends up stealing the show.
1: And here's today's review.
0: 얕은, 얄팍한, 깊이가 없는
1: Shallow
0: 간과하다
1: Overlook
0: 스스로의 가치, 자존감
1: Self-worth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에게 동사원형할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다.
1: Remind 목적어 to 동사원형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다.
1: Judge a book by its cover.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1: 좋아요.
0: 내 친구는 내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일깨워 줬어. 내 친구는 나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일깨워 줬다.
1: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remind 목적어 to 동사원형 사용하시면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리슨 업 에브리원.
2: 귀가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Today, looking at inflation and how people are struggling with money, but something that that's affecting you might not have thought of before, dating habits.
1: 맞아요. 자, 오늘은 이제 데이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재밌는 개념에 대해 소개해 주는 기사를 만나볼 예정인데, 이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affordability crisis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활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인상으로 인한 압박이 있다 그런 기사인데, 오늘 기사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기사 보면 제목이 둘 다 rising inflation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3: 그렇죠.
1: 네. 오늘은 이제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 싱글들이 데이트할 때 좀 돈을 쓰는 것도 이제 많이 부담스러워서 이 연애 활동에도 좀 변화가 있다라는 기사를 만나볼 예정이에요. 우리 피터 쌤은 옛날 연애할 때
3: 오래됐죠. 네.
1: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총각 때 맞거든요.
3: 가물가물. 네.
1: 그때 저 데이트 비용을 본인이 주로 냈나요? 이제 그 아내분이 냈나요?
3: Yeah, I was quite traditional, and I thought it was my job as a gentleman.
1: gentleman.
3: I paid for most things, not everything. I don't think my wife expected me to pay. What about you?
1: 저는 뭐 제가 거의 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그 누가 데이트 비용을 내냐 이 이슈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생각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 물가 인상이 워낙 이제 세다 보니까.
3: 그렇죠. And then the other thing is what you do on like a first date, for instance. I think back in our day, it was very common to go out for dinner.
1: 맞아요.
3: But nowadays, people are thinking that's a big investment. So maybe just a coffee.
1: 저녁 먹으면 비싸니까. 낮에 차 한잔 하면서 그냥 뭐 데이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트 풍경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구된 연구조사이긴 한데 우리나라에도 뭐 적용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3: I can imagine it's a global trend, right? Interesting stuff. Part 1 is on page 56 of our August book.
4: Rising inflation sparks financial strain across American dating habits. Skyrocketing consumer prices have begun taking a heavy toll on romanc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 recent comprehensive financial index highlights that courting expenses have dramatically outpaced general inflation rates. This ongoing phenomenon, widely labeled as dateflation online, covers everything from personal grooming and transportation to actual venue receipts.
1: Yeah. 물가 인상률과 생활비 위기가 데이트 풍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답니다. 자, 볼게요. Skyrocketing.
3: Skyrocketing consumer prices have begun taking a heavy toll on romanc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1: 자, 예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romance란 단어를 이 기사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법한데, 우리가 뭐 로맨스라고 하면 뭐 소설 어떤 테마 갖고 막

0: 그런데
1: 그렇죠.
0: 여기서 로맨스는 말 그대로 이제 연애 활동을 말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1: Yeah, 네. dating, your love life, that kind of more general term, right?
0: 제목에 나온 dating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ake a heavy toll on. 오늘 이제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자면 이런 거겠죠. 뭔가에 큰 타격을 입힐 때 take a heavy toll on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1: Exactly, yeah. So in this case, it means it's affecting negatively your love life, your dating life, your romance.
0: 뭐 어디 가서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으면 뭐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일단은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축된 뭐 연애 자체를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타격을 입힌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썼다고 봅니다. Skyrocketing 같은 경우는 뭐 수직 상승하고 있는 치솟고 있는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일부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Throughout이란 전치사는 뭐 전국에 걸쳐서란 뜻이니까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변화들이 목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Skyrocketing.
1: Skyrocketing consumer prices have begun taking a heavy toll on romanc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 recent comprehensive financial index highlights that courting expenses have dramatically outpaced general inflation rates.
0: 여기에서 이제 courting expenses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1: 그렇죠.
0: 듣고 나서도 뭐지? 이럴 것 같은데.
1: If you see the word court, you might think of like Pobon and law and things like this, or a tennis court. But this is the older word for dating, courting.
0: Court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사전을 찾아보면 그 법정이란 뜻이잖아요 원래는요. 근데 지금 구애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 courting이라고 하면 결국엔 dating과 똑같은 뜻으로 여기서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참 이거 재밌습니다. 법정이란 단어가 연애란 단어로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지. 자 그래서 최근에 그 데이트 비용 관련된 이제 상승률 자체가 courting expenses 즉 dating expenses가 have dramatically outpaced general inflation rates 하면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1: Yeah, have grown or moved way faster in the upward direction than 그쵸. normal inflation.
0: Outpace는 그만큼 속도가 더 빨랐다는 얘기죠.
1: 그렇죠. Okay. Yeah. One more time. A recent comprehensive financial index highlights that courting expenses have dramatically outpaced general inflation rates. This ongoing phenomenon, widely labeled as dateflation online, covers everything from personal grooming and transportation to actual venue receipts.
0: 우리 연초까지만 해도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그 stagflation 있지 않았습니까?
1: 아, 그렇죠. 네.
0: 뭐 경제 성장률은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부르던 단어였었죠. 그런 합성어들이 많죠. Dateflation은 말 그대로 데이트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드는 이제 그런 상태를 부르는 신조어가 되겠네요. So widely labeled as more 하면 이제 널리 뭐로 회자된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레이블은 yeah. 그런 어떤 라벨을 붙인다는 얘기니까 명명한다는 얘기죠.
1: 그렇죠. It's being called that.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And it covers everything from personal grooming to transportation. Personal grooming, talking about, you know, getting your hair done, maybe some makeup for a date.
0: 그렇죠. 옷이 또 있을 거고요.
1: That's
0: 옷도
1: true.
0: 사야 되고, 뭐 머리도 하러 가야 되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뭐 액세서리도 사야 되고. 이게 다 그루밍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치장하는 그런 비용부터 시작해서 transportation 교통 비용 거기에 actual venue receipts는 실제 현장에 가서 밥을 먹거나 차를 먹고 영수증 받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럼 영수증 지출 즉 다시 말해 현장 비용들 이것까지 다 합해서 이제 데이트 비용이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죠.
1: Yeah, talking about the bars, the restaurants, etc. This ongoing phenomenon, widely labeled as dateflation online, covers everything from personal grooming and transportation to actual venue receipts. Here's part two.
2: Sociologists observe that these compounding expenses are actively shifting behavior, prompting single people to go out much less frequently. Many individuals now deliberately pass up high-risk dinner meetups, opting instead for significantly cheaper alternatives to protect their personal savings. Furthermore, younger generations, such as millennials, are bearing the heaviest financial burden, spending more on average than any other age group.
0: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 해줍니다. 밀레니엄 얘기는 이제 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 Sociologists observe that these compounding expenses

0: are actively shifting behavior, prompting single people to go out much less frequently.
1: Okay.
0: Yeah, so compounding expenses. These costs are adding up on top of one another, making it worse and worse.
1: Mm-hmm. 이게 지금 점점 더 축적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비용 부담이 누적되거나 축적된다는 얘기거든요. Mm-hmm.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이제 보니까 이런 비용 부담의 이제 누적 자체가 실제 어떤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Or actively shifting behavior. 여기에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0: Yeah, exactly. That's the interesting trend. Prompting single people to go out much less frequently.
1: Uh-huh.
0: So they're just staying at home more.
1: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면 한 달에 뭐 데이트를 몇 번 하십니까? 예전에는 뭐 다섯 번이었는데 평균 지금 한 네 번 정도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0: 네.
1: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실제 go out이란 거는 뭐 그냥 친구와 나가 노는 것도 go out이라고 하지만 데이트하러 나가는 것도 you can go out with someone.
0: 그렇죠. 네. Take someone out means
1: 맞아요.
0: go on a date.
1: 그래서 외출 빈도 자체를 싱글들이 이제 낮추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어떤 행동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밖에 나가면 돈을 써야 되고 그만큼 비용 부담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0: Mm-hmm. Many individuals now deliberately pass up high-risk dinner meetups, opting instead for significantly cheaper alternatives to protect their personal savings.
1: 자, 오늘의 구동사 하나를 고르자면 pass up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0: Yeah. If you pass up on something like an opportunity or in this case a certain date, you are declining it. You're skipping it.
1: 아, 거절하거나 피하는 거,
0: mm-hmm.
1: 뭐 회피하는 거 이런 걸 pass up이라고 하는 거네요.
0: 그렇죠.
1: Pass up 이렇게. 그래서 high risk dinner meetups는 dinner 앞에 굳이 risk라는 단어를 왜 썼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비용 관련된 기사잖아요.
0: 그렇죠.
1: 괜히 둘이 밥 먹고 6만 원, 7만 원, 8만 원 나왔는데 mm-hmm. 별로 좋은 경험이 아니었다.
0: 네.
1: 혹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 오늘 이걸 쓰면 나 내일 천 원으로 버텨야 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high risk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0: 그렇죠. Compared to the cost, it might be a bad date as well. You might not get home, right? Opting instead, so choosing instead for significantly cheaper alternatives to protect their personal savings.
1: 그래서 그런 비용 부담이 큰 리스크가 큰 저녁 만남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대안을 이제 찾고 있다 혹은 그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의 개인 자산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렇다는 얘기죠. Significantly cheaper alternatives 그랬으니까 저녁보다는 점심, 점심보다는 차 뭐 이러면 이제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0: 네.
1: 아주 현격하게 비용이 덜 들어가는 그런 대안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Many individuals now deliberately pass up high-risk dinner meetups, opting instead for significantly cheaper alternatives to protect their personal savings. Furthermore, younger generations, such as millennials, are bearing the heaviest financial burden, spending more on average than any other age group.
1: 자, 이거는 이제 세대 간에 연령대별로 이제 나눈 그런 건데 특히 밀레니엄 세대가 가장 큰 경제적인 부담을 지금 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Bear, 그 다음에 burden 이렇게 호응되거든요. 어떤 부담을 짊어지다라는 뜻으로.
0: Yeah.
1: So bear the heaviest financial burden은 이제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얘기인데 spending more on average than any other age group. 다른 모든 연령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가장 비용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트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0: Yeah, exactly. They're maybe at the most active when it comes to dating, so spending the most money, right? There's also a similar expression, bear the burden, bear the brunt of something, means you're also enduring the worst or hardest part.
1: 그렇죠, 그런 표현도 있죠.
0: All right, let's move on to part three.
2: This economic uncertainty also complicates traditional relationship expectations regarding who should ultimately foot the bill. Experts warn that polarized social media algorithms often worsen the situation by framing romance as a stressful financial power struggle. Consequently, modern couples find themselves forced to scale back expectations as affection continually shrinks to fit tight household budgets.
1: 자, 이 부분에서 핵심 표현을 고르자면 저는 foot the bill이 아닐까요?
0: Yeah, to foot the bill. Let's see that in the first sentence.
1: Okay.
0: This economic uncertainty also complicates traditional relationship expectations regarding who should ultimately foot the bill.
1: Foot the bill.
0: Yeah, to foot, you're thinking, 발? What's that got to do with?

0: anything. But to foot a bill 네. means you are paying for it.
1: 비용 지불을 한다는 얘기죠. Mm-hmm. Foot the bill. 손으로 내는데 왜 굳이?
0: Maybe because the big total is at the bottom of the bill. So you're footing it, right? You're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bottom number.
1: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Mm-hmm. Foot the bill.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also complicates traditional relationship expectations. 우리말의 그 기대치.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연애 관념이나 기대치를 좀 복잡하게 만든다. 혹은 이걸 좀 약간 뒤흔든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네.
1: Regarding who should ultimately foot the bill. 데이트하면 누가 돈을 내야 되는 건지. 뭐 남자가 내야 되는 건지 여자가 내야 되는 건지. 첫 만남엔 또 누가 내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전통적인 관념들이 어느 정도 세대마다 있는데 그마저도 좀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0: Exactly. Yeah, it's making that more complicated to judge. Experts warn that polarized social media algorithms often worsen the situation by framing romance as a stressful financial power struggle.
1: Stressful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고 financial power struggle은 경제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갖겠다라고 하는 그 쟁탈전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냥 소셜미디어 상에 보면 네. 본인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좋아요 누르고 계속 오래 시청하잖아요. 그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넣어줘요.
0: 그렇죠.
1: 그런 식으로 뭔가 polarized란 건 양극화돼 있다는 얘기인데 SNS에서 이렇게 양극화된 그런 피드를 자꾸 받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는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exactly. Maybe if you're female, it'll say that you have to pay for the bills and that's not fair and vice versa, making you more angry.
1: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은 아, 데이트란 거 자체가 경제적인 막 주도권 쟁탈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프레임한다는 얘기는 그런 틀에 가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0: Yeah,
1: 그러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
0: Make you think in that way. Consequently, modern couples find themselves forced to scale back expectations as affection continually shrinks to fit tight household budgets.
1: 그렇죠. Scale back expectations는 이제 그 연애를 하는 커플들도 기대치를 좀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as affection continually shrinks. 애정 표현 같은 거 자체를 좀 못하고 움츠려들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때문에 to fit tight household budgets. 가계 예산이 이제 워낙 좀 빠듯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애도 예전만큼 마음껏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quite a sad situation. Let's listen one more time to parts 1, 2, and 3 all together.
2: Rising inflation sparks financial strain across American dating habits. Skyrocketing consumer prices have begun taking a heavy toll on romanc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 recent comprehensive financial index highlights that courting expenses have dramatically outpaced general inflation rates. This ongoing phenomenon, widely labeled as dateflation online, covers everything from personal grooming and transportation to actual venue receipts. Sociologists observe that these compounding expenses are actively shifting behavior, prompting single people to go out much less frequently. Many individuals now deliberately pass up high-risk dinner meetups, opting instead for significantly cheaper alternatives to protect their personal savings. Furthermore, younger generations, such as millennials, are bearing the heaviest financial burden, spending more on average than any other age group. This economic uncertainty also complicates traditional relationship expectations regarding who should ultimately foot the bill. Experts warn that polarized social media algorithms often worsen the situation by framing romance as a stressful financial power struggle. Consequently, modern couples find themselves forced to scale back expectations as affection continually shrinks to fit tight household budgets.
1: Okay, well, that i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Great job, everyone. Goodbye. Goodbye.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운전하다가 이제 생겼던 여러 에피소드들 가끔 보내주십니다. 뭐 주차 관련, 뭐 사고 관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핸들이 말을 안 들어서
2: Oh my goodness.
4: 깜짝 놀라서 빨리 갓길에 이제 차를 댔다라고 해주신 사연이에요.
2: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4: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다행히.
2: 너무 아찔해요. 생각만 해도.
4: 그러니까요. 핸들이 안 움직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고속주행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차가 좀 밀리는 정체 구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갓길에 차를 대고 차를 견인하셨는데 이게 달리는 상태에서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정말 아찔한 상황이네요.
4: 그런 뭐 아찔한 상황이나 큰일 날 뻔한 일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2: 큰일 날 뻔했다? 일단 near miss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Near miss.
2: Near miss.
4: 그 책의 영어 제목 부분에 보이시죠? Near miss on the highway. 그럼 뭐 I had a near miss on the highway라고 하면 야, 나 오다 고속도로에서 큰일 날 뻔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near miss죠.
2: 맞아요.
4: 이 단어 모르셨던 분들 있으시면 이 조합을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의 주인공 입지영이 있어 늘 감사한 의정부 이정우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Thank you so much. Let's listen.
5: Near miss on the highway. Last weekend, I went to my parents' house in the countryside to help redo the wallpaper in their living room. After I finished, I drove back home the next day. However, on the highway, the steering wheel suddenly stopped responding, so I quickly pulled the car over to the shoulder. It all happened in an instant. I hurriedly called my insurance company and asked for a tow truck. I asked the driver to take the car to a nearby repair shop. The problem turned out to be the generator. So it had to be replaced. It's a used car that used to belong to my brother-in-law, and it already has over 300,000 kilometers on it, so it's starting to need repairs more often. When I got home and really thought about it, I realized how dangerous the situation could have been. Thankfully, it happened in an area with heavy traffic, so I avoided a major accident. It was a valuable experience. That night, I started thinking, maybe it's time to buy a new car.
4: 지난 주말에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댁에 거실 도배를 새로 해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2: Last weekend, I went to my parents' house in the countryside to help redo the wallpaper in their living room.
4: Okay. 일단 도배하다라는 표현.

0: 표현부터 한번 보죠. What do you say?
1: Redo the wallpaper.
0: 그냥 하는 거면 do the wallpaper일 텐데 사실 집을 지을 때 혹은 아파트 완공할 때 이미 벽지가 돼 있잖아요. 벽지 안된 아파트로 이사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돼 있는 거를 다시 하는 개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1: 맞아요.
0: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예, 우리가 무슨 건설을 하는 쪽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redo the wallpaper가 도배로 많이 쓰인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댁이었으니까 parents' house in the countryside 좋습니다. 다시 한번 last weekend.
1: Last weekend, I went to my parents' house in the countryside to help redo the wallpaper in their living room.
0: 자, 일을 마치고 다음 날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1: After I finished, I drove back home the next day.
0: 도배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무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쓰는 말이 drive back이죠. 간단한 구동사지만 어디 갔다가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I drove back home the next day. 자, 그런데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핸들이 작동이 안 돼서 재빨리 갓길에 차를 댔습니다.
1: However, on the highway, the steering wheel suddenly stopped responding. So I quickly pulled the car over to the shoulder.
0: 이게 막 락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얼마나 놀라셨을까? 저희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However, on the highway, the steering wheel, 우리가 이제 자동차 핸들을 영어에선 핸들이라고 안 하죠? The steering wheel suddenly stopped responding. 뭐 작동이 안 된다는 의미로 stopped working 하셔도 될 것 같아요. Work이 작동의 의미도 있으니까. 근데 responding이라면 이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반응을 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That's not what it did.
0: 뭐 이렇게 걸려서 안 넘어갔거나 했는데도 오른쪽으로 안 가거나 뭐가 지금 트랙션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So stopped responding 뭔가 반응이 오질 않았다. 자, 그래서요. 차를 갓길에 댔다.
1: So I quickly pulled the car over to the shoulder.
0: Shoulder?
1: 갓길.
0: 어깨란 단어가
1: 네.
0: 이게 도로상에서 옆에 차를 댈 수 있게끔 해놓은 그 공간 있죠. 그걸 또 shoulder라고도 부릅니다.
1: 네.
0: 잘 알아주시고. 오늘의 그럼 구동사는 pull over가 되겠네요.
1: Yes.
0: 차를 갓길에 대다란 말. 차를 잠시 대다. 우리 저기 잠깐 기름 넣으면서 시작할 때도 Let's pull over at the gas station 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pull over는 운전 관련돼서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오늘 이거 아예 통한기로 해서 외울게요. I quickly pulled the car over to the shoulder 하면 갓길에 차 댔다 갑니다.
1: 네, 두 번 해볼게요. I quickly pulled the car over to the shoulder. One more time. I quickly pulled the car over to the shoulder.
0: 일상에서는 to the shoulder 없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1: Yeah.
0: 대부분 pull over 하면 갓길에 된다는 얘기니까.
1: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서 뭐 일단 뭐 멀미가 나요. 잠깐 쉬고 싶어요. Could you pull over to the side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pull over when you're angry.
0: 맞아요. So pull over가 대부분 잠깐 임시로 된다는 느낌이어가지고 어떤 주차장 느낌은 아니라는 거. So I quickly pulled the car over to the shoulder. 좋습니다. 오늘 아예 외울 문장이었고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부분.
1: It all happened in an instant.
0: 한번 더요.
1: It all happened in an instant.
0: 그렇죠. 이것도 일상에서 여러분 바로 쓰면 되는 문장입니다. 오늘 아예 통한기 2번으로 이걸 갈게요. It all happened in an instant. 이것도 외웁니다.
1: It all happened in an instant.
0: 한번 더요.
1: 한번 더요. 큰 소리를 해보세요. It all happened in an instant.
0: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오케이, 자 오늘 두 개의 문장 드렸고요. 자 급히 보험사에 전화해서 차량 견인을 요청했습니다.
1: I hurriedly called my insurance company and asked for a tow truck.
0: Quickly는 다 아시니까 그것의 그 대체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1: I hurriedly called my insurance company and asked for a tow truck.
0: Hurriedly.
1: Hurriedly.
0: Hurriedly.
1: Hurriedly.
0: 이렇게 하면 급히 이제 어디 뭐 했다. I hurriedly called my insurance company and asked for a tow truck. 견인차 꼭 알아두시고 tow truck. 자, 견인 기사에게 인근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1: I asked the driver to take the car to a nearby repair shop.
0: Repair shop인데 근처에 있으니까. What do you say?
1: Nearby.
0: Nearby가 형용사죠. Nearby repair shop에 차를 입고해 달라고 했다니까 그냥 take the car to a nearby

0: repair shop 좋습니다. 자, 제너레이터가 말썽이어서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1: The problem turned out to be the generator, so it had to be replaced.
0: Okay.
1: The problem, 문제죠. Turned out to be the generator. Turn out to be라고 했으니까 알고 보니 결국 보니 문제는 바로 generator였었다. So it had to be replaced. 그래서 교체를 했어야 했다.
0: 그렇죠. 뭐가 원인 규명을 위해서 이제 다 정비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체크해보고 저것도 체크해보고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쪽 말썽이란 것이 결론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1: Right.
0: So it turned out to be 결과적으로 그게 문제였다. 자,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요.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요. 매제가 타던 차였는데요. 이미 30만 킬로 이상을 주행한 중고차라 그런지 여기저기 손볼 곳이 부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It's a used car that used to belong to my brother-in-law, and it already has over 300,000 kilometers on it, so it's starting to need repairs more often.
0: 이 중고차인 경우에는 이제 키로수를 보고 차를 바꿔야 되는 시점을 좀 잡긴 잡아야 되잖아요. 30만 킬로 많이 이제 이용하시긴 하는데요.
1: 네.
0: So it already has over 300,000 kilometers on it. 이 문장 오늘 통항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 차량이 몇만 킬로 뛰었다 이 말할 때 이 표현 외에는 다른 표현 방법이 거의 없어요.
1: Right. So it has. The car has 얼마만큼 kilometers on it.
0: On it.
1: Yeah.
0: 그렇죠. 네. 그래서 my car has over 넘었다. 뭐 예를 들어 5만이면 50,000 kilometers on it. 이렇게 본인 차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장 만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자, 매제가 사용하던 중고차다. It's a used car that used to belong to my brother-in-law. 저 여동생의 남편, 매제, brother-in-law. 뭐 결혼으로 맺어진 남자 가족을 전부 다 뭐 형부든 매제든
1: right.
0: brother-in-law 하시면 되니까요.
1: Yes.
0: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t's a used car that used to belong to my brother-in-law, and it already has over 300,000 kilometers on it. So it's starting to need repairs more often.
0: So it's starting to need repairs more often. 그렇죠? 수리가 더 자주 필요하다. 손볼 때가 많아지고 있다. 집에 와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일어났었던 일들을 되짚어보니 와,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 When I got home and really thought about it, I realized how dangerous the situation could have been.
0: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near miss 상황이었었잖아요.
1: Yeah.
0: 뭔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 So when I got home and really thought about it, I realized how dangerous the situation could have been. 하마터면 정말 달리는 뭐 주행 상태였었다면 더 위험했었겠다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자, 다행히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큰 사고를 피했습니다.
1: Thankfully, it happened in an area with heavy traffic, so I avoided a major accident.
0: 그렇죠. It happened in an area with heavy traffic. 그러면 이게 이제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일어났고, so I avoided a major accident. 정말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1: It was a valuable experience.
0: 이참에 새 차를 사야 하나 하는 고민이 되는 밤이었습니다.
1: That night, I started thinking, maybe it's time to buy a new car.
0: 그렇죠. 특히 안전에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긴다거나
1: 아, 네. 그렇죠.
0: 수리비가 차량의 잔존가치의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이 또 온다거나 뭐 이런 기준이 있겠죠? 차를 바꿔야 되는 시점. So that night, I started thinking, maybe it's time to buy a new car. 새 차를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Near miss on the highway. Last weekend, I went to my parents' house in the countryside to help redo the wallpaper in their living room. After I finished, I drove back home the next day. However, on the highway, the steering wheel suddenly stopped responding, so I quickly pulled the car over to the shoulder. It all happened in an instant. I hurriedly called my insurance company and asked for a tow truck. I asked the driver to take the car to a nearby repair shop. The problem turned out to be the generator, so it had to be replaced. It's a used car that used to belong to my brother-in-law, and it already has over 300,000 kilometers on it, so it's starting to need repairs more often.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더위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It's very hot during the summer.
1: That's right.
0: 네, 진짜 여름엔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래도 저는 더운 여름이 추운 겨울보다는 나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what can you do when it's really hot to cool down?
0: 뭐 air conditioning, 에어컨 아래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1: But what about something special?
0: Special?
1: A
0: 특별한
1: little bit
0: 거요?
1: Special.
0: 어떤 게 있을까요?
1: Well, today's sentence is, let's get some ice cream.
0: 아, 아이스크림 스페셜하죠. 그렇죠? Mm-hmm. 자, let's get some ice cream이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라는 표현이죠. 맞아요. 아이스크림 몸에 좋지 않습니다. Yeah. It's very bad for your health.
1: Yeah. Or maybe get some frozen yogurt.
0: 아, frozen yogurt는 훨씬 낫죠. Mm-hmm. 네, 얼린 요거트가 frozen yogurt인데 사실 frozen yogurt에도 슈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1: 그렇지만,
0: 때문에
1: 네,
0: 네. 네, 그렇게 몸에 좋진 않지만 그래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만한 게 없잖아요.
1: Do you have a favorite ice cream flavor?
0: 아, 저는 있습니다.
1: 뭐예요?
0: 저는 일단 바닐라면은 다 좋기는 해요. Mm-hmm. 그런데 약간 카라멜 맛이 섞여 있으면 좋아요.
1: That sounds great.
0: 그렇죠. Yeah. What about you?
1: Oh, I also like vanilla with some sort of chocolate something inside it. Cookie dough ice cream was my favorite in the U.S.
0: 맞아요. Cookie dough ice cream 말씀하셨는데 cookie dough라고 하면 쿠키 반죽이거든요. 네, 아직 쿠키가 되지 않은 그냥 반죽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flavor, 그 맛을
1: 봤어요.
0: 본 적이
1: 네,
0: 없어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면 여러분 쿠키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반죽을 한번 네. 드셔보시면 됩니다.
1: 근데 egg 없이 만들어야겠어요.
0: 아, 네. 달걀 없이 네. 만드시면 되고요. 자, let's get some ice cream. 이 표현이 오늘의 표현인데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So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이죠. 자, 일단 이 표현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제안을 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let's이죠. 그래서 let's 뭐뭐라고 하면 우리 뭐뭐 하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let's.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let us의 줄임말이지만

0: 하지만 요즘은 let us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let's 뒤에 이제 행동이 바로 나오면 됩니다. 행동은 get, 먹으러 가는 거니까 get라는 단어 하나로 먹으러 가다라는 느낌을 다 줄 수 있어요. get가 정말 다양하게 생활 영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는 먹다라는 의미도 되고 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자, let's get 뭐뭐. 우리 뭐뭐를 먹어요. 뭐뭐를 사요. 뭐뭐를 먹으러 가요.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뭘 먹으러 가나요? 바로 아이스크림인데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단어들은 앞에 some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어나 언, 요거는 셀 수 있을 때 하나라는 뜻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셀 수 없는 것들은 some을 넣죠. 혹은 셀 수 있는 단위를 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한 쿼터를 다 먹으러 가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Let's get a quarter of ice cream.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some이라는 단어를 써서 Let's get some ice cream. 우리 아이스크림을 좀 먹으러 가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Let's get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싶을 때는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1: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Very good.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let's get some ice cream.
0: Mm-hmm.
1: We're going to change ice cream to another word. So let's get some 뭐뭐.
0: Ice cream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뭐를 먹으러 가요, 뭐뭐를 마시러 가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뭔가를 먹으러 가자, 마시러 가자라고 제안할 때 쓰는 이 표현을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 조금 먹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혹은 뭐 마시는 거에 집중을 해서 이 표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so here's a good one.
0: Mm-hmm.
1: Let's get some pumpkin pie.
0: Pumpkin pie. 호박 파이인데요.
1: Mm-hmm.
0: 실제로 미국에서 pumpkin pie 진짜 많이 먹죠?
1: 네. Especially at Thanksgiving.
0: 아, 그래요. 맞아요.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면 모두 다 거의 대부분 pumpkin pie를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펌킨 파이를 먹을 수 있어요. 그 대형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펌킨 파이를 팔긴 해요.
1: It's not easy to find, but it is here.
0: 네. 그래서 그 특정 맛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제 친구들은 처음 먹었을 때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라고 하는데 약간 추억의 맛이에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1: 그래서 Actually, I had pumpkin pie ice cream.
0: Ooh.
1: In the U.S. It was very good.
0: 네, pumpkin pie ice cream 맛있죠. 뭐, pumpkin spice latte 뭐 이런 것도 많이 마시잖아요. 그 늙은 호박 맛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즐겨 먹습니다. 보통 그 이제 할로윈 시즌이 되면 그 늙은 호박을 안을 다 carve out 해가지고 jack-o'-lantern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로 pumpkin pie도 만들고 뭐 pumpkin spice latte, pumpkin ice cream 뭐 이런 거를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즌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네. 먹을 수 있어요.
1: Okay, let's keep talking about special U.S. foods.
0: Okay.
1: Because now I'm thinking about it. Let's get some cream soda.
0: 크림 소다 마시러 가요인데 크림 소다.
1: 맛있겠다.
0: 맛있겠죠. 크림 소다라고 하면요. 크림이 들어간 탄산 음료가 아니고요. 보통 약간 바닐라 맛이 나는 탄산 음료이죠.
1: 네. It's basically another flavor of Yeah, fizzy drink.
0: 약간 root beer랑 비슷한 색깔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크림 소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넣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1: Oh, yeah,
0: 근데
1: right.
0: 이제 미국에서는 크림 소다는 바닐라 맛 나는 그러한 탄산 음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Here's another one. Let's

0: get some taffy.
1: Let's get some taffy. 그럼 여기서는 태피를 먹으러 가요인데 taffy, taffy도 약간 달콤한 종류의 사탕 중에 하나죠.
0: Mm-hmm.
1: 근데 우리가 아는 딱딱한 사탕이 아니라 약간 카라멜이랑 비슷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설탕을 녹여서 만든 쫄깃한 사탕 종류입니다.
0: 네, it's chewy.
1: 네, very chewy. 아, 이렇게 음식 얘기하니까요. Zach, I'm so hungry. 배가 너무 고파.
0: Let's get some sloppy joes. 우리 sloppy joe 먹으러 가자.
1: Sloppy Joe's? 이것도 음식 이름이죠.
0: Sloppy Joe's. That's a type of sandwich. Mm-hmm. Basically, it's ground beef with some other stuff mixed up, and then you just put it in a bun.
1: 맞아요. Sloppy Joe라고 하면 특정 음식의 이름이거든요. 빵 사이에 다진 고기하고 뭐 토마토 소스하고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 이 소스를 그 빵 사이에 넣어서 먹는 샌드위치인데 좀 많이 물컹거립니다.
0: 네, it's a hot sandwich.
1: 네,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는 파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Sloppy Joe's 가끔 찾을 수 있어요.
0: And now here's one that you can use in Korea.
1: Every day.
0: All of those were American foods. Now we can do something you can use in Korea. Let's get some coffee.
1: 아, 요건 우리가 매일 쓸 수 있겠네요. 네. Let's get some coffee. 커피도 아이스크림처럼 셀 수 없으니까. Some 앞에 넣을 수 있겠네요. Let's get some coffee.
0: Let's get some snacks.
1: Let's get some snacks. 간식을 먹으러 가요.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것 앞에 some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Sloppy Joe's도 그렇고요.
0: Mm-hmm.
1: 샌드위치 종류니까 사실 앞에 뭐 붙을 수 있겠죠. Two Sloppy Joe's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간식도 셀 수는 있지만 좀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또 some을 쓸 수 있는 거네요.
0: Yeah, some works with either, countable or non-countable.
1: 맞습니다.
0: You could also say, let's get some popcorn.
1: Popcorn. 그쵸, 팝콘. 요즘은 영화 안 봐도 팝콘을 먹을 수 있죠. 맛있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0: Okay. Let's get some cotton candy.
1: Cotton candy가 뭘까요, 여러분? Cotton은 면이라는 뜻이고요. Candy는 사탕이에요. 바로 솜사탕이죠. 네, 영어로 솜사탕을 약간 목화 캔디의 느낌으로 cotton candy 이렇게 부릅니다.
0: In England, it would be called candy floss, I believe.
1: 맞아요. Candy floss. 뭐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국가마다 같은 영어권이더라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cotton candy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쭉 복습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0: Let's get some pumpkin pie.
1: Let's get some pumpkin pie.
0: Let's get some cream soda.
1: Let's get some cream soda.
0: Let's get some taffy.
1: Let's get some taffy.
0: Let's get some sloppy joes.
1: Let's get some sloppy joes.
0: Let's get some coffee.
1: Let's get some coffee.
0: Let's get some snacks.
1: Let's get some snacks.
0: Let's get some popcorn.
1: Let's get some popcorn.
0: Let's get some cotton candy.
1: Let's get some cotton candy. Very good. 여러분, 배고픈 거 아니시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우리 아직 할 게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이제 생각해볼까요?
2: 아, 나 여기서 녹아버리겠어.
3: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4: 나도 같은 말 하려고 했어. 무슨 맛?
3: 당연히 초콜릿이지.
1: 당연히 초콜릿이지. 아, 초콜릿도 맛있죠. 자, 여기서 녹아버리겠어라고 우리 친구가 얘기했는데 그쵸. 날씨가 더우면 녹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렇게 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녹다 영어로는 melt라는 표현을 응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녹는 중인 거죠. 그러면 ing 형태를 써야 되겠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라고 했는데 아 요거는 여러분
0: 아하.
1: 영어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나도 같은 말 하려고 했어. 요거는 직역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도 같은 말을 막 하려던 참이었어. 뭐 요런 말이죠. 무슨 맛? 우리 아까 맛 얘기했는데 그죠? 우리 잭쌤은 쿠키도 음음를 좋아한

0: 떠오르는데 그 그 단어가 바로 맛이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당연히 초콜릿이지. 자, 당연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썼죠?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자, 그럼 이제 대화를 우리말로 들었으니까 영어로 들을 차례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I'm melting out here.
2: Let's get some ice cream.
1: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What flavor?
2: Of course, chocolate.
0: 나 여기서 녹아버리겠어.
1: I'm melting out here.
3: I'm melting out here.
0: I'm melting까지만 보면 나는 녹고 있어라는 말이죠. 사람이 녹을 순 없죠. 그래서 찌는 듯이 덥다라는 거를 이렇게 melt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사용한 거고요. out here는 이 바깥에서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I'm melting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I'm melting out here. 뭐 조금 더 강조된 거고요. 이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라고 했죠.
2: Let's get some ice cream.
3: Let's get some ice cream.
0: 오, yummy yummy 맛있겠네요. 그렇죠? 이 표현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Let's get some ice cream. 나도 같은 말 하려고 했어. 무슨 맛?
1: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What flavor?
3: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네. What flavor?
0: 맞아요. 나도 같은 말 하려고 했어. 다시 한 번.
3: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0: I was gonna 라고 했는데 gonna가 going to를 이렇게 축약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 영어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나는 뭐뭐를 하려고 했어. I was going to 뭐뭐, I was gonna 뭐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Say the same thing이 같은 것을 말하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같은 걸 말하려고 했어.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맛?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3: What flavor?
0: 아, flavor라는 단어가 여기선 중요하겠네요. 맛이라는 뜻의 단어죠. F 발음과 V 발음 꼭 구별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당연히 초콜릿이지.
2: Of course, chocolate.
3: Of course, chocolate.
0: 자, 물론 당연히라는 말이 of course이고요. chocolate. 이게 이제 초콜릿이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니, 말해 뭐해. 당연히 뭐뭐지. Of course 다음에 뭐뭐를 또 넣어주면 또 이것도 유용한 패턴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다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Okay,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1: I'm melting out here.
2: Let's get some ice cream.
1: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What flavor?
2: Of course, chocolat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3: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원어민처럼 발음하는 걸 연습해 볼게요. Let's가 아니고요. Let's이죠. 그래서 끝에 발음을 너무 ᄃ 발음이라고 한다기보다는 S 발음 S 하는 거 해주시고요. 그래서 Let's. 그 다음에 get 요것도 그냥 단순히 get이 아니고요. Get 요거를 좀 더 빨리 발음한다. Some도 그냥 some이 아니라 some. 그죠? 그래서 좀 물 흐르듯이.
3: 아니면 진짜 발음할 때 some.
0: some. 맞아요. 또 네. 으 발음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리고 ice cream. 강세가 있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연습해 볼까요?
3: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3: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우리 바로 먹으러 가요.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은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3: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가족의 얼굴에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돕고 싶다면 당사자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부담을 주는 말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냐며 상대의 불안을 키우는 말은 삼가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 자신부터 의연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그 까끌레 복끌레라고 하는 이름의 미용실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네. Do you want a haircut? Or
1: right.
0: do you want a perm?
1: Perm.
0: 네.
1: Right. 파마 아니고 perm이죠.
0: 아, 선생님, 파마가 뭐예요? 파마죠.
1: 아, 죄송합니다. 네. 파마.
0: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들 perm이라고들 하셔요, 그죠? 네.
1: 영어로는 perm.
0: Perm.
1: P-E-R-M.
0: 네.
1: Perm.
0: 굳이 이제 R을 안 굴려도 되잖아요. 그 모음
1: 맞아요.
0: 길이만 유지를 네. 해준다면.
1: Perm.
0: Perm.
1: That's
0: 이렇게.
1: right.
0: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바로 56쪽에서 만나뵙고 있습니다. 11일 화요일 순서고요. 자, 머리 모양의 변화를 주고 싶은 고객을 위해서 이 미용사는 어떤 스타일을 권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스타일을 권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고 하는지. 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머리카락에 층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아, layer.
0: 네, layer.
1: Layering.
0: Layering. 그렇죠. Right. 겹겹이 한다라고 해서 자, 이 층 내는 거 영어로 바로 layering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1: Wow, 오늘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좀 주고 싶으세요?
2: 네, 이번엔 조금만 더 짧게 잘라볼까 해요.
1: 아, 레이어를 넣어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2: 정말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1: 머리가 훨씬 가벼워 보일 거예요.
2: 그럼 해요.
0: Yeah.
1: 남자 헤어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아주 여성스럽네요.
0: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1: Right, that's right.
0: 네. 자,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준다. 남성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여성분들의 경우는 when you see someone who changed the hairstyle like really like suddenly like overnight.
1: Right.
0: 그러면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있냐고.
1: Yeah,
0: 뭐 이렇게.
1: Because you suddenly see a big change. Oh, what's going on?
0: Right.
1: Something's happening?
0: Exactly.
1: Yeah.
0: What's going on? Something's happening? What happened? 뭐 이렇게 묻는 경우도 간간히 있을 수 있죠.
1: Sure, once
0: 네.
1: in a while. Yeah.
0: 그렇습니다. 근데 just for a change.
1: Yeah.
0: 그냥 기분 전환으로요 라고 할 때 just for a change 어떨까요?
1: 그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냥 좀 변화를 느끼고 싶어서 just for a change.
0: Just for a change.
1: You had the same hairstyle for years and years. I just wanted some change.
0: Just yeah. wanted some change or yes. needed some change.
1: Needed some
0: 뭔가
1: change.
0: 변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1: yes.
0: just for a change. 그냥 뭐 변화 자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죠.
1: Mm-hmm.
0: 자, 여기서는 오늘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좀 주고 싶으세요? 라는 말을 영어로 한다면 자,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니까 do you want to? 라고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변화를 준다. change your hairstyle. 뭐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자, 정작 여기선 뭐라고 할까요?
1: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0: Are you thinking about 그 다음에 changing your hairstyle 그 다음에 today? 이렇게 이어지네요.
1: Are you thinking about? So somebody when somebody asks, are you thinking about?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라는 질문도 있지만,
0: 네네.
1: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냐라는 맥락도 있어요.
0: 아,
1: 어떤 변화, some kind of change, a difference in your life.
0: 아, 그렇구나.
1: 보영 쌤 is thinking about going to school.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she really wants to go to school.
0: 아,
1: right?
0: 그러니까 하려는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1: yes.
0: 할 때, I'm thinking about going back to school.
1: Right.
0: 이렇게
1: right.
0: 다시 공부를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1: 그러신 건 아니죠?
0: 아, 뭐 공부에 항상 하는 거지만.
1: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0: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학교에서 안 받아줄 것

0: No, that's not true.
1: 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이 직역을 하자면 당신은 뭐뭐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Are you thinking about? 그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가 됩니다. Right. 근데 사실 이 말은 상대방의 계획이라든가 의도, 고민 또는 관심 등에 대해서 묻는 표현이 된다고 하죠. Right. 그래서 아직 결정을 내리기는 전인데 그렇지만 고려는 하고 있는지 뭔가 부드럽게 묻는 느낌으로 Will you change? 라고 묻는 것보다는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하게 되면 훨씬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0: That's right.
1: 네,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라고 했더니 이번엔 조금 더 짧게 해볼까 해요 라는 말로
0: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1: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그렇군요.
0: Right. Maybe a little shorter. 여기서 maybe가 그냥 아마도가 아니라
1: 네.
0: 좀 하고 싶은데 네. 확실하게 100% 마음먹은 건 아닌데 그냥 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 네.
0: Yeah,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1: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0: 점점점.
1: 그렇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네요. 그러니까 maybe는 아마도, 어쩌면. 글쎄 우리가 누가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머리 그 좀 변화 주시려고요? 라고 할 때.
0: Right.
1: 아마도요. 어쩌면요. 라고 말한다면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aybe this time 이렇게 말하면 이번엔 한번 이렇게 해볼까 싶어요 라는 조심스러운
0: yes,
1: 의도를 표현한 것이
0: right.
1: 되겠습니다.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Shorter, 더 짧게 라는 말이죠. 짧은 모양으로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그러니까 just a little shorter than last time. 지난번보단 조금 더 짧게를 원한다는 거죠.
0: 그렇죠. This time이 나왔기 때문에.
1: 네.
0: 지난번엔 딱 이 정도 잘랐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a little bit shorter this time.
1: 용감하다.
0: Yeah. shorter and shorter.
1: 자, are you thinking about 있었고요. maybe 뭐뭐뭐 this time이 주요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3: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1: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자,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을 했더니 미용사분은 아, 근데요. 레이어를 넣어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0: 아,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1: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자, right.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자, 이 말은 레이어를 한다면, 레이어로 자른다면 좋아 보일 거예요. 당신이 그 머리 모양을 했을 때 또한 이런 식의 구조가 되죠.
0: Yeah. If something would look nice on you, you are recommending this style,
1: 아.
0: recommending this way. Oh,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You know, long time ago, my friend said, oh, you would look good bald. Bald head would look good on you. 이런 제안을 한 적 있어요.
1: 선생님한테요?
0: But that's not true. 놀리는 아, 거였죠.
1: 아, 진짜 왜 그런 놀림을 했을까요?
0: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애들이 balding was like a fad. It was a trend. 좀 인기가
1: 있어 유행이 있었구나.
0: 그런 유행에 또 같이 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다 같이 뭐 머리 밀어보자. 아, 저는 용감하지가 않아서 I never shaved my head.
1: 아.
0: All my friends shaved their head at least once.
1: 한국의 남성분들은 이제 it's mandatory to go to the military, right?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0: That's
1: 이제 그럴 때 뭐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 have to. Well, it's not right. really completely bald. 그러니까 완전히 그 yeah. 이렇게 그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0: right.
1: 어느 정도 머리를 이제 미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0: right.
1: 제가 아는 많은 남성분들이 머리를 좀 길러보고 싶은 그런 로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like growing your hair really
0: growing
1: long?
0: Growing my hair really long?
1: Uh-huh.
0: A little bit, a couple of times.
1: Oh.
0: But I don't think I would look good with a long hair or bald.
1: 어, 꽁지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0: 꽁지 머리.
1: 헤어 타이 하게 되면 선생님 yeah.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Maybe one day.
1: Yeah. It would look nice on you.
0: It 선생님. would look nice on you.
1: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would가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는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가 있었는데 would가 들어가게 되면 이걸 한다면 이렇게 했는데 라고 넌지시 떠보는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말이래요. 아까 recommending right. 말씀하셨는데 추천하는 거죠. 자, layers가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자, 우리가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아, 이 재킷 입으면 it would look nice on you. 뭐 how does it look?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Does it look good on me? 이렇게 한다든지

0: 내가 입으니까 좋아 보여요 라고 한다든지 on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착용한 상태를 말하게 되죠. Yes. 근데 여기서는 사람 머리 모양을 말할 적에도 on you를 쓴다는 겁니다. Yeah. 자, layers would like look nice on you too. 자, 그랬더니 정말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1: Really?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0: Really?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그렇군요.
1: I've never tried that before.
0: I've never tried that before.
1: So you're kind of afraid. You're scared. I've never done layers before. Would it look good on me?
0: Would it look good on me, do you think?
1: You're questioning yourself.
0: 아, 너무 좋다. Would it look good on me, do you think? 자, 이렇게 제가 하면 좋아 보일까요? 라고 한다든지.
1: Would it look nice on me?
0: Would it look nice on me? 그게 내가 했을 때 괜찮아 보일까? Would it look nice on me? 라고도 할 수 있겠고. 자, 여기서는 그 layers라는 걸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라고 하는군요.
1: That's right.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3: Really?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0: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자, 레이어 모양으로 하는 그런 머리 모양이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풀어서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동사를 뭐로 해야 될까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런 식으로 그냥 layers를 해본 적이 없다.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이렇게 명사형으로 딱 끝나게 말씀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1: I've never tried You know, long hair before.
0: I've never tried long hair before.
1: I've never, yeah, because my hair was always like just short.
0: Oh, short simple. And tidy and neat and tidy. And...
1: I think before I get too old, before I retire, maybe I will try, you know, long hair.
0: 아니, 하지 마세요, 선생님.
1: No?
0: 네. I don't think it will look good on you.
1: It will not look good on me?
0: 너무 늦었어요, 선생님.
1: Too late.
0: 네.
1: Too late.
0: 안 하셔도 돼요.
1: 슬프네요.
0: 아니 하고 싶다면 뭐 누가 말리겠어요만은 자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레이어를 해보게 되면 머리가 훨씬 가볍게 보일 겁니다.
1: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0: I think they woul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자 이거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Right. 여기서 they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They는 여기서 layers를 말합니다.
1: Yeah, they. 네. The layers on your head. Your hair is when it's layered, 약간 층.
0: 그렇죠.
1: It's like step by step, looks like stairs, right? so 이게 복수형이니까 네. they가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I think the layers. I think they would make your hair look. Light or lighter?
0: Lighter, yeah. 맞습니다. 머리가 무거워 보이지 않고 좀 더 가벼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Right.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라고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워 보일 거예요라고 우리말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냥 light라고 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말하게 되면 지금은 뭐 무거워 보인다는 뜻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1: Right,
0: 그래서
1: right.
0: 지금도 라이트한 부분이 있는데 더 라이트하게 보일 거다. Lighter라는 비교급을 굳이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right. sentence once again, please.
1: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0: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자, make, 뭐뭐 이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1: Yeah. 네. So, bald head would make your head look shinier. or shiny.
0: 네.
1: right.
0: 그 볼드를 하게 되면 아, 그렇군요. 반짝반짝반짝 네, 조명이 right. 반사되는 알겠습니다.
1: I think when your hair is lighter color, they usually make your hair look lighter.
0: 맞아요.
1: Especially if it's layered.
0: 아.
1: Because they bounce on your hair.
0: Oh, that's right.
1: Layer 하면 이렇게 bounce 하니까.
0: 머리가 찰랑찰랑 하니까.
1: So definitely makes your hair look lighter.
0: 아, 그렇죠. Yeah. 아유, 이렇게 찰랑찰랑한 머리카락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1: Same here.
0: 자,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2: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0: 네, 대화 전체 들어볼게요.
2: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3: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2: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3: Really?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2: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미용 사무실에서 저기 뭐 직장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표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우리가 right. 또 고,

0: 기획의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1: Let's go.
0: 오늘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좀 주고 싶으세요?
2: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1: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0: 이번엔 조금만 더 짧게 잘라볼까 하는데요.
2: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1: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0: 아, 그러면 레이어를 한번 넣어보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2: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1: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0: 정말요? Really?
1: Really?
0: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2: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1: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0: 머리가 훨씬 가벼워 보일 거예요.
2: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1: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0: 여기까지입니다. Yay!
1: Oh, good job, everyone.
0: 아우 정말 잘하셨어요. Mm-hmm.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그 이제 반에서 임원하는 친구들 다 나오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미용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동네 미장원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근데 nice. 그때는 귀 밑 1cm. 귀 밑으로 right. 1cm로 쭉 머리를 짧게, 그러니까 Bob 스타일로 이렇게 있었어요.
1: Bob, that's right.
0: 그 Bob 스타일 맞췄어요.
1: Bob이죠, Bob. Yeah.
0: 네, 그 저 뭐냐, 짧 단발로 그렇게 안 하면 혼났거든요. 자루 재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They wow. would measure your hair, the length of your hair, right beneath your your ears. 그거를 with your ruler. 그랬었어요. 안 그럼 혼났어요.
1: Wait, if it's longer, you get in trouble.
0: Oh yeah,
1: you get in trouble. But what if it's shorter?
0: Shorter's fine.
1: But it can't be long.
0: But it costs money, right? 돈이 많이 right. 들잖아요. 매번 미장원에 가서 귀 밑 1cm로 자르려니. 그래서
1: 그냥 뭐 집에서 자르면 되죠.
0: 그러니까 학교에서 300원만 받고 그 파장 부반장이 잘라주라고.
1: Wow.
0: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울렸습니다.
1: Interesting times.
0: 네. 그 친구들에게 지금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 그 미용사라는 표현이 이제 네. 영어로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0: 네.
1: You mentioned hairstylist, mm-hmm. which is 미용사.
0: Right.
1: There's also hair designer.
0: Hair designer.
1: Some people like the word designer. 그래서 hair stylist도 있고 hair designer도 있고 우리 책에 나온 beautician.
0: Beautician.
1: I like this word.
0: 네.
1: They make you look beautiful.
0: 그렇죠. They beautify you.
1: Beautify you.
0: 미화시킨다? 그렇습니다. 미용실에서 그렇게 요즘은 많이 한다는 거죠.
1: Beautify 하는 사람을 beautician.
0: Beautician.
1: Beautician.
0: 네. 근데 미용실 하면은 영어로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1: We generally say hair salon.
0: Hair salon.
1: Is one place. I can't think of any other word.
0: Yeah, hair salon.
1: I think hair salon is the most common way to
0: yes,
1: say it.
0: Yes, I agree. 그렇죠. 옛날에 사롱이라고.
1: 사롱.
0: 네, salon. 사롱이라고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1: sure.
0: salon이라고 발음하죠.
1: Hair salon.
0: Hair salon.
1: That's right.
0: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고 손님이라는 뜻으로요. 손님이 이제 client가 되고 있는데요.
1: Right.
0: 그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할 때는 이제 customers.
1: Customer.
0: 그렇게 말하게 되고.
1: 일반적으로는 다 customer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client.
0: Client.
1: 고객이 되죠.
0: 고객님. 그렇습니다.
1: Client.
0: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hair design 혹은 hair style을 내는 데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해서 저도 right. 아주 잘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필요한 표현들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maybe a little shorter on the sides 하게 되면 옆에 양옆을 조금 잘라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말도 있겠고요. 자, 이번 주에 열심히 한번 이런 관련 표현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Good work, everyone.
0: 네, 저희 교재를 보시면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곳곳에서 볼 수 있거든요.
1: Right.
0: 한번 말로 많이 하시는 거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2: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3: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4: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나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extraordinary. 뜻은 이례적인, 엄청난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n extraordinary, record-breaking heat wave across Europe and North America has caused over 10,000 excess deaths in a single week. 여기서 extraordinary라는 표현은 보통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이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showed extraordinary courage during the crisis. 그는 위기 상황에서 이례적인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합니다. 뉴스에서 extraordinary measures, extraordinary session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보통을 넘어선 이례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traordinary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